회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제니.
1: 난 민준이야.
2: 오늘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1: 다들 준비됐지?
3: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4: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수출, 수출이에요. 수출이란 말 들어봤나요?
5: 우리나라에서 그 다른 나라에 없는 것을 주는 거 아니에요? 파는 거 아니에요?
4: 수출은 국내의 상품이나 기술을 외국으로 팔아 내보냄이란 뜻이에요. 지난해 자동차를 많이 수출했다. 우리나라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수출도 늘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지요. 우리나라는 땅의 크기가 크지 않고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석유 같은 것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휴대폰, 냉장고처럼 우리가 만들어 팔 수 있는 것들을 주로 외국에 수출합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도 수출을 할 수 있어요. 먹거리 중에 역사가 아주 오래된 대표적인 수출 상품이 있는데요. 뭘까요? 제니.
2: 김치 아니에요?
4: 김치도 수출하긴 하죠. 민준이.
5: 미역이요.
4: 미역도 수출할 수 있죠. 선생님이 힌트를 줄게요. 역사가 아주 오래된 사람처럼 생긴 산의
5: 홍삼이요?
4: 홍삼. 그리고 홍삼 친구?
5: 냉삼이요?
4: 인삼.
5: 인삼?
4: 네. 인삼. 우리나라 인삼은 아주 먼 옛날부터 외국에 널리 알려진 특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인삼 먹고 휴대폰 쓰고 다 하는데 국내에서 팔면 편한 것을 왜 굳이 바다 건너 외국에까지 수출을 하는 걸까요?
5: 왜냐면은 그 우리나라에 이런 거 있다고 파는 것 같아요.
4: 제니.
2: 인삼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다시 가서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보내주는 건 아닐까요?
4: 수출을 하면 외국 돈, 즉 외화를 벌 수 있고 외화를 많이 벌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수출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수출한다는 건 그것의 품질이나 기술력이 매우 훌륭하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다면 굳이 남의 나라 물건을 살 이유가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수출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수출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수입. 수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2: 아까는 수출이요.

0: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보내주는 거니까 이번에는 수입이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보내주는 거 아닐까요?
1: 맞아요. 수입은 다른 나라에서 상품이나 기술을 국내로 사들임이란 뜻이에요. 우리 집은 먹거리를 살 때 수입인지 아닌지 확인해요. 친구가 수입 운동화를 신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지요. 우리 친구들 평소에 먹거나 입거나 또 사용하는 것들 중에 수입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민준이.
2: 망고요.
1: 망고. 많은 양을 수입해서 우리가 먹고 있지요.
0: 자동차요?
1: 자동차도 맞아요. 수입차 있지요. 친구들이 특히 좋아하는 군것질 중에서 수입 재료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아주 달콤하고 사르르 녹는 이거. 제니.
0: 설탕이요.
1: 설탕. 까만 색. 제니.
0: 갈색 설탕 아니에요?
1: 제니. 제니.
0: 초콜릿.
1: 딩동댕동. 초콜릿.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는 모두 수입을 한답니다. 그럼 오늘 배운 수출, 수입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3: 꺼내고
1: 펼쳐서
3: 펼쳐서
1: 우리가 배운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3: 네!

0: 수출. 국내의 상품이나 기술을 외국으로 팔아 내보냄. 수입. 다른 나라에서 상품이나 기술을 국내로 사들임.
1: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2: 네!
1: 우리 민준이부터 발표해 볼까요?
3: 수출이 늘어서 돈을 많이 벌면 좋겠다. 마트에 가면 수입 과일이 많다.
1: 자, 민준이가 쓴 문장을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마트에 가면 수입과 일이 많다. 오? 띄어쓰기를 이렇게 했더니 일이 많은 마트가 돼버렸어요. 그쵸? 자, 그래서 수입 뒤에 띄어쓰기를 반드시 제대로 해줘야 수입, 과일이 많다. 외국에서 들여온 과일이 많다라는 뜻이 되겠죠?
4: 네.
1: 네. 우리 제니 그럼 이제 발표해 볼까요?
4: 네.
5: 우리나라에서는 김치를 수출하고 있다. 나는 망고를 수입하고 싶다.
1: 모두 모두 잘 썼어요. 오늘은 수출과 수입에 대해서 배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 새로운 단어로 또 만나요. 친구들,
6: 안녕!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캅 폴리 안전 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사람과 함께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배워봐요.
1: 그럼 우리 이제 라라를 불러볼까?
0: 좋았어!
2: 라라야! 알려줘!
3: 똑똑! 그림남매 안녕! 마법의 펜 라라야!
2: 똑똑! 안녕! 안녕!
3: 똑똑! 오늘의 속담은 라라! 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봐.
0: 혹시 바늘 아닐까?
1: 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 난다.
0: 그러면 이상한 일이잖아. 그래서 이상한 일을 말하는 말? 오. 딴 것도 생각해보자.
1: 아니면 연필로 찔려도 되지 않을까?
0: 연필?
1: 응. 연필도 끝이 뾰족뾰족하잖아.
0: 그럼 가위도 있을 것 같은데.
2: 오, 가위 좋다.
3: 좋아, 그럼 재미있게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2: 알았어, 준비 시작.
0: 일단은 팔을 그려서 연필로 찌르는 걸 그릴 거야.
1: 잔인한데.
3: 노아야. 응? 노아는 왜 가위라고 생각했어?
1: 멧돼지 알지? 멧돼지나 곰, 소 같은 애들은 정말 가죽이 질기고 두꺼워서 가위로 찔러도 안 뚫릴 수도 있어. 우와, 가위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다더니.
2: 우와, 진짜 강해 보인다. 이렇게 말이야.
1: 아니면 약간 신기한 사람? 이런 것 같아.
3: 아, 작은 상처로는 피가 나지 않는 강한 사람이나 동물 등을 말하는 걸까?
0: 응.
3: 그럼 예진이는?
0: 오, 나도 뜻이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연필이 뾰족하니까 찔러도 피가 안 나오는 건 아주 신기한 현상이잖아.
1: 그치?
0: 그래서 신기한 일을 말하는 것 같아.
3: 아, 무언가 신기한 일을 뜻할 때 그렇게 응.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예진이는 그런 신기한 일을 겪은 적 있어?
0: 겪은 적은 없고 본 적은 있는 것 같아.
3: 어떤 게 있었어?
0: 어떤 친구들이 실험을 할 때 실험 원래 결과랑 달라서 되게 신기했었거든.
2: 그때 나도 같이 있었어.
1: 공기에는 무게가 사실 있었더라? 나는 처음엔 공기에 무게가 없었는 줄 알았어.
0: 나도.
1: 그런데 사실 공기한테 무게가 있었더라. 그것도 엄청 조금.
0: 응. 신기한 일을 봤을 때 하는 말 아닐까?
3: 아, 공기에 무게가 없어 보였는데 무게가 있었던 것처럼 신기한 일을 봤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0: 맞아.
3: 좋아요. 그럼 과연 정답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1: 이번에 묵찌빠로 해보는 거 어때?
0: 좋은 생각이야.
1: 좋아.
0: 빨리빨리 해주고.
2: 가위바위뽀! 가위바위뽀! 가위바위뽀! 아, 우리 왜 이렇게 잘 맞는 거야? 가위바위뽀! 뽀! 뽀!
0: 빠빠지!
2: 미쳤다! 그럼 누나 먼저 해.
0: 응. 나는 연필이라고 생각했어.
2: 왜?
0: 연필을 찔러서 피가 안 나오면 정말 신기한 일이잖아.
1: 맞아, 맞아.
0: 그래서 그런 신기한 일을 말하는 뜻 같아.
2: 그렇구나. 그럼 이번에 내가 설명해볼게.
0: 응.
1: 나는 가위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다라고 생각했어.
0: 왜?
1: 가위로 찔렀는데 피 한 방울도 안 나면 뭔가 좀 신기하고 강해 보이는 것 같잖아. 예를 들어 고래는 정말 강한 동물이야. 그래서 우와, 가위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다더니.
2: 우와, 고래 정말 강한 동물이구나. 이렇게 말이야.
3: 좋아, 그럼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이었을지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0: 뾰로롱.
3: 오늘의 속담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다야. 인류는 오랜 옛날부터 도구를 사용해 야생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갔어. 그 중에서도 인류의 주요 발명품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바늘이야. 주로 동물의 뿔이나 뼈를 날카롭게 갈아서 만든 뼈바늘은

0: 4만 년 전에 만들어졌지. 바늘로 털가죽을 꿰매 입으며 신체를 보호한 인류는 극한의 추위에도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았어.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바늘은 옷을 짓거나 꿰매는 데 쓰는 가늘고 끝이 뾰족한 도구야. 만약 바늘로 옷을 꿰매다가 실수로 손가락이 찔렸다면 어떨까? 아마 따끔한 느낌과 함께 손가락 끝에서 피가 살짝 날 거야. 우리의 몸은 뾰족한 바늘에 찔리면 피가 나게 되어 있거든. 그렇다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다는 무슨 뜻일까? 이 속담은 사람이 매우 단단하고 야무지게 보여 바늘로 찔러도 피가 안 나올 만큼 빈틈이 없어 보일 때 쓰는 말이야. 또 지나친 구두쇠나 쌀쌀맞아 인정 없는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어.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이 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럴이란 동화를 본 적 있니? 마음씨가 고약하고 돈만 좋아하는 스크루지 영감을 보다 보면 이런 말이 절로 나올 거야. 우와, 스크루지 영감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만큼 구두쇠구나. 라고 말이야.
1: 내가는 아이디어가 맞았어. 너 아까 가위 말고 바늘로 쓰면.
2: 아, 맞았는데. 아깝다.
3: 근데 우리 가위바위보 할 때 엄청 쌀쌀 닮았지 않았어?
4: 맞아, 맞아. 역시 우린 잘 통해.
3: 이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다인가?
4: 응, 우리는 빈틈 없으니까.
2: 맞아, 잘 맞으니까.
3: 오늘의 속담은
4: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다.
1: 단단하고 야무진 사람을 이르는 말.
3: 아, 지나친 구두쇠를 뜻할 때도 써요.
1: 아,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4: 안녕.
0: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탈이네.
1: 할아버지, 이건 무슨 탈이에요?
2: 보면 모르나 소탈이지, 소탈.
3: 소가 된 게으름뱅이.
4: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부지런히 구스르를 찾아와준 친구들은 누구? 시완이, 제인이, 니키타, 소령이. 모두 떠나볼까? 이야기 속으로 뿅뿅.
5: 옛날 옛날에 아주아주 게으른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하는 일이라고는 먹고 자고 놀고 또 먹고 자고 노는 것뿐이었죠.
6: 여보, 좀 일어나 보세요. 하루 종일 잠만 자지 말고 밭이라도 좀 같이 나가요.
2: 귀찮아.
7: 귀찮은 거 제일 싫어.
6: 아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가 말을 말아야지. 그럼 밥 먹고 밥상이라도 좀 치워주세요.
2: 잔소리. 아, 정말 귀찮아. 오늘은 뭘 하고 놀아볼까?
5: 게으름뱅이 남편은 오늘도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밖으로 놀러 나갔어요. 그런데
1: 처음 보는 집이네. 언제 생겼지?
5: 그리고는 궁금해서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웬 할아버지가 커다란 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0: 탈이네.
1: 할아버지, 이건 무슨 탈이에요?
2: 보면 모르나 소탈이지, 소탈.
1: 소탈이요?
2: 그래, 세상에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아주 많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쓰면 아주 좋은 탈이지.
1: 가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그럼 난데?
8: 그렇다면 평생 일 안 하고 놀고 먹을 수 있는 탈이란 말인가? 그래, 바로 이거야.
1: 할아버지, 그 탈 제가 좀 써보면 안 될까요?
2: 아니, 자네가?
1: 예, 딱 한 번만 써볼게요. 네?
2: 좋아, 그럼 한번 써보게나.
5: 그래서 게으름뱅이는 얼른 탈을 써보았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만, 진짜 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2: 자, 이제 너는 소가 되었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5: 그리고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할아버지 손에 이끌려 시장에서 팔리게 되었어요.
2: 소 사시오! 소 사시오! 아이고, 그럼 튼튼하게 생겼다. 이거 얼마예요? 10량만 주시오. 아이고, 싸네. 그거 얼른 주시오.
5: 결국 게으름뱅이는 농부에게 팔리고 말았죠.
2: 아차, 이 소는 물을 먹이면 죽으니 절대 물을 먹이면 안 돼요. 잊지 마시오. 네, 걱정 마세요.
5: 게으름뱅이는 소가 된 자신의 처지가 너무 괴로웠어요.
9: 내가 매일 일도 안 하고 놀기만 했더니 벌을 받은 거야, 벌을.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5: 하지만 이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 게으름뱅이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2: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으니 절대 물을 먹이면 안 돼요. 잊지 마시오.
9: 그래, 물을 먹는 거야.
2: 아니, 이 소가 왜 이래?
5: 그리고는 죽겠다는 생각에 물을 마구 뽑아서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7: 뭐야?
2: 이거 뭐니라? 이런?
5: 사람, 다시 사람이 된 거예요.
9: 다시 사람이 됐네.
7: 야호! 야호!
5: 그리고 구구 게으름뱅이는 절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부지런히 살았답니다.
4: 게으름뱅이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다.
10: 맞아.
4: 할아버지는 게으름뱅이를 왜 많은 동물 중에서 소로 만들었을까?
11: 조선시대 같은 때는 그 사람들이 보통 동물로 바디를 했잖아. 기계가 없으니까. 기계를 대신했던 동물이 보통 소였으니까 그 사람한테 일을 많이 하라 이런 뜻에서 소탈을 만들었던 것 같아.
4: 할아버지가 게으름뱅이를 소로 만들어서 시장에 판 것 어떻게 생각해?
12: 물론 게으름뱅이를 소로 만들어서 일을 하게 한다? 그것까진 괜찮은 것 같은데 팔았다는 것이 문제점인 것 같아. 왜냐하면 사람을 판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조금 잔인해서 나는 팔지 않고 자기의 일을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그냥 사람으로 돌려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
4: 게으름뱅이를 깨닫게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13: 좀 시간표 같은 거를 만들어서 뭐 쉬는 시간, 뭐 밥상 차리는 시간, 뭐 이런 거를 시간표 같은 거를 정해서 그 매일매일 했는지 체크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게으름뱅이의 버릇을 고쳤으면 좋을 것 같아.
14: 게으름뱅이가 그 일을 조금만 하잖아? 그럼 그냥 컵라면 주고 그 좀 열심히 하잖아? 그 한우를 주는 거지. 한우. 아니 진짜 엄청 열심히 하면 한우를 주는 거지.
15: 적자만.
14: 돈이 좀 많이 사라질 것 같긴 한데.
4: 게으름뱅이는 무엇을 깨달았을까?
13: 게으름뱅이가 이제 소가 돼봤잖아. 그래서 농사 아저씨들이 아니면 다른 동물이나 소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알았을 것 같고 그 생각을 가지고 아, 더 이상 이제 소가 되지 않고 집에서도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생각을 하고 이제 일을 열심히 했을 것 같아.
4: 아, 정말 꼭 그래.

0: 했으면 좋겠다. 게으르게 사는 사람의 100년은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의 하루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대. 오늘 부지런히 이야기 여행을 함께 해준 친구들은 멋진 하루를 보낸 거야. 최고, 최고.
1: 최고.
0: 친구들, 오늘 우리가 나눈 생각들을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눠보자.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오늘도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0: 네, 횡단보도 건너서 첫 번째 골목이요. 네네.
1: 아, 그렇죠. 횡단보도 안전수칙 세 가지. 뭐라고 했죠?
2: 서다, 보다, 걷다.
1: 빙고. 카호, 하이파이.
0: 뭐지, 저 녀석. 하이파이.
1: 우와,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아, 역시 잘한다. 우후, 완전 최고야. 잠깐.
0: 어?
1: 지금부터 횡단보도 건널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0: 오케이, 거기까지. 나 누군지 모르나?
1: 알지. 너 고민형이잖아.
0: 나는 그냥 고민형이 아니야.
1: 알아? 아주 그 고민형이잖아.
0: 비켜봐.
3: 녹색 불이 켜졌습니다.
1: 뭐지 저 친구? 대단해.
0: 보고 있나? 나 안전 천재 곰철수라고.
1: 야, 준비됐어.
4: 근데 이거 무슨 망토야? 이거? 번개맨 망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번개맨이거든.
5: 아하! 바비는 번개맨 캐릭터를 좋아하는군요.
4: 네! 곰청냥님도 좋아하는 캐릭터 있으세요?
5: 아, 이따마다요.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얼굴이 동글동글 귀엽고 안전을 아주 잘 지키는.
4: 아! 추수님! 곰철수님 맞죠?
5: 어? 그 제가 우리 철수님도 참 좋아합니다마는 요즘은 이 친구한테 좀 빠져있어서. 바로 호둥이요. 아니 저건. 철수님도 호둥이를 아세요?
0: 방금 길에서 만났습니다. 저에게 안전수칙을 가르치려 들더군요.
5: 어, 대박사건! 두 명의 안전히어로가 만나다니요! 아, 호둥이는 교통안전지킴이에요. 자,
1: 횡단보도 건널 땐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서다, 보다, 걷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서고, 차가 오는지

0: 너를 잘 살펴보고 뛰지 말고 걸어서 횡단보도 건너기 예이
1: 어때요? 호둥이가 알려주는 안전수칙 귀에 쏙쏙 들어오죠?
2: 네
3: 글쎄요 전 이미 다 아는 것들이라서
1: 가만 근데 철수님이 호둥이를 만났다는 건 호둥이가 우리 동네에 와 있다는 얘기?
2: 그런가 봐요 오늘 호둥이 초코동에서 교통안전장구 만나 봐요
1: 그런가 보네 어떻게 나 호둥이 만나서 사인 받고 싶은데
2: 받으면 되죠
1: 근데 제가 곰돌이 옆에 회의가 있어서 지금 가야 하거든요 참 이걸 어쩌나
2: 그럼 우리가 대신 사인 받아드릴까요?
1: 정말요?
2: 네
4: 지금 호둥이 위치가
5: 놀이터 근처 같은데
1: 정말요? 가봐요 빨리 가봐요
2: 네 갔다 올게요
1: 고마워요 친구들 화이팅
3: 참나 뭐가 그리 좋다고
2: 호둥이 가기 전에 빨리 가자
6: 그래
2: 잠깐 횡단보도 건널 때 지켜야 할 세 가지
6: 아 서다
2: 보다
6: 걷다
5: 어? 여기 없는 것 같은데?
4: 그러게
2: 네, 곰선생님
1: 곰초이! 호둥이가 지금 공원 쪽으로 이동한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그쪽으로 다시 가줄 수 있나요? 나 호둥이 사인 꼭 받고 싶어서
2: 네 알겠습니다 공원으로 렛츠고
3: 이게 영상인가? 곰통령님도 참 언제는 나보고 최고의 안전지킴이라더니 이제는 호둥이가 좋다고? 채 비 오는 날 교통 안전? 어?
0: 아, 비 오는 날 지켜야 할 교통 안전수칙. 비 오는 날엔 밝은색 옷과 밝은색 우산을 준비해주세요. 그러면 눈에 잘 띄어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죠. 또 투명 우산을 쓰면 바깥이 잘 보여서 자동차를 피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꼭 기억해주세요.
3: 비 오는 날 밝은색 옷을 입으라니 이건 생각하지 못했어 호둥이 녀석 제법인걸?
2: 길 건너서 가자
6: 그래
2: 초록불이다 잠깐 초록불일 때 맞고는 안 돼 초록불일 때 달려오는 저런 나쁜 차들도 있거든
6: 아 가자
2: 그래
5: 여기도 없는 것 같은데
4: 그러게 잠깐만
2: 이거 봐 이거 이 근처에 있는 거 맞는 것 같지?
5: 꽤 건너 같은데? 가보자.
2: 그래.
5: 저기 있다.
2: 호둥아. 호둥아. 기다려.
3: 뒤쪽도. 비 오는 날은 이렇게 하고 나가라 이거지?
4: 호중아! 그 기다려!
7: 어? 어?
1: 야, 안 돼!

0: 갈목길을 건너야지.
1: 그러게요. 근데 운전자님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속도를 늦추고 멈추셨어야죠. 큰일 날 뻔했잖아요.
0: 미안, 앞으로 조심할게.
1: 아, 다행이다. 너희들 횡단보도 건널 때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2: 알아. 서다, 보다, 걷다.
1: 오, 우와, 아네.
3: 알면서도 깜빡했어.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4: 한 발 늦었군.
1: 어? 와, 너 아까 그 안전천재 곰돌이?
4: 내 이름은 곰철수다. 아이들을 구해줘서 고맙군. 자, 수고가 많은데 아이스 초코 한잔 하지.
1: 오, 우와, 고마워 친구.
3: 호동아, 여기 사인 좀 해줄래?
5: 그래, 알았어. 언제나 안전하게. 호, 둠, 이.
6: 각종 위험이 도사리는 이 세상.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이 곰통령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팔로, 팔로 미. 여러분, 제가 호둥이 사인을 받았습니다. 호둥이가 알려준 대로 교통수칙을 잘... 그... 아! 겁하기! 길을 건널 땐 잘 보고 건너야죠. 횡단보도 건널 때 안전수칙 세 가지. 서다, 보다, 걷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서고
7: 서고,
6: 좌우를 잘 살펴보고,
7: 보고,
6: 뛰지 말고 걸어서 횡단보도 건너기,
7: 걷고. 아하,
6: 잘 알겠죠? 아유, 비가 오네. 비가 올 땐 이렇게 밝은색 옷과 밝은색 우산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투명 우산을 쓰면 주위를 잘 살필 수 있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요. 자, 오늘 배운 안전수칙 잊지 말고 잘 지켜주세요. 그럼 오늘도 모두 모두 안전!
7: 안전!

0: 한다면 지금 뭐예요?
1: 아, 제가 서핑을 하고 싶은데 지금 서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분만 내고 있습니다. 어, 더더더. 우!
0: 지금 서핑할 수 있는데.
1: 서핑을 할 수 있다고요?
0: 그럼요.
1: 저도요.
0: 그럼요. 이거 치워봐요.
1: 아, 이거 치워볼까요? 알겠습니다.

0: 하고 싶어요?
1: 네!
0: 오케이. 우와! 이 플로어보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엎드려서 타는 바디보드, 서서 타는 스탠딩보드. 일단 바디보드부터 배워볼게요. 먼저 배꼽을 보드 끝에 맞춰서 엎드려주세요. 오른쪽 가고 싶으면 네. 오른쪽을 보고 오른쪽 팔꿈치를 눌러주면서 기울여주면 돼요. 위로 가고 싶을 때는 들어 올려주세요. 보드 내려주면 내려와요. 이렇게 상하 좌우를 움직이면 돼요. 자, 이제 서서 타는 스탠딩 보드를 배워볼까요? 왼발부터 보드 가운데 올라오세요. 네. 그다음 오른발 올라오세요. 정면을 보고 가볍게 무릎을 낮춰서 중심을 잡아주면 돼요. 뒤쪽으로 갈 때는 뒤꿈치를 살짝 구부려주면 그렇죠, 잘했어요. 선생님 쪽으로 오려면은 몸을 살짝 웅크려주고 자, 이러면 이제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뒤로 살짝만 기울여보세요. 어떻게 돼요? 보드가 오, 살짝 들리죠? 위로 가는 거예요. 다시 내려오려면 살짝 보드를 내려주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우리 타러 갈까요?

0: 생각하지 못해요?
1: 아니 나도 잘 살고 싶은데 평타는 거라 그래.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0: 우와, 플로우보드 타는 거 정말 재밌다. 근데 플로우보드는 서서 타는 보드와 엎드려서 타는 보드가 왜 모양이 다를까? 궁금하자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1: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을 탈 것은 플로우보드. 다른 말로 실내 서핑이라고도 하지. 플로우보드는 물에 잘 뜨는 판을 타고 앞에서 밀려나오는 인공파도의 물줄기를 거스르면서 타는 레저 스포츠야. 플로우보드는 엎드리거나 앉아서 타는 바디보드, 그리고 서서 타는 스탠딩 보드 두 종류인데 둘 다 부력을 잘 받을 수 있게 만들어졌어.
0: 부력? 커다란 배도 물에서 뜨게 하는 힘, 그 부력 말이야?
1: 그래, 탁구공처럼 무게가 가벼워서 부력을 잘 받는 것도 있고, 같은 무게의 똑같은 물질이라도 물에 닿는 면적을 크게 해주면 부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알지?
0: 잘 알지.
1: 바로 그 부력을 잘 받는 물질로 만들어진 게 플로우보드야. 그런데 비교해보면 스탠딩 보드보다 바디보드가 더 두껍고 넓은 걸 볼 수 있어. 이렇게 넓고 두꺼운 바디보드는 스탠딩 보드보다 부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거기다가 누워서 타기 때문에 몸의 무게중심이 낮거든. 그래서 안정적으로 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타는 사람들이 쉽게 탈 수 있지. 반대로 좁고 얇은 스탠딩 보드는 부력은 덜 받지만 서서 타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다양한 동작으로 탈 수 있어. 하지만 서서 탈 때는 몸의 무게중심이 높이 있어서 중심 잡기가 어려워 잘 넘어지게 되는 거야.
0: 아하! 앉아서 타는 눈썰매는 타기 쉽고 서서 타는 스노우보드는 타기 어려운 것처럼!
1: 맞아! 앉아서 탈 때는 무게중심이 낮아서 안정적이고, 서서 탈 때는 무게중심이 높아서 안정적으로 타기 어렵거든. 하지만 플로우보드 위에서 무게중심을 잘만 옮기면 위로 아래로, 그리고 방향도 바꿀 수 있는 거야.
0: 아하! 이제 플로우보드의 비밀을 알았어. 비밀은 바로 부력과 무게중심. 이 둘을 잘 이용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파도를 탈 수 있는 거야.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

꽃 잠바. 가스냉기에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슈퍼로봇 로디.
1: 친구들이 뽀로로네 집에 놀러 왔어요.
2: 뽀로로 기둥!
3: 우리 왔어!
4: 들어와!
5: 안녕!
4: 뭐하고 있었어? 크롬이랑 이거 읽고 있었어.
5: 크롬! 재밌겠다!
4: 쿵쿵! 커다란 괴수로봇이 나타났습니다. 괴수로봇은 마을을 부수고 친구들을 마구 괴롭혔습니다.
5: 이제 이 마을은 내 차지다.
4: 그때 하늘에서 번쩍하고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슈퍼로봇. 슈퍼로봇이 소리쳤습니다.
6: 당장 돌아가라.
7: 잘못했어요. 이럴 줄 알았냐? 받아라.
4: 괴수로봇의 공격에 슈퍼로봇이 쓰러졌습니다.
7: 별거 아니군.
8: 어떡해. 어서 일어나, 슈퍼로봇.
4: 괴수로봇은 계속해서 슈퍼로봇을 공격했습니다.
7: 이거 왜 이래?
6: 공격 장치 가동.
7: 내가 졌다.
4: 마을을 구한 슈퍼로봇은 하늘 높이 날아갔습니다.
8: 슈퍼로봇 정말 멋지다. 그치, 포비?
9: 응, 맞아.
5: 뭐 하는 거야?
10: 슈퍼로봇을 흉내내는 거야. 빨리 쓰러지는 척해.
5: 내가?
10: 응, 로디가 괴수로봇 역할이야.

0: 우린 이만 가볼게.
1: 아 참, 내일 아침에 우리 집으로 와. 응? 새로 만든 비행기 보여줄게.
2: 정말?
1: 기대해도 좋아.
2: 그럼 내일 봐.
3: 안녕.
1: 어? 로디, 괜찮아?
4: 기분이 좀 이상해.
1: 내가 금방 고쳐줄게. 자,
4: 에디, 나도 슈퍼로봇이 될 수 있어.
1: 어? 넌 마을을 지키는 로봇이 아니잖아.
4: 그런가?
1: 다 됐다.
4: 고마워, 에디. 잘 가.
1: 내일 봐, 로디. 마저 만들어볼까? 자. 완성! 완벽해. 다들 놀라겠지?
2: 우와!
1: 그렇지. 로디.
5: 공격 장치 가동.
1: 어?
4: 받아라 괴수 로봇. 피용 피용. 슈퍼 로봇이 지켜줄게. 슈.
6: 아까 그래서.
4: 에디, 나도 슈퍼 로봇이 될 수 있어.
1: 로디, 내가 꿈을 이뤄줄게. 여기 있다. 이거면 로디의 꿈을 이루어줄 수 있어. 시작해볼까?
7: 에디는 밤새 로디를 위한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1: 좋아! 이 기능도 넣고 이것도.
2: 에디가 어떤 비행기를 만들었을까? 빨리 보고 싶다. 안녕. 로디, 비행기 보러 같이 가자.
3: 에디, 우리 왔어.
6: 들어와.
3: 안녕.
2: 에디, 비행기 보여줘.
1: 그것보다 먼저 보여줄 게 있어. 됐다. 짜잔. 로디를 슈퍼로봇으로 만들어주는 칩이야.
3: 우와, 슈퍼로봇?
4: 나도 슈퍼로봇이 될 수 있는 거야.
1: 응, 이쪽으로 와봐, 로디. 자, 다 됐어, 로디. 이제 넌 슈퍼로봇이야.
4: 하나도 안 변했는데.
1: 너의 능력을 보여주지. 밖으로 나가자. 모두 물러서 있어.
3: 알았어.
1: 준비됐지, 로디?
4: 응.
1: 이제 비행장치 가동이라고 말해봐.
4: 비행

0: 진짜 빨라! 순식간에 사라졌어! 로디가 어디로 간 거지?
1: 어? 저기 좀 봐!
0: 멋져, 로디. 진짜 슈퍼로봇 같아. 크랑크랑.
2: 정말. 최고야.
3: 로디, 이번엔 두 팔을 들고 손바닥을 펴봐.
2: 이렇게.
3: 이쪽 말고 저쪽으로. 이제 공격장치 가동이라고 말해봐.
2: 공격장치 가동.
3: 잘했어. 이제 저기 멀리 보이는 산을 향해서 외쳐. 발사.

0: 힘쓰다.
1: 로디, 이제 넌 슈퍼로봇이야.
0: 응, 괴수로봇은 어딨어?
1: 괴수로봇? 그런 건 없는데.
0: 그럼 마을을 어떻게 지켜?
1: 잠깐. 뽀로로, 네가 괴수로봇 역할 좀 해.
2: 내가?
1: 뽀로로 살려!
2: 난 안 할래.
1: 그래? 그럼, 그럼.
2: 애기, 네가 하면 되잖아.
1: 내가?
0: 마을은 내가 지킨다.
1: 못할 것도 없지.
3: 에디는 로디를 위해 괴수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4: 조심해, 에디.
1: 걱정마. 간다. 이 마을은 내가 정복하겠다.
2: 우와, 나쁜 괴수가 나타났다.
5: 괴수야, 슈퍼로봇.
0: 마을을 구해야 해. 공격장치 가동.
1: 로디! 나연아! 공격하지 마!
2: 맞아, 로디! 저건 가짜야, 가짜!

0: 괜찮아. 됐다.
1: 에디, 무슨 일이야?
0: 로디가 나를 구해줬어.
1: 내가?
2: 응, 로디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3: 맞아.
1: 그럼 나도 슈퍼로봇이야?
0: 당연하지. 최고로 멋진 슈퍼로봇이야.
1: 슈퍼로봇 출동. 미안해, 에디.
0: 괜찮아. 그리고 난 슈퍼로봇 말고 그냥 로디가 더 좋아.
1: 나도 그냥 에디가 좋아.
2: 난 괴수 에디도 재밌던데. 다시 한번 해봐.
0: 싫어.
2: 에이, 한 번만.
0: 슈퍼로봇, 괴수 뽀로로를 잡아라.
1: 잡아라.
4: 에디와 로디는 서로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좋은 친구랍니다.

0: 강한 악기.
1: 아침이 밝아오는 시간, 코비와 해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2: 됐다.
3: 그게 뭐야?
2: 응, 보여줄게.
3: 우와, 신기하다. 노래도 연주해줘.
2: 한번 해볼게.
3: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모두 뛰어놀자. 뽀랑뽀랑뽀르르. 우와, 다른 곡도 해줘.
2: 뭐가 좋을까? 루피한테 악보를 빌려올까?
3: 좋아.

0: 아무도 없나? 어? 어? 어디 갔지? 자, 빵 가져왔는데 여기 놓고 갈까? 어? 어, 이게 뭐지? 어?
1: 저런, 뽀로로와 크롱이 악기를 망가뜨려버렸네요.
0: 어떡해!
2: 우와.
3: 대단해, 루피! 정말 좋았어!
4: 역시, 루피야.
5: 와 고마워 얘들아. 어? 포비 해리도 왔구나.
6: 안녕
5: 루피 정말 잘 친다. 고마워.

0: 근데 무슨 일이야?
1: 혹시 악보 좀 빌릴 수 있을까 해서.
0: 악보는 왜? 보비가 새 악기를 만들었거든. 와, 정말?
2: 새 악기라고?
0: 나도 들어보고 싶어.
2: 나도.
0: 여기.
1: 고마워. 그럼 다 같이 갈까?
0: 된 것 같은데?
2: 그럼
0: 한번 불어볼게.
2: 이걸로는 안 되겠어.
0: 그럼 접착제를 찾아보자.
2: 그럼
0: 뭐? 포비가 온다고? 어떡하지? 그럼 내가 집에서 고쳐올 테니까 그때까지 시간 좀 끌어줘. 잘 부탁해, 크롱.
2: 크랑크랑. 크랑크랑.
1: 어? 크롱.
0: 안녕. 뽀로로는?
2: 뭐야, 꽃아.
0: 어? 아직 잔다고?
2: 크랑.
1: 혹시 어디 아픈가? 한번 가볼까?
2: 크랑! 크랑크랑! 크랑크랑!
1: 그래? 그럼 일단 들어가자.
2: 크랑크랑!
1: 어? 놀이터?
3: 갑자기 웬 놀이터?
0: 그럼 그렇게 가고 싶어?
2: 크랑크랑!
0: 그래, 가자!
2: 크랑크랑!
4: 크롱과 친구들은 놀이터에서 한참 동안 즐겁게 놀았어요.
2: 재밌다.
1: 이제 갈까? 밀어준다고?
2: 많이 탔는데.
4: 크롱은 친구들이 좀 더 오래 놀이터에 있게 하려고 애썼어요.
0: 이걸 이렇게. 이상하다.
2: 어떡해.
0: 아! 아니야. 안 되겠다. 이거야. 자, 이것도 좋았어.
1: 늦었으니 이제 그만 돌아갈까?
0: 좋아.
2: 크랑크랑.
0: 뭐, 더 놀자고?
2: 벌써 저녁이라고. 크랑크랑. 미끄럼틀은 지금까지 많이 탔잖아.
5: 맞아.
2: 크랑크랑. 씻어.
0: 크롱, 그만 돌아가자. 사실 포비가 새 악기를 연주해주기로 했거든.
2: 악기?
0: 왜 그래?
2: 크롱크롱.
0: 그럼 갈까?
2: 크롱.
0: 어떤 악기일까?
6: 궁금하다.
2: 얘들아!
0: 보라로.
1: 안녕.
0: 마침 잘 왔어. 포비가 새 악기를 연주해주기로 했거든. 그래?
1: 다들 왔으니까 이제 들어가자.

0: 잠깐만. 어디 갔지? 이쪽에 있나?
1: 분명히 탁자 위에 뒀는데. 아, 이거 같은데? 어, 저렇게 생겼었나? 아, 빨리 불어봐. 악기 소리를 들어보고 싶어.
2: 그럼, 그럼.
0: 시작한다.
1: 그건 포비가 만든 거하고 다른 것 같아.
0: 그렇지.
1: 아, 그게 아니라 이건가 봐. 이번엔 잘 될 거야.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 다시 포비한테 박수.
0: 어떡하지?
1: 한번 불어봐.
0: 그럼.
1: 노랑노랑 바나나나 예 너무 예뻐 애니도 추천 뽀로로로.

0: 아, 배가 좀 고프네.
1: 나도 그런데.
2: 아! 짜잔! 마침 내가 빵을 가져왔어.
1: 우와, 고마워.
2: 맛있겠다.
1: 아, 맛있다. 포비, 악기 연주 잘했어.
3: 정말?
1: 사실은 내 노래로 악기 소리 잘 안 들리게 한 거 알지?
3: 고마워.
1: 포비, 응? 다 먹고 한 곡만 더 연주해줘.
3: 뭐? 안 돼.
1: 한 곡만 더 해주라.
3: 안 된다니까.
4: 이렇게 뽀롱뽀롱 마을의 하루가 지나가네요.

0: 나의 희생. 맛이 어때?
1: 까불 수 있는 것 중 지금 뿐이다!
2: 대원, 괜찮나? 이런...
1: 자! 이제 순순히 그레이트 코인을 내놓아라!
2: 후퇴한다! 정말 큰일 날 뻔했군. 자, 얘들아, 이제 침착하게 대책을 세워보자. 이라니, 너희는 미니특공대 대원들이잖아.
3: 미니특공대가 뭔데?
4: 맛있는 거야?
2: 기억도 완전히 아이상태로 돌아간 것인가? 블랙위치 녀석, 이상한 마법을 쓰다니. 모두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선 마법 지팡이를 파괴해야만 할 거야. 하지만 이 상태로는...

0: 혼난다고? 아니, 얘들아.
1: 형아도 하나 먹어.
0: 어, 나 주는 거야? 그래, 고마워. 너 귀엽다.
2: 형아, 형아, 형아.
0: 어디 가?
1: 같이 가.
0: 얘들아, 가지 마. 얘들아, 이제 그만. 걔 어렸을 때부터 엄청 빨랐군. 야, 맥스, 안 돼, 어서 내려놔.
1: 어, 내려놔?
2: 오빠 잘 나왔다.
0: 루시, 사진 찍을 때가 아니야. 볼트, 이제 멈춰. 맥스, 그거 만지면 안 돼. 야, 샘이 숙박해.
1: 볼트, 뭐해?
2: 형아,
0: 볼트, 위험해.

0: 내가 위험하다고 그랬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란 말이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이대로는 카르노 군단에게 맞설 수가 없는데. 지금 뭐 하는 걸?
1: 많이 아파. 이러면 금방 나을 거야.
2: 이거 먹으면 괜찮아질 거야.
1: 미안해, 형아. 아프지 마. 아프지 마.
0: 미안해. 너희는 그냥 순수한 아이들일 뿐인데 내가 너무 심했어. 형아가 이제 화 안 낼게.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1: 진짜? 맛있는 거?
3: 난 아이스크림.
2: 난 쿠키 먹고 싶어. 쿠키.
0: 그래 그래. 형아가 다 사줄게. 카르노 군단이 나타났군. 자, 여긴 위험하니 어서 집으로 돌아가.
3: 형아는? 형아도 같이 가야지.
0: 형은 여기서 저 괴물을 막아야 해. 형아 힘 엄청 세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
1: 꼭 와야 해.
0: 레퀴치.
4: 아직 살았어! 아싸 나와라, 티라! 그레이트 코인을 내놔! 이제서야 왔구나. 자, 이제 코인을 내놓으실까?
0: 어림없는 소리!
4: 혼자서 날 상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0: 아직 끝난 게 아니다.
1: 얘들아, 공룡영화 괜찮을까? 모르겠어.
2: 그럼 우리가 도와주자.
3: 그거 좋은 생각이다.
1: 그래, 맞아. 우리가 도와주면 형아랑 빨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수 있어.
4: 그래, 좋아.
1: 가자, 가자.
5: 자, 어서 코인을 내놔.
1: 넘쳐. 공룡영화 괴롭히지 마.
5: 이건 또 뭐야?
0: 너희가 왜 여기에?
1: 얘들아, 가자!
4: 가자!
0: 야, 얘들아, 안 돼!
6: 간지러워!
5: 알가다니 별것도 아니군. 동료들이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당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어때, 티라?
0: 얘들아,
1: 미안해, 형아. 형을 돕고 싶었는데.
0: 안 돼.
2: 형아도 하나 먹어.

꼭 와야

0: 얘들아!
1: 어? 뭐야?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0: 얘들아!
2: 왜 이래? 어? 이 녀석들이! 레기치!
0: 얘들아, 설명 나중에 할게. 우선 렉스 칼저 합체 블랙 위치를 쓰러뜨리자.

0: 어떤 마법을 쓰든 무슨 짓을 하든 우리는 이겨낼 것이다!
1: 안 되네!
2: 이 수많은 꽃 값아치!

0: 키라, 뭐해?
1: 또 수지 사진이나 보고 있겠지 뭐.
2: 얘들아, 사랑한다.
1: 갑자기 왜 저래?
3: 정신이 나간 게 분명하군.
2: 얘들아, 한번 안아보자. 이리 와. 나 나쁜 사람 아니야?
4: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
5: 아무도 없는데? 키라, 접선 장소가 이곳이 맞아?
2: 틀림없다. 곧 도착할 거다.
5: 알았어, 빨리 와. 어? 뭐지?
6: 넌 누구냐? 네가 왜 그레이트 코인을 가지고 있지?
7: 볼트!
2: 멈춰!
6: 지라!
2: 스톰테라, 진정해라. 이쪽은 지구의 전사, 미니 특공대. 볼트, 세미, 맥스, 루시. 지금까지 나와 함께 카르노 군단을 상대로 맞서 싸워왔다.
6: 그렇군.

0: 그래서 그레이트 코인을 가지고 있었구나. 오해해서 미안하다. 나는 폭풍의 전사 스톰테라다.
1: 아, 큰일 날 뻔했네. 와, 스톰테라, 너 정말 강하다.
0: 카르노 군단을 무찌르기 위해선 이 정도는 당연하.
2: 위험해! 얘들아!
3: 그레이트 코인! 코인제가!
0: 도망쳐! 그레이트 코인을 뺏기면 안 돼!
2: 티나! 티나!
4: 그레이트 코인은 우리 것이다!
2: 도망쳐!

0: 되겠군. 후퇴한다.
1: 어? 스톰테라!
2: 괜찮나?
3: 정신 차려!
1: 스톰테라! 정신 차려! 스톰테라! 스톰테라!
4: 깨어났군, 스톰테라. 자네는 블랙소드의 공격을 맞아 쓰러졌고 지금 미니트 공대의 본부에서 치료를 받은 상태라니.
2: 정말 스톰테라는 날 수 없는 놈이 된 것입니까?
4: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2: 알겠습니다.
5: 이게 무슨 말이지? 날 수 없다니.
3: 아니야. 그래도 아예 불가능하다고는 안 했어. 분명 다시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1: 그래, 희망을 잃으면 안 돼. 분명히 무슨 방법이...
5: 잠깐! 다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날 수 없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2: 스톰테라, 진정한...
5: 스톰테라,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1: 스톰테라!
5: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6: 괜찮나?
5: 쌤이 날 혼자 내버려둬.
6: 좌절하고 있군. 그래, 그렇겠지.
5: 너희와 함께 카르노 군단을 무찌르기 위해 지구까지 왔는데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이런 꼴이 되다니.
6: 그 마음 나도 이해한다.
5: 어? 이해한다고? 네가 겪지 않은 일이라고 쉽게 말하는군.
6: 나도 겪었다.
5: 뭐?
6: 네가 오늘 겪은 그 일, 과거의 나에게도 일어났었다. 하지만
5: 엄청난 점프다. 아니, 이건 거의 나는 수준이야.
6: 좌절하지 마라. 날지 못해도 충분히 싸울 수 있다.
5: 정말 굉장해. 어떻게 하면 너처럼 될 수 있지? 가르쳐줘. 나도 동료들과 함께 카르노 군단과 맞서고 싶어.
6: 쉽진 않을 거다, 스톰테라.

0: 그대로 포기할 건가?
1: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2: 긴급 상황이다. 지금 블랙소드가 다시 쳐들어왔다.
3: 그래, 빨리 출동해야겠어.
2: 세미는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시간이 없으니 먼저 출동하도록.
4: 네! 네.
5: 드디어 나오셨군. 브레이크 코인을 내놔.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겠군.
6: 어? 스피커?
5: 맛 좀 봐라.
7: 역시 음악을 들으니 마음의 안정이.
5: 이게 아니잖아!
0: 렉스카이저가 작동되지 않아!
3: 저 음파가 렉스카이저의 신호체계를 방해하고 있어!
5: 못 움직이겠지! 어서 코인을 내놔!

0: 좋아. 이대로만 하면 전사로서 충분히 활약할 수 있을 거다.
1: 네 덕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고맙다.
2: 어? 쌤, 지금 어디 있나? 렉스 카이저가 큰 위기에 빠졌다.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렉스 카이저를 지원해야 한다.
0: 알겠습니다. 어서 동료들에게 가야겠군.
1: 아직 훈련을 끝마치지 못했는데.
0: 자신을 믿어. 넌 해낼 수 있다.
3: 맛이 어떠냐? 이제 슬슬 그레이트 코인을 내놓으시지.
0: 저 안에 들어가면 너도 다이노이드 파워를 잃고 힘을 전혀 쓸 수 없을 거다.
1: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0: 내가 저 안에 들어가 블랙소드의 시선을 끌겠다. 넌 그 사이에 저 장치를 파괴해줘.
1: 하지만 저 높이는...
0: 해내야만 해. 난 널 믿는다. 멈춰!
3: 뭐야 이건! 방해하지 마라!
1: 좋아, 한번 해보는 거야.
0: 알지 못해도 충분히 싸울 수 있다. 자신을 믿어. 난 널 믿는다. 이대로!

해내꾼! 사이클론! 폭풍의 전사 솜테라!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좋아해 솜테라! 같이 싸우자! 좋다!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제서의 위기. 아, 좋다.
1: 그러게, 정말 좋다. 테디 왕자님이랑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0: 테디 왕자님은 무슨...
1: 또 테디 오빠한테 질투하는 거야?
0: 뭐? 그런 거 아니야.
2: 아니긴. 질투 맞는데 뭐. 질투쟁이. 질투쟁이.
0: 아니라니까.
2: 애니라니까.
0: 야!
2: 질투쟁이. 질투쟁이.
0: 에이, 아니라고. 아저씨, 어? 거기 계시면 안 돼요.
3: 어? 알아. 근데 여기가 명당이라 물 반 고기 반이야.
2: 아, 물고기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 테트라포드는 미끄러지기 쉽다고요. 높이가 5m 이상이나 돼서 떨어지면 크게 다쳐요.
4: 맞아요. 빠지면 혼자서 나올 수도 없고 주변에서 알기도 어려워요. 얼른 안전한 곳으로 나오세요.
3: 헤, 걱정도 팔자네. 아이, 난 낚시에 목숨 건 사람이야. 좋다. 이게 바다지. 으쌰. 룰루룰루루.
1: 모두 난간을 붙잡아.
2: 갑자기 너울성 파도라니.
0: 모두 괜찮아?
2: 어? 어?
0: 아저씨!
2: 아저씨가 사라졌어!
5: 살려주세요! 어? 도와주세요!
2: 조금만 참으세요! 저희가 파이어로봇을 불러올게요! 얘들아!

0: 헤큘리스 액션!
1: 이카로스 액션! 피닉스 액션!
0: 멀리 휩쓸려간 사람들을 부탁할게.
1: 알았어.
0: 그럼 내가 이카루스를 도울게. 레스큐 드론 발사.
2: 와, 멋진데.
0: 우리는 가까운 것부터.

0: 여러분, 줄을 잡으세요. 레스큐젯 든든한 걸.
1: 어? 어? 무슨 소리 나지 않았어?
2: 레스큐 드론으로 찾아볼게.

0: 도와주세요!
1: 테트라포드 밑에 낚시꾼 아저씨가 있어!
2: 이런!
3: 내가 구조할게!
0: 살려주세요! 이카로스, 저 좀 살려주세요!
3: 잠시만요! 숨이 너무 좁아서 어렵겠는데?
1: 잠깐만 비켜줄래?
0: 살았다!
1: 자, 또 다치신 분 계세요?
4: 다친 곳은 없는데 너무 추워요.
1: 체온 좀 재볼게요. 물에 빠져서 체온이 떨어졌나 봐요. 저 체온쯤까지는 아니니까 따뜻하게 해주면 될 거예요. 이걸로 몸 좀 녹이세요.
4: 고마워요. 아유, 이제 좀 살겠네.
5: 저도 좀 주세요. 물이 어찌나 차갑던지 얼음 같더라니까요.
6: 얼음이라고요? 이 날씨에?
7: 그러게, 물에 빠진 시간도 길지 않았고. 하늘이 갑자기 흐려졌어. 이거 뭔가 수상한데?
1: 게다가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라면 설마...
8: 아이스걸?
9: 아이스걸 등장!
1: 모두 등대 안으로 대피하세요!
9: 이건 좀 차가울 거야.

0: 이런 이런, 넌 아직 어설프구나. 같은 공격에 또 당할 줄 알았니?
1: 뭐야, 움직일 수가 없어.
0: 이제 경기는 끝난 것 같네. 넌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으니까 딱 어울리는 걸 준비했지. 너도 한번 즐겨보라고.
2: 어쩌지? 이대로면 위험해.
1: 방법이 있을 것 같아. 유리야, 내 스킬 드론을 사용해. 드론? 아, 그렇지.

안 나오는 거지? 어? 아니, 드론? 설마 저것들이? 됐어. 간다. 야! 아! 예? 야! 짜잔! 레스큐! 슈퍼!

0: 움직여라. 움직여. 움직이란 말이야. 누구보다 빨리 열어봐.
1: 병기는 내가 역전한 것 같네.
2: 유리야. 정말 대단했어, 유리야.
1: 내가 생각해도 그래.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시민들이 너울성 파도로 인해 큰 사고를 당할 뻔했지. 그럼 너울성 파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알아볼까?
2: 바다는 잔잔해 보여도 갑자기 큰 너울성 파도가 칠 수 있어 위험해요.
3: 날씨와 관계없이 바람이 없고 맑은 날에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방파제나 해안가에 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 또 사고 표지판이 있는 구역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2: 혹시라도 높은 파도가 보이면 즉시 도망쳐야 하고요. 물놀이나 낚시를 할 때는 구명조끼 착용을 잊지 않도록 해요.
1: 마지막으로 방파제에 흔한 테트라포드에는 절대로 올라가면 안 돼. 그럼 다음 임무까지
4: 안전!

0: 위대한 농부 입군 개미.
1: 렉스, 뭐해?
2: 아, 어. 와, 멋지다.
1: 개미들이 왜 나뭇잎을 가져가는 거지?
0: 작아져서 물어보자.
3: 우와, 엄청 길다.
0: 우선 따라가 보자.
1: 우와, 개미들 정말 빠른데?
3: 너무 힘들어.
0: 개미들이 위험해!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출동! 퀸틱 슈퍼 변신! 렉스 슈퍼 이빨!
2: 페리 군대 로프!
1: 단키 물대포 발사!
3: 스톰 집게 발사!
0: 예!

0: 어? 어떡해, 냄새길이 끊어졌어.
1: 냄새길?
2: 우리 페로몬 냄새길을 따라 집으로 가거든.
1: 그럼 이제 집에 갈 수 없는 거야?
3: 걱정 마, 우리가 도와줄게.
4: 우린 곤충을 도와주는 고고다이노 탐험대야. 지나간 개미들을 추적하면 길을 찾을 거야. 찾았다! 지도를 보고 따라가면 돼.
2: 다행이다. 고고다이노 고마워.
5: 그치만 너무 늦어서 걱정이야.
6: 빨리 나뭇잎을 가져가야 하는데.
7: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나뭇잎은 먹으려고 가져가는 거야?
2: 아니, 이 나뭇잎은 거름이야.
7: 거름이라고? 왜 태태태?
2: 우린 버섯을 키우는 농부 이쁜 개미들이야. 이건 버섯의 거름이 될 거야.
8: 우와, 개미가 농부라니.
5: 정말 신기하다.
3: 무슨 일이지?
9: 먹음직한 녀석들이네. 맛있겠다.

0: 어? 다 죽어!
1: 얘들아, 레스큐 킹으로 변신하자!
0: 어?

0: 레스큐 킹 부스터 야야 슈퍼 엔진 됐다.
1: 이건 못 피할 걸. 다시
0: 레스큐 킹 메가 부스터.

0: 뭐야? 혀가 안 닿지?
1: 저 녀석들이라도 먹어야지.
2: 백수와 개미들이 위험해!
3: 워터 캐논 됐어!
2: 됐다! 어? 이게 뭐지? 레스큐킹! 얘들아, 좋은 방법 있어!
4: 빨리 해봐!
0: 레스큐킹! 메가부스터! 레스큐킹! 저거 프로펠러!
1: 뭐야?
4: 도와줘서 고마워. 너희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0: 뭘,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 이제 집으로 가자. 모두 준비됐지?
4: 응.
0: 자, 출발하자.
5: 출발.
4: 여기가 우리 집이야.

0: 우리 집을 안내해 줄게.
1: 어?
0: 여기는 나뭇잎을 저장하는 곳이야. 나뭇잎을 씹어서 거름을 만드는 거야.
1: 우와.
0: 거름으로 맛있는 버섯을 키우는 거지. 자, 먹어봐봐.
2: 고마워.
3: 맛있다.
4: 개미야, 한 개만 더 주면 안 돼?
0: 뭐? 그건 안 돼.
4: 딱 한 개만 더 먹을게. 응? 응?

0: 불장난을 하던 피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0: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잘했어!
1: 우리도 해볼까?
0: 와, 재밌겠다!
2: 도도도 할 거지?
3: 그래.

0: 타고 내려옵니다.
1: 잘했어!
2: 오, 꽤 잘하는데?
3: 진짜 멋있다.

이 차례!

친구들 안녕. 번개맨이야. 쥐아본부의 조그마왕이 암흑보석을 손에 넣었어.

0: 이 신비의 암흑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슈퍼 크다운 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1: 당장 진행시키기.
2: 암흑보석검이 완성되면 온 우주가 위험해져. 그런데 암흑보석이 우주 밖으로 날아간 거야. 도대체 암흑보석은 어디로 간 걸까? 번개 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3: 번개맨, 지구에서 암흑보석의 에너지가 관측됐다.
2: 암흑보석이요?
3: 그래, 네가 지구에 남아 찾아보는 게 좋겠다. 보석의 악당순에 들어가면 아주 위험해져.
2: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암흑보석을 찾겠습니다.
4: 사랑아, 실내화 잊지 말고 잘 챙겨.
1: 네. 이걸 어디에 달지? 실내화 꾸미기. 아빠, 나 가.
2: 이화, 암흑보석이 반짝이면 생기는 일.
4: 야, 우리 사랑이 번개 유치원 다닌 지 벌써 일주일째네. 이제 친한 친구 좀 생겼어?
1: 친한 친구?
5: 생겼지, 그럼. 당연.
4: 오, 진짜? 사랑아, 그러면 친구도 집에 데려가서 놀고 그래. 친구 이름이 뭐야?
5: 친구?
4: 어.
1: 누구 이름 되지?
5: 좋겠다. 아빠랑 갈게.
4: 오, 그래, 그래, 사랑아. 너 사랑 화이팅!
5: 하늘아!
6: 어? 사랑아!
5: 안녕?
6: 응?
5: 하늘아, 이리 와봐. 할 얘기 있어.
6: 어? 할 얘기?
5: 뭔데?
6: 글쎄, 와봐. 너한테만 비밀 얘기야.
5: 하늘아, 오늘 유치원 끝나고 우리 집 가서 놀자. 어때?
7: 오늘? 나 지구가 북극곰 지키기 행사 같이 가자는데 다음에 가면 안 돼?
5: 야, 북극곰은 다음에 지켜. 오늘은 우리 집 가서 노는 거다. 알았지?
8: 자, 친구들 안녕.
9: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8: 아, 친구들 안녕? 잠깐만, 지구 표정이 오늘 무슨 일 있어?
7: 아, 그게 아니고요.
5: 하늘아, 와봐. 보여줄 거 있어.

0: 나 알지는 알지. 여기가 지구라는 걸.
1: 나 모르지는 모르지. 암흑보석이 어디 있는지.
0: 봐, 반짝거리는 걸 찾아야지.
1: 아, 아주 아주 반짝거리는 거.
2: 우리 이따 점심이나 먹고 할까?

0: 마뭇보석이다.
1: 잡아!
2: 자, 여러분, 오늘은 협동 수업입니다. 이름하여 둘이서
3: 한 그림 빠밤.
2: 자, 둘이서 한 팀이 돼서 이렇게 그림을 따로 그린 후에 짜잔! 합치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4: 근데 어떤 그림 그려요?
3: 친구와 함께 가고 싶은 곳을 그려보는 건 어때?
5: 선생님, 우리 한 팀 할래요.
2: 어? 그래?

0: 태양이랑 하늘이랑?
1: 야, 노사랑! 네 맘대로 팀 정하는 게 어딨냐? 하늘이 생각도 물어봐야지.
2: 알았어. 물어보면 되잖아.
3: 너 나랑 한 팀 하는 거 싫어? 좋아? 싫으면 말해.
2: 아, 싫냐고!
4: 아니, 그건 아닌데.
2: 그 봐, 좋다잖아. 괜히 그래.
0: 그러면은?
5: 선생님, 전 태평이랑 같이 할래요. 어때?
6: 좋은 생각.
7: 와, 그러면은 지구랑 선생님이랑 같이 한 팀 하면 되겠다.
0: 그렇지?
7: 지구도 좋지? 아, 좋잖아.
3: 네, 좋아요.
0: 좋아요. 자, 그러면 시작.
7: 자, 시작해볼까? 오, 잘하는데? 이게 뭐야?
0: 완성됐나요?
8: 네, 선생님!
3: 저희는 북극에 가고 싶어요. 동물은 제가 그렸어요. 사람은 제가 그렸어요. 이건 처, 이건 사랑이, 이건 나 맞지?
9: 맞아, 이건 지구예요.
2: 뭐야, 나랑 그린 그림에 웬 지구?
6: 근데 지구는 왜 울고 있어?
9: 지난번에 북극곰 다큐멘터리 보고 울었거든.
10: 1년에 137일 굶는데
11: 빙하가 녹아서.
3: 그래서 오늘 하늘이랑 북극곰 지키기 행사 가기로 했어요.
0: 어머나 세상에, 우리 친구들 너무 멋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11: 둘이 엄청 끈끈하네. 나는 누구랑 친구하지?
9: 야, 너 나를 왜 이렇게 못생기게 그렸어? 원래 울면 못생겨지잖아.
10: 참, 사랑이가 오늘 놀러오라는데. 하늘아, 그러면 북극곰은 누가 지켜? 근데 사랑이가...
9: 야, 너 오늘 사랑이랑 계속 붙어다니더라? 나 속상했어. 비닐봉지 먹은 바다거북처럼. 여기가 답답했다고.
7: 맞아. 나 같아도 속상했겠다.
9: 어, 한분기 쌤.
7: 근데 선생님은 사랑이도 이해가 된다. 너희들은 3월부터 만나서 친해졌지만 사랑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 얼마나 낯설겠어. 그래서 단짝이 필요했던 거야.
10: 그런 거 같아요.
9: 근데 단짝이 딱 한 명일 필요는 없잖아요. 다 같이 놀면 되는데.
3: 맞아, 그럼 되는데.
7: 오호호, 어떻게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지?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2: 통했습니다. 다들 뭐가 저렇게 신나?
9: 난 너무 속상한데. 다 미워.

0: 지구인이 이렇게 강한지 몰랐지.
1: 이제는 알지. 아무개노치야.
0: 응?
1: 저쪽이야.
2: 여기 있었구나. 선생님이랑 이야기 좀 할까?
3: 싫어요. 가세요.
2: 그러지 말고.
3: 다 싫다니까요.
1: 번개 유치원? 이런 곳에 암흑보석이 있다고?
0: 여기? 잠깐만. 알지? 내가 찾았지.
1: 이번엔 진짜 확실하지?
0: 확실한진 나도 모르지. 와, 가자.
1: 같이 가.
0: 밧줄 빔.
4: 이게 뭐야?
5: 깜짝 놀라 지구인?
1: 겁도 없이 그 귀한 걸로 브로치를 만들어?
0: 당장.

0: 네, 나!
1: 위험하니까 안에 들어가 있어.
2: 가까이서 보니까 아무 구석이 아닌 것 같아.
3: 확실한 건 나도 몰랐지.
2: 그러면서 꽁꽁 묶어두면 어떡해.
3: 어떡하지.
4: 네 저리 이거 빨리 못 풀어. 나 화나면 아주 무서운 사람인데.
1: 제가 풀어드리죠. 자, 이게

0: 경계맨! 저 사람들이 백원장님 브루트를 뺏으려고 했어요.
1: 니들 누구야? 왜 브루트를 뺏으려 한 거지?
2: 그건 비밀이지. 받아라.
3: 경계 쉴드!
1: 경계 회장님, 다친 데가 없어?
0: 네.
1: 살다.
4: 저 악당들. 경계맨, 뒤에.
3: 공포의 똥폭탄. 뒤에.
0: 안 돼. 악당들아.
5: 뭐지? 내가 생각한 대로 됐어.
1: 너희들!
3: 도망가자!
0: 저 악당들! 제 쪽이나 맞으라!
2: 이것도 뭐야?
5: 이번에도 생각대로 됐잖아.
1: 저 녀석들, 암흑보석을 찾는 건가?
6: 사랑아, 오늘 너네 집 놀러 가는 거.
7: 아니야, 너네 북극곰인지 펭귄인지 살리러 간다며.
6: 얼른 가. 북극곰한텐 미안하지만 나 오늘은 너네 집 놀러 가고 싶은데 우리 같이 놀러 가도 돼?
7: 같이?
2: 둘이?
7: 되지, 당연히 되지. 빨리 가자. 그래, 오래 놀지.
6: 같이 가.
1: 사랑아, 실내 와.
7: 아, 맞다.
8: 번개쌤.
1: 응?
8: 아까
5: 짜증내서 죄송했어요.
1: 아까 뭐?
8: 아까 번개맨인데 못 보셨죠? 완전 멋졌는데.
9: 오늘이 무슨 날?
10: 정정당당 우승할 날!
8: 다 필요 없고 1등은 내 거야.
5: 그러면 내가 마법사가 된 게 이 보석 때문이라고?
8: 이번에도 보석에게 소원을?

0: 안녕 여러분. 기가빌더 팀이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학교가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오늘 테라 초등학교가 문을 열게 됐네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선생님을 모셨어요. 기가빌더 팀입니다.
1: 안녕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2: 너무 기대돼. 뭘 가르쳐줄까?
3: 안녕, 난 루루야. 오늘은 재밌는 과학을 배울 거야.
2: 과학은 재미없고 너무 어려운데.
3: 어? 그렇지 않아. 과학이 얼마나 재밌는데.
0: 아직 우리 학생들에겐 살짝 어려웠나 보군요. 여러분, 일어나요.
2: 내 수업이 그렇게 지루했어.
4: 이제부턴 포보쌤의 과학 시간이다.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3: 뭐? 포보, 지금 이건 내 과학 수업이야.
4: 이러니 애들이 과학이라면 질색하지. 너같이 뭘 모르는 애는 맨날 이론만 떠드니까.
3: 뭐?
2: 포보, 지금 수업 중이야. 빨리 나가.
3: 아니, 잠깐만. 괜찮아, 레이. 과학의 전문이라니까 얼마나 재밌게 가르치나 보자.
4: 꼬맹이 여러분, 자 그럼 포보쌤이 과학이 뭔지 보여주겠다.

0: 이게 바로 자성체란 것이다. 자, 이젠 어때? 재밌지 안 그래? 뭐야? 이게 왜 이러지?
1: 빨간 자석과 파란 자석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인력! 자성으로 물건을 띄우는 건 위험할 수 있어.
0: 아으, 감히 이 포보님의 실험을 방해해? 하, 이거랑 요거 그리고 이것까지 자성으로 다 띄워주마. 자, 포보님의 자성장치는 저렇게 무거운 것도 번쩍 들 수 있다고.
1: 포보, 빨리 내려놓으라고. 내가 처리할게.
0: 그런 장난감으론 날 못 이겨.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2: 우와, 루루가 이겼다!
1: 자, 봐. 학생들은 내 과학 수업을 더 좋아하거든.
0: 에이, 누가 이기나 두고 봐. 얘들아, 가자!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진짜 과학이 뭔지 보여주마. 시작해!

0: 초강력 자석 파워 나가신다.
1: 다시 수업 시작할게.
2: 좋아.
1: 아니 왜 이러지? 가서 확인해보자.
3: 알았어.
1: 학부가 떠오르고 있어.
3: 뭐야? 커버.
1: 안전하게 대피해야 해. 기가 들떠 변신. 허키보 변신 완료.
0: 마이티보 변신 완료.
1: 레이보 변신 완료. 스케이버 변신 완료.
4: 자, 모두 한 줄로 서서 천천히 대피할게요.
0: 꼬맹이들이 이제야 내 위대함을 깨닫고 있어. 그럼 너 엄청난 것도 보여주마.
4: 첫 수업에서부터 학교를 잃다니.
1: 빨리 학교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해요.

0: 모르겠어. 토보의 자석이 미는 힘이 너무 강력해. 토보! 빨리 학교를 내려놔. 그렇게 하면 모두 위험해.
1: 하, 이래도 내가 이겼다고 인정 못해?
0: 그래, 알았어. 네가 이겼어, 포보. 네 발명품은 우주 최강이야.
1: 당연하지. 난 최고의 과학자니까.
0: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세. 어떻게 좀 해봐.
1: 진 사람이 뭔 말이 그렇게 많아?
0: 어떻게? 이젠 미는 힘이 너무 세. 또 둥둥 뜨고 있어.
1: 아니, 대체 어쩌란 거야?

0: 야이, 도대체 이거 왜 이래?
1: 뭐 하는 거야?
0: 네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서 내 조종간이 고장났잖아!
1: 도와줘! 유루! 다들 다치지 않게 잘 받아야 해! 알았어! 자석을 절반 크기로 잘라서 빨간색 자석과 파란색 자석을 동시에 쓰는 거야!
0: 뭐? 야! 내 발명품을!
1: 야! 빨리 파란색 자석을 학교를 향해 겨누어! 야!
2: 서서히 내려가는 것 같은데?
1: 저 아래 좀 봐! 어?
3: 자석의 미느님과 당기느님 모두를 이용해서 학교 건물이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어!
4: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다 같이 당기자! 다시 건물이 떠오르고 있어! 이제 밀어!
2: 당겨!
5: 다니는 학교였으면 더 재밌을 텐데.
4: 정말 신날 거야.
0: 역시 나의 하늘을 나는 학교가 최고지. 나의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만든 발명품이야. 자석의 미는과
1: 그럼 이번엔 집중기 수업을 해볼까?
0: 나의 천재적인
1: 부부! 엄청난 자석으로 우리 좀

0: 이 천재 과학자님 덕분이야. 이제 다들 멋진 학교에 다니게 된 소감이 어때?
1: 정말 고마워, 기가미더팀. 과학이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 과학이 재밌어졌다니 정말 다행이야.
2: 그럼 이제 남은 수업도 마저 해볼까?
0: 내 발명품이 없었다면 저런 멋진 학교 건물은 꿈도 못 꿨어. 웃지 마, 이 녀석들아.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차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획,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넷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 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0: 다시 파이트! 네 위치에서 동서쪽 근처를 찾아봐!
1: 알겠어. 응? 찾았다!
2: 솔레이움, 이거!
0: 응, 그때와 같다.
3: 이 에너지 파형은?
2: 게리슨, 떠날 준비. 얘들아, 철수!
0: 네.
2: 모두, 테이크 백! 역시 안 돼!
1: 사제야, 루카블 나한테 업혀! 잠깐!

0: 세트라 나한테 맡겨. 너희 변신은 할 수 있겠어? 해볼게. 다 되었어. 출발해.
1: 메탈 브레스의 주인들. 내가 첫 번째 했을 때 왜 기다려준 거지? 나한테 명령할 수 있었을 텐데.
2: 그거 날 믿었으니까.
1: 고맙다.
3: 현재 도시는 안전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은 저와 시청 그리고 메탈 카드봇들이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4: 결국 메가 엠블러가 말한 대로 됐어.
5: 어쩔 수 없지. 언젠가 일어날 일이었어.
6: 환자를 돌봐야 할 몸이 이래서 면목없네.
7: 이상 없어. 너희도 생각보다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다야. 쟤네 화해한 거 맞지?
6: 시간이 필요할 걸세.
8: 녀석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9: 에너지를 정제 중인 것 같아.
8: 정제?
9: 타키한테서 흡수한 뭔가 불길한 걸 연료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10: 그릇을 채울 불신의 뭐니 저 요술량탄자랑 관련 있나?
9: 눈썰미 좋은데? 이걸 봐.
11: 고속열차!
12: 제우야. 그게 스트레인이랑 사촌인가?
9: 본체 뒤에 세 개의 객차가 그릇인 거지. 요술량탄자는 그중 하나고.
8: 연료가 모두 채워지면 힘이 완전해진다는 건가?
9: 그럴 가능성이 높아.
5: 앞으로 두 그릇 남은 거네요.
4: 그럼 타키한테서 얻어간 연료는 대체 뭘까?
13: 증오일 거야.
5: 증오라고?
13: 타그신이 말했어. 아이가 태우낸 증오. 불완전해도 충분하다. 녀석은 우리 마음의 어둠을 먹이 삼고 있는 거다.
5: 그럼 또 누군가의 증오를 노릴 거란 거야?
14: 그건 아닐 수도 있어. 제로가 달에서 나타날 때 세 가지 패턴의 파형이 감지됐거든. 지금 제로가 발산 중인 에너지 파형은?
11: 저 두 번째 거랑 같아?
14: 응, 각 객차별로 다른 성질의 에너지를 얻어야 하는 걸지도 몰라.
8: 다른 먹잇감을 누릴 거란 얘기군.
11: 잠깐! 그럼 다음은 헤비 아이언 아니야?
10: 역시 그 양반인가? 근데 뭘 얻어가겠다는 거지?
4: 무뚝뚝
5: 고집불통?
15: 집착이다! 어? 타깃신이 용감히 알지 않는 그 카드라! 그 껍질 속에 집착이 느껴지는구냐! 집착이라고! 웃기지 마냥! 피컵스!
11: 그럼 뭐에 집착하고 있는 거야?
16: 힘이 지겜! 최강이 아니고선 1초도 견디지 못하는 녀석이다! 파괴신 눈엔 자리금 먹잇감인 셈이지!
8: 녀석은 어디 있지?
14: 제로가 대기권으로 보낸 것 같아.
11: 굳이 왜 그랬을까?
13: 일부러 놔둔 거야. 더 살찌우기 위해. 넌 뭘 하고 있지? 너에겐 이 땅을 지켜야 하는 대의가...
17: 대의? 웃기는군. 넌 언제나 혼자였다. 종족도 공존도 평화도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지. 너에게 필요했던 건 오직 압도적인 힘. 주먹과 날붙이를 휘두르고 파멸의 빛을 뿜어낼 때만이 네가 존재한다고 느꼈잖아. 닥쳐라. 힘이 없다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 뭘 원하는 거지? 네가 약하지 않다는 걸 증명해. 타이런트 제로를 쓰러뜨리면 우주는 네가 최강임을 인정할 것이다. 그것만이 네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
11: 그럼 헤비 아이언이랑 타이런트 제로를 만나게 하면 안 되잖아.
14: 다음 그릇이 채워지지 않게 막아야 해.
5: 그게만을 위해 태어난 걸까?
11: 응? 뭐라고?
5: 아무것도 아니야.
14: 시간이 없어. 서둘러 대책을 세우자.
15: 주제 발표가 있습니다. 나카피 봉인되기로 결단!
11: 뭐? 그래도 되겠어?
15: 내 혼자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겉도는 것 같다. 용가리 아저씨도 구해줘야지. 그때 얘기 다 들었다. 일단은 지켜볼게. 니도 뭐 어쩔 수 없었다고는 생각이 든다. 나중에 엄마 얘기 좀 많이 해도 보고 싶다. 오! 여기 운하! 운하! 운하! 운하!
5: 처음 본던 타키로 돌아간 것 같네.
10: 그러게. 요즘 애들은 속이 깊구만.
15: 근데 가끔 달리기는 시켜주겠지?
11: 물론이지.
5: 마음껏 달리게 해줄게.
15: 야호! 자, 그러면 누구에게 봉인될까요? 양동, 백동, 방향, 쿵!
11: 뭐? 이렇게 정한다고?
9: 와일드 카드본 체인지 업!
18: 이렇게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의 미래는 또 한 발 나아갔어. 싸워왔던 세월들이 허무하게 느껴져.
8: 그래도 그 뿌리를 모른다면 정말 나아갔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
18: 그래, 그렇게 방치해온 결과가 타이런트 제로겠지.
14: 너 뭔가 알고 있지? 고에너지 반응이 대기권에서 급강화!
5: 이 반응은 저기 봐! 타이런트 제로가!
8: 움직이기 시작했군.
9: 헤비아이언의 이동 경로는 정확히 제로를 향하고 있어.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는 셈이지.
18: 여기선 너무 멀어. 바다 위인 것도 문제고.
19: 정신, 네가 가운데 건데. 따라잡는다 해도 저 둘 사이에 끼는 건 사양이야.
9: 단독 출격은 너무 위험해.
11: 어떡하지? 페로라, 지금 타이런트 제로가 뭐 문 열어달라고? 쭉?
17: 놀란 얼굴더라군. 이거 너무 갑작스러웠나?
5: 쭉, 잃어버렸던 오버나이저 찾았어.
17: 과연 충분히 태웠구나. 자, 내게로 와라.
19: 응? 목표물 시야 확보, 서핑을 즐기고 계셔.
20: 나이트 편대는 들어라. 우린 하그신의 기동력 저하를 목표로 한다.
5: 중팀이 헤비 아이언을 붙잡을 때까지 최대한 발을 묶는 거야.
20: 맡겨둬.
18: 이렇게 여러분과 나란히 하는 날이 올 줄이야.
20: 진지하게 임해라, 황야의 사냥꾼.
11: 부탁할게, 페로로.
5: 응, 나중에 보자.
16: 걔를 위안으로 용사냥 시간이다.
5: 스카이갤러.
20: 나이트 편대 작전 개시.
21: 나이트 2 내발 발사.
20: 나이트 3 호 출격하라.
19: 좋게 좋게 하는 게 그리 어려우신가?
18: 그냥 우리 자유롭게 두는 건 어때?
5: 강요와 킥파이터!
16: 나이트 파이프 강하! 저 녀석 기아이! 저 모습은 야! 묵직해! 한 번 사이 살이 반짝 든든해! 포기하지 마!
11: 그렇게 나오겠다는 거지! 루칸 플레이 제로!
16: 오메가 히트! 파벌트! 드로이! 원주수를 잘못 찾으신 것 같군, 파괴 신나리!
17: 그대도 짐승과 강철이 뒤섞인 자라고.
19: 대약한다는 어떠셨는지?
18: 한 번 더 보내드리죠!
17: 역시 너의 불신은 쓸모가 없구나.
11: 뭔가 나라고 했는데?
5: 설마?
17: 두 번째 그릇에 걸맞는 브리시가 뭔지 지켜보거라.
20: 직접 아이언 공에게 갈 심산이군.
5: 전 제로가 가고 있어. 서둘러.
11: 알겠어. 실패하진 않겠지?
9: 준, 난 그랑블루레온을 불러낼 이론에만 의지했어. 내 스스로를 믿을 수 없었던 거야. 하지만 이젠 친구를 위한 강한 마음이 뭔지 알았어.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 난 네 친구를 구해주고 싶어. 믿어줄 거지? 친구.
11: 블루칸 블레임!
19: 슈퍼리언 유나이트!

0: 나선 녀석의 정신을 반짝 차리게 해주세요.
1: 슈가
2: 아가씨, 스카이갤러 내가 이 순백의 날개가 더 이상은 허락 못한다.
3: 가면 안 돼, 헤비아이언. 모르겠어.
4: 이대로 가면 녀석이 좋은 먹잇감이 될 뿐이야.
0: 저 녀석이 너의 먹잇감이다. 이켜라.
3: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함께하기로 했잖아, 헤비아이언.
0: 그래, 그랬지. 그 생각이 나지. 나의 턱에 만들었다.
3: 우리와 함께 쓰러뜨리면 돼.
4: 메탈 카드봇과 와이드 카드봇. 그리고 이 땅 인간들과 말이야.
0: 내가 마귀신을 쓰러뜨려버려.
3: 친구인 우리의 믿음을 주는 실망시킬 거냐?
0: 친구를 큰 힘을 위해서
5: 친구 따위 필요
2: 헤비아이언!
3: 준!
2: 그래, 넌 내 친구가 아니야! 힘만을 믿고 살아온 너에게 공존을 위해 그저 조용히 있으라고 방치했어. 너 많이 불안했다며.
6: 준도령,
2: 나도 하루 종일 자전거도 못하고 수업까지만 하면 진짜 짜증나. 네 마음은 하나도 모르고 친구는 무슨 친구. 친구가 아니어도 되니까 다시 한 번만 함께할 기회를 줘!
0: 시끄럽다, 애석이야! 흰머리 나의 전부다!
7: 고결한 분리시들이여, 보아라. 저 아름다운 모습을.
6: 나무라!
7: 더욱더 태워, 두 번째 그릇을 채워주거라!
2: 저걸 떼어내도록 도와주자.
3: 그래!

0: 함께 빌리는 기다리고 있을게. 아까운 짓을.
1: 왕께서 백기사를 풀어줘.
2: 너 쓸모없는 브리시.
3: 쭉 미안하지만 아직 작전은 안 끝나셨어.
4: 딥바이트 셋업. 시로 셋업.
1: 가이자트. 나이트 그리폰 셋업. 비치 오브.
0: 좌표 전송할 겸.
4: 지금이야. 해가 트랙스.
0: 알겠다.
4: 스카이갤럭 셋업 프록시마
5: 에이크.
0: 여긴
1: 성공이야! 어서 닫아!
6: 뭐하는 거야?
4: 잠깐 다녀올게.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Mr. Red can't use his cell phone until 3 o'clock.
1: Oh, hi, Sunday.
2: Red, you should not use your phone while walking. Look, it's dangerous.
1: But this video is so funny.
2: Red.
3: 스마트폰 과의존의 경우 스스로 이용 정도를 조절하지 못해 주변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일상생활의
4: yeah.
3: 비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4: We use cell phones too much.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 면역력 더징크디와 실리콘 투약병 쏙을 드립니다. R.E.D. Mr. Red.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숲속에 세 명의 마술사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새로운 친구를 찾던 이들은 따뜻한 불 친구와 귀여운 비둘기 친구 그리고 아름다운 꽃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래서 세 명의 마술사들은 힘을 합쳐 멋진 친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번엔 어떤 친구가 나타날까요? 바로 꼬마 마술사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백서의 양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과의 첫 만남. 그런데 제작진 앞에 나타난 서희양이 검은 가방을 들고 어딘가로 급히 향합니다. 정체불명의 가방. 그 궁금증을 안고 따라가 보는데요.
1: 그 가방 도대체 뭐예요? 안에 좀 보여주면 안 돼요?
2: 절대 안 돼요. 전 궁금하시면 저 따라오세요.
0: 더욱 수상해진 가방의 정체. 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가 보죠. 그렇게 도착한 한 건물 앞, 이 요라는 소리가 들리는 곳에 서희양이 있었는데요.

0: 아니 그런데 이 체육관에 가방은 도대체 왜 가져온 걸까요? 쉬는 시간. 드디어 가방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1: 얘들아, 내가 맛을 보여줄게. 맛을 보여줄게.
0: 마술 가방이었구나.
1: 도와줄 친구 3명이 필요한데 손.
0: 이제 마술이 시작됩니다.
1: 까만 봉투 안에는 공 3개가 들어있어. 하나씩 고른 다음에 이렇게 감싸고 있어줘.
0: 신중하게 공을 골라 아무도 못 보게 잽싸게 공을 숨깁니다.
1: 그러면 소연이부터 무슨 색깔인지 맞춰볼게. 소연이가 고른 색은 빨간색?
0: 어? 정말 빨간색이네요. 그럼 이번에도 맞출 수 있을까요?
1: 시영이가 고른 색깔은 파란색?
0: 어? 연이은 정답 파레이드!
1: 빨간색.
2: 정답.
0: 절로 박수가 나옵니다.
1: 하나 더 보여줄까?
0: 열렬한 환호와 함께 시작된 두 번째 마술.
1: 내가 카드를 사라지게 해볼 거야.
0: 이번엔 카드 마술인데요. 자, 집중해서 잘 보세요.
1: 이 카드는 능력이 있어. 무슨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알아?
2: 몰라.
1: 자, 봐봐. 수리수리 마술이 야!
0: 주문과 함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카드가 사라진 겁니다. 분명 조금 전에 통에 넣은 카드가 통째로 없어졌는데요. 어찌 된 일일까요?
1: 신기하지?
3: 아, 딸 카드 없어진 건 어디 간 거야? 서희야?
2: 집에 간 거야,
1: 어머니?
0: 성황리에 마친 서희양의 깜짝 마술 공연.
4: 마술은 어때?
1: 재밌어. 자, 이렇게 검은 큰 주사위가 있죠. 이 주사위를 이렇게 흔들게 되면 큰 주사위는 사라진 거고 얘만 남겨져. 아쉽다.
0: 꼬마 마술사 백서희 양의 집. 역시나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마술사 옷. 그리고 방 안 한편을 차지한 마술대회 상패와 각종 마술 도구들입니다. 마술이 일상이라는 서희 양이 이 통과 함께 가져가 펴섰는데요.
1: 오늘은 제가 통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원하는 숫자를 앞을 향하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뚜껑은 닫아주세요.
0: 엄마는 서희가 모르게 숫자 3을 선택한 후 주사위를 통에 넣습니다.
1: 다 됐어요?
0: 통을 가져가 확인시키는 서희 양.
1: 여기 아무 이상 없죠? 그럼 여기 이상 있나요? 엄마가 고른 숫자를 맞춰보겠습니다.
0: 과연 맞출 수 있을까요?
1: 주사위 3입니다.
0: 정답! 정말 신기하죠? 서희야, 우리한테도 좀 알려주면 안 될까? 가족은 서희의 새로운 마술을 가장 처음 보는 관객이자 서희의 마술 연습 상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마술을 많이 보지만 그게 또 볼 때마다 신기하답니다. 볼수록 빠져드는 마술의 매력이죠.
4: 서희는 마술 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있어?
1: 한 25개? 이거 어저께 1, 2, 3, 4, 25개? 새로운 거 배울 때마다 차에서 연습한 다음에 집에 오면 보여줘요.
5: 물론 저희도 약간 저희 나름대로 귀찮은 점도 있고 그래도 동생들도 있고 챙겨야 할 것도 많아서 다 해주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마술을 통해서 상대방이 자기에게 보여주는 반응? 그런 거를 더 즐기는 것 같아요.
0: 이렇게? 얼마 전부터는 SNS도 시작했다는데요. 아직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영상을 만들고 인터넷에 올리는데요.
1: 안녕하세요. 마술 페리예요. 초코파이 먹다가 이가 빠졌어요. 맛있고 특별해요.
0: 이젠 점점 욕심도 생겼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길 바라며 다양한 마술 영상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열혈 꼬마 마술사입니다.
4: 화이는 유튜브를 지금 왜 계속 올리는 거야?
1: 유튜브를 올리면 뭐 좋아요도 많아지면 트와이스 언니들처럼 유명해질 수 있잖아요.
4: 그렇게 되고 싶어?
1: 네.
4: 가장 사람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렀을 때 기분이 어때?
1: 뭔가 뿌듯해요. 그 좋아요가 많아질수록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뭐 또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올리면 좋아요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많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0: 그래서 오늘도 연습에 또 연습. 유명한 마술사가 되기 위해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서희 양. 하지만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이가 있었으니. 마술 도구를 탐내는 막내였습니다.
1: 네 거나 해.
6: 없어.
7: 없다, 없다.
0: 이대로 포기하는가 싶었는데 서희 방으로 돌진한 막내가 간 곳은 바로 마술용품이 놓여있는 책장. 거기서 유유히 주사위 세트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때 누나 목소리에 서둘러 주사위를 숨겨보지만
1: 뭐해? 누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야!
0: 아, 들키고 말았네요.
1: 이거 주말 참 일이래요? 어떻게 하는 거 알아?
0: 하지만 막내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1: 기다려봐.
0: 누나를 속이고 도망가나 했더니 바로 잡히고 곧이어 뺏고 뺏기는 둘의 격렬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결국 승자는 누나 서희.
1: 안돼.
3: 언니 가서 물 좀 해줘.
1: 안돼. 내가 이거 다 잃어버린 눈물이야.
0: 자기 거에 대한 애착이 강한 서희인데요.
1: 절대 못 받는 거야. 속상했어요. 내 건데. 책임질 수도 없고 아기니까 아직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8: 더희가 실은 다섯 살 때쯤에 머리가 너무 심하게 아프다 해서 검사를 했는데 뇌종양이 머리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나름대로 큰 거를 겪고 나서부터 그 뒤로부터 약간 더 자기에 대한 강한 것 같아요.
0: 여섯 살 작은 몸으로 큰 수술을 견뎌야 했던 서희 양. 그때를 생각하면 엄마는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진답니다.
8: 그때 가슴이 엄청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냐면 저도 그렇고 서희 아빠도 그렇고 일하는 것 때문에 일을 잘 관찰을 못했다는 그런 약간 죄책감?
0: 하지만 서희 양은 그런 날들을 잘 버티고 밝게 자라줬는데요. 그런 서희를 더 행복해질 수 있게 마술의 세계로 이끌어준 분은 바로 친할아버지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할아버지의 마술.
9: 자, 이거 봐봐. 여기에 돈 있지?
1: 네.
9: 여기 돈이 얼마야 이게? 아무것도 없지? 여기다가 100원을 넣는다. 100원을 넣어서 딱 뚜껑을 닫고 마술 집어넣었어. 여기 뭐가 있을까? 잘 봐요. 아까 몇 개 집어넣었지?
1: 한 개.
9: 한 개 집어넣었는데 몇 개 나오나 봐.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그치? 박수 한번 제지 할아버지한테. 녀석이 나중에라도 커서 또 혹시라도 그 자신감 같은 게 없어지면 좀 친구들 기간에 좀 놀림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게 자신감 있게 만들어주자라는 것 때문에 이제 마술을 제가 적극적으로 권했죠.
0: 그런데 서희 양에게 정말 마술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7: 맞죠? 네.
0: 마술을 하면서 소극적이고 내성적이던 서희가 사람들과 말하는 걸 좋아하게 되고 많이 웃게 된 것이죠.
6: 인다. 해줘야죠. 가장 좋은 건 마술을 너무 예쁘게 미워할 수 없게 해요. 네, 서희 매력이 실수에도 미워할 수 없는 마술사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예쁘고 마술 자체만 따져도 나이에 비해서 정말 잘하고 말도 또박또박하고 이해도가 높아서 저희들이 마술을 가르칠 때 거의 무리 없이 잘 가르치고 있는 편이에요.
0: 한가로운 주말 오후 가족 나들이를 온 이곳에선 공룡 퍼레이드가 한창입니다. 마치 쥬라기 시대의 공룡들이 튀어나온 것 같아 그저 신기한데요. 하지만 서희 양이 기다린 건 바로 이 순간. 마술 공연이랍니다. 현란한 마술사의 손놀림에 정이 감쪽같이 사라졌는데요.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어머나, 서희 양 팔에서 나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어리둥절한데요. 계속 이어지는 흥미진진한 마술의 세계에 푹 빠진 서희 양입니다.
7: 잘하는 것 같아요.
3: 네. 본 적 있어? TV에서?
7: TV 말고 핸드폰에서는 봤어요.
3: 핸드폰에서?
10: 스리스리 마술이 야! 하면 놀랍게도 여기서 이렇게 공룡 군단이 나타나게 되는 마술입니다. 와!
0: 최근 마술 유튜버로 영역을 넓힌 최형배 마술사. 새마술을 비롯해 공중부양에 미녀를 사라지게 하는 마술까지. 국내 정상급 마술사로 활동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기념사진이 없으면 섭섭하겠죠?
11: 가방 뭐야?
7: 마술 가방이에요.
11: 마술 가방이야? 마술 할 줄 알아?
7: 네.
11: 마술 얼마나 했어요?
7: 1년이요.
11: 1년 했어? 오, 그럼 마술 잘하겠네. 간단한 마술 하나 보여줄 수 있어?
7: 네.
11: 진짜? 그래, 그러면 여기다 우리 대기하는 데 가서 마술 한번 보여줄래?
7: 네.
11: 오케이, 좋아서 한번 가보자.
0: 실력 발휘하러 한번 가볼까요?
7: 숫자랑 모양을 같이 생각해서 하나만 말하지 말고 외워요.
11: 오케이.
7: 여기 있어요?
11: 있어.
7: 여기는요?
11: 여기는 없어.
0: 최영배 마술사 앞에서도 전혀 떨지 않고 자신의 마술을 보여줍니다.
7: 마술사님이 고른 숫자는 9 하트입니다.
0: 최영배 마술사에게도 인정받은 서희 양의 마술 실력.
11: 최고.
12: 저렇게 누군가 처음 본 사람에게 자신감 있게 나의 마술을 보여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신감 있게 딱 보여주는 걸 보면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1: 서희야.
7: 네?
11: 너 그러면 꿈이 뭐야?
7: 마술사요.
11: 오, 마술사야? 그래? 그러면 이 마술사씨 마술 도구도 많고 이렇게 연습실 공간이 있다면 놀러 올래?
7: 네.
11: 오, 진짜?
0: 어머나, 초대도 받고. 서희 좋겠다.
11: 작업실에 놀러 오면은 다른 마술 내가 재밌는 거 알려줄게. 좋지?
7: 네.
11: 와우. 오늘 근데 공룡 컴퓨터로 마술.
0: 서희야, 마술사님에게 배우고 싶은 마술은 뭐야?
7: 앵무새 마술, 비둘기 마술 둘 다 배워보고 싶어요.
4: 해본 적은 있어?
7: 비둘기 마술을 해봤어요.
4: 안 무서워, 비둘기?

0: 처음에는 무섭지, 이제는 안 무서운데, 겉모습은 무서워요. 걔가 제일 불안한 게 똥새가 불안하거든요.
1: 며칠 뒤 최영배 마술사를 만나러 가는 날.
0: 엄마 여기 맞아?
2: 여기?
0: 어, 여기 맞냐?
2: 어디가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0: 아이고.
1: 과연 이곳에 최영배 마술사가 있을까요?
2: 오! 오! 서희 저기 계신가 봐.
1: 네, 역시 서희 양을 반갑게 맞아주시는데요. 앵무새 마술도 배우고 싶었던 서희 양.
3: 내 앵무새 친구. 와, 사람이.
1: 그런데 막상 앵무새를 보니 엄두가 안 납니다.
3: 어, 내가 있으면 괜찮아.
0: 내가 무서워.
4: 아유, 왜 그래. 나 그런 앵무새가 아닌데.
0: 소리가 또 소리 나서 무서워.
3: 왜 나 눌러?
5: 잠깐 와서 봐도 돼. 어때, 아니면 딴 거 구경하러 갈까?
0: 딴 거를 구경하러.
3: 딴 거 구경하러.
1: 서희 양이 무서워하자 앵무새도 섭섭한가 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마술 도구가 숨겨져 있는 최영배 마술사의 작업실. 하지만 마술의 생명은 비밀유지 때문에 도구 하나도 마술사의 허락 없이는 볼 수 없죠.
6: 아이디어가 번쩍도록 어떻게 돼? 전구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 본 적 있지? 만화 같은 거 보면
7: 동그라미 생각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지. 뭐가 있어? 아, 바퀴? 오, 잘 봐. 후,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자, 한번 소희도 얼마나 상상력이 뛰어난지 볼까? 자, 볼까?
3: 대모험 생각나는 거 뭐였지?
0: 삼각김밥?
7: 뭐라고?
0: 삼각김밥?
1: 오, 굿 아이디어!
7: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걸 표현하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마법의 전구마.
0: 이거 여기 누르는 거 아니에요?
7: 내가 안 잡았는데?
0: 이렇게.
7: 소희가 잡고 있었잖아.
0: 안 잡았다고?
7: 응, 소희가 잡고 있었잖아.
1: 마술은 의심 없이 즐겨야 한다지만 궁금한 걸 어쩌겠어요.
0: 신기했어요. 뭐 봉투에 포장되어 있어서 다 일일이 보지는 못했는데 다 봐보면 신기할 것 같아요. 마술이니까.
7: 응. 소희야.
0: 네?
7: 혹시 이 마술 알아?
0: 네.
7: 뭐? 알고 이거는
0: 알아요.
7: 너
1: 모르는 것 빼고 다 아는 서희 양.
7: 이거 몰라? 오케이. 이거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책이야. 따단. 물건이 네 개가 있어. 이 네 개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하나를 딱 생각을 하는 거야.
0: 그 생각을 하나만요?
7: 하나만.
1: 골똘히 생각해서 골랐는데요.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7: 뭐야?
0: 하트.
7: 하트? 이 책은 하트를 뽑을 줄 알고 있었지. 봐봐.
1: 어? 어떻게 알았다는 거죠?
7: 하트 딱 가져가. 다시 와봐.
1: 어머나, 놀랍네요.
0: 하트 가르쳐드려요.
7: 자, 한번 해보자.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누가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봐야 돼.
1: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마술의 비법을 서희에게만 살짝 알려줍니다.
7: 그리고 마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트릭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어떻게 내가 말하고 관객과 소통하고 상대방 눈을 언제 볼 것이며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거야. 그게 없으면 이 마술이 안 돼. 끌어가는 느낌이 되게 중요한 거야.
0: 전현무 씨 같아요.
8: 안 닮았는데?
0: 닮으진 않았는데 말을 잘해서 전현무 씨 같아요.
7: 서희 마술하고 하면 그거 유튜브 하는 것 같은데 유튜브에도 마술 올려?
0: 네.
7: 어? 그래? 바깥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마술 같이 딱 연습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야.
0: 네, 좋아요.
1: 곧바로 공연 준비에 들어간 두 마술사.
7: 이를 깨끗하게 닦은 사람이 후 하면 이렇게 멀쩡한데 깨끗하게 안 닦은 사람이 후회해봐. 에이 뭐야, 이 냄새 때문에 꽃이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멀쩡해지지. 다시 후회해봐. 아, 이거 봐, 이를 잘 닦았어야지.

0: 봐봐, 나 잘 닦으니까. 봐봐, 와. 이렇게 인사하는 꽃인데, 하면 내가 이렇게 쏙 살아난 느낌으로 가는 거지.
1: 살아난 느낌?
2: 자, 이번엔 서희 양이 할 차례.
0: 후.
2: 한번 보고는 바로 자신의 마술로 만드는 서희 양. 역시 꼬마 마술사답습니다.
0: 오케이, 좋았어. 그럼 또 딴 것도 한번 배워볼까?
2: 이어 계속되는 마술 연습에도 지치기는커녕 오히려 신나하는 마술사들. 그렇게 기대와 설렘의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다가온 공연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서희 양. 이것저것 챙기며 공연 준비를 시작합니다.
1: 엄마, 옷이랑 신발 어디 있어?
2: 공연에 필요한 마술 도구부터 모자에서 신발까지 하나하나 챙겨 넣는데요. 그 손길이 참 야무집니다. 오늘 공연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3: 그 마술사님이랑 같이 마술하는 날이네?
1: 네.
3: 어때?
1: 긴장돼.
3: 아,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연습은 많이 했어?
1: 네.
3: 얼만큼 했어? 자신 있어?
2: 그동안 어린이 공연단으로 무대에 몇 번 오르기는 했지만 프로 마술사와의 합동 공연은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집과 학원을 오가며 더 열심히 연습했다는데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 있죠? 서희야, 떨지 말고 오늘 공연 잘해. 두근두근 뛰는 심장소리와 함께 공연장에 도착했습니다. 제일 먼저 마술사로 변신.
0: 오늘 의상도 예쁘게 다 입었고 이제 공연 잘할 수 있겠어? 어, 그 정도 크게. 알겠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예, 좋았어. 뭐 시작하는 거야?
2: 다들 기대하세요.
4: 꼬마 마술사 한 명을 모시고 마술 한번 진행해볼게요. 자, 서희 양!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와.
2: 긴장하지 말고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4: 마술 잘할 수 있죠?
2: 드디어 시작된 마술 공연. 자, 다 함께 마술의 세계에 빠져볼까요? 축 늘어진 꽃을 어떻게 살릴까요? 아, 입김을 보네요. 오, 첫 번째 마술 성공. 이제 좀 긴장이 풀린 서희 양. 표정에서 여유가 느껴지는데요. 역시 무대 체질입니다. 오히려 엄마가 더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어머니, 떨지 말고 잘 찍어주세요. 침착하게 준비한 마술들을 선보이는데요. 왠지 보는 제가 다 뿌듯합니다. 마술을 통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즐거움을 주는 꼬마 마술사 백서희 양. 그 마술과 같은 일이 앞으로 계속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4: 야, 박수 부탁드립니다. 야.
3: 서희는 앞으로 어떤 마술사가 되고 싶어?
1: 유명한 마술사요. 열심히 더 연습하고 뭐 무대도 여러 번 나가고 설명도 자주 하고 말도 또박또박 하면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4: 서희야, 어쨌든 오늘 또 너랑 같이 마술을 할 수 있는 무대가 있어서 기뻤고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널 보니까 기분이 매우 좋았던 것 같아. 앞으로도 이 마술을 가지고 꼭 뭐 마술사가 돼야지라는 느낌보다는 이것을 가지고 너를 좀

0: 하나 더 보여드리고 좋잖아요.
1: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볼링티 축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0: 야, 피가 갑자기 도발을 주시겠어.
1: 가만있으면 돼.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 산악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악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0: 짠.
2: 줄이 짧을수록 높은 음이 난다는 것.
1: 이렇게 잠수함이 내려가는.
3: 빛을 다 차단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4: 전해질 영역을 섞어가지고
5: 그 둘 간에 생기는 마찰 때문에
6: 액체질소가 온도가 진짜 낮거든요.
7: 안녕하세요, 임팩트 태우입니다.

0: 이게 무슨 법칙이에요? 이게 제가 궁금했어요.
1: 저요?
2: 왜죠?
1: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0: 몇 살이세요?
1: 저 17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0: 어, 되게 어리네. 저는 23살이에요. 아. 어떤 계열 고등학교?
1: 예술 고등학교. 아.
0: 저는 그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다니고 있어요.
1: 공부 잘하세요. 맞죠?
0: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팩트 태우입니다.
1: 몇 살이세요?
0: 아, 저요? 저 25살이에요.
2: 아,
0: 혹시 오, 나이가
2: 제일 형이신데요?
1: 아, 저 23이고
2: 저 17살.
0: 아, 17살. 아유, 어색해.
3: 자, 지금부터는 사이언스타가 되기 위한 프로그램에 룰이 있어요. 룰을 좀 알려드릴게요.

0: 이 뭐야 근데 이게?
1: 이거요? 액체 괴물이 아세요?
2: 콧물 같아!
1: 이거
3: 아 느낌 되게 이상하다.
4: 모래시계도 있는데 모래시계가 있으면 뭔가 근데... 시간을 재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
1: 이게 다른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색깔이니까 이 성량을 댔을 때 누가 더 빨리 터지는지
2: 색깔에
4: 이게 색깔별로 다를 것 같아?
1: 네, 색깔의 중요성을 모르시네요.
5: 네, 오늘의 테스트를 드릴게요.

0: 무중력.
1: 신기한 현상을 찍어라.
0: 무중력이 그러면은 중력이 없는 걸 무중력이라고 하는 건가?
1: 아니요, 사실 엄밀하게는 아무리 우주 공간이라고 해도 중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어요. 근데 이제 중력이 다른 힘들이랑 상쇄되어가지고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태?
2: 지구에는 아예 없어요? 중력이 없는 곳이?
1: 그렇죠.

0: 그럼 저거 어떻게 찍어요?
1: 그러니까 우주. 중력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2: 그럼 우주를 가야겠네. 무중력은 우주에밖에 없잖아.
3: 자, 우리는 그 보여준 영상하고 똑같은 사진을 찍어야 하는 게 패스트고요. 아, 지구예요.
1: 지구에서 지구에서 무중력 있는 곳이 있나?
2: 지구에 무중력? 거기 그 러시아에 우주센터 있잖아. 그 우주센터 가면은 아, 그거 체험할 수 있는 걸 봤던 것 같아.
4: 저희가 만약에 러시아 여기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섭외가 된다 그러면 저희 러시아는 보내주시나요?
2: 오 진짜요?
0: 오
2: 와 정말요? 그래 진짜요? 지구에서 할 수 있는 단 지구라고 하셨으니까 러시아는 지구잖아 지구니까.
0: 이거 진짜 같아요.
2: 우와 짱이다.
1: 고스모는 진짜.
5: 이거 여기 아니에요?
2: 여기 같아 여기 같아.
0: 찾았어요?
2: 전화번호.
0: 나왔다.
1: 오
2: 전화해봐.
1: 어, 맞네.
2: 간다.
0: 책을 받아주세요.
1: 아, 난린다.
2: 근데 우리 이렇게 러시아가 시차가 5시간 6시. 여보세요?
1: 잠깐만.
2: 한국 사람인데.
1: 잠깐만.
2: 한국 사람인데.
0: 여보세요?
1: 제가 국번 안 눌렀잖아요.
2: 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2: 네,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습니다.
6: 네.
2: 죄송합니다.
1: 뭐야? 저희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전화 안 눌렀어요.
2: 뭐지?
1: 아, 나 깜짝 놀랐어.
2: 나 진짜 당황했네.
4: 뭐 약간 좀 컬러를 좀 한국인 컬러다.
2: 그치? 아, 이 맞네.
0: 이런 거죠. 이런.
2: 떨려.
1: 러시아어인데요?
7: Hello, excuse me.
2: 좀 밝게 해봤다. Hello. 아직 2시 50분밖에 안 됐어.
4: 방송사랑 좀 놀랐네.
2: 그러면 시차로 6시간 차이가 나니까 아직
1: 9시간 안 됐네요.
0: 뭐
1: 한 방법이 하나 떠오르긴 하는데.
0: 어떤 거요?
1: 자유낙하라고 처음 속도가 없이 이렇게 공중에서 딱 봤을 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떨어지는 동안에 이 물체 입장에서 무중력과 같은 상태를 느낄 수 있거든요.

0: 무중력 상태에서 촛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검색해보고 싶다.
1: 오! 뭐야?
0: 이, 아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1: 오! 촛불이 동글동글해져요.
0: 그지?
1: 네. 토끼비 같았어.
0: 일단 우리 한 2, 3m 정도 높여서 해보고 거기서 충분한지 봐서 뭐 더 높은 데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될 것 같아.
1: 그래, 그래. 짠! 오늘의 퀘스트가 뭐죠? 무중력 상태에서 신기한 현상을 촬영하라입니다.
2: 네, 저희가 무중력 상태에서 물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실험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저희가 자유낙하 상자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0: 와, 드디어.
1: 이게 완성됐습니다.
2: 완성!
3: 네, 이제 이 자유다카 상자를 우리 건이가 저도 푼데서 떨어뜨릴 거예요. 오, 무섭지?
1: 네.
3: 조심조심. 밑에를 못 보는데? 저희가 이제 실험하기 전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건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안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데서만 실험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준비! 3, 2, 1! 고지! 고지! 오! 와우. 자, 떨어진다. 살짝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별 차이를 못 느끼는 거야.
4: 다시 하면
3: 못 느꼈어, 난. 실패. 다시 합시다. 이렇게.
1: 아니다. 그러니까 건이한테 줄 때 뒤집어서 주고 바로 뒤집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뒤집어서 붙여야겠죠?
3: 자, 완성.
0: 자, 2차 시도 준비물 완성.
3: 이거 한번 예상해 봅시다. 저는 이게 쏟아지다가 다시 쏙 들어갈 것 같아. 이게
1: 저는
4: 아무것도 현상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3: 그래?
4: 네.
0: 그냥 그 모양 그대로?
4: 네.
0: 저도 이게 딱 뒤집자마자 아래로 천천히 흘러내릴 텐데 무중력 상태가 되자마자 딱 중지할 것 같아요. 그 모양
3: 그 상태에서? 준비! 준비!
0: 오!
3: 떨어뜨려! 오! 그치?
1: 퍼펙트!
3: 이거 했어.
4: 언블리버블.
1: 태호 형의 결과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0: 자, 그러면은 이번에 풍선을 해보는데
1: 사실 자. 풍선이 제일 신기할 것 같아요.
2: 제일 좀 역동적이고 이게 물이 무겁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무중력 상태가 되면은 되게 이렇게 샷 좀 더 동그랗게 될 것 같아요.
0: 자, 3, 2, 1, 나카!
1: 오! 나카는 잘 됐어요.
0: 그런데
1: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아요.
0: 된 것 같습니다. 아, 얘가 딸려 올라가네요, 이렇게.
1: 이게 많이 흔들렸어.
2: 그래요? 풍선이 이렇게 떨어지기 직전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3: 무거워가지고 그래요.
0: 그러면 3, 2, 1. 3, 2, 1.
4: 아. 이번에도 실패.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요, 그쵸?
2: 이게 지금 높이가 좀 낮아서 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그 놀이공원에 그 자유드롭.
2: 아, 자유로드롭.
0: 거기 가면 되겠네요. 아, 왜냐면 그럼, 예. 진짜 높고 순간적으로 확 떨어지니까
2: 수평도 잘 맞고
0: 그쵸,
2: 의자에다가 딱 고정.
0: 그죠.
2: 갑시다.
0: 어디로 갈까요?
4: 잠실로 갑시다.
0: 잠실로. 네.
5: 네. Let's go!
0: 가자! 잘 챙겨와!
2: 네.
0: 드디어 놀이공원에 도착했습니다.
2: 아까 말했던 자유로드랍 저기 있다.
1: 우와, 진짜 높다. 근데
4: 봐봐 봐봐 왼쪽. 와,
0: 와, 이거 바람 나온다.
2: 와, 바람. 아, 이거 생각보다 너무 무섭겠는데요.
0: 이게 몇 미터예요 근데?
2: 저게 87미터래요.
0: 87미터?
2: 네, 진짜 높죠.
0: 속력이 어떻게 돼요?
2: 속력이 시속 100km까지 도달한다는데 근데 걱정 마. 2.5초 안에 떨어진다고 하니까 2.5초만 딱 타면 돼요.
4: 형도 타고 가요. 빨리
0: 가자. 가자. 가자.
1: 큰일 났다.
0: 아, 진짜.
4: 오! 이거 두 명 없어요. 이거. 헬트. 없어요, 여기?
2: 괜히 더 무섭다, 거니까.
4: 더 내려야 될 걸.
2: 아. 아, 심장이 뜁니다.
4: 아. 신발 떨어지면 어떡하죠?
2: 벗고 타면. 와! 벗고 타면.
4: 와! 와, 진짜!
2: 나 이거 올라간다.
4: 아니야. 너무 움직여요.
2: 와,
4: 안 돼! 와!
0: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0: 끝났어, 끝났어.
1: 이거 내가 털고 있는 거 아니지?
0: 네. 아, 뭐야, 이거 미치겠다, 내가 진짜.
2: 아, 또, 이거 계속 타고 있으면 또 갈 것 같아. 아!
3: 두 분은 무중력 상태를 경험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1: 전 기억도 안 나요.
3: 속이 확 들리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2: 나 지금 빈속에 타가지고 지금 머리도 되게 지금 어지럽고.
3: 아, 저도 지금 되게 띵하고.
4: 꿈꾼 것 같아요, 진짜.
2: 근데 우리가 상자를 안 갖고 타가지고 또 타야 된대요.
4: 아, 맞다. 그런 거 보니까 상자가 진짜 없었네?
2: 태어나서 탔어야 되는데.
4: 그럼 우리 또 타야 되는 거잖아.
0: 자, 드디어 실험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2: 네, 우리가 이거를 그러면 안 떨어지게 잘 고정을 해야 되니까. 자, 뒤에도 놓고 사방에다 놔야 돼요. 자, 여기 옆에도 껴주세요. 그렇지. 끼고, 끼고. 그렇지. 좋아, 좋아.
0: 이게 아크릴이라서 깨지진 않겠죠?
2: 네, 오케이. 자, 이제 모래시계도.
0: 네,
2: 자, 모래시계. 닫아주세요. 빨리 해줘야 돼. 모래시계 떨어지니까. 자, 준비. 시작!
0: 네, 이거 손으로 뜯으시나요?
4: 했어요.
2: 붙여, 붙여, 붙여, 붙여, 붙여.
4: 근데 붙여. 빠르게, 빠르게 해야 돼요.
2: 그렇지.
0: 드디어 세팅 완성됐습니다. 네.
4: 오, 이 소리.
3: 만약에 현기증을 졌더니 과연
4: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
2: 이거? 이거 떨어질 거 같아.
5: 잘 고정해서 괜찮을 거야.
3: 원래 롤러코스터도 딱, 딱 떨어지기 직전이 제일 무섭잖아요.
2: 3, 2, 1, 딱 가. 모래가 막 이렇게 촥 퍼지면서 다시 위로 올라갈 거 흩날리고 막 이러지 않아요? 3, 2, 1,
1: 딱 가.
2: 떨어지! 우와!
3: 아, 저거구나.
4: 한번 잡으세요. 하나, 이제 하나.
2: 우와!
3: 아, 저거구나.
4: 한번 잡으세요. 하나, 이제 하나.
2: 우와! 우와!
3: 아, 저거구나.
4: 한번 잡으세요. 하나, 이제 하나.
2: 우와!
3: 자, 성공!
2: 성공!
3: 자, 좋아, 좋아, 좋아.

0: 그럼 우리가 다른 계좌 한번 해보죠. 어디?
1: 이번에는 번지 점프?
0: 큰일났다. 번지 점프 탈 수 있겠어요?
2: 아니요, 저 아플 예정이에요.
0: 아플 예정이야? 네. 그러면은 우리가 번지 점프에 가서 제대로 한번 또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갑시다.
0: 갑시다.

0: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수상레저입니다. 네. 수상레저.
1: 되게 시원해요. 여름인데, 그쵸?
0: 와, 구리가 찼다 찼다가 이렇게 높은 곳까지. 네. 보이시나요, 한번. 저기? 저 위에 보이시나요? 번지 점프. 와, 지금 와, 한 분이
2: 떨어지셨는데. 와, 진짜 장난 아니네요.
0: 네, 저희가 찼다가 이렇게 번지 점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 네, 맞아요.
0: 저희가 높이가 어떻게 되죠?
2: 50m라고 하네요.
0: 50m요?
2: 네.
0: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들어 온 상자로 한번 번지 점프해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네. 가시죠. 가자! 슈!
3: 우와. 사실 이게 올라가는 이게 더 무서워요, 이게.
4: 와, 좋아, 깜짝이야!
0: 와, 깜짝이야. 와, 깜짝이야.
3: 와, 어떡해.
0: 저희가 이거를 여기 위에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거를 줄에다가 매달아가지고 좀 할 수 있을까요?
5: 예, 예. 이거를 그러면은 이렇게 달아가지고 같이.
0: 아, 네. 저희가 그럼 테이프로.
5: 예.
0: 네. 아, 불을 켜서.
1: 받으시고. 이제 바로 테이프로 칭칭 감을까요?
0: 네. 여기 한 번만 막아주세요.

0: 일단 제가 뜯을게요.
1: 저희 같이 좀 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좋습니다. 네.
3: 어, 불리. 어, 불리. 어.
1: 아니, 아직 괜찮아, 괜찮아.
3: 아, 역시. 공기가 없어가지고.
4: 그러니까,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네.
3: 공기가 없으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1: 네. 네. 자, 우와, 내가 더 떨려. 아... 잘 돼야 될 텐데. 자, 3, 2, 1, 번지! 2, 1, 번지!
3: 아! 아!
4: 아, 따라잡아야 돼.
3: 어떻게 카메라. 어. 카메라 어떻게 해요?
4: 저 카메라.
1: 카메라. 아, 실패. 아, 진짜 헐. 아쉬워요. 아.
4: 이게 아무래도
1: 안 되네, 이게.
4: 떨어진 데 충격이 크다 보니까 테이프로 좀 더 강하게 했어야 됐어요.
3: 풍선도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1: 안 돼.
3: 어? 설마 진짜?
1: 어. 안 돼.
3: 어. 이것도 꺼졌어. 이럴 줄 알았지.
1: 나를 보던 눈이 심상치. 괜찮아, 다시 한 번. 멈추질 않지. 이런 자, 너무 쉽게 되면은. 이거 목소리 없으면 안 돼. 심지어 너무 좁아가지고. 한 다음에.
3: 우리 안 붙어.
1: 어, 기다려, 기다려.
4: 깜짝이야.
3: 빨리 쳐, 빨리 쳐, 빨리 쳐. 빨리
4: 빨리 쳐. 빨리 쳐. 빨리
1: 쳐. 빨리 쳐. 빨리 쳐. 빨리 쳐. 빨리 쳐. 빨리 쳐. 빨리 쳐. 빨리 쳐.
3: 빨리 쳐. 빨리
4: 쳐. 빨리 쳐. 빨리 쳐. 빨리 쳐. 빨리 쳐. 빨리 쳐. 빨리 쳐. 빨리 쳐.
3: 빨리 쳐.
1: 빨리 쳐. 빨리 쳐. 빨리 쳐.
3: 빨리 쳐. 빨리 쳐.
1: 오, 소 이렇게 그
4: 대박 대박 대박.
1: 선다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3: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1: 정? 제발.
3: 여기까지 안 되고 네 그 상태로 그대로.
1: 네. 자, 3, 2, 1, 번지! 3, 2, 1, 번지! 1, 번지! 번지! 오! 그래, 떨어지진 않았어요.
3: 제발, 제발. 카메라.
1: 잘 됐겠죠?
4: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1: 잘 돼야 될 텐데.

0: 됐어. 와!
1: 됐어요!
0: 됐어요!
2: 됐어요! 드디어 성공했어요, 저희.
0: 됐어요!
2: 아,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0: 그러니까요.
2: 자, 이렇게 해서 저희의 첫 번째 퀘스트!
3: 무중력 상태에서 신기한 현상을 촬영하라입니다.
2: 네, 성공!
3: 감사.
0: 이야, 오늘 너무
4: 기분이 좋아요.
0: 성공했잖아요, 첫 퀘스트를.
3: 네, 처음에 이 퀘스트 받고 우주 가는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지구에서 하니까 좀 신기했어요.
4: 정말 대단한 도전이었죠?
2: 네.
4: 저희의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있는 이 주소로 찾아와서 많이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진짜 대박! 완전 레알! 최고 최고 최고 신기한 과학 거래였기에 모든 것이 공개됩니다.
4: 네, 그러니까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2: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3: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2: 네, 그럼 지금까지 이펙트 태호,
4: 영종,
3: 건이었습니다.
2: 사연스타 큐! 다음 시간에 만나요.
3: 안녕!

0: 파이팅!
1: 파이팅!
0: 눈빛 뜨세요.
1: 아, 멀리 뜨세요.
2: 어, 내가 더 떨려.
0: 어, 그래서 어떡해.
1: 내가 더 떨려.
3: 자, 준비됐어요?
4: 네.
3: 자, 카운트 할게요. 자, 선생님.
0: 파이팅!

처음에가 진짜 대박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떨어질 때 무중력 느낌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그 안에 있는 온갖 기관들이 이렇게 중력이 없어지고 이렇게 뜬 느낌. 던지 성공!

구대륙의 특정 지역을 차지한 단정하고 수수한 모습의 숲이 있습니다. 머나먼 외딴 곳에 자리 잡은 이 숲은 여름에는 장렬하는 태양을 견뎌내고 겨울에는 살을 내는 듯한 얼음망토를 두른 채 버티죠. 게다가 날씨까지 시시각각 변하니 극한의 숲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선림지의 남

나무 아래 가지 사이에서도 다양한 동물들이 살아갑니다. 결코 쉽지 않은 환경 조건에 기적적으로 적응한 여러 종의 동물들이 향나무의 관대함에 기대 삶을 이어가고 있죠.

스페인 향나무 숲은 지중해와 소위 구세계라 불리는 유럽 대륙에서 자랍니다. 그중 대규모의 향나무 숲이 가장 잘 보존된 지역은 이베리아 반도의 고원지대죠.

향나무 숲은 무척 특이한 삼림지입니다.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의 사바나와 함께 지구상에서 가장 성기고 듬성한 숲이거든요. 나무들은 각자의 거리와 공간을 존중하듯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나무끼리 붙어 자라는 법이 없다 보니 그 결과 개방된 삼림지가 형성됐고 바위가 많고 토양이 척박한 지대에서도 잘 자라죠. 심지어 이렇게 노출된 고온에서도 향나무는 높이 20m까지 자라기도 합니다. 광대하지만 동시에 고립된 이 숲의 특징은 유럽에서 가장 위대한 포식자에게도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바로 늑대죠.

늑대에겐 안전한 은신처가 꼭 필요합니다. 몸을 누이고 쉴 곳이 있어야 하니까요. 향나무 숲은 그런 늑대들에게 이상적인 환경입니다. 생활하기에 적당한 영역을 통제하면서 먹잇감을 찾기도 수월하기 때문이죠. 널찍하게 트인 환경이지만 오래된 향나무 숲 덕분에 이 어린 늑대 한 쌍은 정착할 곳을 찾은 듯합니다. 향나무는 측백나무과에 속하는 식물로 다른 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잘 번성합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와 척박한 토양이 이들에겐 자연스러운 환경이죠. 심지어 그런 악조건 속에서 어떤 나무도 흉내낼 수 없는 짙은 녹음을 만들어냅니다. 향나무 숲은 지형이 험한 석회석 지대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거친 바위 지대를 교차하는 강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조각 같은 절벽과 협곡을 깎아내며 흘렀고 그 결과 유럽 대륙에서 가장 거칠고도 아름다운 풍경이 완성됐습니다. 바위와 절벽이 차양처럼 솟은 이곳은 어린 향나무들과 함께 흰목 대머리 수리가 사는 곳입니다.

향나무 숲은 가장 강한 생물에게만 자신을 허락합니다. 이곳은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15도씨까지 떨어지고 여름엔 40도씨까지 오르죠. 흰목 대머리 수리는 이 생태계의 혹독함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들은 한겨울에 알을 낳는데 차가운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고 눈이 쏟아지는 가장 가혹한 날씨에 알이 부화하죠. 1월에 첫 번째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오기 때문에 흰목 대머리 수리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번식하는 새가 됩니다.

추위 속에서 사랑을 생각하는 건 흰목 대머리 수리밖에 없을 겁니다. 향나무 숲의 다른 동물들은 혹독한 날씨를 버텨내고 살아남기에도 바쁠 테니까요. 이 오래된 숲에 정착한 늑대들이 몇 시간째 영역을 배회하며 작은 동물들을 찾고 있습니다. 굴토끼와 산토끼, 생쥐, 겨울잠쥐가 늑대의 기본 식단이죠.

어쨌든 이런 간식들 덕분에 추운 계절의 허기를 달랠 수 있습니다. 척박하긴 하지만 이 오래된 향나무 숲은 이곳의 동물들에겐 꽤 매력적인 장소일지도 모르겠군요. 스페인 향나무는 키가 크고 몸통이 굵으며 1년 내내 잎을 달고 있습니다. 형태도 매우 다양하죠. 짙은 색을 띠는 단단한 열매는 겨울 동안 수많은 철새들에게 풍부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 숲만의 별미입니다. 짚박이과의 새들을 비롯해 열매를 좋아하는 다양한 새들이 겨울을 날 수 있는 건 바로 이 향나무 열매 덕분이죠.

겨울잠에서 방금 깨어난 뜰 겨울잠쥐의 등장은 이제 이 숲에도 좋은 계절이 코앞에 와 있다는 확실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녀석은 겨울잠으로 보낸 시간을 보상이라도 하듯이 열심히 땅에 떨어진 향나무 열매를 찾아 먹기 시작합니다.

젊은 늑대들이 번식기를 맞는 것도 이맘때입니다. 이 녀석들은 벌써 짝을 찾은 듯하군요.

암컷은 공을 들여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출산을 하고 새끼를 돌볼 장소를 준비하는 거죠. 암컷은 본능에 따라 숲의 외진 곳을 찾습니다. 늑대들이 완벽한 거처를 찾아 헤매는 동안 흰목 대머리 소리들은 벌써 애지중지 새끼를 돌보고 있습니다. 흰목 대머리 소리는 조류 중에서 양육기간이 가장 긴 새로 새끼 한 마리를 키우는데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새끼는 매우 더디게 자라기 때문에 부모 새는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헌신해야 하죠. 다행히 이제 겨울은 끝나고 봄이 제비가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집트 대머리 소리는 아프리카에서 겨울을 나고 막 도착했습니다. 험난한 바위지대를 찾는 또 다른 이웃으로 동물의 사체 주변에서 종종 녀석들을 볼 수 있죠. 비교적 몸집은 작지만 특별한 대머리 소리입니다. 이들은 매년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 이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뚫고 솟아난 이곳의 나무들 사이에서 새끼를 기르죠. 이집트 대머리 수리가 험난한 절벽에 둥지를 짓는 동안 암컷 늑대는 이제 새끼를 낳을 장소를 신중하게 탐색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을 찾기 위해 구석구석 샅샅이 살피고 확인하죠. 봄이 절정에 이르면 향나무 숲은 더 이상 단조롭고 거칠게만 보이던 불모지가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 온 숲을 장식하죠. 곧게 솟아난 여러 난초들은 곤충을 닮은 비범한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주변의 회녹색 향나무와 극명하게 대비되며 알록달록한 열대의 아름다움을 뽐내죠. 이렇게 꽃이 숲을 장식하는 시기가 되면 새끼 낳을 곳을 찾는 여러 동물들이 향나무 숲으로 모여듭니다. 이 푸른 박새는 갈라진 나무 틈새에 보금자리를 마련했군요. 향나무 잎은 촘촘해서 집박이가 둥지를 짓기 좋은 장소죠. 더 높은 나뭇가지에는 몸집이 큰 맹금류가 집을 짓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두 달 된 흰목 대머리 수리의 새끼는 끈기 있게 어미가 먹이를 가져오기를 기다립니다.

암컷 늑대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며칠 후면 새끼를 낳을 텐데 아직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죠. 안심하고 새끼를 돌보려면 동굴 같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집을 찾을 때까진 쉽게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작은 설치류는 집 찾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숲에 이들이 머물 만한 작은 공간은 많고 이 시기엔 향나무 열매부터 여러 가지 씨앗까지 먹이도 아주 풍부하니까요. 설치류가 많은 이 숲엔 원숭이 올빼미 같은 맹금류도 많습니다. 한 녀석이 흰목대머리 수리가 사는 바위 근처에서 망을 보고 있군요.

원숭이 올빼미는 해가 지면 은신처에서 벗어나 슬슬 식사를 하러 갑니다. 고도로 발달한 감각 덕분에 매일 밤 서너 마리의 먹잇감을 사냥하기도 하는데 주로 쥐가 대부분이죠.

한편 쥐와는 달리 올빼미의 관심사가 아닌 산토끼는 이 개방된 삼림지에서 풍족하게 살아갑니다. 나무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덤불 속에서 맛있는 먹이를 찾아다니죠. 토끼들에게 이곳은 무척 살기 좋은 곳입니다. 산토끼와 굴토끼는 향나무 열매를 주로 먹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나무의 해가 되기보단 씨앗의 발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씨앗이 포유류의 소화관을 통과하면서 발아에 적합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토끼들은 향나무의 확산에 핵심적인 주역이나 다름없습니다.

토끼들이 특히 좋아하는 향나무 숲의 널찍하게 트인 환경은 이 삼림지만의 독특한 특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식물학자는 이를 스텝지대라고 부르죠. 향나무의 숲 지붕이 서로 닿거나 포개지는 건 매우 드문 일입니다.

어린 유럽 노루 한 마리가 몇 분 만에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었습니다. 새끼에게 먹일 먹이를 간절히 찾고 있던 흰목 대머리 수리들도 드디어 신선한 고기를 구할 수 있게 됐군요. 이들은 먹이를 먹을 때 단순하지만 명확한 규칙이 있습니다. 누구든 가장 배고픈 자를 먹게 하는 거죠. 막 도착한 녀석은 이미 먹은 새들과 싸움을 벌이고 가장 배고픈 녀석은 조금이라도 고기 맛을 본 개체들을 내쫓습니다.

한 시간이 채 안 돼 노루는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노루의 설점은 흰목 대머리수리 새끼들에게도 전해지겠죠. 향나무 숲은 매우 느립니다. 향나무는 성장이 더뎌서 1년에 1에서 3mm 정도밖에 자라지 않기 때문에 숲이 어느 정도 무성해지려면 수십 년은 좋게 걸리죠. 오래된 향나무가 1000년 넘게 사는 건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고대의 나무엔 여러 맹금류들이 털을 잡는데 그중 하나가 솔개죠. 성체 한 마리가 새끼를 지키는 동안 나머지도 바삐 움직입니다. 새끼에게 먹일 먹이를 찾는 거죠. 파충류나 개구리는 물론 썩은 고기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운이 좋습니다. 아빠 새가 신선한 고기를 물고 돌아왔거든요. 새끼들은 단백질이 풍부한 먹이를 먹고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겠죠. 아빠 새는 사냥감을 찾아 다시 떠나고 엄마 새는 새끼들에게 골고루 먹이를 나눠줍니다. 흰목 대머리 수리의 새끼에 비해 성장이 빠른 솔개의 새끼는 한두 달이면 둥지를 떠날 준비를 마칩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어린 흰목 대머리 수리도 식사를 시작합니다. 부모 새는 보통 번갈아가며 새끼를 지키지만 식사 시간에는 다 함께 모이죠. 새끼는 부모의 모이 주머니 속에 든 먹이를 받아 먹으려고 열심히 부모의 부리를 쪼며 졸라댑니다. 그러면 부모 새는 먹이를 개원합니다.

새끼에게 먹이죠. 멀지 않은 곳에선 수리군 집에서 가장 어리고 몸집이 작은 녀석도 아직 자기 몫의 먹이를 받아 먹습니다. 어린 흰목 대머리 수리는 부모의 운과 헌신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 새가 새끼를 키우는 데 필요한 고기를 항상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새끼는 기회가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먹어두려고 합니다. 부모 새가 언제 또 먹이를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흰목 대머리 수리의 새끼처럼 향나무 숲도 더디게 자랍니다.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때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죠. 열매 또한 무르익는데 꼬박 1년이 걸립니다. 한편 암컷 늑대가 드디어 땅속에 굴을 파고 새끼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새끼들이 세상을 탐험할 차례입니다. 이 숲에서 새끼 늑대의 삶은 어린 흰목 대머리 수리와 나란히 흘러가겠지만 늑대들은 훨씬 더 빨리 자랍니다. 태어난 지 한 달 반이 지나면 새끼 늑대들은 은신처에서 나와 모험을 떠납니다. 어미와 함께 주변을 탐색하는 거죠. 이땐 작은 것 하나에도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근처에선 유럽 메뚜기가 씨앗을 먹으며 기운을 보충하고 있군요. 후투티도 있습니다. 이 신기한 새는 땅속에 긴 부리를 넣어 곤충을 잡아먹습니다.

이 녀석은 최근에 차지한 영역을 표시하느라 바빠서 주변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보이는군요. 근처 나무 사이에서 작지만 사나운 포식자가 나타났습니다. 족제비는 몸무게가 100g도 안 되지만 산토끼나 굴토끼를 사냥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겨울잠쥐처럼 자기 몸집과 비슷한 설치류에 만족하는 편이지만요. 오늘은 운 좋게 여행이 지쳐 쓰러진 비둘기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덕분에 힘들여 쥐를 쫓을 필요 없이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게 됐군요. 봄에 꽃이 만발했던 매혹적인 정원은 여름을 맞이하기 위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형형색색의 난초들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죠. 물이 있는 땅만이 생기와 초록빛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처럼 석회암지대에서 솟아오르는 물은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을 불러 모읍니다. 특히 여름엔 손님이 더 많죠. 작은 샘물 근처에 사는 검은배 사막광은 이른 아침에 이곳에 들러 조심스레 물을 마십니다. 여름이면 이들이 날마다 즐겨 찾는 비밀스러운 장소죠. 여름의 시작과 함께 어린 흰목 대머리 수리도 비행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젠 몸집도 부모 새만큼 커졌고 열심히 날개 근육을 단련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며칠 후면 부모 새들은 향나무숲 하늘 위로 날아올라 새롭게 자신의 삶을 시작하는 새끼의 모습을 지켜보겠죠. 한편 숲 아래쪽에서는 어린 늑대들이 중요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냥 방법입니다. 생존의 필수적인 기술이죠. 어미는 새끼들에게 토끼를 찾고 쫓고 잡는 법을 가르칩니다.

잘못 덤볐다간 경고의 의미로 어미에게 물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짱이 두둑한 녀석도 필요합니다. 몇 년 후엔 이들 세대에서도 우두머리가 필요할 테니까요. 이 녀석은 형제 자매들보다 더 대담하고 끈질깁니다. 때론 재미있는 놀이로 시작한 행동이 뼈아픈 결과를 부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오늘은 고집을 부린 보람이 있네요. 향나무 숲은 이 어린 늑대들의 고향입니다. 고요하지만 강인한 이 숲이 유지될 수 있는 건 향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수많은 동물들 덕분이죠. 그들이 향나무가 씨앗을 퍼뜨리고 싹을 틔울 수 있게 도왔으니까요. 이 향나무 숲은 신생대 제3기, 약 3천만 년 전에서 700만 년 전에 훨씬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하며 번성했던 광대한 삼림지의 유물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구대륙의 척박한 땅과 혹독한 기온 변화를 겪으며 기적처럼 살아남았고 이렇게 생명력과 다양성이 가득한 특별한 생태계를 완성한 것이죠.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가이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무지개 꼬리 인룡단. 허이, 허이! 다들 저리 비켜! 스타 고어는 내 거라고!

0: 저기 봐! 저 이상한 무지개는 뭐지?
1: 으! 저긴 익룡들의 서식지인데!
2: 스타코어가 저기 있을지도 몰라!
3: 화면을 확대해서 알아볼까?
1: 호기 말이 맞았어!
4: 디노 준비됐다! 당장 출동하자!
0: 잠깐만!
2: 우와! 우와! 저게 뭐야?
0: 새로 개발한 다이노물 총이야! 이걸 쏘면 강력한 물줄기로 스타코어의 에너지를 시선해서 공룡들이 원래대로 되돌아오게 되지! 그럼 출동 준비해, 얘들아!
5: 우리만 믿어!

0: 준비 완료! 인형들의 서식지로 다 같이 출발!
1: 저기 봐, 얘들아!
2: 꽁지잖아!
1: 꽁지!
2: 꽁지야, 내 말 들려? 일어나봐!
3: 스태고, 여기 응급 상황이야. 빨리 와서 진찰해줘.
4: 바로 갈게!
3: 대구 출동!
2: 스태고, 빨리! 꽁지를 봐줘! 뭐가 잘못된 거야?
3: 알았어, 잠깐만! 맥박은 괜찮고 호흡도 정상이야. 다행이다! 큰 이상은 없어. 좀 쉬게 해주면 나아질 거야. 알았어. 그럼 꽁지를 부탁해. 좋아.

0: 저기 있다! 스타코어야!
1: 익룡들 꼬리 좀 봐! 전부 무지개색이야! 스타코어의 영향을 받은 게 분명해!
2: 그리고 익룡들이 개찰 코아툴루스를 가운데 두고 스타코어를 지키고 있어! 개찰 코아툴루스가 몸집이 크니까 중심에 두고 방어 중인 거야!
0: 정신 바짝 차려! 조심해! 인형들이 엄청 난폭해졌어!
1: 전투기처럼 공격하잖아!
0: 이대로는 안 되겠어! 인형들을 떨어뜨려 놓아야 해!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2: 좋았어, 얘들아! 각자 흩어져서 싸우자!
0: 알았어! 좁은 협곡을 지나가는 건 내 특기라고!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갈 시간이야! 가! 좋았어!
2: 멈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당장!

0: 다이노 물총 발사!
1: 우리가 해냈어!

0: 여기가 어디야?
1: 꽁지야, 깨어났구나. 여긴 다이노 본부야. 괜찮아?
0: 아마도. 근데 왜 나를 도와주는 거야?
1: 그거야, 친구니까 당연히 도와줘야지. 조금만 더 쉬고 있어, 알았지?
0: 고마워.
2: 편하게 생각해. 금방 괜찮아질 거야. 응? 아기 공룡들이 또 배가 고픈가 보네.
0: 난 괜찮아. 가서 아기들 돌봐줘.
2: 알았어, 꽁지야. 내 집처럼 편하게 있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1: 지금 갈게, 얘들아.
0: 지금 나한테 제일 필요한 건 바로 스타코어야. 쟤들이 차지하기 전에 여기서 나가야 해. 여기 있을 순 없어. 지금이 기회야. 기다려, 스타코어. 가지러 갈 테니까.
3: 얘들아, 우리 실력을 보여주자.
4: 발사!
1: 몸집이 너무 커서 우리 공격이 잘 안 통해.
4: 조심해! 안 돼!
5: 방법을 찾아야 해!

0: 공지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너무 위험해, 공지야.
1: 이것만 손에 넣으면 나도 강해질 수 있어.
0: 어? 진심이야?
2: 부딪히겠어. 저건 바다잖아. 디노, 할 수 있다. 바다로 가는 거야. 바다에 떨어뜨리면 스타코의 힘을 없앨 수 있다.
1: 좋은 생각이야. 우리도 도울게.
2: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으악!

바다는 어딨지? 바다에 떨어질 때까진 들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 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0: 최강의 악당이 돌아온다. 마그마 X라고요?
1: 그래. 메가시티 지하에 거대한 마그마가 꿈틀거리고 있어. 메가타워의 증폭기는 이 마그마의 열을 이용했던 거야.
2: 하지만 마그마는 땅속 깊은 곳에 있잖아요.
3: 맞아요. 어떻게 지면 가까이 올라온 거죠?
4: 바로 그거다. 지하의 압력이 이상하리만큼 낮아.
1: 메가시티 지하의 압력이 떨어지니까 지하 깊은 곳의 마그마들이 위로 끌려 올라온 거야. 이게 만약 누군가 일부러 한 것이라면
4: 목적은 하나일 게다. 마그마를 화산처럼 폭발시키는 것. 그러면 메가시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야.
0: 에이, 우연이겠죠. 누가 이런 짓을 하겠어요.
5: 마그마 X라면 가능해. 마그마 X와 꼭 닮은 슈트도 봤다고.

0: 그건 일렉트로랑 아이스거리 만든 장식품이었을 거야.
1: 야, 더럽게.
0: 어쩔래 어쩔래.
2: 골드문에서 마그마 X의 데이터가 유출된 건 사실이야.
3: 누군가 복제할 수 있다고 우려했었지.
0: 그게 일렉트로나 아이스거리라고 쳐도 K는 수감 중이잖아. 껍데기만 만들어서 뭐 할 건데.
3: 유리야, 왜 그래? 가슴이 답답해. 대체 마그마 X니 K니 그게 다 뭔데? 나도 좀 알려줘.
4: 저도 듣고 싶습니다. 저나 유리, 제이는 새로 합류해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거든요.
5: 아, 그래, 알아야겠지. 그건 파이어 로봇 슈트가 처음 완성됐을 때였네.
6: 이 슈트는 불만 끄기에는 아깝습니다. 파이어 로봇을 군사용으로 개발하고 싶습니다. 이 슈트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테러를 끝낼 수 있어.
7: 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5: 케이, 슈트는 무기가 아니네.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걸 잊어선 안 돼.
6: 불을 끄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1: 말도 안 돼요. 파이로보가 무기라니.
2: 옛날에 이안이 했던 반응이랑 똑같은데.
0: 그렇네. 우린 의외로 잘 맞는 데가 있다니까.
1: 형이랑 잘 맞고 싶지 않거든. 아, 저리 가.
7: 아무튼 우리와 뜻이 달랐던 케이는 파이어로보를 떠나버렸지. 그리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전투용 슈트 마그마 X야.
5: 그 뒤의 이야기는 모두들 알고 있는 대로다. 케이는 마그마 X로 메가시티 곳곳에 화재를 일으켰고, 파이어로보는 K의 마그마 X에 맞서 싸웠지.
3: 이야! 멈추지 말고 모든 걸 쏟아부어! 이야!

0: 마그마 X도 내 전투력을 당해내지 못했달까?
1: 바리 팀장님이 만들어준 냉각 무기가 없었으면 못 이겼을 거라고.
2: 맞아. 마그마 X의 약점은 온도가 떨어지면 약해진다는 거였으니까.
1: 그러면 그 뒤로 K는 어떻게 됐죠?
3: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 수감된 상태야.
0: 겁봐! K도 마그마 X도 절대 나타날 수가 없다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3: 메가시티 도심에 지진이 발생했어. 지진으로 인해 곳곳에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요.
4: 최후의 한 명.

0: 불길이 너무 강해.
1: 허큘리스 액션!
2: 이카루스 액션!

여러분! 저희도 도울게요!

0: 셋, 액션! 붕괴 위험이 있어. 부상자들을 빨리 병원으로 옮기자.
1: 알았어요, 테디 오빠.
2: 내 다리.
1: 괜찮으세요? 상처 좀 볼게요.
0: 레스큐 제트 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바깥에 불은 모두 껐어. 안으로 들어가자.
3: 잠깐만. 어?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아?
1: 어? 이건 지하가스관이야. 폭발할지도 몰라. 모두 물러서.

0: 가자!
1: 원인은 역시 마그마인가?
2: 네, 마그마의 압력으로 지표면이 뒤틀렸어요.
1: 지진이 시작된 위치는?
2: 지진파를 분석해서 찾고 있어요.
3: 오랜만입니다, 정박사님. 그리고 마리.
2: 킹!
3: 제 근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 인사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도 바이오 로보의 근황이 궁금했거든요. 아 참, 바이오 로보는 지금쯤 모두 지진 현장으로 출동해 정신이 없겠군요. 제가 정성 들여 만든 슈트를 입고 말이죠.
2: 케이! 설마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 지진을 이용해 시선을 돌린 거야?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너 대체 어쩌려고?
3: 글쎄, 이젠 누가 옳았는지 보여줄 시간이랄까?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왜냐하면...
4: 더 강력한 마그마 더블 X가 탄생할 테니까!

하이얼 로봇은 무기가 아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음을 잊어선 안 된다. 그렇다면 지킬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죠. 마그마 더블 X가 일으킬 거대한 재난 속에서.

0: 오늘의 안전 교육.
1: 오늘은 메가시티에 지진이 발생했지. 그럼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0: 아, 지진이야! 사람 살려!
2: 지진이 나면 책상이나 튼튼한 가구 아래 들어가요. 특히 머리를 보호해야 해요. DNA 오빠들과 떨어지지 않을 거야.
3: 지진이 나면 건물이나 전봇대에서 멀리 떨어져요. 유리창, 간판, 벽에 타일 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1: 모두 잘 들었지? 꼭 기억했다가 지진이 났을 때 안전하게 대피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안전!

0: 아직 있었구나.
1: 아직 엄마를 찾지 못했어.
2: 그냥 성계로 돌아갈까?
3: 두목.
4: 두목이 돌아가고 싶게.
5: 어디로?
4: 가긴 어딜 가. 두목은 우리랑 있을 거야.
2: 인간계에 괜히 왔나?
6: 두목이!
7: 그런 약한 소리를 하니 실망스럽네요, 모냥.
2: 응? 누구냐?
7: 누군 누구야? 응? 옹박사지!
2: 어디서 들리는 거야?
4: 두목, 왜 그래요?
5: 뭔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8: 좀 이상해졌어.
7: 마법을 강하게 해줬는데 잘 쓰지도 못하고. 다시 손 봐줄 테니까 본부로 돌아와요.
2: 네? 내가 거길 왜 돌아가냐?
7: 아직 말 안 했군요. 네 몸에 통제 장치를 심어놨어. 내 말을 안 들으면 더 고통스러워질 거야. 이렇게!
2: 알았어, 알았어요!
7: 진작 그래야지.
2: 나 좀 갔다 올게. 내일 일이야.
4: 도모.
3: 우리랑 같이 있을 거라며.
4: 갔다 온다잖아.
7: 그렇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해서 들어와.

0: 뭐냐? 어서 와. 우린 같이 일하게 될 거라고 했잖아.
1: 됐고?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0: 같이 일할 거니까 네 마법 능력을 더 강화시켰어. 어디서나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장치도 심어 놓았고.
1: 뭐야? 누구 맘대로?
0: 이런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한 거야.
1: 알았어, 말 잘 들을게요.
0: 그래야지. 이제 일을 시작해볼까?
1: 무슨 일?
0: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 없어. 여기 충치가 있네. 여기 앉아봐. 입 조심하고.
1: 뭐냐?
0: 시작해볼까?

0: 다녀올게.
1: 어? 양세나!
2: 어?
1: 아침부터 뭐 하는 거야?
2: 오후에 자전거 타기로 했잖아. 그래서 미아한테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주는 거야. 안녕.
1: 아, 맞다.
2: 다시 해보자. 나 따라와.
3: 어.
2: 자. 어? 미아야, 천천히 와. 잘했어.
0: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시작해볼까?

0: 어때? 마음에 들어?
1: 아니.
2: 움직이잖아.
3: 세상에, 저게 뭐야?
0: 어? 선계 기운이야.
1: 마법이야.
0: 녀석들이 보이지 않는군. 그럼 나오게 해야지.
3: 무슨 소리야?
0: 레디 야!
4: 저건 인형이야.

0: 걸레리요!
1: 걸레리요!
2: 아무렇지도 않잖아.
0: 그게 다야? 생각보다 별게 없는데?
3: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0: 걸레리요!
1: 걸레리요!
0: 밀면 안 돼! 바라뉴! 가자! 넌 뭐야? 가자! 오호, 모냥의 전기 공격을 참고했는데 괜찮군. 입이야!
1: 걸레리오!
3: 귀찮게!
0: 걸레리오!
3: 어? 어! 이런!
0: 이런, 이런.
3: 이런 데 있으면 위험하잖아. 잡았다.
1: 미아!
3: 이름이 미아라고? 내 말 잘 들으면 다치지 않을 거야. 대신 얌전히 있어야 해.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 누구부터 처리해줄까? 딩동댕 당첨! 너부터 없애주마. 계속 피해봐.
0: 가자! 어? 어쩌지?
2: 이런, 또 피하면 아이들이 다치겠는데.
3: 끝내주마!
1: 삐요삐요?
4: 어? 어? 사라졌어.
3: 에? 뭐야, 여긴?
1: 삐요삐요?
3: 에?
1: 나 여깄어. 친구들 때문에 잡혀있는 척 했는데.
3: 뭐라는 거야?
1: 삐요삐요?
3: 이거 뭐야? 됐다! 너 이 녀석! 어디로 도망가고? 어?
2: 여기 숨어 있었냐?
3: 숨긴 누가 숨어? 끝내주마! 아이, 왜 이래? 발사! 발사! 뭐야, 이거 고장이야? 발사! 발사!
0: 이제 우리 차례지? 얼레리요!
1: 얼레리요! 렛츠!
0: 이게 다 하냐?
3: 이 정도는 끄떡 없어. 공격! 됐다!
0: 아라리요! 아라리요!
2: 어? 저건...
5: 이건 문양이 마법으로 만든 게 아니야.
2: 그럼...
5: 새로운 적이 나타난 거야.
1: 얘들아!
6: 어? 미아야!
4: 어떻게 된 거야?
1: 인형이 한눈 파는 사이에 도망쳤어.
6: 다행이다.
0: 치! 부서졌잖아? 대단한 걸 만든 것처럼 말해.

0: 하다니 별것도 아니네.
1: 그게 아니고 이상한 게 날아와서 레이저건이 고장난 거잖아.
0: 그러게 잘 만들었어야지.
1: 거의 이겼었는데. 그나저나 기분 나쁘게 옆에서 자꾸 약 올릴 거야. 확 아프게 해줄까 보다.
0: 잘못했어요. 다음에 이기면 되지. 몽박사 파이팅.
1: 그렇지. 다음엔 꼭 이기고 말 거야.

0: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0: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화이트! 네 위치에서 동서쪽 근처를 찾아봐!
1: 알겠어. 응? 찾았다!
2: 솔레이오, 이거!
3: 응, 그때와 같다.
4: 이 에너지 파형은?
2: 게리슨, 떠날 준비. 얘들아, 철수해!
3: 네.
2: 모두, 제이크빈! 역시 안 돼!
1: 사제야, 루컵을 나한테 업혀! 셋다 나한테 맡겨! 너희 변신은 할 수 있겠어?
5: 해볼게.
6: 다 되었어, 출발해!
7: 메탈 브레스의 주인들, 내가 자포자기 했을 때 왜 기다려준 거지? 나한테 명령할 수 있었을 텐데.
0: 그거 날 믿었으니까.
7: 고맙다.
8: 현재 도시는 안전하게 통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은 저와 시청, 그리고 메탈 카드봇들이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9: 결국 메가 엠블러가 말한 대로 됐어.
0: 어쩔 수 없지. 언젠가 일어날 일이었어.
10: 현재를 돌봐야

0: 몸이 이랬어. 면목 없네.
1: 이상 없어. 너희도 생각보다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다. 야, 쟤네 화해한 거 맞지?
0: 시간이 필요할 걸세.
2: 녀석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3: 에너지를 정제 중인 것 같아.
2: 정제?
3: 타키한테서 흡수한 뭔가 불길한 걸 연료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4: 그릇을 채울 불신의 뭐니? 저 요술량 탄자랑 관련 있나?
3: 눈썰미 좋은데? 이걸 봐.
5: 고속열차!
6: 레스트레인이랑 사촌인가?
3: 본체 뒤에 세 개의 객차가 그릇인 거지. 요소 양탄자는 그중 하나고.
2: 연료가 모두 채워지면 힘이 완전해진다는 건가?
3: 그럴 가능성이 높아.
7: 앞으로 두 그릇 남은 거네요.
5: 그럼 다키한테서 얻어간 연료는 대체 뭘까?
8: 증오일 거야.
7: 증오라고?
8: 다그신이 말했어. 아이가 태우낸 증오. 불완전해도 충분하다. 녀석은 우리 마음의 어둠을 먹이 삼고 있는 거다.
7: 그럼 또 누군가의 증오를 노릴 거란 거야?
9: 그건 아닐 수도 있어. 재료가 달에서 나타날 때 세 가지 패턴의 파형이 감지됐거든. 지금 재료가 발산 중인 에너지 파형은?
5: 어? 저 두 번째 거랑 같아?
9: 각 객차별로 다른 성질의 에너지를 얻어야 하는 걸지도 몰라.
2: 다른 먹잇감을 노릴 거란 얘기군.
5: 어? 잠깐! 그럼 다음은 헤비 아이언 아니야?
4: 역시 그 양반인가? 근데 뭘 얻어가겠다는 거지?
5: 무뚝뚝.
7: 고집불통.
10: 집착이다! 어? 하계신이 용가리 아저씨한테 극하더라. 그 껍질 속에 집착이 느껴지는구냐. 집착이라고 웃기지 마냥. 피컵스!
5: 그럼 뭐에 집착하고 있는 거야?
11: 힘이 지힘! 재량이 아니고선 1초도 견디지 못하는 녀석이다. 하계신 눈에 자리금 먹잇감인 셈이지.
2: 녀석은 어디 있지?
9: 재료가 대기권으로 보낸 것 같아.
5: 굳이 왜 그랬을까?
8: 일부러 놔둔 거야. 더 살찌우기 위해. 넌 뭘 하고 있지? 너에겐 이 땅을 지켜야 하는 대의가.
12: 대의? 곡해는군. 넌 언제나 혼자였다. 종족도 공존도 평화도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았지. 너에게 필요했던 건 오직 압도적인 힘. 주먹과 날붙이를 휘두르고 파멸의 빛을 뿜어낼 때만이 네가 존재한다고 느꼈잖아. 닥쳐라. 힘이 없다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
8: 뭘 원하는 거지?
12: 네가 약하지 않다는 걸 증명해. 타이런트 제로를 쓰러뜨리면 우주는 네가 최강임을 인정할 것이다. 그것만이 네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
5: 그럼 헤비 아이언이랑 타이런트 제로를 만나게 하면 안 되잖아.
9: 다음 그릇이 채워지지 않게 막아야 해.
7: 그대만을 위해 태어난 걸까?
5: 뭐라고?
7: 아무것도 아니야.
9: 시간이 없어. 서둘러 대책을 세우자.
10: 주제 발표하겠습니다. 나카피 봉인되기로 결단.
5: 뭐? 그래도 되겠어?
10: 내 혼자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겉도는 것 같다. 용가리 아저씨도 구해줘야지. 야! 그때 얘기 다 들었다. 일단은 지켜볼게. 니도 뭐 어쩔 수 없었다고는 생각이 든다. 나중에 엄마 얘기 좀 많이 해도 보고 싶다. 오! 누나! 누나! 누나!
7: 처음 봤던 타키로 돌아간 것 같네.
4: 그러게. 요즘 애들은 속이 깊구만.
10: 근데 가끔 달리기는 시켜주겠지?
5: 물론이지.
7: 마음껏 달리게 해줄게.
10: 야호! 자, 그러면 누구에게 봉인될까요? 양동, 백동, 방향통!
5: 뭐? 이렇게 정한다고? 와일드 카드본 체인지 업!

0: 이렇게 맥힌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의 미래는 또 한 발 나아갔어. 싸워왔던 세월들이 허무하게 느껴져.
1: 그래도 그 뿌리를 모른다면 정말 나아갔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
0: 그래, 그렇게 방치해온 결과가 타이런트 제로겠지.
2: 너 뭔가 알고 있지?
3: 고에너지 반응이 대기권에서 급강화!
4: 이 반응은... 저기 봐! 타이런트 제로가!
1: 움직이기 시작했군.
5: 헤비 아이언의 이동 경로는 정확히 제로를 향하고 있어.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는 셈이지.
0: 여기선 너무 멀어. 바다 위인 것도 문제고.
6: 정신! 네가 가운데 건네!
7: 따라잡는다 해도 저 둘 사이에 끼는 건 사양이야.
5: 단독 출격은 너무 위험해.
8: 어떡하지? 페로라! 지금 타이런트 제로가! 뭐, 문 열어달라고? 쭉?
9: 놀란 얼굴 드라군! 이거 너무 갑작스러웠나?
10: 쭉! 잃어버렸던 오버나이저 찾았어!
9: 과연 충분히 태웠구나. 자, 내게로 와라.
7: 응? 목표물 시향 확보, 서핑을 즐기고 계셔.
11: 나이트 편대는 들어라. 우린 하그신의 기동력 저하를 목표로 한다.
10: 준팀이 헤비 아이언을 붙잡을 때까지 최대한 발을 묶는 거야.

0: 이렇게 여러분과 나란히 하는 날이 올 줄이야.
1: 진지하게 임해라, 황야의 사냥꾼.
2: 부탁할게, 페로로.
3: 응, 나중에 보자.
4: 걔를 위함으로 용서는 시간이다.
3: 스카이갤러
1: 나이트 편대 작전 개시.
5: 나이트 투 내발 발사.
1: 나이트 쓰리 포 출격하라.
4: 좋게 좋게 하는 게 그리 어려우신가.
0: 그냥 우리 자유롭게 두는 건 어때.
3: 다녀와 킥파이터.
4: 나이트 파이트 강하. 자녀사 기아이 정우성이야 묵직해. 한번 사이 살인권 장군들 포기하지 마.
5: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루칸 플레이 내가
4: 오메가 히트 파벌트 개오이.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것 같군. 화계 신나리
6: 그대도 짐승과 강철이 뒤섞인 자라군.
0: 한번더 보내드리죠.
6: 역시 너의 분리실은 쓸모가 없구나.
2: 페로로 뭔가 날아오고 있는데.
3: 설마
6: 두 번째 그릇에 걸맞는 분리실가 뭔지 지켜보거라.
1: 직접 아이언 공연에 갈 신상이군.
3: 전 제로가 가고 있어. 서둘러.
2: 알겠어. 실패하진 않겠지.
7: 준, 난 그랑블루레온을 불러낼 이론에만 의지했어. 내 스스로를 믿을 수 없었던 거야. 하지만 이젠 친구를 위한 강한 마음이 뭔지 알았어.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 난 네 친구를 구해주고 싶어. 믿어줄 거지? 친구.
5: 블루칸 블레이!
8: 슈퍼리얼 유나이트!

0: 나서 녀석의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줘!
1: 실감.
2: 아저씨! 스카이갤러! 지금!
3: 이 순백의 날개가 더 이상은 활용 못한다!
4: 가면 안 돼, 헤비아이언! 모르겠어!
5: 이대로 가면 녀석이 좋은 먹잇감이 될 뿐이야!
0: 저 녀석이 너의 먹잇감이다! 익혀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함께하기로 했잖아, 헤비아이언! 그랬지! 그 생각이 나지! 나약하게 만들었다!
4: 우리와 함께 쓰러뜨리면 돼!
5: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 그리고 이 땅 인간들과 말이야!
0: 내가 마귀신을 쓰러뜨려버려!
4: 친구인 우리의 믿음을 주는 실망시킬 거냐?
0: 친구란 근심을 위해서 친구는 나의 필요한
2: 헤비아이언!
4: 준!
2: 그래, 넌 내 친구가 아니야! 힘만을 믿고 살아온 너에게 공존을 위해 그저 조용히 있으라고 방치했어. 너 많이 불안했다며.
3: 준도령,
2: 나도 하루 종일 자전거도 못하고 수업까지만 하면 진짜 짜증나. 네 마음은 하나도 모르고 친구는 무슨 친구. 친구가 아니어도 되니까 다시 한 번만 함께할 기회를 줘.
0: 시끄럽다, 애석이야. 흰머리 나의 전부다.
6: 고결한 불씨들이여, 보아라 저 아름다운 모습을.
3: 나무라!
6: 더욱더 태워 두 번째 그릇을 채워주거라.
7: 저걸 떼어내도록 도와주자.
4: 어?
0: 그래!
2: 울부짖는 천둥!
7: 호위화는

0: 병신 기다리고 있을게.
1: 아까운 짓을.
2: 왕께서 백기사를 풀어줘.
3: 너 쓸모없는 브리시.
4: 쭉 미안하지만 아직 작전은 안 끝나셨어.
5: 딥바이트 셋업. 시로 셋업.
2: 가이즈 2. 나이트 그리프.

0: 기분이 좋았어.
1: 오늘은 운 좋은 날. 얘들아, 아빠가 뭐 사왔게?
0: 뭐예요?
1: 워터 슬라이드!
0: 만세!
1: 준비 끝, 릴라.
0: 준비 끝, 빙고. 나도 준비 끝.
1: 우와, 이제 다 됐다. 재밌게 놀아, 귀염둥이들.
0: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슬라이드. 릴라, 빙고 간다.
2: 알았어. 우!
0: 멈추라고 했어? 나뭇잎 빨래가 앞에 있잖아.
2: 너무

0: 바퀴벌레야, 다음부턴 조심해야 해.
1: 우리랑 부딪히지 않아서 운이 좋았어.
0: 슬라이드 밖으로 꺼내줄게. 기리와 귀염둥이야. 이제 출발해도 돼, 릴라.
1: 만세.
0: 안녕, 나뭇잎 빨래. 어, 잠깐, 멈춰.
1: 왜 그래? 와.
0: 무당벌레잖아.
1: 오, 릴라 무당벌레 좋아해. 우리랑 부딪히면 안 돼.
0: 이리와, 무당벌레야.
1: 잠깐, 이제는 슬라이드에 개미까지 있어. 빙고, 개미들이랑 부딪혀도 될까?
0: 아, 빙고가 무당벌레만큼 좋아하지는 않지만 부딪혀서 다치게 할 순 없을 것 같아.
1: 빙고가 맞아. 이리 와.
0: 어, 저기에도 있어.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
1: 오, 알겠어. 슬라이드 양쪽에 벽을 만들면 벌레들이 못 넘어올 거야.
0: 우와.
1: 다 됐다.
0: 릴라는 정말 똑똑한 것 같아.
1: 메뚜기가 날 수 있었어? 멈출 수가 없어.
0: 휴, 부딪힐 뻔했잖아.
1: 우와, 메뚜기야. 빙고도 날 수 있어서 운이 좋았어.
0: 벽도 소용이 없어졌어. 벌레들이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1: 아!
2: 빙고, 우리 그냥 눈 감고 슬라이드 타면 안 될까?
0: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1: 그러면 우리가 벌레랑 부딪히는지 모를 거야.
0: 그래도 괜찮은지 모르겠어.
1: 그래도 한번 해볼까?
0: 알았다. 빙고 먼저 해볼게!
1: 빙고, 조심한다! 아!
0: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1: 응, 그래, 안 되겠어. 저기 봐!
0: 우와, 부지개 색깔이잖아.
1: 워터슬라이드를 그냥 타면 안 될 것 같아.
0: 벌레들이 비켜줬으면 좋겠어.
1: 우리 말을 알아들을 수 없잖아.
0: 응, 맞아.
1: 우리가 부딪혀서 다치게 할 수도 없잖아.
0: 우리 할머니는 벌레 잡는데.
1: 우리 할머니도.
0: 근데 엄마는 안 그래.
1: 우리 엄마도 안 그래. 엄마가 그랬는데 벌레들도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있대.
0: 근데 우리가 슬라이드를 안 탈 순 없어.
1: 우리가 운이 없는 거고 벌레들이 운이 좋은 것 같아.
0: 벌레들이 운이 좋은 거야?
1: 응, 우리 할머니가 없으니까 운이 좋은 거잖아. 응, 이름 좋겠다.
0: 뭔데?
1: 누가 먼저 슬라이드를 천천히 타면서 벌레를 잘 살펴보는 거 어때? 그리고 벌레가 없으면 이렇게 외치는 거야.
0: 벌레 없어!
1: 그 다음 남은 친구가 슬라이드를 타면 돼.
0: 응, 지갑놀이 하면 되겠어.
1: 그래, 벌레 검사원.
0: 알았어.
1: 릴라 먼저 할게.
0: 릴라 벌레 검사원, 먼저 가!
1: 어, 벌레.
0: 벌레 나갔어. 잘했어, 벌레 검사원.
1: 좋아, 벌레 없어. 빙고, 어서 출발해.
0: 알았어. 우! 고마워, 벌레 검사원.
1: 빙고 차례야. 이제 출발.
0: 벌레 없어. 잠깐. 오, 애벌레다. 릴라, 여기 와서 봐.
1: 와, 정말 아름다워.
0: 벌레 검사원이 있어서 운이 좋은 거야, 애벌레 친구야.
1: 어, 그게 아니었으면.
3: 길 비켜라.
1: 응?
0: 아, 안 돼요.
3: 덩치 큰 아저씨를 멈출 수는 없을까?
0: 아빠, 안 돼요.
1: 애벌레 친구를 움직여.
0: 하고 있어.
3: 우와.
1: 거의 부딪힐 뻔했어.
3: 아니, 왜 그렇게 한 거야?
0: 벌레 검사원을 기다리셨어야 해요.
3: 아빠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1: 이제 가도 돼, 작은 친구야.

0: 운이 좋았어.
1: 우리가 어떻게 러스티를 아웃시켰는지 이야기해줄게. 어떤 아이 생일날이었는데 누군진 기억이 안 나. 크리켓을 하고 놀았지.
0: 보자.
1: 어? 오, 아웃이야 빙고. 잘했어.
0: 다음 누구죠?
2: 내 차례.
1: 좋아, 모두들 가까이 와도 돼. 가까이 붙어봐.
2: 그러시던가.
1: 01이 저 블루이.
2: 이제 6점입니다. 아웃.
1: 아, 진짜.
2: 아직 안 친 사람 누구야?
0: 러스티 안 했어요.
2: 여기 러스티. 이제 네 차례야.
0: 아빠, 그냥 술래잡기 하면 안 돼요?
1: 뭐? 그것보다 크리켓이 더 재밌어.
0: 근데 크리켓은 풀바디에서 공이나 치는 거잖아요.
1: 크리켓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이건 어때? 러스티를 아웃시킨 다음 술래잡기 해요.
0: 러스티 아웃시키는 건 불가능해요.
1: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 잘한다, 러스티.
2: 완전 잘하네.
0: 보셨죠?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크리켓.
1: 치기 힘들 텐데 괜찮겠어, 러스티?
4: 그럼요. 할 수 있어요, 아저씨.
1: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은 러스티가 크리켓을 좋아한다는 거야. 형제들이랑 하루 종일 할 수 있다는 거지.
0: 나도 공 잡을 수 있게 해줘.
4: 아직 안 돼, 러스티. 50점 다 돼간단 말이야.
0: 우와!
1: 같이 할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 연습하곤 했어.
2: 잘 쳤어.
1: 멀리도 쳤네.
2: 잘했어, 스니커즈.
1: 어, 애들 잘하는데.
2: 러스티는 스퀘어 커트를 좋아하는 것 같아. 스트라이프, 나랑 같이 중간 지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 기둥 바깥쪽으로 공을 치게 해서 우리가 잡아버리는 거야.
1: 작전은 좋았는데 러스틴의 부엌 위치를 생각해보지는 않았어.
4: 오! 오, 안 돼!
5: 귀여워! 이러지 못해!
1: 스퀘어 커트 작전을 연습하게 된 이유가 됐지. 최선을 다해야 했어. 작전을 좀 바꿀 때가 왔지.
2: 내가 할 거야. 지금까지 너무 못 던졌어. 이렇게 바꿔보는 거야, 러스티.
4: 네, 알았어요, 아저씨.
6: 스트라이프, 저기 호미파인 쪽으로 던져봐. 알았지?
2: 오, 좋아. 좋은 생각이야.
1: 스트라이프는 작전대로 던지지 못했어. 만약에 호미파인 쪽으로 던질 수만 있었다면 러스티가 칠 수 없었을 거야. 근데 우리가 몰랐던 사실은 러스티 아빠가 바쁠 때 친구 잭 아빠 차를 타고 집에 갔다는 거야. 여기가 잭네 집 마당이야.
4: 그렇지? 어, 이건 아니야.
1: 러스티는 잭네 마당에서 자주 놀았어. 그래서 공을 막아내는데 익숙해졌지.
4: 와!
1: 스트라이프의 작전은 더 이상 안 통했어.
2: 야! 뭐야? 저걸 어떻게 친 거야?
1: 모든 선수들은 각자의 약점이 있어.
2: 좋아, 이제 페이스 공격할 때야.
1: 그런데 러스티가 페이스였어.
2: 이제 5점 남았어, 러스티.
1: 가끔 러스티는 형 친구들과도 놀았는데 그들 중에 타인이가 공을 빠르게 던질 줄 알았어. 그래서 공을 칠 용기가 없었어.
4: 다음 타자.
1: 하지만 결국엔
4: 어, 저요?
1: 해냈어.
7: 러스티, 칠 수 있으면 해봐. 근데 아무도 쉽게 봐주진 않을 거야. 알겠어?
1: 형들은 테니스 공을 쓰지도 않았어. 진짜 크리켓 공으로 놀았는데 정말 딱딱한 공이지.
7: 좀 더 커서 하는 게 좋겠네.
1: 러스티는 포기하지 않았어. 하지만 타이니를 무서워하긴 했어. 어느 날 편지가 왔어.
4: 엄마, 아빠가 보낸 편지예요.
8: 그리고 네가 북쪽의 크리스마스가 더운 줄 알고 있겠지? 여기 와서 한번 느껴보면 진짜로 뜨거워. 곧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아빠가 엄청 보고 싶어요. 러스티, 아빠 편지에 널 위한 글이 있어.
4: 읽어주실 수 있어요?
8: 타인이 공이 좀 빠른 것 같구나.
4: 네, 맞아요.
8: 아빠도 같이 공 던지고 놀 수 있으면 좋겠어.
2: 하지만 지금은 어려워, 아들. 앞으로 어른이 되려면 크리켓 공보다 힘든 일들이 있을 거야. 근데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 뒤로 물러서서 포기하거나.
4: 다음은 누구 차례지?

0: 아니면 용기를 내서 맞서 싸우는 것이지. 날아오는 공도 잘 보면서 동생도 잘 돌봐주면 좋겠어. 사랑하는 아빠가.
1: 럭키 아빠는 잘 해야만 했어.
0: 으아! 와! 아니 이럴 수가.
2: 점심시간.
3: 와! 점심시간.
0: 안 돼, 잠깐만. 러스티 한 방 더.
2: 좋아요.
1: 러스티는 50점도 더 할 수 있었어. 크리켓을 좋아하니까.
4: 말했잖아요. 러스티 아웃 못 시켜요.
0: 힘내자, 패트. 자존심을 위해서.
1: 럭키 아빠는 최선을 다해서 공을 던져야 했어. 그리고 러스티는 그 공을 더 멀리 칠 수도 있었지만 그러는 대신에
4: 내가 잡았어!
1: 동생이 잡을 수 있게 했지.
2: 아, 내가 잡혔네.
0: 이제 점심시간이야.
2: 고맙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0: 에이, 고맙기는.
4: 내가 아웃 시켰어.
2: 맞아, 정말 대단해. 정말 잘했어.
1: 크리켓이 이렇게 멋진 거란다.

0: 드디어 오늘이야, 휴고. 오늘은 집을 팔아야 해. 넌 할 수 있어. 다른 건 생각하지도 마. 안녕하세요, 모니크.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1: 그런 것 같네요.
0: 그래서 집을 사려고 하신다고요?
1: 네, 그래요. 혹시 집을 팔아주시는 분 맞죠?
0: 네, 손님을 위한 완벽한 집을 소개해드리죠. 짜잔!
1: 좀 작은 것 같네요.
0: 안은 더 커요.
2: 홀로의 이번 이야기는 유령 바구니.
0: 여기 아름답게 관리된 바닥을 한번 보세요.
1: 혹시 누가 여기 살고 있어요?
0: 네, 근데 외출했어요. 네?
1: 여기 문제 없는 거죠?
0: 아, 금방 돌아올게요.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마당에서 놀 거라고 했잖아요.
2: 힐리스가 취소해버렸지 뭐예요.
3: 네, 수상스키를 타러 가버렸지요.
0: 아, 제발 좀 나가주세요. 저 지금 이 집 팔아야 해요.
3: 우리는 이 집을 안 팔았으면 좋겠는데요.
2: 네.
0: 저기 이미 얘기된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두 분 자식들이 할머니들 양로원에 보낸다고 해서 집을 팔아달라고 했어요.
2: 나쁜 아이들이구만.
0: 무슨 문제라도 있다면 아이들과 이야기하세요. 근데 제가 할 일은 하도록 내버려 두시죠.
2: 근데 우리가 이 집에서 50년이나 살았단 말이에요.
0: 아니요, 아니잖아요. 작년 4월에 서핑클럽에서 당첨된 거잖아요.
3: 그랬어?
0: 네, 제발 저 일하게 좀 도와주세요.
3: 그래요, 젊은이. 그럴게요.
0: 그럼 들어오시죠. 여기에 보시면 아름답게 관리된
4: 미끼란 소리죠.
0: 절대로 눈을 쳐다보지 마세요.
2: 미스켓이다.
1: 방금 뭐였어요?
0: 아무것도요. 아, 어서 주방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아, 오븐, 조리대, 냉장고, 아, 여기 서랍도 열고 닫을 수 있어요. 다음은 거실로 가보실까요?
1: 잠깐만요. 여기 테이블이 마음에 드는데 오크나무로 만든 건가요?
2: 여기 할머니들이
0: 가시죠.
1: 그래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0: 아, 혹시 저기 더 넓은 주방 구경은 어떠세요? 금방 돌아갈게요.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3: 말했잖아요.
2: 이 집을 팔면 안 된다고 말했죠.
0: 걱정 마세요. 손님이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네요.
1: 마음에 드는데요?
0: 이 나쁜 할머니들.
1: 근데 이분들 누구예요?
0: 여기 이분들은
2: 리타와 제닉.
3: 그리고 여긴 우리 집이에요.
1: 더 이상 아니죠. 제가 살 것 같으니까요.
0: 정말요?
2: 마음 있잖아요. 혹시 그 이야기는 들으셨나 몰라.
0: 마음에 안 드시는 거 바꿔드릴게요. 아, 원하신다면 뭐든지요.
1: 걱정하지 마세요. 전 살 준비 됐어요. 뭐 하나 문제될 건 안 보이는 것 같네요.
0: 안 돼.
1: 방금 뭐였어요?
0: 아무것도요. 다음은 침실을 보러 가실까요?
1: 아니, 분명히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2: 그건 바로 유령 바구니예요.
1: 유령 뭐요?
0: 유령 아니요. 제발 해님방 구경 가요. 여긴 해님방이고 여기에 방이고 저기에 해님이요.
1: 잠깐, 저기 뒤에서 분명 무슨 소리가 들려요.
2: 들었어요?
0: 아니에요. 봐요. 없잖아요. 여기를 보시면 클래식한 스타일의 욕실입니다.
1: 정말 좋아요.
0: 네, 그럼 계속 보실게요. 여기는 잘 관리된 멋진 창문이고요.
1: 근데 우리 지금 2층이잖아요.
0: 잘 가꾼 정원에 뛰어내리시면 안 돼요.
1: 전 창문 밖으로 안 뛰어내리거든요. 저 소리는 왜 계속 나는 거죠?
2: 유령 바구니지.
0: 쟤네!
2: 유령 바구니는 집 살 때 같이 와요. 이건 꼭 해줘야 할 말인데 유령 바구니는 젊은이들을 싫어해요.
1: 휴고.
0: 근데 사실이에요. 이 집은 유령 바구니 저주가 있어요.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얘기했어야 하는데 전 그냥 이 집을 팔고 싶었어요.
2: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제니.
1: 진실이 뭔지 같이 알아봐요.
0: 안 돼!
1: 여기 유령 바구니가 있네요.
3: 오, 안녕하슈.
0: 네?
2: 리타, 뭐야?
0: 잠깐만 기다려. 리타가 유령 바구니라고? 내가 이 집을 팔려고 6주 동안 노력했는데 모든 손님들이 유령 바구니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고요. 근데 그 유령이 리타였다니.
2: 리타 왜 그런 거야?
0: 이거 다 일부러 그런 거죠, 맞죠?
3: 떠나기 싫어.
1: 제가 살게요.
0: 에? 정말요?
1: 네.
2: 반생!
1: 할머니들 내보내면 계약하는 거예요. 여기 돈 있어요. 고마워요.
0: 해냈어. 팔았어. 팔았다고. 내가 최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2: 그래 알아요. 그게 직업이잖아요.
0: 저분은 아주 좋은 분 같아요.
5: 내 마당에서 할머니들 내보내요.
0: 아닐지도.
2: 어서 일어나, 리타.
3: 고마워, 제니.
2: 일어나. 아마 우리 양로원까지 걸어서 가야 할 것 같아.
3: 뭐라고?
2: 걸어가야 할 것 같다고!
3: 오, 구운 콩 좀 주겠어?
2: 잘 있어요.
0: 잠깐.
2: 어?
0: 하, 이번 한 번만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1: 아, 집주인이 됐네. 어? 오, 안 돼. 저건 유령 손수레잖아.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0: 나가라.
1: 어, 그럼 당연하죠. 이 집에서 나가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야겠어요. 왜냐하면 유령 손수레가 여기 있어서 너무 무서우니까.
2: 안녕하슈.
1: 할머니들?
2: 제레미를 잊어버리고 갔네요. 미안해요. 어서 여기서 나갈게요, 지금.
1: 근데 리타가 거기에 있으면 여기 있는 손수레 안에는 진짜 유령이야? 유령 손수레다!
2: 만세!
0: 도망갔어요?
2: 네! 고마워요, 젊은이.
0: 별 말씀을요. 근데 매번 해드릴 수는 없어요.
6: 빙고! 빙고! 어디에 숨었어? 아, 도저히 빙고를 찾을 수가 없잖아. 식탁 밑에 숨어있을 것 같은데! 아니, 여기엔 없어. 빙고! 안녕, 블루이. 빙고 못 봤니?
2: 아니야.
6: 진짜 확실해?
2: 네.
6: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것 같은데.
2: 그런 거 없어요.
6: 그런 것 같은데? 분명 찔리는 게 있어. 아빠가 모르는 비밀 같은 거 없어?
2: 아니야.
6: 알았어. 그럼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네. 아빠가 지켜보고 있을 거야. 아빠를 절대 속일 순 없을걸. 안녕, 엄마. 혹시 빙고 본 적 있어? 어디에도 안 보이는 것 같아.
1: 어? 아니, 미안. 난 빙고를 본 적이 없어. 정말이야.
6: 엄마도 분명 찔리는 게 있어. 다들 왜 이러는 거야? 모두 찔리는 게 뭔가 있다니까.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4: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5: 어? 여긴 어디지?
3: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4: 다녀오겠습니다.
5: 어? 토끼다.
4: 길을 잃었어.
5: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3: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6: 집에 데려다 줄게.
5: 누구세요?
3: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5: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3: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7: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8: 영어.
7: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8: 17점, 수학.
7: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8: 책, 책은 안 읽어가지고.
7: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8: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7: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8: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7: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8: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7: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8: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7: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8: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7: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8: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7: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8: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7: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8: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7: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8: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8: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7: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8: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0: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주 오래전 일 같다. 그땐 혼자였는데.
1: 오, 첫 번째라는 건 어떤 느낌일까? 한 번씩 상상해보곤 해. 넘버블록 중에 내가 첫째라면 어떨지.
2: 참 재미있는 상상이군. 어? 만약 2가 넘버블록의 첫 번째 숫자라면 상상 속으로 가보자.
1: 일이지? 여긴 또 어디고? 이! 새 두 마리! 새들아 안녕! 이! 블록 두 마리! 넘버블록스 안녕! 우와! 다른 이가 또 내려오네? 이제 두 명이야!
3: 이와 이는 바로 사! 이와 이는 사각형을 만들어!
4: 이가 또 붙어서 이젠 6이 되었어. 이랜드에서는 묘기는 빠질 수 없지?
1: 2, 4, 6 전부 다 짝수야. 어이가 없네. 아니, 이들로 가득하네.
4: 이 게임 너무 재밌어. 엄청난 게임인걸. 잘가요. 그리고 어서와.
3: 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군. 방어막 작동. 옥토블록 우산. 2, 4, 6, 8
5: 씨! 어떻게 된 건지 누가 좀 설명해 줄래?
6: 여긴 이랜드란다, 친구야. 여기선 모든 숫자가
1: 2
3: 만큼씩
4: 거지는?
3: 거야!
1: 2
3: 4
4: 6
3: 8
5: 10
4: 12 그리고 난 슈퍼 직사각형이야. 2 곱하기 6 여기가 바로 내가 있을 곳. 왜냐하면 나는
1: 익스트림 14 2, 4, 6, 8, 10, 12, 14 끝! 워! 럭키 더블! 럭키 더블! 어이가 없네. 아니, 이들로 가득하네.
4: 세상에, 나도 이랜드 소속이라니. 짝꿍 파티하자.
1: 이 짝꿍!
3: 사 짝꿍! 팔 짝꿍!
4: 또 나야? 짝꿍들이 합쳐진 정사각형? 다음은 누구야?
7: 18 등장이요. 나 안 보고 싶었어? 이중광선 출발! 변신 좀 해보실까? 가속 변환! 슈퍼 스피드! 2, 4, 6, 8! 어, 너무 빨라서 셀 수가 없어! 그냥 출발! 너 찾지롱! 날 절대로 못 잡을걸?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3: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택배 배송원. 왔구나. 어서 들어와. 야, 오늘은 커다란 트럭을 몰 거야. 택배를 잔뜩 싣고서. 이거하고 또 이거랑 또 이것도 있네. 이런 걸 배송할 거야. 들판 여기저기로.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배송 태블릿 같은 건데 택배 배송할 때 필요해. 사인해주세요. 띠딕.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택배 배송원이거든. 친구들, 나랑 같이 택배 배송 놀이 할래? 와, 좋다고? 아우! 그럼 택배 배송하러 가보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뚜뚜뚜. 띠릭. 제 거라고요? 근데 뭐가 든 거지?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0: 뭔가 보라색인 거? 혹시 내 꼬리인가?
1: 이제 내 차례. 내가 찾은 건 뭐냐 하면 바로 그러니까 그게 나 강아지
0: 딜런. 안녕 베이지, 안녕 오지, 안녕 비씨. 우린 택배 배송원 놀이 중이야. 딜런 회사에서 온 택배 받을 친구 있나요?
1: 나 받을래.
2: 나도.
0: 그럼 난 이거.
1: 난 이거 받을래. 집에 가야겠다. 택배 오는 거 받아야지.
2: 나도.
3: 비비.
4: 택배를 정글로 배송해달라고?
0: 좋아. 가자, 택배 배송원 친구들. 모두 정글로 출발.
4: 이 정글엔 덩굴이 참 많네.
0: 근데 배송 안내표가 어디 있을까? 아직 안 보이네. 어디 있지? 택배 배송원들, 손상안경으로 찾아보자. 비씨, 택배 배송 안내표가 어디 있는지 보이니? 저기 있어. 으르렁 소리가 들리면 계속 가세요. 으르렁 소리? 방금 들었어? 안 되겠다. 그냥 다른 택배부터 배송하자. 그래, 정글은 맨 나중에 배송할래. 딜런 택배 배송 왔습니다. 여기 배송 안내표야. 배송기사님 보세요. 누군지 알 수 있게 특별한 노크를 해주세요. 특별한 노크라고? 아, 알았다. 똑똑 빙그르르.
2: 우와, 내 택배잖아.
4: 사인해주세요. 피릭. 택배 여기요.
2: 고마워요, 딜런 기사님.
4: 아이, 뭘요?
2: 우와, 내 마이크. 이제 들판에서 노래 불러도 되겠네. 잘 자라 들판, 들판에서 잘 돼요. 어? 이건 내 거 아닌데. 저기요, 딜런 배송기사님. 잠깐만요.
5: 우리 택배 배송원 배송 목록 확인해.
2: 잠깐만요.
5: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지.
2: 기사님, 잠깐만요. 기사님, 뭘 빠뜨렸어요?
1: 이건 내가 주문한 게 아니에요.
0: 어, 그러네. 그건 베이지 거야. 잘 찾았네.
4: 어, 잠깐.
0: 근데 너도 한번 택배 배송원이 돼보지 않을래?
2: 좋아.
1: 어, 근데 태블릿이 없는데.
0: 아무거나 써도 돼.
1: 태블릿.
2: 아, 이거야. 띠릿. 우와, 된다.
0: 자, 데이지 집으로.
2: 예.
0: 우후, 신난다.
2: 딜런이랑 오지가 택배 배송 왔어요.
0: 배송 안내표 주세요.
4: 내 택배를 공중에 주세요.
2: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4: 어? 공중에 달라고?
2: 맞아요. 내 헬기로 좀 던져줄래요?
4: 어?
2: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낙하산이네. 어디에 사인하지?
1: 어? 여기 해주세요. 띠릭.
4: 이제 택배 배송이 거의 끝났어. 마지막 하나 남은 건 바로 으르렁 택배야.
1: 뭐? 으르렁 택배? 으르렁 택배?
3: 나도 같이 가!
1: 그리고 수호랑이를 조심하라고.

0: 뭘 지키려는 걸까? 상어인가? 이걸 배송해야 해. 근데 호랑이가 날 쫓아오면 안 되는데.
1: 아, 그럼 주위를 돌려보자.
0: 내가 자장가를 한번 불러볼게. 좀 떨어져서.
2: 잘 자라 우리 호랑이 앞들들들 들판에서.
0: 엄마야.
2: 꿀꿀 자라.
0: 이걸 문 앞까지 어떻게 배송해?
1: 이걸 써봐, 내 낙하산!
0: 한 거야? 이 효자 손이라고? 손이 안 닿아서 간지러웠구나. 그래서 그렇게 사나웠던 거야?

0: 정글근에 타러 가자.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1: 조심해!
2: 또 다른 뱀이 나타났어!

0: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1: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2: 어쩌라고?
1: 일반인이라도 심폐소생술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2: 우리가 심폐소생술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1: 야! 야!
0: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

0: 꿈꾸는 집에 살고 계십니까? 빨간 벽돌에 초록 담쟁이 덩굴, 이 고색 창연한 집의 구원축주가 되셨군요.
1: 저는 뭐 이 집의 건물주는 아니고요. 굉장히 저렴한 월세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0: 에? 오늘은 건축주 집이 아니에요? 빌려 사는 세입자가 주인공이래요.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빌린 집 고쳐 살면은 남 좋은 일 아닌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네요, 글쎄.
2: 그냥 내 우리 집이 얼마고 뭐 어떻고 몇 평이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얼만큼 있고 그거를 보고 기분이 좋은 집이 되게 좋은 집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 평화롭다. 내가 지금 이렇게 누려도 되나.
0: 빌린 집 고치는 게 남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채널 고정. 오늘은 빌린 집 고쳐 사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빌려서 고친 집 찾아서 서울 신당동으로 먼저 갑니다.
4: 아, 좋네. 야, 야, 오늘 참 날씨도 너무 좋고요. 아니, 오늘 힌트 어떻게 되죠? 안 듣고 싶은데요? 설마 거기 올라가야 돼요?
0: 자고로 계단이랑 산은 올라야 마시죠. 안 그래요, 소장님?
4: 와, 이게 뭘 하냐. 아, 130계단. 아이고야. 와, 이게 역대급이네.
0: 이거 젊은 사람이 벌써 숲이 차면 어째. 이제 시작인데.
4: 와, 도대체 집 어딨냐, 집.
0: 아유, 근데 높기는 높다.
4: 오늘 완전 역대급이네. 야, 그래도 풍경은 좋다. 아유, 뭐 거의 고층 빌딩이 올라온 것 같네요. 와. 아, 근데 어떤 집이지?
0: 그러게, 130계단 등반에는 성공했는데 대체 오늘 집은 어딨대요?
4: 아, 이 집! 이 집이네! 한눈에 알겠구만. 야, 잘 졌다, 80년대. 벽돌집 그대로네.
0: 제법 운치가 있는데요. 빨간 벽돌에 초록 담쟁이라 눈에 확 띄는 보색 대비 벽돌집. 이분이 집주인이시구나. 와우, 주인장도 집만큼이나 튀시는데요.
5: 아유, 소장님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아, 건축주 분이 나와 계시네요.
5: 이 먼데까지 올라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4: 네. 아, 오, 야, 너무 멋쟁이신데요.
5: 아유, 감사합니다. 와. 만만치 않으신데요?
4: 아닙니다. 아, 저, 오, 이 빨간 벽돌집이 너무 멋있어요.
5: 그렇죠. 네. 빨간 벽돌집이 갖는 그런 어떤 따뜻함이 있죠. 저는 뭐 이 집의 건물주는 아니고요.
4: 건물주 아니세요?
5: 네, 이 집에
4: 누가 봐도 건물주신데?
5: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4: 아,
5: 여기는 재개발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한 7, 8년 뒤에 네. 없어질 그런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단동 빨간 벽돌집에 사는 공간 디자이너이자 전시기획자 강신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강신재 감독은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상업 공간들을 디자인해서 해외에서 먼저 인정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 활동 영역을 넓혀서 각종 국제 비엔날레 전시 예술 감독으로도 활약이 대단한 분이죠.
5: 여기는 이제 제 지인이 이제 아파트 딱지를 받으려고 한 5년 전에 사놨던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거의

0: 4년 동안을 방치를 해놨다가 어느 우연한 기회에 제가 한번 와서 같이 와서 보게 됐는데 이게 뷰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남산부터 저기 북악산까지 서울을 감싸고 있는 산이 병풍처럼 그렇게 펼쳐진 모습에 제가 너무 반해서 제가 있고 싶다라고 해서 여기가 철거되기까지 그때까지 계약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저렴한 월세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네.
1: 공간 디자인의 대가가 곧 사라질 집에 월세살이를 결정했다?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있는데? 촉이 오는데?
2: 기가 센 곳에 있는 집
3: 네,
2: 한번 들어가
3: 그렇죠.
2: 볼까요?
3: 네.
2: 오, 나 바로 마당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뒷마당이네. 와, 요 외부 계단이 이렇게 있네요.
0: 조심해서 잘 잡고 내려오세요. 아주 신기한 공간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야, 이거 집 구경하기 전에 또 이런 걸 보여주시는 것도 처음인데요?
0: 네, 바로 여기입니다. 네, 들어오세요.
2: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우와, 호랑이가 한 마리 살고 있네요, 여기. 와, 이게 뭐예요?
0: 엄청나죠? 네, 이산 자체가 암반산이기 때문에 그 암반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실내로 유입된 거죠.
2: 와.
0: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2: 네.
0: 여기가 막힐 수 있었어요. 벽체를 철거를 하고 이 바위를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2: 아, 그러셨겠다.
0: 이 바위 자연물에서 그 나오는 그런 에너지, 처음에 한달 정도는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몸이 아팠어요. 약간 이렇게 좀 눌리는 느낌 있죠.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어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빡세게 기도를 했죠.
1: 힘들게 기도까지 해서 이런 집에 살 생각을 했다니. 나는 그게 더 신기하네. 곰팡이랑 동거하는 옵션? 근데 그 벽을 치고 놨더니, 짜라잔! 이 바위가 튀어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2: 네, 지금은 보물이네요.
0: 지금 이게 뭐 완전히 보물이고요. 제가 여기를 또 상업공간으로 쓸 거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뭐 거의 천지 차이죠.
2: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이 장점.
1: 이 공간 디자인 지붕은 신재 씨와 자연이 반반. 뒤에는 바위가, 앞에는 초록숲 전망이 숨어 있더래요.
2: 근데 지하를 갔더니 너무 이게 약간 충격을 먹어가지고 이 내부가 상상이 안 됩니다. 와, 이거 어떤 집일지.
1: 어쨌든 지하는 사는 집이 아니고 이쪽이 사는 공간이라는 거죠. 뭐가 튀어나오려나? 모든 바위는 못 이길 것 같은데.
0: 제가
2: 네.
0: 공사하기 전에 사진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귀신 나올 것 같아요. 네.
1: 이번엔 바위 말고 귀신 나오는 거였어요? 어우, 심란하다, 심란해. 곰팡이 배들도 아니고, 폐가 공포 체험하면은 딱이겠네. 아이고.
2: 오, 깔끔하다. 와. 야, 이게 그집 맞아요?
1: 엄마나, 곰팡이는 이사 갔네, 갔어. 180도 바뀐 환골탈태의 현장. 전문가는 전문가네요. 손을 댄 듯, 안댄 듯, 과하지 않고, 적당히 고급스러운 게 너무 근사한데요. 아우, 가구들은 어떻고, 어딜 돌아봐도 딱 제자리 완성맞춤이네. 이게 억만금을 주고도 못 산다는 감각의 힘인 거죠. 진짜 이렇게만 살수 있으면은 빌린 집 고쳐 사는데 나는 한 표, 아니, 열표 드리겠습니다.
2: 여기는 어디 유럽 어디 온것 같지? 와, 뭐 완전히 어디 그냥 시간 여행을 한다 그래야 되나? 장소 여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 와, 이 폐허였던 것조차도 믿기지가 않고 돈 엄청 드셨겠는데요?
0: 아니요, 돈 많이 안 들었고요. 지금 이제 그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철거할 공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7, 8년 뒤에.
2: 네.
0: 그래서 베이스에는 전혀 돈안 들였습니다. 그냥 수성 페인트. 일반 수성 페인트를 그냥 제가 직접 롤러로 칠만 한 거고요.
2: 직접이요? 심지어?
0: 네. 직접 제가 칠만 한 거고. 그냥 백색 페인트, 수성 페인트, 무광. 칠하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컬러는. PVC 타일, 5mm짜리 PVC 타일 아시죠?
2: 네.
0: 네, 그거로 바닥만 깔았습니다.
2: 아, 요새 그 PVC 타일 소위 이제 비닐.

0: 1타일. 네, 되게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1: 그래, 빌린 집에 왜 돈을 들여요? 아깝게시리.
2: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구멍도 뚫려 있고 벽돌도 보이고 하는 것들이 사실 어른들이 보면 용납이 안 되죠. 네. 이거 공사한다고 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아름다워요. 요즘에 뭐 카페들을 가도 요즘에 트렌드가 인테리어를 안 하는 게 트렌드예요. 네. 노출, 처음에 철거했을 때 그런 어떤 날것의 느낌, 그리고 그 날것에는 항상 시간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동안 시간의 흔적, 그동안에 그 공간을 지나간 사람들이 발랐던 페인트, 그 위에 또 페인트, 혹은 그 위에 벽지, 이런 것들이 혀로 쌓여서 그런 것들이 아주 미묘한 아름다운 그림 같은, 회화 같은 그런 느낌 만들어내거든요. 그 아름다운 것,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진짜.
0: 이 선생님 그 원칙을 들어보니까 약간 철학같이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어떤 모습을 사랑하자.
2: 네, 자연스러움.
0: 그럼 집 전체적으로 다 그런 원칙이 지켜진 건가요?
2: 아,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제가 한 군데 또 이렇게 감춘 부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 원칙이 안 지켜진 데도 있어요? 이거 뭐 하얀 방이네? 아, 욕실, 사무실. 와, 온통 하얗네요. 네.
1: 보통 욕실 고치는 데는 타일 덧방을 하던데 페인트를 칠하신 거예요?
2: 바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에폭시, 에폭시를 직접 롤러로 칠을 한 거고요. 네. 벽도 수성 페인트로 칠을 한 거고.
0: 근데 이제 또 신기한 게 이게 금이 안 가서. 네. 이게 두께값이 좀 있어야 금이 안 가죠.
2: 그렇죠. 한 두 번 칠했죠.
0: 그러니까. 이거 또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따라 하시거든요. 하실 때 꼭 주의할 게 두께가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된다.
2: 두 번 정도를 해야 된다.
0: 아, 근데 뭐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설마 이 돌들, 그 아래에 그 큰 바위 길을 누르시려고 지금 여기다 갖다 놓으신 거죠? 아니, 생긴 것도 그렇고.
2: 여기 처음 왔을 때 이게 그 벽 속에 있던 배관들이 다 죽어 있었어요.
0: 배관하고 돌이 무슨 상관이죠?
2: 그래서 이제 배관을 보시다시피 노출 배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출 배관으로 강 자주기 보기 싫어서 제가 그 평소에 작업할 때 쓰던 돌들을 이렇게 그 배관을 가리기 위해서 세팅을 해놓은 거죠.
0: 아, 그러면 이 뒤에 그러면은 그 배관들, 수도 배관들이 다 있는 거를 네네네. 가리는 용도예요? 오. 아, 가리고 싶을 땐 더 과하게 가려라. 오, 괜찮은 것 같은데요?
1: 전문가는 다르다. 하얗게 칠한 도화지가 준비되면은 그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자국 모아온 신재 씨 취향 저격 가구와 소품들이 바로 그 색깔 물감들. 진짜 그림 같은 집이네요. 그런데 이 자개장은 뭔가요?
0: 저 아까 이거 들어오면서 보긴 봤는데? 이거 선생님 만드신 거예요?
2: 네네, 제가 만든 겁니다.
0: 웬일이야?
2: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카페나 그런 패션샵에서 많이 쓰는데 이걸 제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전? 많이 낡았는데 제가 버리기가 아까워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수납이 됩니다.
0: 수납? 오, 와, 이게 뭐예요?
2: 이게 보시면 정말 구하기 힘든 옛날 그 비디오 테이프, 구하기 힘든 그런 예술 영화들 위주로 해서 제가 다 구해서 모은 것들입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안드레이 타로프스키 감독의 희생이라는.
1: 신재 씨 영화에도 조예가 깊으시구나. 혹시 뭔 사연이 있으신 거예요?
2: 네, 사실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영화 감독이셨습니다.
0: 아, 그래요?
2: 1950년대, 60년대 영화를 많이 만드셨었는데, 네. 아, 저희 아버님이, 강자, 찬자, 우자라는 영화 감독이셨고요. 큰아버님이 제작, 아버님이 영화 감독, 막내 동생이 촬영 감독. 그렇게 삼형제가 영화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외국 영화가만 밀려 들어오면서 정말 쫄딱 망했어요. 쫄딱. 쫄딱 망해서 산동네에서 조그만 구멍가게도 하시고, 뭐 장갑 공장에서 뭐 공장장도 하시고, 정말 그렇게 화려하게 사시던 분이 그 말년을 너무 불행하게 사시다가 제가 고3 때, 고3 때 50대 초

0: 초반에 후두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항상 이제 제 기억 속에 머릿속에 있는 거는 그 정릉 산동네 이런 산동네의 단칸방에 엄마, 아빠, 누나, 형, 저 이렇게 다섯 명이 항상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꿈이 내 방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1: 손바닥만 해도 좋으니 내 방 하나 갖고 싶다. 꿈 품은 청년은 화실에서 숙식 해결하며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고 공간 디자이너가 됐죠. 신재 씨, 그래서 그 꿈은 이루셨나요?
0: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2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이혼하면서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누구랑 두 사람이 같이 살았을 때는 사실 자기네 취향을 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서로 양보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 제 어떤 취향이 좀 막 드러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와서 한 달 동안 이제 그런 빈티지 가구들로 공간을 채우고 뭐 벽을 칠을 하고 바닥을 깔고 그리고 나서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데 진짜 눈물이 찡 나더라고요. 진짜 너무 행복해서.
1: 그 꿈 이루는데 오래 걸렸네요. 둘이 있다 하나가 되면 외로울 줄 알았는데 되레 홀갑은 다른 내가 되지 않아도 되니까 좋더래요.
0: 여기 와서는 너무너무 많은 꿈을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죠.
1: 나만을 위한 방, 나만을 위한 창이 주는 행복이 이렇게 좋은 건 줄 예전에는 몰랐거든요.
2: 와, 저 아까 정말 힘들게 올라와서 와, 왜 이렇게 높은 데 했나 했더니 야, 정말 풍경이 와, 정말 예술이네요.
0: 남산부터 남산, 네. 인왕산, 북악산, 북한산, 그다음에 인수봉까지 서울을 감싸고 있는 모든 산들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는 동네는 아마 여기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베이스에는 돈을 들이지 말자가 철칙.
2: 아까 돈에 말씀하셨잖아요.
0: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양쪽 양계문이었었어요. 이렇게 여는 문. 아, 일반적인 그런 샷시 양계문이었었고 그 다음에 저쪽은 막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그래도 여기는 뷰를 봐야 되니까 통창으로 하는 게 좋겠다.
1: 아무리 빌렸어도 포기 못하겠는 거 하나는 해야지. 그렇고 말고요.
0: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 통창이 가운데 프레임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2: 네. 그렇죠. 네.
0: 뭐 비가 정말 많이 온다거나 눈이 많이 온다거나.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서양이기 때문에 해가 항상 이쪽으로 지시거든요. 네. 그런 석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느낌이 들죠.
1: 야, 서울 하늘 아래 이런 노을 맛집이 있었구만요. 맑은 날도 좋고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오면 더 좋고 보기 못한 이유를 알겠네.
0: 여기 오기 전에는 이제 그 밀리지에서 좀 오래 살았는데 제가 밀리지 살 때는 겨울에도 진짜 막 반바지 입고 다닐 정도로 절절 끓는 집에 살았었는데 여기는 겨울에 실내 온도가 15도 이상에서 더 올리려면 난방비 폭탄. 그래서 겨울에는 방한복에 방한 양말에 그렇게 신고 살아야 되는데 첫해는 힘들었어요. 첫 겨울은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올 겨울은 그래도 좀 훈련이 돼서 많이 적응이 됐고요. 그리고 사람은 조금 추운데 살아야 건강화 됩니다.
1: 한없이 약해진 나를 일으켜준 집이었구만요.
2: 어디
1: 혼자
2: 거죠?
1: 남자 혼자 사는 방이 이렇게 정갈할 수가 있어요. 주황 물감이 수채화처럼 얹어진 게 아우 곱다. 진짜 갖고 싶은 방이네요.
0: 사실은 제가 그 안방에는 그렇게 힘을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았고요. 단지 이제 오렌지색 천을 쓴 이유는 제가 그 전시를 하다가 남은 천들이 좀 많이 있었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떤 월세나 전세를 사는 사람들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벽을 뭐 마감을 한다거나 그러기 이전에 천이

0: 나 한지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연출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1: 여차하면 떼어갈 수도 있고. 아이디어 좋다.
2: 근데 혹시 문제 없어요? 뭐 하자라든가 뭐 단열이라든가.
0: 요 위에 보시면 살짝 네? 이제 그 물이 흐른 흔적이 있는데.
2: 아, 저쪽?
0: 그렇죠.
2: 물이세요?
0: 네네네. 물이 조금 셉니다.
2: 아, 그래요? 이게 완벽해 보이는 집에?
0: 네네.
2: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네요.
0: 그렇죠.
2: 네, 우리 인간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0: 그렇죠.
1: 맞아요. 예민하게 굴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사람의 AI도 아닌데 뭔가 빈듯해야 매력이 있죠. 이 집은 영원히 내 집이 아니라 이 순간만 내 것인 빌린 집. 평생 살 것처럼 욕심내서 뭐하겠어요. 잠시 손님처럼 왔다 가는 우리처럼 붙박이보다는 이동 가구가 정답. 떠날 순간도 생각해야죠.
0: 비싼 것도 있고 뭐 아닌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빈티지들은 그래도 그렇게 낡은 거여도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가격이 올라요. 예.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빈티지 가구는.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이 더 그래요. 그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드렉셀 헤리티지라고 그래서 미국의 가구회사인데 주문을 받아서 딱 하나만 만드는 그런 가구회사예요. 그래서 이 디자인은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네, 그런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네, 특이한 점은 상판이 마치 마룻바닥처럼 되어 있다는 거. 네, 그런 점이 굉장히 특이하죠. 그리고 이제 밑에 거는 소목하시는 분한테 발주를 해서 디자인을 해서 일부러 맡긴. 이렇게 겹쳐놓은 이유는 어떤 동서양의 만남? 저는 이게 미장센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인 거예요. 우리가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억 속에 거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순간에 뭐 습도, 온도, 분위기, 소리, 냄새 그런 어떤 감각들이 쌓여서 나는 그게 취향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은 그런 취향이 드러나는 공간인데 그래서 저는 집은 빈 캠퍼스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캠퍼스에 내 취향을 그려나가는 건데 그래서 이 취향은 완성된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그려나가는.
1: 취향이라는 게 순간에 따라 한다고 되는 것도 단방에 가르쳐준다고 아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감으로 행복했던 나다움의 기억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 완성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였네요.
2: 야, 저 산이 진짜 엄청 아름답네요.
0: 네네.
2: 와, 여기 남산부터 정말 흘러가는 선이 다 보이는구나.
0: 그렇죠. 지금 오늘 미세먼지가 없어서 더더욱이 잘 보이는데.
1: 근데 이 담장이가 조금만 더 힘내면 빨간 벽돌은 그 자리를 내줘야겠는데요.
2: 네. 와, 이 초록색 인면? 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거? 네.
0: 자생적으로 자연이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하죠. 네.
1: 담쟁이까지 나서서 집이라는 캔버스를 채워가는 중이네요.
0: 저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까 제가 지금 이렇게 이런 공간을 갖게 되고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얘기를 한 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 취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 행복한 일이 아닌가.
1: 내일 말고 오늘 행복하기 위해 사는 집. 그게 빌린 집이니까요.
2: 와, 이거 내가 지금 이 집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언젠가는 정말 집 쫓겨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사실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만일 그런 조건 안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소유를 위해서 내 행복을 영원히 위보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오늘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 공간 활용 노하우는 굉장히 우리에게 던져주는 바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하다 빌린 집을 탐구하는 날이 오는구나 했는데 집을 다 보고 났더니요. 아우, 내 머리가 얼얼하네요. 매일이 빛나는 오늘이었는데 난 내일만 보고 살았나 봐요.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내일만이요. 이번에는 어떤 집이 또 충격을 주셨나요?

0: 싫어나요? 파주 헤일리구나. 예술인 마을 아니랄까봐 알록달록. 설마 이 동네에도 빌린 집에 사시는 분이 계시는 건가요? 호면 소장님 찾으셨나요?
1: 확실히 예술마을이라 그런지 알록달록 눈이 너무 즐거워요. 여기 맞는 것 같은데 한번 내려가 볼까요? 오, 갤러리가 지하에 있구나. 오, 와 되게 쿨하다. 야, 그림 이쁘네. 바스키아 그림 같은데? 이야, 색감도 좋고.
0: 오늘은 갤러리 같은 집인가?
1: 근데 그나저나 오늘 왜 우리 갤러리에서 만나죠? 건축탐구집 하러 온 거 아니에요?
2: 여기서 박찬욱 감독님의 사인을 찾으시면 됩니다.
1: 박찬욱 감독님? 이야, 희한한데 갤러리에 박찬욱 감독님의 사인이라. 근데 모두 하얀데 사인 없는데?
0: 박찬욱 감독님이면 올드보이 어쩔 수가 없다 만드신 그 대감독님이요?
1: 이 사인이네. 설마 이거예요?
0: 정말 이게 박찬욱 감독 사인이라고요?
1: 사인 맞아요?
2: 맞습니다.
1: 와, 여기 왔다 가셨네. 이야. 오. 오신다. 안녕하세요.
3: 소연이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3: 진짜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1: 네, 저도 영광이에요. 네. 오늘 건축주분들이신 거죠?
3: 사실 저희는 세입자입니다.
1: 세입자요?
3: 네.
1: 맞다, 오늘 빌린 집. 아니, 혹시 신작의 주인공들?
4: 아니, 제 남편이 그 네. 박찬욱 감독님의 열렬한 팬이어서 감독님이 한번 방문해 주신 적이 있어요.
3: 사실 저희 마을 이웃분이시거든요. 감사하게도 한번 방문해 주셔가지고 사인을 부탁드렸습니다.
1: 네.
4: 네, 그리고 그 박찬욱 감독님 댁이랑 저희 네. 집이 같은 건축가 분이 지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0: 박찬욱 감독의 아버지가 건축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집은 두 부자의 집, 유명한 건축상도 여러 개 탔대요. 오늘 집도 박찬욱 감독 집 설계한 김영준 건축가가 설계한 집이라는 말이죠. 듣고 보니 더 탐구하고 싶네.
1: 근데 저 건물이 굉장히 커요. 설마 이 건물 다 쓰고 계신 건 아니죠?
3: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지하 1, 2층 이렇게 쓰고 있고.
1: 아, 여기까지만?
3: 네.
0: 지하는 갤러리로 1, 2층은 거주 공간으로 쓰고 있다는데요. 오, 입구부터 튄다 튀어.
1: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탐구해볼까요?
4: 네, 네. 들어가 보시죠.
1: 아, 이쪽이죠?
4: 네.
1: 와. 야, 현관부터 독특하네요. 설마 신발장?
4: 네, 맞아요.
1: 와.
0: 신발장으로 작품을 만들어 놨네.
1: 디자인 진짜 독특하다. 와, 무슨 복도가 이렇게 길어요. 이야. 여기는 식당하고 거실 겸 부엌. 정말 뭐, 영화 세트장 같은데요?
3: 그런가요?
1: 네, 외국에 있는 집 같기도 하고.
0: 그러니까요. 유럽의 펍 같기도 하고요. 가구에는 물결이 일렁일렁. 문짝도 없는 상구장이 이렇게 세련될 일인가요? 아니, 진짜 빌려서 고친 집 맞아요? 창은 또 왜 이렇게 많아? 내 집도 아닌데 이렇게 독특하게 고쳐도 된다고요? 아유, 난 못 믿겠네.
1: 그리고 일단 보니까 이제 건물 자체도 기둥하고 보호 구조로 만들어서 이 벽들이 좀 이제 자유롭거든요. 또 이 앞이 집에 보통 이렇게 이 계단하고 도서관 같은 데나 주로 요새 있거든요.
0: 그러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계단이 동선이 아니라 공간이 되네요. 더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딱 미니 서재잖아요.
1: 분위기가 너무 힙하다? 네. 예술가들이 사는 집 같기도 하고.
4: 처음에 이제 이

0: 집을 구할 때 항상 그 부동산에서 보여주시는 집들은 물론 예쁘고 좋은 집도 많았지만 너무 깨끗하고 손도 대면 안될것 같은 그런 집들이 많았었거든요. 막 못질하는 것도 되게 부담스럽고 막 그런 집들이 많았는데 그러다가 집은 아니고 뭐 상가인데 상태가 되게 안 좋은데 좀 구조가 되게 재밌고 보수를 하면서 좀 용도에 맞게 쓸 그런 주인을 찾고 있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궁금해서 왔을 때 보자마자 되게 헛웃음이 났었어요. 아내가 너무 상태가
1: 이전이 사주 카페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0: 코로나 시절이었고 그 상가로 사용했던 분이 나가고 나서 그 집기들이 거의 그대로 남은 상태로 거의 방치된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 좋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이 구조는 너무 재밌고 아, 여기 우리가 잘 고치면 너무 재밌겠다. 거의 한눈에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
2: 패션 전공한 남편과 미술 전공한 아내에게는 집마저 창작 욕구를 자극하는 소재. 유명 건축가가 만들어 놓은 캔버스에 두 사람만의 색깔을 덧칠하는 거죠. 게다가 영락없이 블랙 카페. 이렇게 멋져질 일이냐고요. 아, 부엌은 또 어떻고요. 평범한 하판 가구에 신의 선이라는 곡선으로 힘좀 주었더니 이건 작품이지 뭐. 새 가구들이니 바닥이 눈에 밟히더래요. 고민될 때는 위대한 색 빨강이 부부 좌우명 진짜 돈 주고도 못살 감각이다.
1: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여기가 마음에 들까라는 생각을 좀 길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내 우리 집이 얼마고 뭐 어떻고 몇 평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얼만큼 있고 그거를 보고 기분이 좋은 집이 되게 좋은 집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 노력에 좋은 집은 비싼 집 아니고 내가 좋은 게 가득한 집. 2층도 그래요?
3: 야, 요 계단이 정말 이게 가정집에 있다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너무 좋다. 이게 막상 올라가니까 더 좋네. 와, 여기가 두분 생활하는 공간이에요?
0: 네, 여기가 이제 제일 주거 공간입니다.
3: 와, 진짜 멋있는 공간인데요? 가구들도 멋있고.
2: 뭐야, 여기는 한술 더 뜨네. 이 색감 봐요. 한해두해 모은 것들이 아니래요. 두 사람에게 집은 총천연색 취향 전시장이네.
3: 소파. 이야, 이거 뭐 정말 예술하는 분 아니면 이거 이런 색을 선택하기가 어렵잖아요. 두 분의 큰 캠퍼스 같은데요? 와. 야, 근데 더 놀라울 만한 거. 이 커튼. 아, 이 커튼 뭡니까? 이 과감함.
0: 이 커튼은 좀 사연이 있는데요.
3: 네.
0: 그 남편이 아는 분께서 행사를 진행하시고 철거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 저거는 가져와야겠다 싶어서 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3: 기다리셨다.
0: 이제 가지고 왔는데,
4: 그 행사용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한번 쓰고
3: 오.
4: 버려지는 물건을 저희는 벌써 10년 넘게 쓰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물건에 대한 애착이 더 재밌게 스토리가 생기고 해서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3: 아니, 요새 저렇게 살짝 바닥을 끌리는 것도 유행이고.
4: 아, 그래요?
3: 좀 길이를 넉넉하게 해서 이렇게
0: 네.
3: 열었을 때 이렇게 주름이 많은 거를 다들 또 좋아하시거든요.
0: 네.
3: 예, 네, 근데 독립 문제가 아니라.
4: 완전히.
3: 네, 뭔가 이게 재활용한다는 그 느낌이 너무 좋잖아요.
2: 나는 아까부터 이 테이블이 눈에 가던데, 이거 비싼 거죠?
0: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직접 칠한 거고요. 근데 사실 오래전부터 창고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유성 페인트로 칠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가구처럼.
3: 유성 페인트면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0: 네네.
3: 페인트니까.
4: 가장 건강에 안 좋고, 가장 칠하기도 번거롭지만,
3: 그쵸.
4: 효과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1: 옷을 사 입어도 자기 몸에 맞거나 아니면 자기가 취향에 맞게 수선을 하고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집에 대해서는 그게 더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이번 공간은 어떤 취향으로 고쳤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0: 오, 여긴 노란색 방이네요. 와, 파란색 시트.
1: 아, 대박. 이 집 실망시키는 법이 없네요. 노란색과 파란색의 조화가 예술이네. 안방인데 화장실 대신 발코니가 달렸구나. 특히 이 노란색에는 부부만의 사연이 있대요.
2: 이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 신혼집이 이 노란색이랑 같은 컬러로 칠했었어요.
0: 신혼집이 노란색으로 칠하셨어요?
2: 네.
0: 아, 특이하네.
2: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컬러를 다시 재구매해서 그 신혼집의 컬러로 칠했습니다.
0: 아, 초심을 잃지 말자.
2: 네네.
0: 이런 건가요?
3: 신혼처럼 살자.
2: 네. 적어도 안방은.
1: 신혼 첫 집은 옥탑방, 두 번째 집은 연남동 9옥이었대요. 와, 진짜 노란색이네. 집 크기만 달랐을 뿐 부부 취향 저격은 그대로였던지. 근데 왜 이사하신 거예요?
4: 좀 뻔한 스토리지만 그 건물이 갑자기 팔리는 바람에 세입자여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됐습니다.
2: 저희가 살던 집이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카페가 되어서 되게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3: 사실 저는 뭐 그것보다 그냥 오히려 이사를 갈 수 있는 그 자유가 집을 소유한 가치보다 저는 그 자유가 더 크다고 보는 사람이고 그게 저의 어렸을 때부터 이상형이었고
1: 세상은 넓고 살아보고 싶은 집은 많다. 원하는 취향의 집을 사서 꾸미기에는 청춘을 대출에 저당 잡혀야 할 판이더래요. 빌린 집을 고쳐 살자 마음먹은 거는 그때부터였죠. 살아보고 싶은 집을 빌려 살 자유라. 맨날 내 집 마련 타령하느라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네요. 아,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우선은 집 탐구부터 마저 하고요.
0: 와, 여기도 멋쟁이 공간이다. 야, 하나 다 신경 쓰셔가지고.
1: 이 공간의 정체는 뭐래요?
3: 네, 여진이가 혼자 작업실로 잘 쓰고 있고, 일러스트 작업은 컴퓨터 여기서 하고, 뭐 물레 작업하고.
1: 아, 여진이 작업실이구나. 일하고 먹고 자고가 한 공간에서 다 해결된대요. 덕분에 여진 씨는 이 작업실에 스스로 발을 묶었죠.
2: 남편이 저한테 되게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0: 네?
2: 너는 집이 100평인데 한 5평 안에서만 사는 것 같다고.
0: 아, 여기가 주 행동 반경 안에 다 들어오는 거군요.
2: 네네.
1: 그래, 100평 집이 있으면 뭐해요. 내가 머물 곳은 딱 요만큼인데 그러니 작든 크든 내 마음대로 고쳐야겠다 싶더랍니다.
0: 저는 이 두 분이 이 공간을 큐레이션 하는 방법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제일 제 눈에 들어온 거는 제 옆에 있는 요 좀 약간 둔탁한? 네, 요 책상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3: 마켓에서 7만 원을 주고 구매한 건데.
0: 인터넷에서 이걸 샀어요? 와.
3: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그냥 7만 원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0: 아, 정말요? 어떻게 보면 물건이나 집이나 잠시 우리 한테 왔다 가는 거겠죠. 예. 뭐 그렇게 봤을 때는 요런 책상들이 우리의 지금 어떻게 보면 집에 대한 철학을 좀 나타내는 게 아닐까. 예. 좋습니다.
3: 공감합니다.
0: 네. 아니 근데 이 이쁜 집에 누가 낙서를 해놓고 갔네. 조카가 왔다 갔나요? 뭐라고 쓴 거예요, 이거?
1: 뉴욕 제니? 이 낙서 맞는 것 같은데?
3: 혹시 뉴진스라고 아십니까?
0: 뉴진스? 왜 웃으세요? 저 알아요.
3: 여기 뉴진스가 저희 집에 와서 화보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0: 네. 네,
3: 기념으로 제가 기둥에다가 사인해달라고 해가지고.
0: 이야, 동네가 들썩들썩했겠는데요?
3: 제가 들썩들썩했죠.
2: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촬영이 오고 감독님이 찾아오시고 했던 날들이 되게

0: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런 순간들이 저희한테 되게 굿타임이었던 것 같아요.
1: 집이란 좋은 순간과 나쁜 순간이 공존하는 공간. 승훈 씨는 그중 좋은 순간만 한 공간에 다 모아놨답니다.
2: 계단 밑공간인데 위로같이 방을 만드셨네요. 와, 근데 여기 뭐예요?
3: 저만의 비밀스러운 세상입니다.
1: 와, 이게 다 축구 관련 수집품인 거예요? 이 정도면 덕질 수준은 이미 넘어선 것 같은데, 어우, 보통 분은 아니다 했어.
3: 사실 제 이름이 굿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심에 있는 이 목걸이를 제가 언젠가 2007년도에 이렇게 차고 있었는데,
2: 보통 사람 소화하기 어려운.
3: 그 당시에 이런 거 엄청 좋아했어가지고, 20년 전인데, 크리스티안 호날두 선수에 대해서 제 사랑과 존경을 담아서 응원을 하고 있었는데, 호날두 선수가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굿넥! 해줘가지고,
2: 이야.
3: 그때부터 호날두가 불러준 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 축구 같이 좋아하시죠?
0: 아니요, 전안 좋아해요.
2: 안 좋아하신다고요?
0: 네. 오히려 오래 같이 하다 보니까, 같이 있다 보니까 더안 좋아지게 됐어요.
2: 더안 좋아지게.
0: 네.
3: 이해합니다.
1: 저게 누구야? 데이비드 베컴 선생 아닌가요? 와, 이건 손흥민 선수네. 결국 승훈 씨는 축구로 더 밀치의 경지에 이르렀대요. 축구 다큐까지 찍고 있거든요.
0: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선수들이 오거나 그랬을 때 거의 모든 곳을 쫓아다니고 쫓아다니는 걸 넘어서 그냥 모든 걸 알고 싶어 했던 그때는 그냥 모든 일정, 모든 축구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4: 저는 모든 어른들이 그런 척 하다가 시간이 훌쩍하고 그냥 계속 어른인 척 하다가 가는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철든 거라고 표현이 되는 거라면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1: 좋아하면 끝까지 가야죠. 즐기는 사람을 무슨 수로 이겨요? 좋아하면 끝장 보는 부부가 만든 마지막 공간입니다.
2: 여기는 뭐 전혀 꾸밈이 없는 순수한 공간? 여기는 어떤 공간이죠?
1: 사는 동안 가장 많이 변한 곳이래요. 원래는 승훈 씨의 축구 관련 소품을 모아놓은 그만의 펍으로 만들었는데요. 최근에는 다른 쓰임을 찾았대요. 부부를 5년간 품어준 예술인 마을에 딱 어울리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졌거든요.
3: 저희가 여기에 서점을 지금 준비하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 여기서 서점을 준비하고 계세요?
0: 네.
2: 보통은 안식처를 찾거나 아니면 한 곳에 정착하면 그냥 꾸준히 똑같이 있고 싶어 하는데 그 생각의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3: 어디서 봤는데 서점과 자기가 사는 곳의 서점과 정원만 있으면은 가장 행복한 삶이다 뭐 이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1: 그리고 여진 씨는 그 행복한 삶의 다른 조건인 정원을 5년째 가꾸는 중입니다. 빌린 집을 고쳐 살지 않았으면 절대 몰랐을 또 다른 나의 모습. 여진 씨는 손에 흙안 묻히고 살게 생겼는데.
0: 네, 너무 재밌어요. 제가 생각보다 흙을 되게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아침마다 일어나서 식물들을 보면은 그 다음날이랑 또 다른 모습이고, 또 그거를 제가 직접 길러서 따 먹는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2: 잘하고 있어?
0: 응.
2: 물좀 먹고 해.
0: 응. 깨끗하지? 금세 마침 정리할 때가 됐었어. 제 생각보다는 좀더 노후에 있을 법한 일이었는데 지금 나이에 좀 당겨서 시간을 쓴다는 느낌이 있어요. 평화롭다. 내가 지금 이렇게 누려도 되나?

0: 생각을 종종 합니다.
1: 이 집이 둘에게는 세 번째 빌린지, 혹시 네 번째 빌릴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2: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하고 어디론가 떠나 있겠죠, 또. 친구만 높다면 크기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요.
0: 친구? 난 모르겠는데? 난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2: 갑자기 친구는 꼭 높아야 될 것 같아요.
0: 그래?
1: 살아보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아는 일이더라고요. 승은 씨랑 여진 씨는 그 어려운 일을 벌써 해냈네요. 대단하세요.
3: 아, 오늘처럼 건물주인은 아니지만 내가 장기간 여기 체류하면서 내 마음에 들도록 공간을 바꿔가고 또 마음껏 큐레이션이라고 하죠. 갤러리를 꾸미듯이 뭐 그림과 색깔과 모든 소품, 가구들로 꾸며나가는 것. 그리고 건축을 하나의 캠퍼스로 만들었다는 게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오늘 분들은 집을 소유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집을 소유해서 그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내 인생을 투자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아니다. 내가 비록 빌려 쓰는 집이라고 하더라도 더 가치를 두자. 내 마음에 더 들게 써보자. 이게 행복 아닐까? 인생 아닐까? 어차피 우리가 무한한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 공간, 집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바꿀 수 있다고 봐요.
1: 빌린 집을 고쳐 산다? 난 왜 이런 생각을 못하나 몰라요. 젊고 힘이 있을 때 했어야 되는데.
4: 삽질부터 해서 망치질, 톱질 모든 게 다
5: 혼자 독학으로.
4: 독학으로.
5: 책 보고.
4: 책 보고.
6: 핫하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7: 직업으로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8: 저희 회사에 취업하실 생각.
9: 저 통창은 제가 상상한 거에 3배 정도 됐습니다, 솔직히.
10: 태풍을 불면 저 나무들이 와서 창이 깨지면 어떨까도 엄청 걱정했어요.
11: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큰 광고나 드라마.
12: 성공을 위해서 팀이어야만 가능한 구조였죠.
13: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4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회,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믹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뒤집고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0: 한식의 명물 허전, 윤숙자 요리연구가의 정성 가득 진수성찬. 자극적이지 않아 한없이 들어가는 깊고 시원한 국요리. 달달한 양배추에 달걀의 고소함까지 더한 양배추 달걀국부터 유부 안에 가진 채소를 쏙쏙 넣어 한 입에 쏙! 색감과 비주얼을 다 잡은 화려한 일품 요리, 머위 유부 보쌈까지! 한국 전통 요리를 세계에 알리는 한식대가 윤숙자의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초요비 찰떡 광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윤숙자입니다.
1: 네, 선생님. 선생님, 보통 배추를 이용해서 국을 끓여 드시는데 양배추로도 이 국물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자, 양배추 달걀국 재료를 먼저 볼까요?
2: 네. 여기 지금 이제 멸치를 이용해서 국 멸치 육수를 만들어 놨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양배추, 그다음에 이제 새우, 달걀 푸른 것, 그리고 파하고 다운 고추 썰은 거.
1: 예. 아, 재료가 워낙 간단한데요. 워낙 양배추 자체가 달고 맛있어서 국물 요리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까요? 자, 그럼 먼저 양배추부터 한번 손질을 해볼게요.
2: 네. 양배추는 너무 속을 쓰는 것보다는 그 겉껍질을 벗겨내고 그 다음 거가 좋아요.
1: 네. 오늘은 좀 부들부들한.
2: 오늘은 이제 국을 끓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넓은 거는 이렇게 좀 잘라서 여기 직경이 한 4, 5cm 되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양배추가 여기 조금
1: 가운데 심 있는 데는
2: 심이 있잖아요. 여기 섬유질이 좀 두꺼우니까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저면서 쓰시면 드시는 분들이
1: 좀 부드럽게 드실 수 있죠.
2: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배려죠. 이렇게 해서.
1: 근데요, 선생님. 오늘 이렇게 양배추 달걀국 하는데, 또 지금 생각해보면, 왜 이 양배추를 국에 넣어먹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2: 맞아요. 앞으로 이거 오늘 배우시고, 이거 끓여 드시면 좋겠어요.
1: 왜냐면 양배추 이렇게 한통 사거나 반통 사면 항상 이렇게 남아요. 남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 먹어? 이거 쪄 먹어도 양이 줄지도 않고, 샐러드 해 먹어도 줄지도 않고, 갈아 먹어도 남고, 그쵸?
2: 그럴 때? 이렇게
1: 달걀국을 만들어서 양배추 달걀국.
2: 그래서 한 1cm 폭으로 이렇게 잘랐어요. 드시기 편하시도록.
1: 또 한 입 크기로.
2: 네.
1: 이 양배추는 달큰하잖아요, 그렇죠?
2: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양배추가 좋대잖아요. 이
1: 간에 좋다 그래요. 위에 좋다
2: 그래요. 위에 좋다고 그래요. 네, 이렇게 썰고 다운 고추는 이렇게 어서 썰었어요. 그리고 요것은 오늘 어서 썰어도 좋지만 오늘 좀 드시기 좋게 송송 썰어볼까요?
1: 송송 썰어서 음식의 맛을 더욱 높여줄 수 있는 이 대파를 또 준비해봤습니다.
2: 네.
1: 자,

0: 소금하고 후추는 가져왔고요.
1: 네. 이 밑국물은 어떻게 준비하셨던 거라고요?
0: 아, 이거는 멸치를 비린내가 나지 않게 네. 좀 달달 볶다가 네. 물을 붓고 표고버섯하고 네. 그걸 넣어서 한 10분 끓여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다시마를 넣고 불을 끄고 5분 뒀어요. 그거 걸른 거예요.
1: 자, 이렇게 걸러놓은 그 밑국물이고요. 밑국물 네. 지금 또 끓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0: 그러면 이제 먼저 네. 끓는 멸치 국물에
1: 요거 이제 알새우.
0: 네, 깨끗이 씻어서 먼저 넣고.
1: 집에 있는 칵테일 새우 넣어도 돼요?
0: 아, 좋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얌전히 썰어놓은 양배추 예. 썰은 거 드시기 편하도록 우리가 예. 잘잘하게 썰었죠? 너무 하얀 쪽보다, 너무 예. 속보다는 파라서로만 중간 정도 예. 겉도 좋아요. 네. 자, 이렇게 됐죠?
1: 자, 이 양배추 들어가고 나서는 네. 어느 정도 익혀지나요? 몇 분 정도?
0: 네, 한번 왈칵 끓으면 저희가 이제 네? 달걀을 이렇게 잘 풀었잖아요.
1: 맞아요.
0: 네, 이거를 이제 둘레에다가 부어줄 거예요.
1: 둘레. 이 달걀도 양배추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양배추는 달큰한 맛도 있는데 이제 이 달걀은 고소한 맛이 있으니까.
0: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우리가 이제 급할 때 이 달걀국을 끓이잖아요.
1: 어, 맞아요.
0: 파놓고.
1: 예, 예.
0: 근데 이때 양배추가 혹시 냉장고에 좀 남아있다면 예? 그걸 좀 썰어서 이렇게 넣으면 더 맛있는
1: 그러게요.
0: 양배추 달걀국이 되죠.
1: 몸에도 좋은데 왜 우리가 이제야 이거를 국에 넣나 싶기도 해요, 양배추를.
0: 맞아요.
1: 선생님 덕분에 양배추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됐어요.
0: 네, 이제 끓죠?
1: 네.
0: 네, 그래서 이 금방 이렇게 좀 부드러워져요.
1: 맞아요.
0: 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선 제가 예? 참치부터 넣을게요.
1: 네.
0: 그리고 나중에 제가 이제 주라를 또 치고 그럴게요. 예. 제가 이제 둘레에다가
1: 예. 달걀 물을
0: 붓게요.
1: 네.
0: 자, 요것도 이렇게.
1: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제 국이나 찌개를 꼭 먹는 편이에요.
0: 네.
1: 그러면 이제 뭐 아침 식사라든가 저녁 식사에 이제 국이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매번 하기가 힘들잖아요, 국을. 그럴 때 이제 금세 만들어서 맛있게 먹기 좋을 것 같아요.
0: 네, 이제 한 소금 끓었네요.
1: 예.
0: 그럼 이제 간을 해야 되죠. 소금.
1: 간을 소금으로.
0: 이제 새우가 들어갔으니까. 예. 그래서 후춧가루.
1: 후추. 혹시나 모를 비린내를 또 잡아줄 수
0: 그렇죠.
1: 있죠.
0: 그렇죠. 만약에 새우가 안 들어갔으면 후춧가루는 넣을 필요는 없어요.
1: 그리고 선생님, 달걀 요리할 때도 후추가 들어갔던 것 같기도 네, 해요. 네, 그렇죠.
0: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둘레에다가 이제 부어주는 왈칵 붓지 마시고.
1: 예.
0: 저 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둘레에다가.
1: 아, 뭉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0: 그렇죠. 근데 이때 불을 제가 조금 줄였어요.
1: 예.
0: 그냥 너무 펄펄 끓을 때 이걸 부으면 다 흩어져요.
1: 불도 좀 줄이고.
0: 네.
1: 저는 이렇게 그냥 달걀물을 다 부은 다음에 이렇게 젓가락을 휘저어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0: 그러면 예쁘지가 않아요.
1: 그러게요.
0: 지저분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여기 익으면.
1: 우와.
0: 네. 이대로 떠서 넣으면 예. 아주 맛도 있고 모양새도. 요즘은 모양도 봐야잖아요.
1: 그럼요. 눈으로 먹고 또 입으로 네. 또 먹는다고 하잖아요.
0: 네. 그래서 이제 끓으면.
1: 예.
0: 아까는 줄이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세게, 불을 세게 해서 한 소금만 끓이려고 그래요.
1: 예. 달걀물 이렇게 둘러서 부으니까 네. 확실히 이렇게 달걀이 부드럽게 된 것 같아요.
0: 맞아요. 다 됐네요.
1: 자, 먹어볼까요?
0: 네.
1: 진짜 금세.
0: 정말 금방.
1: 예.
0: 네. 근데 맛도 아주, 예. 정말
1: 와.
0: 네, 너무 궁금하시죠?
1: 예.
0: 자, 이대로 넣어. 이대로. 야. 이대로. 이대로 떠드리라는 소리예요.
1: 아니, 정말 놀라워요, 선생님.
0: 네.
1: 아, 근데 항상 내 버리기 아까웠고 냉장고에 이 양배추가 남아있었고 마지막에는 썩어서 버렸거든요.
0: 맞아요.
1: 세상에.
0: 네.
1: 우와.
0: 자, 완성되었습니다.
1: 예.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양배추 달걀국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양배추 달걀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양배추는 심을 제거한 뒤 두툼하게 채 썰고 대파는 송송 썰어줍니다. 끓는 멸치 육수에 새우, 양배추를 넣어 끓여주세요. 대파, 홍고추, 소금, 후춧가루를 넣은 뒤 달걀물을 빙 둘러넣고 끓여줍니다. 이때 달걀이 흐트러지지 않게 불 세기를 줄여주세요. 마지막으로

0: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양배추 달걀국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화면으로 보니까 머위 유부보쌈은 채소가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채소가 많이 들어가서 속 부대낌 없을 것 같아요.
2: 네.
1: 이 속이 편한 머위 유부보쌈 재료를 한번 알아볼게요.
2: 네. 여기 지금 머위대가 왔고요.
1: 네.
2: 이거 다 데친 건데, 배추잎이 데쳐서 왔어요.
1: 예, 아주 신선한데요.
2: 네. 그래서 머위 유부보쌈이니까
1: 네.
2: 유부가 왔고, 유부조림할 때 간장, 맛술, 설탕.
1: 네.
2: 왔어요.
1: 이렇게 준비가 됐고 네. 너무나 좋아하는 유부도 있었고요.
2: 네, 그다음에 이제 먹을 때만 또 너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1: 예.
2: 오늘 신선한
1: 네.
2: 표고버섯, 생고시 왔고
1: 예.
2: 여기 당근 채소 넣었고요.
1: 자, 양념이 또 중요한데.
2: 네, 그래서 오늘 요 당근 양념 할 때는 예. 소금을 좀 넣으시면 좋고요.
1: 예.
2: 밤에도 이제 이건 표고버섯이니까 여기
1: 간장,
2: 참기름, 설탕. 조금 해서 볶으려고 해요.
1: 너무나 맛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이 요리는 가볍게 먹고 싶을 때나 특별한 날에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볼게요. 자, 선생님 어떤 것부터 손질해볼까요?
2: 네, 지금 먼저 여기서 예. 저게 끓고 있으니까
1: 예?
2: 제가
1: 유부를?
2: 예, 데치려고 해요.
1: 자, 물이 끓고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2: 유부는 좀 이제 시중에서 좀 팔고 있죠.
1: 예.
2: 그래서 오늘 유부 보쌈이니까
1: 예.
2: 이것을 우유를 한 1cm 잘라줘요.
1: 예.
2: 저기 미리 잘라진 게 있어서 저는
1: 네.
2: 한 몇 개만 해볼게요.
1: 자, 저는 항상 유부 초밥에 들어가는 유부도 이렇게 봤는데 삼각형으로 된 요건
2: 네.
1: 이제 뭔가 이제 국을 끓일 때나 할 때 쓰는 이제 사각으로 된 유부죠.
2: 네, 그것을 우회를 1cm를 그 남기고
1: 예.
2: 잘랐어요. 이것도 같이 이제 그래서 데치려고 그래요.
1: 뭔가 이게 뭐 이게 기름의 향과 고소한 그 향이 확 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2: 네, 그래서 조금 제가 기름을 좀 빼려고
1: 네.
2: 펄펄 끓는 물에다가 유부 썰은 거. 근데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그냥 잠시 그러지만 만일에 이제 주머니를 만들 때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밀대로 조금 밀어갖고 썰어서 넣어도 좋아요.
1: 밀대로 좀 썰어 밀어서
2: 네.
1: 조금 넓게 한 다음에.
2: 그러면 이제 기름기만 지금 제거하려고 그러잖아요.
1: 예, 맞아요.
2: 예, 왜냐면 이거는 튀긴 거니까. 네. 그럼 이제 저희가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러냐면.
1: 자, 그럼 뭐 할까요?
2: 조림장을 이제 만들고.
1: 네.
2: 조금 머위대하고 유부를 조림하려고 그래요.
1: 예.
2: 제가 해볼게요.
1: 네.
2: 조림 남비에다가.
1: 예.
2: 간장과.
1: 간장.
2: 네. 오늘 맛술이 준비가 됐죠?
1: 네.
2: 그 동량이에요.
1: 동량으로 좀 매치고
2: 어렵지 않고
1: 네.
2: 이렇게 해서 짜글짜글 끓일게요.
1: 네.
2: 불에서.
1: 자, 조림장을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아니, 채업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식재료가 나와서
2: 맞아.
1: 또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2: 아유, 그럼요. 자,
1: 네.
2: 데친 머위대를 넣고 한 1분.
1: 1분 정도.
2: 1분 정도.
1: 네. 이 머위대는 식감이 어때요, 선생님?
2: 아삭아삭해요.
1: 아삭아삭하고.
2: 네, 저는 오늘 지금 이 요리도 좋지만,
1: 네.
2: 저는 또 여름에 또 피크닉 가실 때,
1: 네.
2: 네, 김밥 사실 때도 좋아요.
1: 아, 이 머위대가?
2: 네. 맛있게 간이 들면, 이제, 네, 여기다가,
1: 예.
2: 요거 물기 빠진 걸 넣어주세요.
1: 이걸 넣어볼게요.
2: 네.
1: 이 맛있는 이 양념을 이제 유부가 먹어서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렇죠?
2: 네,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나도록.
1: 예.
2: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능하면 이렇게 좀 편편히 좀 펴서.
1: 예.
2: 우리가 이제 보자기를 주머니를 만들 거잖아요.
1: 맞아요.
2: 그러니까 이것도
1: 네.
2: 이렇게 아래 위로 조금 섞어주면서. 국물이 조금 남았을 때.
1: 네.
2: 그만 졸일 거예요.
1: 국물이 좀 남았을 때.
2: 왜냐면 요 국물에다가
1: 네.
2: 안에 들어가는 밥을 비빌 거예요.
1: 오!
2: 따뜻한 밥을.
1: 지금 보면요. 유부도 그렇고,
2: 네.
1: 이 안에 들어간 머위도 그렇고, 들어가는 밥도 네. 다 똑같은
2: 네.
1: 이 양념으로 지금 졸이고 있어요.
2: 네. 아, 요 정도 좋으네요.
1: 예.
2: 그럼 제가 요거를 좀 건질게요. 머위대.
1: 예.
2: 조금 식기도 할 겸. 아삭아삭해요.
1: 예. 저희가 좀 졸였는데도
2: 네.
1: 이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을 것 같아요.
2: 네,

0: 조금 부드러워지면서.
1: 네. 자, 그리고 이제.
0: 네. 우리가 좋아하는 유부.
1: 너무 꼭 짜지 않고 그냥 물기만 좀 빠지면 예. 좋을 듯 합니다.
0: 저희가 주머니를 만드는 거죠, 이제.
1: 주머니 이제 네. 저희가 만들 거예요.
0: 지금 이제 양이 조금 남았어요.
1: 네, 여기다 밥을 예. 제가 좀 비빌게요. 네, 요거를 침 넘어가네요.
0: 그러게요.
1: 요 양념 국물에다가.
0: 이게 얼마 없는 양념이지만 네. 여기에 또 맛을 내주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무엇보다 지금 좋은 게 이 네. 머위도 그렇고 머위때도 그렇고 유부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그냥 한 가지 양념을 하잖아요. 그래서 맛이 또 통일감이 있고 그렇죠.
1: 네.
0: 맛을 좀 제대로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이렇게 비비고 네. 아, 조금 모자른다 싶으면 여기 국물 아까 저기 예? 똑똑 떨어지잖아요. 다 넣지 마시고 반만 줘주시면 네.
0: 반만 넣어볼까요?
1: 네.
0: 자, 반만.
1: 반만 줘보세요. 네. 너무 짠 건 안 좋으니까 꼭 네. 아주 좋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요거는 제가 유리볼에다가 담을까요? 비빈 네. 거를?
0: 자, 선생님 네. 이렇게 양념을 조금 입힌 밥까지 준비가 됐어요. 이거 좀 식혀놨고요. 이제 뭘 하면 될까요?
1: 아 이제 표고버섯하고 네. 당근을 볶아야 되겠어요.
0: 그럴까요? 갈까요? 속에 들어갈 재료들 한번 볶아볼게요.
1: 네. 우선 불을 켜고
0: 네.
1: 그럼 이제 당근을 넣는 거 볶아주시죠.
0: 사실 이 당근도 생이 몸에 굉장히 좋지만 이 따로 먹기가 좀 쉽지 않아서
1: 맞아요.
0: 이렇게 요리에 같이 넣어서 먹으면 네. 좋은 것 같아요.
1: 여기다가 이제 네. 소금간.
0: 소금간을.
1: 조금 소금간 해주세요.
0: 네.
1: 그래서 식힐 때도 그 움푹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접시 같은 데다가 네. 식히는 게 훨씬

0: 먼지가 없어지면 예. 이제 볶아서 한 옆에 놓고 예.
1: 식혀둘게요.
0: 네, 살짝 식히면 더 빨개요.
1: 그러게요.
0: 자, 여기다가 이제 지금 저희가 뭘 할 거냐면 예? 간장, 예? 참기름, 그리고 네. 설탕. 네, 이렇게 해서 예. 손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조금 섞어서.
1: 어, 이러면 확실히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0: 그래요.
1: 그렇죠.
0: 따로 하는 거보다 예? 이게 훨씬
1: 미리 한번 이렇게 좀 묻혀준 네. 다음에 하는 게 좀 더 네. 수월할 것 같은데요.
0: 네. 자, 팬을 좀 달구어서 예? 제가 식용유를 조금 부를게요.
1: 네. 이 표고버섯의 향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0: 근데 오늘 제가 예. 표고버섯을 네, 생굴 쓰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생굴 쓰는 이유가 있어요.
1: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0: 뭐 해서 먹어보니까 예. 아, 고기, 쇠고기 같은 질감이 나요.
1: 맞아요. 이 표고버섯은 쇠고기의 느낌을 좀 많이 낸다고 하잖아요.
0: 네.
1: 또 생표고가 더 그런 효과를 좀 극대화해주나 봐요.
0: 네, 그래서 예. 아, 이렇게 양념을 좀 해가지고 네. 네. 잠깐 볶을게요.
1: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편하네요, 선생님.
0: 네.
1: 그래서 오늘 고기 대신 네. 또 담백하게 네. 표고버섯 준비했습니다. 생표고.
0: 네. 향도 좋고.
1: 맞아요. 요거는 네. 얼마 정도만 볶아주면 될까요?
0: 요것도 뭐 숨이 죽을 정도지요.
1: 숨이 죽을 정도.
0: 자. 네, 간이 쫙 배들었어요.
1: 예. 아주 또 맛있는 네. 양념을 쏙 먹었는데요. 네.
0: 아까 빼짝 마른 형태에서 예. 조금 볶으니까
1: 촉촉해졌어요.
0: 네, 이렇게 촉촉해졌어요.
1: 자, 선생님 이렇게 표고버섯까지 저희가 볶아봤으니까 자 이제 들어갈 속재료들을 다 저희가 이제 손질한 거죠.
0: 준비가 되었네요.
1: 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싸볼까요?
0: 우선 자 이렇게 우리가 김밥 싸는 대처럼.
1: 선생님 이걸 제가 앞으로 준비해드릴까요? 좀 편하게.
0: 네, 그래.
1: 김밥처럼
0: 진짜로. 아, 좋아요. 예. 아유, 역시.
1: 이렇게 해서
0: 역시
1: 싸실 수 있게.
0: 네, 우선 제일 먼저 네. 비빈 밥을 네, 이렇게 조금 놔주면 좋고요. 네. 조금만 그러실 때 물 조금만 주세요.
1: 네.
0: 왜 그러냐면 네. 달라붙잖아요.
1: 맞아.
0: 손에
1: 그럼 맞아요.
0: 이렇게 띄어가며
1: 네, 이런 것도 생활의 팁 같아요, 그 선생님.
0: 네. 자 이렇게 됐죠.
1: 예.
0: 그럼 이제 머위 때 우리가 졸였잖아요.
1: 맞아요.
0: 요거 한 세 개 정도 깔을까 봐요. 예. 이렇게
1: 몸에도 좋고 식감에도 좋은.
0: 네. 그래서 머위 때를 깔고 여기에 이제 당근.
1: 예.
0: 네. 당근 한 거.
1: 지금부터는 이제 김밥 싼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0: 네. 예. 김 대신에 배추잎이 예. 여름에 예. 시원하게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1: 그러게요.
0: 배추가 그렇게 몸에 또 좋다고 해요.
1: 그렇죠. 저희가 늘 이제 김치로도 먹고 하지만 또 오늘 또 다른 느낌으로 한번.
0: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단단하게 이렇게 넣으시고.
1: 예.
0: 아, 제가 이거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1: 이거도.
0: 1cm로 잡히기 예. 여기 있잖아요.
1: 여기 또 어떻게 사용해야 싶었는데.
0: 간이 예. 딱 맞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렇게 김밥 싸듯이.
1: 예. 요건 좀 꼼꼼하게 좀 싸야 될 것 같아요, 이때는.
0: 예, 꼭꼭 싸시면. 이렇게.
1: 예.
0: 그래서 이렇게 한 번은.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김발로 예, 이렇게 조금
1: 김밥 싸듯이
0: 꼭꼭 이렇게 꼭꼭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선생님 그냥 이째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0: 잘라야죠.
1: 예. 이렇게 해서 김밥처럼 먹어도 네, 맛있지만
0: 아주 좋아요. 예. 이렇게 해서 네. 칼로 네. 제가 잘라볼게요.
1: 네.
0: 자 끝은 뭐 우리 왜 김밥 할 때 끝은 이렇게 좀 잘라내잖아요.
1: 맞아요.
0: 그죠?
1: 옆에 있다가 또 이제 입속으로 쏙 들어가는 거죠.
0: 네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예. 한 예, 조금 제대로 들어가는 게 한 두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1: 손가락 한 마디보다 조금 더 긴 느낌.
0: 네. 저 인부에 쏙 들어가게.
1: 예. 이렇게 한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이렇게 길이를 네네. 이렇게 해서.
0: 네. 한번 넣어볼까요?
1: 예.
0: 위로 좀 올라와도 뭐 나쁘지 않아요.
1: 선생님, 저도 하나 선생님 따라해볼게요.
0: 요거 이렇게 넣으시고 네. 저는 또 이렇게 넣을게요.
1: 모자 씌우듯이.
0: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짝 접은 거는 예? 이렇게 넣으라고.
1: 오.
0: 이렇게 넣으시라고.
1: 오. 그냥 뭐 여기 배추째로 먹어도 네. 맛있지만 확실히 유부를 덮으니까. 조금 더 느낌이 있고
0: 보쌈이잖아요.
1: 예, 맞아요.
0: 이렇게. 그래서
1: 자, 선생님께서 네. 이렇게 한번 네. 만들어 주셨잖아요.
0: 저 미리 좀 잘랐죠?
1: 예. 네.
0: 자, 이렇게.
1: 예. 자, 선생님. 네. 그럼 한번 완성도 옮겨 볼까요?
0: 네.
1: 너무 귀여운데요, 선생님?
0: 네. 그래서 이거 우리 광희 씨가 한 거 예. 하나 놓고 싶어요.
1: 근데 색감이 이 유부 안에 네. 이렇게 또 푸릇푸릇한 배추가 있고 네. 또 머위대도 있고 당근도 있으니까 네. 김밥하고는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고
0: 맛도 달라요.
1: 예. 네. 그리고 일단 건강에 좋으니까.
0: 건강에 좋으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광희 씨가 만드는 걸 놓고
1: 예.
0: 둘레에다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조금 넣어볼게.
1: 이렇게 주말에 이제 저녁에 뭐 출출할 때 네. 야식 대신에 이렇게 건강식을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0: 아, 야식하고는 될 게 아니죠.
1: 그렇죠. 네, 정말 푸짐하네요, 선생님. 네.
0: 자, 요렇게만 담아볼까요?
1: 네.
0: 이렇게 놓을게요.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머위 유부 보쌈이 완성됐습니다.
2: 머위 유부 보쌈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각 유부 윗부분을 1cm 정도 잘라내줍니다. 유부를 끓는 물에 데친 뒤 건져내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냄비에 진간장, 맛술, 설탕을 넣어 졸여줍니다. 여기에 데친 머위대를 넣어 1분 정도 졸이다가 유부를 넣어 졸여주세요. 머위대, 유부를 건져낸 뒤 남은 조림장에 밥을 넣어 섞어줍니다. 기름 두른 팬에 채썬 당근, 소금을 넣어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표고버섯에 진간장, 참기름, 설탕을 넣어 양념해줍니다. 여기서 잠깐! 생표고버섯을 볶아 넣으면 소고기 같은 식감을 즐길 수 있어요.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양념한 표고버섯을 넣어 볶아주세요. 김발에 데친 배추잎을 올리고 밥을 얹어 펴준 뒤 머위대, 당근, 표고버섯, 유부 자투리를 올려 말아줍니다. 돌돌만 배추잎 마리를 먹기 좋게 썰어 유부 주머니 속에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머위 유부 보쌈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한국인 입맛에 딱 좋은

구수한 된장칼국수부터 채소가 듬뿍 들어간 영양 만점 들깨 채소 전병까지 한국 전통 요리를 세계에 알리는 한식대가 윤숙자의 집밥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생활연구소 크린앱에서 세탁, 생활위생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0: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주 오래전 일 같다. 그땐 혼자였는데.
1: 오, 첫 번째라는 건 어떤 느낌일까? 한 번씩 상상해보곤 해. 넘버블록 중에 내가 첫째라면 어떨지.
2: 참 재미있는 상상이군. 어? 만약 2가 넘버블록의 첫 번째 숫자라면 상상 속으로 가보자.
1: 일이지? 여긴 또 어디고? 이 새 두 마리. 새들아 안녕. 이 블록 두 마리. 넘버블러스 안녕. 우와, 다른 이가 또 내려오네. 이제 두 명이야.
3: 이와 이는 바로 사. 이와 이는 사각형을 만들어.
4: 이가 또 붙어서 이젠 6이 되었어. 이랜 데에서는 묘기는 빠질 수 없지.
1: 2, 4, 6. 전부 다 짝수야. 어이가 없네. 아니, 이들로 가득하네.
4: 이 게임 너무 재밌어. 엄청난 게임인걸. 잘가요. 그리고 어서와.
3: 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군. 방어막 작동. 옥토블록 우산. 2, 4, 6, 8.
5: 어떻게 된 건지 누가 좀 설명해 줄래?
6: 여긴 이랜드란다, 친구야. 여기선 모든 숫자가
1: 2
3: 만큼씩.
4: 거지는?
3: 거야.
1: 2
3: 4
4: 6
3: 8
5: 10
4: 12 그리고 난 슈퍼 직사각형이야. 2 곱하기 6. 여기가 바로 내가 있을 곳. 왜냐하면 나는
1: 익스트림 14! 2, 4, 6, 8, 10, 12, 14! 끝! 워! 럭키 더블! 럭키 더블! 어이가 없네. 아니, 이들로 가득하네.
4: 세상에, 나도 이랜드 소속이라니. 짝꿍 파티하자.
1: 이 짝꿍!
7: 사 짝꿍! 팔 짝꿍!
4: 또 나야? 짝꿍들이 합쳐진 정사각형? 다음은 누구야?
3: 18 등장이요. 나 안 보고 싶었어. 이중광선 출발! 변신 좀 해보실까? 가속 변환! 슈퍼 스피드! 2, 4, 6, 8! 어, 너무 빨라서 셀 수가 없어! 그냥 출발! 너 찾지롱! 날 절대로 못 잡을걸? 내 이름이 괜히 슈퍼!
6: 20! 어, 이런. 빗방울이 더 굵어지네.
1: 2,
3: 4,
4: 6,
3: 8,
5: 10,
4: 12,
1: 14,
4: 16,
3: 18,
6: 20.
1: 전부 다 이 짝꿍!
7: 전부 다 짝수! 앞 숫자보다 이만큼씩 더 커!
6: 계속 2씩 더해갈 수 있어.

0: 평생 동안? 아니면 비가 그칠 때까지만 할까?
1: 아, 저기!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 만약 일이 쏟아지면 어떨까?
2: 만약 일이 쏟아진다면? 상상 속으로 가보자.
3: 전부 홀수!
4: 상상 속에서 네 꿈이 이루어졌어. 이랜드는 정말 대단해.
1: 게다가 일! 네가 중요한...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아하!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이번엔 내가 한번 해볼게.

0: 왜 잘했지?
1: 아, 멋진데? 내 친구들. 까칠하기는. 안녕. 앞으로 잘 지내보자.
0: 앵무새야, 반가워.
1: 뭐야, 왜 나한테 이래? 네가 대장이라도 돼? 큰일 났다. 비상, 비상. 도와줘. 무시무시한 모험이다. 회사 나오라. 저런, 과당 넘어졌네.
0: 잠깐, 잠깐만.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1: 찾아보자, 찾아보자. 바보는 빼고 잘 찾아보자.
0: 그렇게 말하면 못 써.
1: 잔소린 딱 질색이야. 쓸데없는 잔소리 난 싫어 못 참아. 어릴 적부터 그랬지 난 제멋대로야. 내가 심술 부리면 난 놀라서 달아나지. 난 수다쟁이 앵무새 어쩡아 쩡아. 얄 믿고 심술 굳은 말도 척척 잘하지.
0: 그럼 일단 예절부터 배우자. 알았지? 따라해봐. 봄은 착하다. 또 마샤는 친절하다.
1: 끔찍해. 우당탕탕 말썽 그런 게 싫다면 뭐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하지마. 나 더러 화낼 거야. 간실해질 거야. 간식 슬쩍 훔쳐먹고 훌쩍 떠날 거야. 나는 야멋진 앵무새 아무도 못 말려. 안 보이잖아.
0: 그럼 이번엔 마샤는 똑똑하다. 또 봄은 씩씩하다. 동물한텐 이렇게 살살해야지.
1: 나무 빠빠빠라빡 앵무새 리오에서 왔지. 이야! 나 빠빠빠라빡 앵무새 무대 위의 스타 멋쟁이지.
0: 그럼 또 무슨 예절을 가르쳐야 하지?
1: 아!

뭐야, 여긴 완전 한겨울이잖아. 난 안 얼어, 안 얼다고, 절대 안 얼어. 아, 이란, 꽁꽁 얼었네.

0: 맛이 어떠냐? 이 떠돌이 멍멍이들.
1: 아이, 그럼 못 써. 너 예절을 좀 더 배워야겠다. 그치, 곰마? 좋았어. 그럼 다시 시작해볼까?
0: 알았어. 그냥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래하는 날이야? 잠깐만 기다려.

그건 로지 빨래야. 우리 귀여운 아가꺼 반발.

이제 우리한테서 도망치긴 힘들 거야. 그렇지, 곰마? 이게 바로 완벽한 세탁이라 할 수 있지.

0: 마그마 X의 부활!
1: 어? 저건 뭐지?
0: 이만 헤어지자구요!
1: 둘 다 사라졌잖아!
2: 이게 어제 새로 발견된 슈트와 원래 마그마 X의 모습이야.
3: 마그마 X를 꼭 닮았어요.
2: 겉모습뿐만 아니라 마그마 X 같은 위력을 갖기라도 했다면.
4: 이거 아무리 봐도 마그마 X의 극성 팬인 것 같지 않아요?
5: 팬이면 뭐 모두 저런 커다란 걸 만들기라도 하냐?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4: 에?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날 바보 취급하는 거야? 바보 맛 좀 봐라.
5: 그만.
3: 슝.
6: 제이야, 무슨 생각해?
7: 아니 그냥 놀라서.
8: 그래, 놀라운 일이다. 이안 말처럼 단순한 팬심에 만든 거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진짜 마그마 X와 관련 있는 거라면. 무슨 일이지?
2: 고온 경보예요. 메가시티의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9: 갑자기 왜 이렇게 덥지?
8: 더위에 쓰러진 시민들을 구해야 한다. 최후의 합력까지 구한다.

0: 워터 스프레이! 피닉스 액션! 자! 피닉스 등장!
1: 피닉스, 아이들이 너무 더울 것 같아. 시원한 나무 그늘로 이동시켜줘.
0: 알았어. 얘들아, 친구는 나한테 맡기고 너희는 나무 그늘 아래로 이동해줘.
2: 네.
0: 자.
2: 아, 시원해.
1: 아야, 정신이 드니? 병원으로 데려가 줄게. 피닉스, 아이들에게 물 주는 거 부탁해.
0: 벌써 준비하고 있지. 자.
2: 아, 시원해.
3: 이 더운 날 차에 애를 놔두면 어떡해.
4: 큰일이네요. 문이 잠겨서 안 열려요.
1: 비켜주세요. 제가 해볼게요.
5: 허큘레스! 아이는 내가 병원으로 데려갈게.
3: 응. 열의 발생 지점을 찾았어요. 얘들아, 위치를 전송할게.
6: 바이올로버, 서둘러 열의 근원지를 제압하라.
0: 네!
5: 이카루스, 액션!
0: 고맹아, 가자.
7: 어?
5: 정말 싫어.
0: 안전 그물부터 설치해야겠어. 레스큐 넷 발사.
5: 좋았어. 아이스건 냉동 파괴 캡슐 발사.

0: 됐어! 이대로!
1: 도망쳐요! 빨리 피해!
0: 안 돼! 이런... 에어로젯 액션! 레스큐 마그넷!
2: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고요!
0: 대요! 네가 안테나를 잡아야 해!
2: 어때요? 재밌죠?
0: 잡았어! 너무 무거워! 안 돼! 타이탄 액션!

0: 끝으로 가만 안 두겠어.
1: 마찬가지야. 제야.
2: 그렇게는 안 되죠.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0: 재밌어!
1: 그렇게 나오시겠다. 그러면 오맹아, 어? 저 녀석의 움직임을 좀 묶어봐.

0: 목적은 달성했으니 됐어요. 다음에 또 봐요.
1: 목적이라니? 무슨 목적을 말하는 거지?
2: 무사히 끝났군. 그런데 열기 안테나는 어디서 열 에너지를 얻는 거지?
3: 그게 안테나에서부터 지하까지 에너지 라인이 이어져 있어요.
2: 지하? 그렇다면 지열을 이용한다는 얘긴가?
3: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한데. 어? 이건
2: 왜 그러나?
3: 이건 단순한 지열이 아니에요. 메가시티 지하에 거대한 마그마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4: 오늘의 안전교육!
3: 오늘은 파이어로보가 뜨거운 열기로 위험에 빠진 시민들을 도왔는데 어떻게 하면 뜨거운 여름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5: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구워질 것 같아.
6: 그럴 땐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 같은 시원한 곳으로 가야 해요. 저처럼 그늘을 만들어도 좋고요. 챙 넓은 모자랑 밝은 옷도 필수예요. 어두운 옷은 열을 더 많이 흡수하거든요.
7: 뜨거운 차 안에서 창문을 닫아놓고 있으면 위험해. 어서 창문을 내려, 빨리!
3: 맞아. 더운 날 아이나 강아지를 밀폐된 차 안에 두고 내리는 건 아주 위험한 일이야. 그러니 항상 주의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8: 안전!

0: 최강의 악당이 돌아온다. 마그마 X라고요?
1: 그래. 메가시티 지하에 거대한 마그마가 꿈틀거리고 있어. 메가타워의 증폭기는 이 마그마의 열을 이용했던 거야.
2: 하지만 마그마는 땅속 깊은 곳에 있잖아요.
3: 맞아요. 어떻게 지면 가까이 올라온 거죠?
4: 바로 그거다. 지하의 압력이 이상하리만큼 낮아.
1: 메가시티 지하의 압력이 떨어지니까 지하 깊은 곳의 마그마들이 위로 끌려 올라온 거야. 이게 만약 누군가 일부러 한 것이라면
4: 목적은 하나일 게다. 마그마를 화산처럼 폭발시키는 것. 그러면 메가시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야.
5: 네?
6: 우연이겠죠. 누가 이런 짓을 하겠어요?
0: 마그마 X라면 가능해. 마그마 X와 꼭 닮은 슈트도 봤다고.
6: 그건 일렉트로랑 아이스거리 만든 장식품이었을 거야.
0: 더럽게.
6: 어쩔래? 어쩔래?
7: 골드문에서 마그마 X의 데이터가 유출된 건 사실이야.
8: 누군가 복제할 수 있다고 우려했었지.
6: 그게 일렉트로나 아이스거리라고 쳐도 케이넌 수감 중이잖아. 껍데기만 만들어서 뭐 할 건데.
8: 유리야, 왜 그래? 가슴이 답답해. 대체 마그마 X니 케인이 그게 다 뭔데? 나도 좀 알려줘.

0: 저도 듣고 싶습니다. 저나 유리 제인은 새로 합류해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거든요.
1: 아, 그래, 알아야겠지. 그건 파이어 로봇 슈트가 처음 완성됐을 때였네.
2: 이 슈트는 불만 끄기에는 아깝습니다. 파이어 로봇을 군사용으로 개발하고 싶습니다. 이 슈트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테러를 끝낼 수 있어.
3: 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1: 케이, 슈트는 무기가 아니네.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걸 잊어선 안 돼.
2: 불을 끄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4: 말도 안 돼요. 파이로보가 무기라니.
5: 옛날에 이안이 했던 반응이랑 똑같은데.
6: 그렇네. 우린 의외로 잘 맞는 데가 있다니까.
4: 형이랑 잘 맞고 싶지 않거든. 아, 저리 가.
3: 아무튼 우리와 뜻이 달랐던 케인은 파이어로봇을 떠나버렸지. 그리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전투용 슈트 마그마 X야.
1: 그 뒤의 이야기는 모두들 알고 있는 대로다. 케인은 마그마 X로 메가시티 곳곳에 화재를 일으켰고, 파이어로봇은 K의 마그마 X에 맞서 싸웠지.
7: 이야! 멈추지 말고 모든 걸 쏟아부어!

0: 마그마 X도 내 전투력을 당해내지 못했달까?
1: 마리 팀장님이 만들어준 냉각 무기가 없었으면 못 이겼을 거라고.
2: 맞아. 마그마 X의 약점은 온도가 떨어지면 약해진다는 거였으니까.
1: 그러면 그 뒤로 K는 어떻게 됐죠?
3: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 수감된 상태야.
0: 겁봐! K도 마그마 X도 절대 나타날 수가 없다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3: 메가시티 도심에 지진이 발생했어. 지진으로 인해 곳곳에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요.
4: 최후의 한 명.

0: 불길이 너무 강해.
1: 허큘리스 액션!
0: 이카루스 액션!
2: 피닉스 액션!

0: 파이어 로보!
1: 저희도 도울게요! 워터 캐런!
2: 붕괴 위험이 있어. 부상자들을 빨리 병원으로 옮기자.
3: 알았어요, 테디 오빠.
4: 아, 내 다리.
3: 괜찮으세요? 상처 좀 볼게요.
2: 레스큐 제트 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바깥의 불은 모두 껐어. 안으로 들어가자.
5: 잠깐만. 어? 이상한.

0: 도와주소서.
1: 원인은 역시 마그마인가?
2: 네, 마그마의 압력으로 지표면이 뒤틀렸어요.
1: 지진이 시작된 위치는?
2: 지진파를 분석해서 찾고 있어요.
3: 오랜만입니다, 정박사님. 그리고 마리.
2: 케이!
3: 제 근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 인사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도 바이오로브의 근황이 궁금했거든요. 아 참, 바이오로브는 지금쯤 모두 지진 현장으로 출동해 정신이 없겠군요. 제가 정성들여 만든 슈트를 입고 말이죠.
2: 케이! 설마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 지진을 이용해 시선을 돌린 거야?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너 대체 어쩌려고?
3: 글쎄, 이젠 누가 옳았는지 보여줄 시간이랄까?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왜냐하면...
4: 더 강력한 마그마 더블 X가 탄생할 테니까!

0: 파이어 로봇은 무기가 아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음을 잊어선 안 된다. 그렇다면 지킬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죠. 마그마 더블 X가 일으킬 거대한 재난 속에서.
1: 이럴싸.
2: 오늘의 안전 교육.
3: 오늘은 메가시티에 지진이 발생했지? 그럼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2: 어, 지진이야! 사람 살려!
4: 지진이 나면 책상이나 튼튼한 가구 아래 들어가요. 특히 머리를 보호해야 해요. DNA 오빠들과 떨어지지 않을 거야.
5: 지진이 나면 건물이나 전봇대에서 멀리 떨어져요. 유리창, 간판, 벽에 타일 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3: 모두 잘 들었지? 꼭 기억했다가 지진이 났을 때 안전하게 대피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6: 안전!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내가 다닌 중학교는
4: 군남중학교.
3: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4: 강숙현 과학선생님.
3: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4: 음악 70점.
3: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4: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4: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3: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4: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3: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4: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3: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4: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거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3: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4: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3: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4: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3: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4: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3: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4: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3: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4: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3: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4: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루나 게이트라서 이런 그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3: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4: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건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일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 같은 데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따라야 된다고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네, 횡단보도 건너서 첫 번째 골목이요. 네네.
1: 아, 그렇죠. 횡단보도 안전수칙 세 가지. 뭐라고 했죠?
2: 서다, 보다, 걷다.
1: 빙고. 가호, 하이파이브.
0: 뭐지, 저 녀석. 하이파이브.
1: 우와,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아, 역시 잘한다. 우후, 완전 최고야. 잠깐. 어? 지금부터 횡단보도 건널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0: 오케이, 거기까지. 나 누군지 모르나?
1: 알지. 너 고민형이잖아.
0: 나는 그냥 고민형이 아니야.
1: 알아? 아주 큰 고민형이잖아.
0: 비켜봐.
3: 녹색 불이 켜졌습니다.
1: 여보, 뭐지 저 친구? 대단해.
0: 보고 있나? 나 안전 천재 공철수라고.
1: 야, 준비됐어.
4: 근데 이거 무슨 망토야?
5: 이거? 번개맨 망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번개맨이거든.
6: 아하! 바비는 번개맨 캐릭터를 좋아하는군요.
5: 네! 곰청냥님도 좋아하는 캐릭터 있으세요?
6: 아, 이따마다요.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얼굴이 동글동글 귀엽고 안전을 아주 잘 지키는.
5: 아! 추수님! 곰철수님 맞죠?
6: 어? 그 제가 우리 철수님도 참 좋아합니다마는 요즘은 이 친구한테 좀 빠져있어서. 바로 호둥이요. 아니 저건. 철수님도 호둥이를 아세요?
0: 방금 길에서 만났습니다. 저에게 안전수칙을 가르치려 들더군요.
6: 어, 대박사건! 두 명의 안전히어로가 만나다니요! 아, 호둥이는 교통안전지킴이에요. 자,
1: 횡단보도 건널 땐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서다, 보다, 걷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서고. 차가 오는지 좌우를 잘 살펴보고 뛰지 말고 걸어서 횡단보도 건너기. 예이!
6: 어때요? 호둥이가 알려주는 안전수칙 귀에 쏙쏙 들어오죠?
7: 네!
0: 글쎄요, 전 이미 다 아는 것들이라서.
6: 아, 컴온. 근데

0: 철수님이 호둥이를 만났다는 건 호둥이가 우리 동네에 와 있다는 얘기?
1: 그런가 봐요. 오늘 호둥이 초코동에서 교통 안전장구 맞나 봐요.
0: 어? 그런가 보네. 어떻게 나 호둥이 만나서 사인 받고 싶은데.
1: 받으면 되죠.
0: 아이, 근데 제가 곰돌이 옆에 회의가 있어서 지금 가야 하거든요. 아유 참 이걸 어쩌나.
1: 그럼 우리가 대신 사인 받아드릴까요?
0: 정말요?
1: 네.
2: 지금 호둥이 위치가
3: 놀이터 근처 같은데.
0: 정말요? 가봐요. 빨리 가봐요.
1: 네. 갔다 올게요.
0: 아, 고마워요 친구들. 화이팅.
4: 참나, 뭐가 그리 좋다고. 채.
1: 호둥이 가기 전에 빨리 가자. 그래. 잠깐. 백나무도 건널 때 지켜야 할 세 가지. 아, 서다. 보다. 걷다.
3: 어? 여기 없는 것 같은데?
1: 그러게. 네, 곰총장님.
0: 곰초이! 호둥이가 지금 공원 쪽으로 이동한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그쪽으로 다시 가줄 수 있나요? 나 호둥이 사인 꼭 받고 싶어서.
1: 네, 알겠습니다. 공원으로 렛츠고.
4: 이게 영상인가? 곰통령님도 참, 언제는 나보고 최고의 안전지킴이라더니 이제는 호둥이가 좋다고? 채. 비 오는 날 교통 안전? 어?
5: 아, 비 오는 날 지켜야 할 교통 안전 수칙. 비 오는 날엔 밝은색 옷과 밝은색 우산을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눈에 잘 띄어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죠. 또 투명 우산을 쓰면 바깥이 잘 보여서 자동차를 피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꼭 기억해 주세요.
4: 비 오는 날 밝은색 옷을 입으라니, 이건 생각하지 못했어. 호둥이 녀석 제법인걸?
1: 길 건너서 가자. 그래. 초록불이다. 잠깐! 초록불 때 맞보면 안 돼. 초록불 때 달려오는 저런 나쁜 차들도 있거든. 아, 차 없다? 가자! 그래!
3: 어? 여기도 없는 것 같은데?
1: 그러게. 잠깐만. 어? 이거 봐! 이거, 이 근처에 있는 거 맞는 것 같지?
3: 꽤 건너 같은데? 가보자.
1: 그래.
3: 어! 저기 있다!
1: 어? 어? 호둥아! 호둥아! 기다려!
4: 뒤쪽도? 아. 호. 비 오는 날은 이렇게 하고 나가라 이거지?
1: 호둥아! 기다려!
5: 어? 어?

0: 이봐, 잘 보고 길 건너야지.
1: 그러게요. 근데 운전자님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속도를 늦추고 멈추셨어야죠. 큰일 날 뻔했잖아요.
0: 미안, 앞으로 조심할게.
1: 아, 다행이다. 너희들 횡단보도 건널 때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2: 알아. 서다, 보다, 걷다.
1: 오, 우와, 안 해?
2: 알면서도 깜빡했어. 다음부터는 조심할게.
3: 한 발 늦었군.
1: 어? 와, 너 아까 그 안전천재 곰돌이?
3: 내 이름은 곰철수다. 아이들을 구해줘서 고맙군. 자, 수고가 많은데 아이스 초코 한잔 하지.
1: 오, 우와, 고마워 친구.
2: 선웅아, 여기 사인 좀 해줄래?
4: 그래, 알았어. 언제나 안전하게. 호, 둠, 이.
5: 각종 위험이 도사리는 이 세상.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이 곰통령이 알려드리겠습니다. 팔로, 팔로, 미. 여러분, 제가 호둥이 사인을 받았습니다. 호둥이가 알려준 대로 교통수칙을 잘... 그... 아! 거기! 길을 건널 땐 잘 보고 건너야죠. 횡단보도 건널 때 안전수칙 세 가지. 서다, 보다, 걷다.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서고
6: 서고,
5: 좌우를 잘 살펴보고,
6: 보고,
5: 뛰지 말고 걸어서 횡단보도 건너기,
6: 걷고.
5: 아하, 잘 알겠죠? 아유, 비가 오네. 비가 올 땐 이렇게 밝은색 옷과 밝은색 우산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투명 우산을 쓰면 주위를 잘 살필 수 있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요. 자, 오늘 배운 안전수칙 잊지 말고 잘 지켜주세요. 그럼 오늘도 모두 모두 안전!
6: 안전!

0: 한다면 지금 뭐예요?
1: 아, 제가 서핑을 하고 싶은데 지금 서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분만 내고 있습니다. 더더더. 우!
0: 지금 서핑할 수 있는데.
1: 서핑을 할 수 있다고요?
0: 그럼요.
1: 저도요.
0: 그럼요. 이거 치워봐요.
1: 아, 이거 치워볼까요? 알겠다.

0: 선생님, 선생님.
1: 네?
0: 저도 플로우보드 타고 싶어요. 플로우보드 가르쳐 주세요.
1: 타고 싶어요?
0: 네!
1: 오케이.
0: 우와!
1: 이 플로우보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엎드려서 타는 바디보드, 서서 타는 스탠딩보드. 일단 바디보드부터 배워볼게요. 먼저 배꼽을 보드 끝에 맞춰서 엎드려주세요. 오른쪽 가고 싶으면 네. 오른쪽을 보고 오른쪽 팔꿈치를 눌러주면서 기울여주면 돼요. 위로 가고 싶을 때는 들어올려주세요. 보드를 내려주면 내려와요. 이렇게 상하 좌우를 움직이면 돼요. 자, 이제 서서 타는 스탠딩 보드를 배워볼까요? 왼발부터 보드 가운데 올라오세요. 네. 그다음 오른발 올라오세요. 정면을 보고 가볍게 무릎을 낮춰서 중심을 잡아주면 돼요. 뒤쪽으로 갈 때는 뒤꿈치를 살짝 구부려주면 그렇죠, 잘했어요. 선생님 쪽으로 오려면은 몸을 살짝 웅크려주고 자, 이러면 이제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뒤로 살짝만 기울여보세요. 어떻게 돼요? 보드가 살짝 들리죠? 위로 가는 거예요. 다시 내려오려면 살짝 보드를 내려주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우리 타러 갈까요?

0: 생각해 못해요?
1: 아니 나도 잘 타고 싶은데 처음 타는 거라.

0: 선생님 저도 잘 타고 싶어요.
1: 어? 잘 타고 싶어요?
0: 저도 강아지 제자로 만들어주세요.
1: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어요.

0: 정말 재밌다. 근데 플로우보드는 서서 타는 보드와 엎드려서 타는 보드가 왜 모양이 다를까? 궁금하자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1: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플로우보드. 다른 말로 실내 서핑이라고도 하지. 플로우보드는 물에 잘 뜨는 판을 타고 앞에서 밀려나오는 인공파도의 물줄기를 거스르면서 타는 레저 스포츠야. 플로우보드는 엎드리거나 앉아서 타는 바디보드, 그리고 서서 타는 스탠딩 보드 두 종류인데 둘 다 부력을 잘 받을 수 있게 만들어졌어.
0: 부력? 커다란 배도 물에서 뜨게 하는 힘, 그 부력 말이야?
1: 그래, 탁구공처럼 무게가 가벼워서 부력을 잘 받는 것도 있고, 같은 무게의 똑같은 물질이라도 물에 닿는 면적을 크게 해주면 부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알지?
0: 잘 알지.
1: 바로 그 부력을 잘 받는 물질로 만들어진 게 플로우보드야. 그런데 비교해보면 스탠딩 보드보다 바디보드가 더 두껍고 넓은 걸 볼 수 있어. 이렇게 넓고 두꺼운 바디보드는 스탠딩 보드보다 부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거기다가 누워서 타기 때문에 몸의 무게중심이 낮거든. 그래서 안정적으로 탈 수 있기 때문에 처음 타는 사람들이 쉽게 탈 수 있지. 반대로 좁고 얇은 스탠딩 보드는 부력은 덜 받지만 서서 타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다양한 동작으로 탈 수 있어. 하지만 서서 탈 때는 몸의 무게중심이 높이 있어서 중심 잡기가 어려워 잘 넘어지게 되는 거야.
0: 아하! 앉아서 타는 눈썰매는 타기 쉽고 서서 타는 스노우보드는 타기 어려운 것처럼!
1: 맞아! 앉아서 탈 때는 무게중심이 낮아서 안정적이고, 서서 탈 때는 무게중심이 높아서 안정적으로 타기 어렵거든. 하지만 플로우보드 위에서 무게중심을 잘만 옮기면 위로 아래로, 그리고 방향도 바꿀 수 있는 거야.
0: 아하! 이제 플로우보드의 비밀을 알았어! 비밀은 바로 부력과 무게중심! 이 둘을 잘 이용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파도를 탈 수 있는 거야!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

0: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1: 아들!
2: 어, 위험해!
0: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3: 아빠 손.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1: 잠깐만.
0: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1: 괜찮아?
4: 응, 괜찮아.
5: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6: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7: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5: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6: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호준이를 미워하는 것 같아.
1: 어? 선생님이?
0: 응. 오늘 간식으로 과일을 줬는데 응. 호준이한테만 사과를 안 줬어. 그리고 우리들한테도 절대 호준이한테 사과 주지 말라 그랬거든.
1: 어? 호준이가 사과 알레르기가 있나?
0: 사과 알레르기?
1: 그래, 사과 먹으면 안 되는 거. 너 사과 알레르기 있는데 사과 먹고 쓰러진 누나 친구 지영이 기억 안 나?
0: 아, 지영이 누나! 아, 기억 안 나.
1: 아이고, 또 기억이 안 나는군. 아,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줄게.
0: 신나.

0: 음식 알레르기. 그날 선생님이 맛있는 과일 간식을 주셨지. 선생님, 저 손 깨끗이 씻었어요.
1: 안 돼.
2: 아들 손 깨끗이 씻었죠?
3: 네.
2: 그러면 간식 먹어요. 자, 지영이는 이거 먹어요.
4: 어? 선생님, 지영이 거에는 왜 사과가 없어요?
2: 아, 지영이는 사과 알레르기가 있어서 사과를 먹으면 아야 하기 때문에 사과를 먹으면 안 돼요.
1: 선생님, 저 이제 괜찮아요. 안 아파요.
2: 안 돼요. 그래도 사과를 먹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요. 친구들도 절대 지영이한테 사과 주면 안 돼요.
5: 네!
2: 그럼 다 같이 간식 먹고 있어요.
5: 네!
0: 그랬어. 지영이는 알레르기 때문에 사과를 먹으면 안 됐어. 그런데
1: 나도 사과 먹고 싶은데.
6: 네.
7: 우와, 오늘따라 사과가 더 맛있다.
8: 그치 진짜 맛있어.
1: 그렇게 맛있어?
6: 와. 근데 넌 선생님이 사과 먹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3: 맞아.
0: 그런데
3: 우와.
0: 사과가 너무 먹고 싶었던 지영이가 우와. 그만
6: 왜?
0: 몰래 사과를 먹고 만 거야.
6: 뱃또! 괜찮아.
0: 우리들이 말렸는데도 다 먹었지.
6: 선생님, 지영이 사과 먹었대요. 선생님!
8: 나 사과 먹어도 괜찮은데 뭐.
0: 그런데 조금 있다가
1: 가려워 여기.
3: 지영아, 어? 너 몸에 이상한 거 났어.
1: 진짜? 어? 아, 나 여기 가려워. 어떡해.
3: 야, 지영아.
0: 지영이 몸에 두드러기가 났고 가렵다며 막 걸더니
3: 긁지 마. 아니, 긁지 마.
1: 지영이가 사과를 먹었다고. 큰일 났대요. 어떡하지?
0: 숨을 못 쉬겠다 그러면서 쓰러졌어.
1: 빨리 와주세요. 119 어떻게 해.
7: 지영이 누나가 무슨 백설 공주야? 사과를 먹고 왜 쓰러져?
0: 아, 지영이한테 사과 알레르기가 있었다니까.
7: 알레르기? 꽃가루 알레르기 할 때 그 알레르기 맞지?
0: 맞아. 지영이처럼 사과 같은 음식 알레르기가 있으면 음식을 먹다가 쓰러질 수도 있어.
7: 음식 알레르기가 있으면 왜 쓰러지는 건데? 왜?
0: 그게 그러니까 음식에서 뭐가 나오는 걸까요?
7: 누나도 거기까지 모르는구나.
0: 이럴 땐 호기심 딱지 마!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모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대. 그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음식 알레르기 딱지야. 음식 알레르기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9: 안녕.
7: 어? 백혈구나.
9: 우리 요즘 자주 만나네.
0: 아, 알레르기 때문에 나온 거죠?
9: 맞아.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알레르기는 우리 백혈구의 일종인 비만 세포 때문에 생기는 거야.
7: 근데요, 알레르기는 재채기 나오고 콧물 나오고 막 가렵고 그런 거 아니에요?
9: 맞아. 그런데 음식 알레르기는 아주 위험해서 심하면

0: 쓰러질 수도 있어.
1: 왜요?
0: 그건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기 때문이야.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 성분은 제일 먼저 입안 점막을 통해 흡수되는데
2: 수박 수박 수박 수박
0: 잠깐! 나는 몸속에 들어온 나쁜 녀석들과 싸울 백혈!
3: 근데 도대체 뭐가 들어온 거야?
4: 저희는 수박입니다.
0: 그럼 우리 백혈구가 출동을 해서 우리 몸에 해로운 성분인지 아닌지 검사를 하지. 좋아, 통과! 이렇게 대부분의 음식 성분들은 우리 몸에 해롭지 않아.
1: 네!
0: 사과에 들어있는 성분도 해롭지 않기 때문에
5: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눈도 반짝, 코도 반짝.
0: 잠깐! 잠시 검문하겠다.
6: 몸에 해롭지 않은 사과 성분입니다.
0: 역시 몸에 해롭지 않군. 사과 성분도 통과! 우리 백혈구들의 검사에서는 통과를 했지. 이렇게 검사를 통과한 음식 성분들은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게 돼.

0: 아, 비만 셰프, 왜 그래?
1: 저렇게 뭐 시무시한 게, 어떡하다니, 어떡해.
2: 지영이의 비만 세포가 사과 성분을 위험한 물질로 판단한 거야.
1: 어떡해, 큰일 났어.
0: 진정해. 사과 성분은 안전해. 잘 봐봐.
3: 몸에 해롭지 않은 사과 성분입니다.
4: 사과가 진리 알고
0: 비만세포! 사과 성분은 안전하다니까, 정말!
1: 아니야! 위험하다니까! 비상사태 발동! 빨리와, 빨리! 빨리와!
2: 겁에 질린 비만세포는 다른 비만세포들을 잔뜩 불러서는 히스타민을 마구 뿜어댔어.
5: 왜 그래? 우리는 해롭지 않은데!
0: 그래, 비만세포들아! 사과 성분은 해롭지 않다니까!
1: 아니야, 위험해, 위험해!
2: 사과 성분이 퍼진 우리 몸 곳곳에 비만 세포들이 출동해서 히스타민을 뿌렸기 때문에 올록볼록 두드러기가 생기고 피부가 가려웠던 거야. 근데 이때 사과가 직접 닿은 목구멍 점막에서 아주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
4: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눈도 반짝 코도
1: 어떡해. 사과 성분이 잔뜩 있잖아. 어떡해.
0: 비만 세포 제발 좀 그만해. 아, 여기는 음식물이 들어오는 식도라고. 식도.
1: 너는 위험한 게 안 보여? 식도가 곧 터지고 말 거야. 사과 성분을 먹어야 돼. 사과 성분을 먹어야 돼. 됐다. 많이 뿌려, 많이.
0: 아니, 사과 성분 안전하다니까 정말.
1: 히스타민 발사.
0: 제발 진정들 좀 해.
1: 자, 많이 뿌려, 많이. 잘한다, 없어져.
2: 비만 세포들이 히스타민을 잔뜩 뿌려서 식도가 점점 막히고 옆에 있던 기도도 부풀어서 막혀버린 거야.
4: 산소, 산소, 산소, 산소.
0: 어? 어, 길이 막혔어.
1: 어, 기도가 막혔어. 산소들아, 왜 안 오니?
0: 아, 기도가 막혀서 못 가요.
1: 안 오면 큰일 나. 어떻게 해서든 뚫고 와봐.
0: 아, 기도가 막혀서 못 가요, 못 가요.
2: 이렇게 기도가 막히게 되면 산소가 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
6: 자켈그, 자켈그, 자켈그. 자켈그 도착이요. 팬님, 산소 주세요.
1: 산소가 없어. 기도가 막혀서 못 온대.
6: 아, 그래요? 아, 그럼 어쩔 수 없이 가야겠네요. 안녕히 계세요.
1: 잘 가.
6: 자켈그, 자켈그.
1: 숨 막혀.
2: 뇌는 이미 쓰러지고.
1: 아, 안 돼.

0: 뭔 위험하다고 생각한 음식은 아주 조금만 들어와도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야.
1: 그럼 음식 알레르기가 있으면 어떡해요?
0: 밖에서는 함부로 음식을 먹지 않고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음식을 조금도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알았지?
1: 네! 아, 그럼 이제부터 호준이한테는 절대로 사과 먹으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2: 응, 그래야지.
1: 근데 누나, 지영이 누나는 어떻게 됐어?
2: 지영이가 어떻게 됐냐면 지영이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나왔어.
3: 대박, 괜찮아?
4: 지영아, 괜찮아?
3: 이제 괜찮아.
5: 친구들, 이제부터 사과가 들어간 음식은 조금이라도 절대 지영이한테 주면 안 돼요.
2: 네!
6: 선생님, 그럼 사과 주스는요?
5: 사과 주스도, 사과 잼도, 사과 과자도 모두 다 안 돼요.
2: 그럼 이 딸기맛 사탕은 돼요?
5: 이 딸기맛 사탕은...
3: 돼요!
2: 지영아, 그동안 많이 아팠지? 자, 딸기맛 사탕!
3: 우와, 고마워!
5: 우리 친구들도 음식을 먹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일이 생기면 이 선생님께 꼭 말해야 돼요.
2: 네! 그리고 항상 음식 먹을 때 조심했대.
1: 잘됐다. 음식 알레르기는 위험하니까 정말 조심해야겠다.
2: 그래, 그래.
1: 그럼 이제 이 음식 알레르기 딱지 나 주는 거야.
2: 노래 잘하면.
1: 오예, 오예.
2: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1: 오예.
2: 음식을 먹고
1: 알레르기 나면
2: 두드러기 나고
1: 기도 부풀어
2: 위험할 수 있어.
1: 조심해야 해.
3: 우와, 우리 호정이 잘하는데.
1: 뚝뚝뚝.
3: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2: 음식 알레르기
1: 주위 사람에게
2: 알려줘서
1: 알레르기 음식
2: 먹지 않게
1: 조심하자.
3: 우와, 짜야기.
1: 우와, 음식 알레르기 딱지 왔다.

0: 컵에 물이 생겨서 젖은 거잖아.
1: 컵에 물이 왜 생겨?
0: 차가운 음료를 밖에 오래 두면 컵에 물방울이 저절로 생겨.
1: 저절로? 아닌 것 같은데. 컵에 구멍이 뚫렸냐? 아유 미끄러. 아유 미끄러.
0: 아이 호떡아 조심해. 컵에 구멍 안 났거든. 너 컵에 물방울 생겼는데 모르고 잡았다가 주스 쏟은 봉구 얘기 기억 안 나?
1: 아, 그 얘기?
0: 아,
1: 기억 안 나.
0: 아유. 또 기억을 못하는군. 좋아. 그럼 이 누나가 다시 얘기해줄게.
1: 우와 누나 최고 최고.

0: 투명 망토 입은 물방울. 그날은 봉구의 생일이었어.
1: 이가 뭐야? 아야, 아니다. 우리 아들 남아.
2: 어땠노?
3: 엄마 맛있다.
1: 맛있어.
2: 엄마가 코코아도 맛있게 타줄게, 알았지?
3: 우와, 우리 엄마 최고다.
4: 고마, 아, 생일날 뭐 그리 유난 떠노? 대충 먹지, 참말로. 아이고.
1: 아유, 어디 가는 게 아생일날? 아유, 저녁 뭐 와주라, 또.
3: 아빠, 밉다! 내 생일인데 또 어디 가노?
1: 뭔가 또 걔한테 대한 뭐야?
3: 봉구야!
1: 아이고.
5: 안녕하십니까?
1: 아이고야. 어? 우리 분이 공주 맹키로 입고 왔네. 아이고, 이쁘라.
6: 뭐 자기 생일이가 봉구 생일이지.
7: 생일 파티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3: 그래
6: 옷이 하나밖에 없어서
3: 들어가자.
6: 그래, 들어가자.
1: 아유,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가지고 들어갈게, 알았지? 아유, 보자. 아, 뭘 다 끓었고. 야, 얘들아, 맛있게 먹으라.
3: 맛있겠다.
5: 이제 먹고.

0: 왜, 왜?
1: 케이크 없나?
0: 케이크는 빵집이 너무 멀어가 엄마가 못 사왔다.
2: 그냥 먹으라 오늘.
1: 올해도 생일인데.
0: 아이, 그래서 엄마가 이거 꼬꼬아. 꼬꼬아 탔다, 아이가.
1: 와,
0: 그래, 그래. 아이고. 맛있지?
3: 시원하면 더 맛있었겠다.
0: 시원?
4: 걔한테 이거 엄마, 잘 달라고 마신다.
1: 얼음 없나? 아이 꼬꼬아 얼음 넣어야 시원한데.
0: 엉구야, 우리가 얼음이 어딨노? 냉장고도 없는데. 아 그래?
4: 걔한테 뭐야?
1: 달아주러 가야 돼.
5: 봉구야, 봉구야.
0: 어 뭐야?
5: 봉구야.
0: 어 뭐야? 어? 뭐야? 아이고.
5: 아빠가 케이크랑 얼음 사왔다.
1: 우와! 봉구 아빠는 멀리까지 가서 예쁜 케이크와 시원한 얼음을 사왔어. 사실 아빠도 봉구 생일을 누구보다 축하해주고 싶었던 거지.
0: 대먹으라, 대먹으라. 우와!

0: 많이 먹고 재밌게 놀다 가라. 알았지?
1: 알겠습니다.
2: 뭔 거? 많이 먹나이?
3: 아빠 고맙습니다.
0: 많이 먹고 가라이.
3: 네. 웃자 웃자.
1: 오, 맛있겠다.
4: 친구들은 시원한 코코아를 벌컥벌컥 마셨어.
5: 시원하네.
4: 하지만 봉구는 아빠가 사온 얼음이 너무 소중해서 아끼며 천천히 마셨지. 그러는 동안 컵에는 물방울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어.
5: 우리 다같이 봉구 생일 축하하자.
3: 아, 그래, 그래.
4: 봉구가 컵을 잡는 순간 쿵한 미끄러워서 컵을 쏟고 말았어. 그렇게 봉구 생일날 소동이 벌어졌던 거야.
5: 진짜 컵에서 물이 생긴 거구나.
1: 그래, 저절로 생긴다니까.
5: 근데 컵에서 물이 저절로 생기는 거야? 왜?
1: 그게 그러니까 컵이 더워서 땀을 흘리는 거니까.
5: 누나가 대답을 못해서 땀을 흘리는 것 같은데.
1: 어떻게 알았지? 아 맞다! 이럴 땐 호기심 딱지가 있었지?
4: 나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엄청난 양의 호기심 딱지를 보았어. 셀 수 없이 많은 호기심 딱지들. 그중에서 지금 필요한 건 바로 물방울 딱지. 물방울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6: 어? 아무도 없네?
4: 나 여기 있지롱.
1: 어? 아무것도 없는데?
6: 어디 있지?
4: 짜잔! 안녕! 나는 컵에 생긴 물방울이야!
1: 우와! 어떻게 갑자기 나타난 거야?
4: 그건 바로 이 투명망토 때문이지! 이 투명망토를 쓰면
1: 우와! 안 보인다!
4: 그래! 난 이렇게 투명망토를 쓰고 다니다가 컵에 나타난 거야!
1: 뭐?
0: 엄마가 코코아도 맛있게 타줄게, 알았지?
4: 내가 투명망토로 얻은 건 주전자 마법 학교였어.
7: 여기저기 물방울 쏙쏙쏙 방울 빙글빙글 방울 여기저기 물방울
8: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 네, 교수님!
8: 먼저 수업 재료를 소개하도록 하죠. 용가리 용가리 디움.
9: 우와!
8: 오늘 수업의 주제는 투명망토 만들기입니다.
9: 우와!
10: 교수님, 투명망토라 하면 그걸 입으면 안 보인단 말씀이십니까?
8: 투명망토를 입으면 안 보일 뿐

0: 뿐만 아니라 훨훨 날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우와! 용가리 듀!
1: 우와! 빨리 해보자!
2: 해봐!
1: 어때? 나 안 보여?
3: 보여.
4: 다 보여.
1: 보여?
2: 아, 교수님! 투명망토인데 다 보이잖아요.
1: 맞아요.
0: 아직은 투명망토가 아닙니다. 진정한 투명망토가 되기 위해서는 뜨거운 열이 필요합니다.
1: 주전자 물이 뜨겁게 끓기 시작하면서 마법의 주문이 걸리기 시작했어.
0: 자, 물이 끓기 시작했으니 뜨거운 열기를 모아 다시 한번 주문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핫뜨거 핫뜨거 핫뜨거 뜨거 영가르듀.
1: 우와, 망토가 바뀌었어. 우와.
0: 자, 그럼 교수님은 따.
2: 교수님 어디 갔어?
1: 어디 가셨어?
2: 교수님
1: 어디 가셨지?
2: 교수님!
0: 여기!
2: 깜짝이야!
1: 우와!
0: 여기 있지!
1: 우와! 우리도 주문을 외우자!
2: 그래!
1: 자!
5: 핫뜨거! 핫뜨거! 핫뜨거! 뜨거! 용가리 뉴!
1: 우와! 준비됐어? 준비됐어!
2: 어!
1: 간다! 뜨거운 열로 만든 투명망토를 입자! 우리 물방울들은 눈에 안 보이기 시작했지. 그리고 훨훨 하늘로 날아올랐지. 오~ 야호!
0: 오~ 자, 이제 우리는 수증기가 됐습니다. 마음껏 날아봅시다.
1: 네!
6: 아, 물방울은 뜨거워지면 눈에 안 보이는 수증기가 되는구나.
1: 맞아! 그래서 안 보이지!
7: 근데 갑자기 컵에 방울방울 나타나서 컵을 미끄럽게 만든 거야.
1: 우린 투명망토를 벗으면 짜잔! 이렇게 나타나는데 투명망토를 벗은 게 아니라 뺏긴 거야.
6: 뺏겼다고?
7: 누구한테?
5: 생일 축하합니다.
1: 우리가 안 보여서 아무도 몰랐겠지만 봉구 생일 잔치에 우리 물방울들도 있었거든.
5: 생일 축하합니다.
1: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차가운 존재도 있었어.
8: 얼음이다.
1: 그 존재는 바로
2: 아이고야.
1: 얼음맨.
2: 얼음맨.

0: 안 보이지롱, 안 보이지롱.
1: 안 보이지만 분명 내 앞에 나보다 뜨거운 무언가가 있어. 별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법. 오르메다.
0: 나는 얼음맨에게 투명망토를 뺏겼고 바로 모습이 드러났어.
2: 어휴, 힘들다.
0: 컵 곳곳에서 차가운 얼음맨과 만난 내 친구들도
2: 뭐야? 얼음맨! 누구세요?
0: 모두 투명망토를 뺏기고 말았지. 우리는 차가운 얼음에게 열을 뺏기면서 수증기에서 다시 물방울이 되어 컵 곳곳에 방울방울 맺히기 시작했어. 컵에 물이 묻게 되면 아주 미끄러워져. 그래서 공구가 실수를 하고 말았던 거야.
3: 나 우리 언니 오신 이거 우연어!
4: 차가운 음료를 마실 때는 컵에 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
0: 그래, 우리가 늘 투명망토를 입고 날고 있다는 걸 잊지 마.
4: 알았어. 자, 미끄럽지 않게 잘 닦아서 먹어.
3: 고마워, 누나.
4: 근데 누나, 응? 봉구는 어떻게 됐어?
5: 봉구가 어떻게 되냐면
0: 음료수 쏟은 치마는 깨끗이 빨아 널었고
6: 치마 마를 때까지 아줌마 바지 입고 있으라.
4: 야!
6: 아, 이쁘다 이쁘다.
4: 보니야, 아, 니는 몸빼 바지 입어도 이쁘다.
7: 니네는 머리 입어도 다 이쁘다.
0: 봉구는 친구들과 엄마 아빠와 함께 최고로 행복한 생일을 보냈대.
4: 모두 재밌었겠다.
5: 맞아.

0: 그럼 이제 이 물방울 딱지 낮추라.
1: 누나랑 노래 잘 부르게 줄게. 오예, 오예.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0: 오예.

0: 연습해볼까? 수증기는
1: 날아다닌다.
0: 차가운 것이
1: 만나게 되면
0: 물방울 되어
1: 눈에 보이지.
0: 우와, 저 여기
1: 우와, 물방울 딱지 맞았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고양이가 꿈꾸는 삶이란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닐까요? 찬바람 스며들 틈 없는 포근한 집과 넉넉한 먹거리. 그리고 언제나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집사의 손길.
1: 애기가 너무 귀엽잖아요. 꾸꾸게 하는 모습이.
0: 꿈꾸던 삶이 현실로 펼쳐진 고양이들의 보금자리. 놀랍게도 이 멋진 꿈의 집은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2: 어린아이들이 고양이에게도 빵을 주고 싶다고 했대요. 그걸 아파트에서 듣고 그 아파트에 집이 생긴다고 하면 어떤 모양일까 그랬는데 그게 이글루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 이글루가 돔 모양이잖아요. 합쳐서 빵돔 하우스.
0: 고양이와 더불어 사는 특별한 아파트. 주민들과 이웃이 되어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고양이가 무려 18마리나 된다고 하는데요.
3: 진짜 사랑스럽고 진짜 너무 귀엽고 진짜 너무 특별하고요. 진짜 너무 까만색 귀엽고요. 진짜 너무...
4: 무슨 일이야?
0: 매일 깜짝 선물로 모두를 놀라게 하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바람처럼 사라져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하는 고양이도 있죠.
5: 어딨어?
0: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땅도마우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코끝에 스치는 찬바람에 몸이 절로 움츠러드는 아침. 대충 고양이 세수를 하고 집을 나선 아이들이 있습니다. 고양이들의 아침밥을 챙겨주기 위해서인데요.
6: 너네가 한 마리씩 주면 돼. 이모는 캔 닦게.
7: 고양이도 닭가슴살 좀.
0: 그런데 밥그릇이 도대체 몇 개인 거죠? 밥그릇만 봐도 배가 부른 느낌입니다.
8: 코코는 이 차리스를 좋아하고 금고는 닭가슴살이 좋아하고 건강이는 아무거나 다 잘해요.
0: 맞춤형 식단은 기본. 나이 들거나 아픈 고양이들에겐 직접 배달까지 한다고 하네요.
9: 아니, 잡을 수 있다고 얘는. 먹어. 늙어.
0: 빵도마우스의 막내라는 이 녀석.
9: 맛있게 먹어. 어머.
0: 두 달 전 구조돼 새 식구가 된 솔라인데요.
10: 네, 이 친구는 이름은 솔라고 성별은 남자고 되게 깨발랄하고 호기심이 많은 친구예요.
11: 몇 살인데요?
10: 대략 한 3개월? 2개월? 1개월 정도? 어머, 애기야.
12: 터보야.
0: 그런가 하면 빵도마우스의 터줏대감 터보.
10: 이 친구는 이름은 터보고 나이는 한 80살 정도 되고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고양이예요. 얘는 털이 이제 나이 들다 보니까 많이 없어서 추워서 항상 히터라이트 옆에 있어요. 얘가 좋아? 따뜻해?
0: 한편 어린이 집사들은 엉덩이 붙일 틈이 없습니다.
13: 유주야, 물 좀 꺼줘.
0: 고양이들이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챙겨야 할 일이 산더미이기 때문이죠.
14: 여기 이렇게 역할이 나눠져 있어요?
13: 네. 저는 고양이는 깨끗한 물을 마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갈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10: 저는 고양이들이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사료를 담당하고 있고,
15: 저는 고양이를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라지 오이터를.
16: 아니, 에이다라고 에이다!
0: 발음이 대수인가요? 중요한 건 고양이들을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는 어여쁜 마음. 이런 아이들을 아파트에선 식빵이라고 부른다는데요. 매일 먹는 식빵처럼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란 뜻이라고 하네요.

0: 청소를 마치자마자 분주히 발길을 옮기는 식빵이들. 빵도마우스에서 나와 사는 고양이들에게도 밥을 챙겨주기 위해서인데요.
1: 예뻐, 세마.
2: 얘들아, 뭔 일이냐?
3: 야, 너희들 놀랄까봐 이모가 얘기 안 했는데 사실은 매일 금고가 쥐를 하나씩 잡아다줘.
2: 아, 진짜요?
4: 고맙다고 매일 이렇게 쥐를 보내는 거야. 놀라긴 하겠지만 고맙기도 해서 이모는 항상 고마워, 잘 먹을게 이렇게 얘기해. 먹진 않겠지, 그치?
0: 이 녀석이 바로 매일 깜짝 선물을 물어오는 주인공, 금고.
4: 저희 금고가 작년 겨울에 급식량이로 들어왔는데 상태가 구내염도 있고 막 다른 고양이한테 다쳐가지고 여기저기 막 피도 흘리고 막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정말 들어올 때는 약간 정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정말 거지꼴이었어요, 정말.
0: 성취하는 녀석을 그저 두고 볼 수 없었죠. 그렇게 겨우내 정성껏 치료를 해주자
4: 봄쯤 되니까 이쪽으로 이제 이사를 왔는데 매일 쥐를 한 마리씩 잡아다 줘요. 저희한테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 매일 쥐를 받고 있습니다. 선물로.
0: 이런 걸 두고 고양이의 보은이라고 하나요? 녀석의 마음이 느껴지는 듯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1: 잠시만.
3: 금고 많이 먹어. 내일은 굳이 안 갖고 와도 된다, 선물은.
0: 이렇게 온몸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1: 일로 와.
0: 아직 집사들에게 마음을 터놓는 법이 서툰 녀석도 있습니다.
1: 잡아서 넣을까? 그건 일로와. 괜찮아? 도망갔어. 쉽지 않은데?
0: 고양이들 사이 가장 인기 좋다는 낚싯대로 유혹해봐도 점점 멀어지기만 하는 레미.
1: 안 오지?
0: 어린이 집사들이 레미와 빨리 가까워지려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5: 지금 뭐 하고 있는 건데요?
1: 새로운 고양이들 두 마리가 있는데 걔네들 여기 새로운 지 펫도어 사용하게 하려고 교육하고 있어요.
0: 그 속사정을 알 턱이 없는 레미. 요리조리 도망다니기 바쁩니다. 아우, 이러다가 오늘 훈련 시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1: 이거 먹게. 응? 봐봐. 자, 이리 와봐. 그렇지, 머리로 밀어. 이렇게 밀어봐.
0: 아우, 머리를 살짝만 밀면 되는데 영 머리를 못 쓰는 쏠라네요. 결국 간식까지 동원해보는데요. 아이고,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라고 있는가 봅니다.
5: 이 훈련을 시킬 때 네. 얼마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1: 오래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 익숙해져야 하니까. 어머. 한다. 어머. 했다. 오, 이렇게 했어?
5: 성공한 거예요?
1: 네, 맞아요. 제가 아까 후추로 그 유인을 해서 잘 된 것 같아요.
0: 고양이가 없는 아파트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금이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상황은 달랐다고 합니다.
4: 지저분하다 생각해서 쫓아내는 분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이들 생각해, 자기 아이들 생각하다 보니까 더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0: 밥을 챙겨주는 일조차 눈치를 봐야 했던 시절.
4: 어떤 분이 자기 집 밑에 고양이 밥을 준다고 내려오셔서 새끼 고양이를 제 앞에서 죽였거든요. 제 앞에 죽이는 걸 보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렇게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데 그때는 동물보호법도 없고 그런 충격을 받고 나니까 조금 인식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0: 조립식 주택을 지어 길

0: 고양이들을 불러 모아 관리하기 시작했고 결과는 대성공! 자연스럽게 아파트의 고양이 관련 민원도 줄어들었죠.
1: 그거에 큰 일조를 한 게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저를 보고 따라하고 집에 가서 부모님을 설득시키고 또 엄마 아빠를 데리고 오기도 하면서 인식이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0: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의 사랑방이 된 빵도마우스. 그런 이곳에 최근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비명이 들려온 곳은 아파트 단지 한편의 화단.

0: 잔뜩 얻어 터진 건강이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이때 가해냥으로 추정되는 고양이 한 마리가 포착됐습니다. 조용히 녀석의 뒤를 밟아보는데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녀석. 헛다리를 짚은 건가 싶던 그 순간. 이유라도 알고 당하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느닷없이 급발진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 녀석. 대체 누군가요?
1: 고양이 중에서도 아이돌이라고 하나요? 좀 잘생겼거든요.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사람한테 너무나 친화적인데 고양이한테는 일단 한 대 때리고 들어갑니다.
0: 일명 빵그마우스의 폭군이라 불리는 오레오. 빵도마우스에서 태어나 주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온실 속 화초처럼 자라온 오레오. 순했던 녀석이 돌변한 건 지난 여름 그 사건이 벌어지면서랍니다.
1: 우리하고 한 30분 동안을 미친 듯이 싸워가지고 제가 물을 뿌려도 놓지를 않고 아무리 뛰어내도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0분간 싸우더니 한 명의 턱이 탁 부러진 거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하여튼
0: 결국 턱뼈에 철심을 박는 대수술을 받게 된 오레오.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녀석은 더 이상 예전의 오레오가 아니었습니다. 아팠던 만큼 강해지기 위해 피나는 노력으로 스스로를 단련하고 또 단련했죠. 그리하여 화려한 서력전이 펼쳐지는 줄 알았는데.
2: 그럼 두 마리는 이제 안 싸워요, 눈길이하고.
1: 눈길이가 피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뒤로.
3: 눈길이 오네, 이제. 경계섰어요. 눈길아.
0: 오레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피해 버립니다.
3: 일로 와, 눈길아, 눈길이 이거 보자.
4: 아이고.
3: 자, 오레오.
0: 그렇게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왕좌에 오른 오레오. 문제는 폭군이 되어 고양이들을 마구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1: 스프레이를 너무 해가지고 철로 된 집이었는데 사갔어요, 밑에가. 결국 뜯을 수밖에 없었고 오레오가 스프레이 해놓으니까 냄새도 많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철거하고 새로 집을 지었거든요. 오레오가 다른 친구랑 많이 싸우잖아.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까?
5: 비치 비키니나 혼자만의 공간 철창이나 일단 가둬놓고 며칠 동안 그러면 살짝 외로움을 느껴가지고 친구가 애들한테 잘해주지 않을까요?
6: 저요. 그 오레오 발에 스펀지를 씌워서 맞아도 안 아프게 해요. 그럼 오레오가 싸울 의욕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7: 너희들은 오레오 입양은 어떻게 생각해?
8: 오레오가 입양이 되면 또 혼자 외로워가지고 쓸쓸해가지고 그 사람 집에 있는 벽지를 뜯을 수도 있어.
1: 아, 입양 가서? 아, 그.

0: 그 생각까지 하는구나.
1: 오레오가 없으면 많이 허무할 것 같은데 뭔가
2: 과장하고
3: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봐도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한숨만 깊어집니다. 빵도마우스의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기 위해 나응식 수의사가 출동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4: 안녕. 고양이 부탁해 나응식 수의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어디 오셨죠?
4: 아, 아닙니다. 여기가 빵도마우스라는 건가요?
0: 네.
4: 빵동?
0: 네.
4: 왜 어떤 의미의 빵동?
0: 빵을 나눠주는 뜻이에요.
4: 그런데 여기에 고양이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고양이들한테 빵을 나눠줄 수 없잖아요.
0: 사료를 기여한다고.
4: 아, 사료를. 고양이 부탁해 이렇게 어린 친구들 나온 건 제 기억으로는 처음이거든요.
0: 아, 진짜요?
4: 네. 네. 빵도마우스 좀 구경 좀 시켜주시겠어요?
0: 네, 네. 들어가시죠. 네. 먼저 들어가세요. 네.
4: 성기장판도 있고.
0: 네네.
4: 겨울 나기 너무 힘든데.
0: 아, 네. 따뜻한 걸 좋아하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수술비도 저희가 인테리어에서 하얀 걸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4: 제가 봤던 진짜 뭐라 그럴까. 길에서 생활하는? 아니면 동네 고양이란 말도 쓰는데. 네네. 동네 고양이들을 위한 곳 중에 거의 제일 좋은 펜트하우스 같은 느낌이에요.
3: 아직 놀라기는 이르죠? 두 번째 공간도 살펴볼까요?
4: 우와. 여기도 너무 좋네요.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아이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도, 펫도어도 달아주고. 항상 중요한 게 겨울 되면 길에서 생활하거나, 이게 뭐 아파트이긴 하지만, 동네 고양이들이 힘든 게 물 마시는 거거든요. 물이 얼고,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는 데가 없는 게 힘든 데인데, 이곳은 되게 그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 의견 일치가 되게 잘 되시고, 합심이 되게 잘 되신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좋은 곳에 어떤 도대체 문제가 있길래?
5: 그러니까요. 오레오라는 고양이가 있는데.
4: 네. 턱뼈까지 부러질 정도로 싸우는 건 쉽지가 않은데요. 보통 그렇죠. 막 털이 날리는 정도지.
5: 아, 털은 뭐 무지하게 빠졌고.
4: 이 친구가 누구예요?
5: 오레오.
4: 아, 얘가 오레오예요?
3: 마치 폭군 마냥 주변 고양이들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오레오. 장난이라기엔 도가 지나친 상황.
4: 얘는 이렇게 옆구리를 보이잖아요. 옆구리를 보이고 이게 T자형이라고 하는데,
5: 네.
4: T형 자세, T형 그 위치는 뭐냐면 얘가 가해고 얘가 피해고양이.
5: 아, 그렇군요.
4: 이렇게 됐어요. 내가 옆구리를 보고 도망가려고 하는. 제가 봤을 때는 오레오가 좀 욕심쟁이 같긴 해.
5: 네, 욕심이 좀 있어요.
4: 노는 것도 좋아하고.
5: 맞아요.
4: 그 다음에 공간도 너무 좋아.
5: 네, 사람들도 너무 좋아요. 그냥이거든요.
4: 그러니까 사람도 내가 다 사람도 독차지해야 돼. 공간도 독차지해야 돼. 먹는 것도 독차지해야 돼.
5: 맞아요. 먹는 걸 다 때려요. 자기도 안 먹으면서.
4: 네. 그게 소유성. 소유성 약간 문제행동 있는 거예요.
3: 집에 스프레이를 했던 것도 영역에 대한 과도한 소유욕 때문.
4: 만약에 뭐 보호자님 물건인데 누가 가져갈까 봐 어떻게 해요? 옛날에
5: 못 가져가겠죠.
4: 이름표 적어놓잖아요.
5: 네,
4: 붙여놓은 네임택 같은 거. 그러니까 마킹은 자기 이름 적어놓는 거예요.
5: 그럼 다른 고양이가 지나가 스프레이한 자리는 더 하고요.
4: 덮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쓴 것도 지우고 또 쓰는 거잖아요.
5: 아, 정말.
3: 눈길이와의 혈투 역시 영역을 두고 벌인 서열 다툼이었던 거죠.
4: 얘가 되게 오레오를 무서워하네요.
5: 눈길이가요?
4: 네.
5: 그건 얘가 물었는데.
4: 그거는 싸우다가.
5: 아, 싸우다가.
4: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약자, 티격태격 하다가 약한 사람들은 어때요? 눈 감고 막 휘두를 때 있잖아요.
5: 네네.
4: 그러다 펀치가 맞은 거예요.
5: 아, 그런 건가요?
4: 네.
5: 저는 얘가 더 센 줄 알았어요.
4: 아니에요.
5: 다치기도 오레오가 다쳤기 때문에.
4: 아니요. 센 아이는 여기 떠나지 않습니다.
5: 아, 그렇구나.
4: 기본적으로. 공간에 대한 내 거라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공간을 버리지 않아요.
3: 실제로 오레오와 눈길이를 한 공간에 두자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떠는 눈길이. 여유로운 오레오와 정반대로 자리를 박차고 줄행랑을 치는 모습.

0: 어디까지 포착됐죠?
1: 1호가 턱을 다치고 나서부터 이렇게 공격하는 게 더 심해졌거든요. 그런 거는 어떤 또 연관성이
2: 있는지.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도 감기 걸리고 몸 아프면 더 예민해지잖아요.
1: 네.
2: 고양이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내가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자기는 밀리거든요.
1: 아, 그렇구나.
2: 그럴수록 이빨을 더 보이거나 더 자기가 힘 있는 척, 센 척을 할 수밖에 없어요.
1: 그래서 그렇게 짜증을 내고 그랬구나.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레오는
1: 네.
2: 오레오만의 어떻게 보면은 궁전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도 뭐 궁전 같은 거지만
1: 네.
2: 오레오만의 아지트를 만들어주는 게 오레오가 정서적으로 훨씬 편안하고 다른 친구들이 요 빵도마우스나 비치 비키니 새로운 신축
1: 네.
2: 이 공간을 이용하는데 서로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1: 아, 그렇군요. 네.
2: 현재 오레오는 어디 있나요?
1: 아, 참 주인공께서 지금
2: 네.
1: 나가셨는데 제가 세 번을 놓쳐가지고
2: 세 번이나요?
1: 네.
0: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1시간 전 야옹신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던 그때 오레오가 도주해버리고 만 것.
3: 어딨어?
0: 극적으로 발견했으나 또다시 도망쳐버린 녀석.
2: 그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고양이들이 한번 어떤 특정 공간이나 특정 상황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생기거나 뭐 약간 내가 위협받았다고 인식이 되면 그 상황에 대해서 잊혀지는데 아니면 좀 마음이 가라앉는 데는 최소 이틀에서 3일 더 길게 걸릴 수도 있기는 해요.
0: 솔루션을 앞두고 문제냥이 사라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모두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사이 어느새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녀석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솔루션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2: 요게
1: 네.
2: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오레오만의 이제 궁전
1: 네. 네.
2: 공간을 여기 3층으로 해서 여기다가 네. 좀 배치를 할게요.
1: 네.
0: 심리적인 안정 회복은 물론 고양이들과의 불필요한 마찰까지 예방할 수 있는 3층 궁전.
2: 이걸 오레오 쓰던 거예요? 네, 오, 좋네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0: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채취가 묻은 물건을 넣어주고요.
2: 밥그릇, 물그릇, 네. 오레오 쓰던 거. 네. 그러면 편하게 먹을 수 있겠고 여기다
0: 이렇게 꾸며주면 소유욕이 강한 오레오가 경쟁 스트레스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겠네요.
2: 이거를 좀 넓게 해서
1: 네.
2: 넓으니까 되게 넓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네, 그러니까 눈이 마주친다는 게 고양이들끼리에서는 긴장감을 되게 많이 입어요. 네, 좋습니다.
1: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 친구하고 시선도 안 마주치고
2: 다른 애들이 편할 거예요. 확실히
1: 아...
2: 다른 애들이 아... 오레오는 여기서 쉬고 있고
1: 네네네.
2: 다른 애들은 뭐 오레오 없네 안 보이니까 잘 지내다가 이제 애들 나가면 오레오는 이렇게 좀 그러게 하고 좀 보여줄
1: 텐데 아...
2: 이거를 조금씩 이제 한 네네. 10%씩 이렇게 오픈해 주는 거거든요. 익숙해지고 이렇게
1: 아...
2: 이렇게 여기 좀 열렸으면 여기 좀 보고
1: 네.
0: 여기에 집사들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이 곁들여진다면 오레오도 금세 안정을 되찾을 거라고 하네요.
2: 저는 항상 고양이들끼리 격리를 하기도 한 분리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분리가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서서히 익숙해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오레오가 공격하지 않고 마킹하지 않는 상황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주는 거를 추천드리죠.
0: 다음 날 오레오가 무사히 귀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새로운 집에서 잘 적응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레오야, 앞으로 여기서 마음 편히 쉬면 돼. 빵도마우스에도 오래오래 웃을 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차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획,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믹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솔개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0: 봄의 막바지 산자락은 싱그럽게 물들고 보령은 속속들이 새로운 멋을 덧입습니다.
1: 허브랜드라 그런가 허브향이 냄새가 나네요.
0: 발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움이 한가득. 사진 좀 찍는다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쯤 찾는 보령의 명소가 있다고요.
1: 한 도시에서 이렇게 자연의 조건을 이렇게 고루 갖추기가 쉽지 않은데 보령은 그런 걸 다 갖추고 있어요. 아이고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0: 우리나라 꽃 무궁화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져보는 특별한 경험까지 보령의 여름은 이제 시작입니다.

0: 무궁화꽃은 여름꽃으로서 매일매일 새롭게 피는 꽃인데.
1: 눈으로 한번, 사진으로 또 한번 담고 싶은 보령의 아름다운 풍경. 오래도록 마음속 예쁜 한 컷으로 남을 보령을 지금 만나봅니다.
2: 일단 하늘이 깨끗하고 맑으니까 사진 찍어도 어디도 다 이쁘고, 네, 흐르기도 하는데 하늘까지 이쁘니까 바다까지 아, 좋았습니다.

0: 대천 해수욕장에 있는 남포면. 오늘은 이곳에 있는 고혹적인 전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고개 돌리는 곳마다 매력 넘치는 보령. 특히 아름다운 자연이 있어 2022년에만 무려 2,200만 명이 보령을 여행지로 선택했는데요. 그 중심엔 이 바다. 가슴 뻥 뚫리게 참 좋은 바다가 있습니다.
1: 여기에서 그 전에 우리가 조개 잡는 추억도 있었고 맛집도 너무 많이 있어서
2: 바다도 맑고 낚시꾼분들도 많으시고 물고기도 싱싱하고 너무 맛있죠.
3: 최고예요?
2: 네.
0: 요즘 보령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사진. 보령은 사진 맛집으로도 인기입니다. 특히 SNS를 즐기는 MZ세대들에게 보령은 사계절 다채로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관광지죠. 대천 해수욕장에서 육로로 연결된 작은 섬. 남포 방조제를 건너면 닿는 죽도입니다. 죽도는 대나무가 많이 자생하는 섬이라 죽도로 불리게 됐는데요. 지금은 섬 전체가 아기자기한 정원으로 꾸며져 있어 봄부터 가을까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4: 예쁘다.
5: 배경이 이뻐요, 땀이 이뻐요.
4: 딸이 이쁘죠.
6: 좋아요.
7: 좋아요. 좋아요.
8: 아, 포즈가 딱 우리 엄마 처녀적 시절 포즈를 잡으시네.
7: 물도 있고 산도 있고 집도 있고 꽃도 있고 사람도 있고 다 좋잖아요.
9: 꽃은 여기 있는데.
0: 한국식 전통 정원을 테마로 꾸며진 죽도. 이 작은 섬이 보령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사랑받는 것이죠. 이 정원 어디서든 아름다운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섬 전체를 도는데 1시간 반이면 충분해서 산책 코스로도 즐기기 충분합니다.
10: 사람들이 도시에 살다가 이게 바다를 한 가열로 돌아다니니까 그게 마음이 확 트인 것 같아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11: 일단 하늘이 깨끗하고 맑으니까 사진 찍어도 어디도 다 이쁘고 네, 흐르기도 하는데 하늘까지 이쁘니까 바다까지 다 좋았습니다.
0: 특히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가 많은 것이 가장 큰 매력. 1993년부터 가꾸기 시작한 정원이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된 건 이곳을 소유하고 있던 한 작가의 고집 덕분이었답니다.
12: 원래 펜션 단지가 들어서기로 했던 거를 갖다가 펜션 단지가 들어서면은 여기 해송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살리자 해갖고 펜션 사업을 안 하기로 하고.
0: 죽도가 품은 천혜의 비경을 보존하기 위해 섬 전체를 정원으로 만든 선택. 특히 2km에 달하는 회랑을 따라 걸으면 섬을

0: 일조할 수 있답니다. 섬 곳곳에는 다양한 조형물들이 자연과 어우러져 그 매력을 더하는데요. 특히 여러 종교의 상징물도 만날 수 있습니다.
1: 여기도 자연 친화적이지만 종교적인 것들을 갖다가 다 옮겨놓고 녹은 의미는 모든 종교도 하나의 뭐 공통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0: 죽도를 걷다 보면 아주 특별한 멋을 만날 수 있답니다. 한우, 7채가 모여있는 작은 마을인데요. 원래 계단식 받치던 곳에 한두 채씩 집을 안친 특이한 모습. 이곳에 있는 한옥은 모두 어딘가에서 실제 사람이 이용하던 고택인데요.
1: 보건한옥은 그곳에 있던 한옥들을 옮겨갖고 다시 여기에다가 복원을 하는 한옥이죠. 지금 많이 없어지잖아요. 예전처럼 뭐 한옥들 뭐 보기 힘들고 그러니까 옛 것을 다시 후세들한테 보여줄 수 있게끔 지금 여기에다가 다 옮겨놓은 겁니다.
0: 보존을 위해 이곳으로 오지 않았다면 이미 철거됐었을 옛 가옥. 서해의 작은 섬이 한옥의 안식처가 된 셈이네요. 모든 한옥에서는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풍경이 죽도를 찾아올 이유일 것입니다.
2: 오랜만에 왔더니 예. 너무 이 바다가 좋고 경치가 너무 멋있어. 아주 살맛나. 보니까 이사 왔으면 좋겠어.
3: 그전에 죽도라는 데는 알았는데 여기 사원이라는 데는 처음 예 와봤거든요. 뒤늦게 온 걸 좀 후회하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0: 죽도는 특히 석양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때문에 예쁜 석양을 담으러 시간을 맞춰 출사를 오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아름다운 섬 죽도를 즐기려면 때를 잘 맞춰야 한다네요. 7, 8월엔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방하지만 그 외 기간에는 금요일부터 일요일, 공휴일에만 관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엔 문을 닫는다니 기억해 두세요. 남포 면에서 찾은 사진 명소 또 한 곳. 그런데 새로 생긴 관광 명소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아, 이 터널에 답이 있는 거로군요. 지난 2021년에 개통된 보령 해저 터널. 개통식 날엔 장사진을 이뤘을 만큼 사람들 관심이 높았는데요. 충남 보령에서 원산도를 잇는 해저 터널이 개통되며 안면도까지 닿는 새로운 길이 생긴 겁니다. 무려 6.9km나 되는 긴 터널 안엔 미디어 파사드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서해 바다 풍경을 형상화했다네요. 터널을 빠져나오면 닿는 섬 원산도. 원산도는 멧돼지의 형상을 닮았다고 해 원산도라는 이름이 붙었답니다. 해저 터널이 생기기 전엔 섬 안에 버스도 다니지 않았던 곳. 그만큼 청정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곳인데요. 원산도의 최고봉인 오로봉에는 조선시대에 설치된 봉수대가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0: 하는 거.
1: 아, 그래요?
0: 예, 이제 어딜 가든 집에 해보를 이제 지을 때 이제 이런 것도 좀 참 저만 좋고.
2: 산도는 일단 바닷가라 해수욕장이 좋고요. 유명한 카페도 많고요. 그리고 뭐 시끄럽지도 않고.
3: 해저 터널 개통 후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산도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에 카페가 생긴 건데요. 이곳 역시 사진 명소로 인기가 많은 곳. 아, 게다가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좀 특이한 디저트가 있답니다.
4: 모양은 원래 알고 있던 거고요. 종류가 조금 더 다양하다.
3: 원산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담은 귀여운 디저트들. 이건 봉수대 모양으로 만든 빵이라는데 좀 비슷해 보이십니까?
5: 노을 맛집인데 하늘, 땅, 바다를 표현하는 에이드입니다.
3: 음료 역시 독특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눈길이 먼저 가는 메뉴를 만날 수 있는 건데요. 이 음료는 세 가지 맛, 세 가지 색의 시럽을 넣어 만든 에이드로 원산도 앞바다에서 만나는 노을을 표현한 거라는데요. 아,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입도 즐겁고 눈은 더 즐거운 시간. 원산도에서 찾은 특별한 재미죠.
6: 휴가 안에서 아이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요. 생각보다 잘 꾸며져 있고요. 그 편의시설도 잘 되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5: 촬영도 많이 하시고요. 네, 가족분들이랑 이제 즐기다 가십니다.
3: 카페 근처는 원산도 1등 사진 포인트.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저마다 인생 사진을 남겨보는데요.
7: 잘 나온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8: 사진 찍기가 좋아요.
9: 사진 잘 나와요.
8: 네, 잘 나와요.
10: 어디 있어요?
11: 엄마, 이렇게 찍는
10: 거. 웃어줘. 하나, 둘, 셋. 생각보다 해저 터널도 길고, 네, 좀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다시 다음에 오면 또 한 번 더 오고 싶더라고요.
12: 하나, 둘, 셋,
13: 보령!
3: 보령에서 만든 잊지 못할 추억이 사진 속에 콕 박혀 있습니다.

0: 사진, 화면, 보령에서 여길 빼놓을 수 없다죠. 바로 여전히 하루 한두 번 열차가 지나가는 작은 역입니다. 이름부터 독특한 청소역.
1: 이 청소역 한번 찍어야 되겠네. 나무가 자꾸 크면서 건물을 가리네. 간이역이 많이 요즘은 좀 사라지고 없는데 이 장항선에서 유일하게 간이역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이 청소역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고향에 있는 이 청소역을 기록으로 남겼다. 나중에 후손들이 그 사진으로라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찍었습니다. 네, 청소역의 자랑거리가 이 택시 운전사 영화 촬영을 한 곳이라서.
0: 간역 곳곳엔 사진으로 남기기 좋은 귀여운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오래된 택시. 그래서 영화 배경으로도 이곳이 자주 나왔다고요?
1: 저 기념으로 한번 찍어줘요. 여기 앉을게. 남자 학생들이 아주.

0: 잘생겼네.
1: 이뻐.
0: 고모님 거기 한번 사보시는데 한번 찍게. 아, 멋집니다. 멋져. 예? 청소역이라 와니까 뭐지? 딱 어디 가서 보겠어요? 옛날에 이런 가정집에서 이런 차를 갖고 있었으면은 완전 갑부, 예? 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 사진은 뒷전, 어느새 추억 속에 잠깁니다.
0: 야, 이거 몇십 년 만에 해보는 것 같은데요?

0: 청소역에서 차로 30분 떨어진 웅천읍. 이곳까지 걸음을 옮긴 이유는 딱 하나.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메뉴 때문인데요. 보령에서 명성이 자자한 독특한 중식. 이름부터 특이하답니다.
1: 이 집이 보령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라주면이 맛있다고 해서 먹으러 왔습니다.
2: 약간 비주얼로 말하자면 짜장보다는 묽고 짬뽕보다는 걸쭉해요. 그래서 약간 볶음면 같은 타입인데 그렇다 같이 볶아서 나가는 게 아니라 양념 위에 덮밥식으로 올려지는 그런 고명이에요. 그래서 그걸 같이 곁들여서 면하고 먹는 게 라주면이에요.
0: 라조면은 주 재료가 해물인 면 요리. 각종 채소에 해물을 넣고 기름에 달달 볶다가 고춧가루로 매운맛도 팍팍. 중식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이것. 불맛도 화끈하게 입혀주는데요. 여기까지는 짬뽕과 좀 비슷한 것 같죠? 여기에 전분 가루를 푼 물에 넣고 졸이면 라조면 소스 완성된다 해 이거. 이 독특한 맛에 매료돼 보령을 찾는 손님도 많다는데요. 좀 빨간 짜장 소스 같기도 졸인 짬뽕 같기도 한 독특한 모습. 들어는 보셨는가요? 보령의 라조면입니다. 하하, 근데 그나저나 군침이 도네요.
1: 와, 맛있겠네요. 맛있겠다.
0: 기대에 한껏 부푼 작가님들 슥슥 일단 비벼보시는데요. 그 모습만 봐도 맛이 진작이 갑니다.
3: 이마 맛있네. 해물 짜장면하고 완전 틀린 게 일단 칼칼한 게 맛있어.
4: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쫄깃쫄깃하고 감칠맛이 있어요.
1: 우리 보령은 자연 경관 풍경도 아주 아름답고요. 이렇게 맛있는 맛집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0: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운 한 끼였습니다. 자, 오늘 사진 나들이의 마지막 장소. 봄꽃과 여름꽃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예술공원입니다. 이곳은 18헥타르에 달하는 대규모 종합예술공원인데요. 자연과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공원 곳곳에 7개의 연못과 폭포, 산책로 등이 조성돼 있어서 사진 찍기에도 안성맞춤. 천천히 걸으며 자연을 감상하기에도 그만이죠.
1: 예술공원에 봄 사진을 좀 찍으려고. 요새 연록이 아주 이쁘잖아요. 오전에 비가 와서 많이 걱정을 했더니 그래도 비가 그쳐주고 오히려 빗그친 후라서 그러나 색깔이 더 자연 연록색이 너무 더 푸르고 좋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0: 지금이 딱 제철인 데이지가 만개한 정원. 거기에 다양한 계절 꽃과 허브까지 두루 만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1: 이 허브랜드라 그런가 허브 향이 냄새가 나네요.
5: 그냥 개천이었었거든요.
1: 맞아요. 네.
5: 이 집, 논 이런 거 그냥 개천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1: 이쪽 이 호수에 반향이 좋으니까요. 반향을 한번 찍자고요.
0: 내 고향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까지 꾹꾹 담아 이 참 좋은 순간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1: 보령은요, 자연 환경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뭐 산이면 산, 계곡이면 계곡, 바다, 항구, 뭐 댐도 있고 호수도 있고 한 도시에서 이렇게 자연의 조건을 이렇게 고루 갖추기가 쉽지 않은데 도령은 그런 걸 다 갖추고 있어요.
5: 많은 분들이 와서 다녀가시기도 하고 좋은 추억들도 많이 담아가시고 이 지역이 정말 자랑스럽죠. 태어났다는 자체가.
1: 우리 학생들 어디서 왔어요?
6: 황산.
1: 황산?
6: 황산. 강경훈련 조금.
1: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어디서 오셨어요?
7: 하주에서 오셨어요.
1: 예? 하주서요? 아이고, 그렇게 멀리 오셨어요?
8: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노인들을 모시고 여행을 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관광지가 하도 몇십 년, 한 40년을 가다 보니까 갈 만한 장소 고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가 옛날에 제가 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여기 한번 오게 됐어요.
1: 아, 저희는 여기 지역의 사진 작가들이에요. 저희들이 기념으로 지금 촬영 한번 해드릴까요?
0: 보령에서 후한 인심까지 만났으니 영원히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시겠죠.
1: 자, 제가 찍겠습니다.
9: 오케이, 보령!
1: 아이고,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0: 알록달록 다채로운 매력이 있는 고장 보령. 여행하기 딱 좋은 계절.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보령에서 내 인생의 풍경 하나씩 만드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0: 베트남 남부 새우 양식장의 메카로 불리는 까마우 지역. 이곳에서 양식한 새우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수출되는데요. 대량 양식이다 보니 한 번에 수확하는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리저리 튀어오르는 성난 새우떼의 공격에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작업자들. 3개월간 키운 새우를 출하하는 날이면 하루에도 수백 번씩 새우를 날라야 하는데요. 라면 한 그릇으로 허기를 달래가며 강행군을 이어가는 작업자들. 수확이 끝나면 이제부터는 가공 공장이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새우 손질의 속도가 일당을 결정짓는 척도. 껍질을 까고 실처럼 가는 내장을 빼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는 손이 눈보다 빠른 작업자들. 새우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급속 냉동은 필수인데요.
1: 냉동하고 돌려고요.
0: 영하 40도 가까이 얼린 흰다리 새우와 블랙타이거 새우는 전 세계 식탁에 오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베트남의 대표 음식 월남쌈. 주재료인 라이스페이퍼를 전통 방식으로 만들기 위해

0: 구슬땀을 흘리는 작업자들.
1: 상점마다 37도, 37 좋지.
0: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찜통더위에 아궁이 앞에서의 작업은 뜨거운 열기와의 사투입니다. 오로지 수작업으로 만드는 라이스 페이퍼. 재료를 얻기 위해 10m 높이의 나무를 거침없이 오르는데요.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잠시도 하늘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의 새우 양식장과 수제 라이스 페이퍼를 만드는 그 뜨거운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수산물 중 하나인 새우. 그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다양한 요리에서 주연으로, 때로는 조연으로 활약하는 식재료인데요. 특히 손질돼 사용하기 편리한 냉동새우는 마트나 슈퍼마켓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더욱 친숙한 식재료가 됐습니다. 우리 밥상에도 자주 오르는 이 새우의 최대 수입국이 베트남. 그 중에서도 탱글탱글한 식감에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블랙타이거 새우. 양식하는 곳이 많아 가성비 좋기로 손꼽히는 흰다리 새우가 가장 많이 들어온다는데요. 새우를 양식하는 곳을 찾아 베트남의 남부 까마우 지역으로 왔습니다. 수도인 호치민에서 남서쪽으로 30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드넓은 평야가 펼쳐진 지역인데요. 벼농사와 함께 각종 수산물 양식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새우 양식의 메카로 불릴 정도로 양식장이 몰려있는 지역인데요. 새우의 천국인 지역답게 다양한 새우 요리를 즐긴다는 이곳. 보기만 해도 그 맛에 군침이 절로 도는 숯불에 구운 새우 꼬치구이. 여기에 베트남 고추의 톡 쏘는 매콤함을 담은 매콤 짭짤한 소스를 바르고 다시 한번 숯불 위에서 은근하게 구워 불향을 입히면 달달한 새우살에 매콤한 양념 맛이 일품인 숯불 꼬치구이가 완성입니다. 먼저 새우를 기름에 넣어 바삭하게 튀기고 함께 들어갈 통마늘도 기름에서 튀겨주는데요. 이걸 하나로 합쳐서 센 불에 볶아주면 알싸한 마늘 맛이 일품인 새우 마늘 볶음 완성. 갓 잡아 싱싱한 블랙타이거 새우는 껍질만 벗겨 회로도 즐기는데요. 싱싱할 때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별미입니다. 다양한 요리로 즐기는 까마우 지역에서 양식된 새우들. 그 맛을 인정받아 전 세계로 수출되는 효자 상품입니다. 까마우 지역의 한 블랙타이거 새우 양식장. 이곳에서 10년째 새우 양식을 하고 있다는데요. 관리자 외에는 입수 금지. 블랙타이거 새우를 보기 위해 쪽배에 올라탑니다. 습지와 비슷한 형태의 양식장을 만들고 치어를 풀어 키운다는 이곳. 사료나 항생제를 쓰지 않고 자연 그대로 키웁니다. 새우가 몇 마리 남았고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수확해봐야 알 수 있다는데요. 블랙타이거 새우를 걷어들일 때는 통발을 사용. 출하 하루 이틀 전에 양식장 가장자리에 넣어뒀다 끌어올립니다. 최대 35cm 이상까지도 크는 블랙타이거 새우. 사람의 손길을 최소화한 양식이기에 이 지역에서는 자연산이라고 부른다는데요.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키워 출하합니다.
2: 흰다리 새우보다 블랙타이거 새우가 더 비싸요?
0: 보통 한 번에 100kg, 많게는 500kg 정도 걷어들이는데요. 통발 넣어둔 위치는 주인장만 알기에 수확은 대부분 혼자 합니다. 사실 치어만 풀어두고 나면 관리할 게 거의 없는 데다 새우의 몸값이 꽤 나가 부업으로도 인기라는데요. 하지만 한 번 병이 돌면 전멸해버리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큽니다.

0: 블랙타이거 새우와 달리 흰다리 새우는 현대식 설비를 갖추고 대량 양식을 하는데요.
1: 오늘 얼마나 출하를 해야 되는 거예요?
0: 비가 내리는 아침, 양식장 한쪽에 작업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한창 작업할 시간에 비 때문에 손발이 묶인 건데요.
2: 비가 bắt cũng được nhưng mà đợi khi nắng lên cho tôm nó chắc vỏ hơn, nó đẹp hơn mình bắt. Tại vì khi đổ mưa đó đồ ngọt nó làm lọt nước rồi đó. Mình cho nó đựng nắng lại nó ok hơn.
1: 오늘 비가 그치긴 해요.
2: 아직 khoảng 9 mấy 10 giờ em mới bắt.
0: 다행히 비가 조금씩 잦아듭니다. 비가 그치자마자 그물부터 던지는 작업자. 흰다리 새우는 대량 사육을 하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최우선. 그래서 수확하는 날의 날씨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납품하는 가공 공장의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사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3: Đúng rồi, phải luộc lên để kiểm tra coi cái đầu nó còn thức ăn hay không. Tại vì nhà máy người ta mua, người ta yêu cầu là tôm phải đảm bảo sạch thức ăn.
0: 수확하기 최소 24시간 전부터 사료 공급 금지. 그래야 내장에 사료가 쌓이지 않는데요. 또한 삶았을 때 머리 안쪽이 붉은색인지도 확인합니다. 그래야 좋은 품질이라는 증표라네요.
2: 오케이, 빨리!
0: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기 무섭게 작업 돌입. 새우 36만 마리 수확 작업이 시작됩니다. 작업자들이 물속에서 커다란 그물을 펼쳐 새우를 가두는데요. 수심도 꽤 깊은 데다 그물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해 물속 작업은 10년 차 이상 작업자들만 하고 있습니다. 수심이 얕은 곳부터 안쪽으로 서서히 들어가며 그물을 좁히는 작업자들. 물속에서 신호를 주면 물 밖에서는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물 안팎에서 협업해 새우를 수확하는데요.
1: 그물로 한번 올리면 몇 킬로 정도 올라와요?
0: 그물 안에 몰린 새우떼가 튀어오르기 시작하면 작업자들도 긴장합니다. 새우 머리에 있는 뾰족한 가시에 눈이 찔리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대형사고. 가지고 있는 그물을 방패 삼아서 눈을 보호해가며 천천히 움직이는데요. 그물도 다뤄야지 새우와 맞서기까지 해야 하니 숙련된 작업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끝나면 이제부터는 새우를 퍼올려야 하는데요. 한 번에 10kg 정도씩 바구니를 30번은 올려야 하는 작업. 이것 또한 물속 작업자들의 몫입니다. 퍼올린 새우는 바로 얼음물 속에 푹 담가주는데요. 새우를 기절시키고 난 후 곧바로 선별 시작. 그물을 치는 과정에서 상처가 나거나 죽는 경우가 많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건 모두 곤란입니다. 수조에 새우를 모두 잡아 올릴 때까지 계속되는 작업. 보통 일은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데요. 비 때문에 늦어져 수확을 끝내려면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가공 공장이 문을 닫기 전에 새우를 보낼 수 있는데요.
1: 그물 몇 번째 내리는 거예요?
4: 야, 그 7, 8개 진짜.
0: 작업이 계속될수록 하얀 거품으로 뒤덮이는 수조.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2: Bọt này không phải là quá chắc đâu chị. Cái này là do tôm khỏe. Tôm khỏe nên cái bọt này á. Mình bắt oxy á, mình sẽ cắt cái răng thì con tôm nó sẽ thở lên.
0: 새우한테 얼굴을 수없이 맞아가면서도 작업을 멈추지 않는 일꾼들. 이렇게 물속에서 새우를 퍼올린 지도 벌써 3시간째인데요.
1: 선생님 힘들지 않으세요?
4: 맞죠, 남자 장 맞.
0: 갑자기 물 밖으로 나오는 작업자들. 양식장 한쪽으로 하나 둘 모여드는데요.
5: nổi quá, thịt nửa nổi. Qua tỉnh bỏ cơm.
0: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느라 아침도 못 먹고 점심때가 한참 지나서야 끼니를 챙기는 작업자들. 점심 메뉴는 새우가 들어간 라면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바로 다시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흰다리 새우 36만 마리, 6톤을 오후 4시 전까지 수확하기 위해 강행군을 이어갑니다.
1: 지금까지 몇 톤 나갔어요?
4: 같이 날로는 멍다.
1: 요즘 이게 키로당 시세가 어느 정도 돼요?
0: 수확한 새우는 선별 과정을 거친 다음 오토바이에 실어 운반하는데요. 한 번에 많이 실을 수도 있지만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새우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옮깁니다. 새우 양식장이 오밀조밀하게 붙어있는 이곳. 가까이에는 대형 트럭이 들어올 수 있는 넓은 길이 없는데요. 기동성 좋은 오토바이로 큰 도로변에 운송 차량까지 새우를 운반합니다. 오늘 수확한 새우는 모두 활어 상태로 살려서 배송될 예정인데요. 새우를 내려놓자마자 다시 양식장으로 달려가는 오토바이 일꾼들. 양식장 밖을 다니기 때문에 손 소독은 필수라는군요.
1: 오토바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총 몇 명이에요? 지금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하셨어요?
6: 10번.
0: 왕복한 횟수만큼 돈을 버는 일이라 부지런히 양식장과 트럭을 오갑니다. 오토바이 5대가 돌아가며 새우 운반을 하는 동안 새우를 싣는 작업자의 손길은 멈출 새가 없는데요. 전담 작업자는 오직 한 명. 6톤 분량의 새우를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1: 선생님 힘들지 않아요?
4: 맛.
1: 어깨 안 아프세요?
4: không.
7: 또 500 mỗi túi là không có đau
4: gì hết. 총 lên.
7: 아유.
1: 근데 그 정도면 그러면 일당 많이 받는 거예요?
4: 충분하.
7: 내가 깎으면 một lần cuối cùng á.
0: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그물을 내립니다. 이번에는 물 밖에 작업자들이 그물을 잡고 양식장 테두리를 따라 펼치는데요. 수조 가장자리에 붙은 새우까지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잡기 위한 방법입니다. 새우를 거의 잡고 나니 어느새 거품도 사라졌네요. 작업에 막바지 모두 힘을 내봅니다. 드디어 전쟁 같았던 수확 작업도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7시간 동안 물속에서 있던 작업자들도 물 위로 올라옵니다. 물속에서 오래 작업을 하다 보니 매일 손가락과 발가락이 퉁퉁 부는데요.
1: 이거 물에서 찢어진 거예요?
0: 바지까지 찢어져가며 고생고생한 작업자들의 일당이 궁금해지는데요.
1: 하루 종일 또 물에 계시면 그 하루 일당 얼마나 받으세요?
7: 남자만.
0: 각자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작업자들. 이들이 있기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맛있는 새우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새우를 오토바이에 태워 보내고 나면 길었던 하루도 끝이 납니다. 가마우 지역 곳곳에 새우들의 집게라는 가공 공장. 블랙타이거 새우도 이곳에서 가공을 거칩니다.
2: một ngày chúng tôi có thể sản xuất là 10 tấn.
0: 얼음을 가득 채워 운반한 블랙타이거 새우는 도착과 동시에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세척부터 해줍니다. 그런 다음 선별장으로 옮기는데요. 먼저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부터 골라냅니다.
3: 왜 sao nó bị đen đầu nè, chảy gạch, xúc đầu. Như mấy con này là chảy gạch nè. Con này là đen, má đỏ. Chất lượng nguyên con là nó bên này là dạ.
0: 판매가 어려운 것부터 선별한 후에 크기에 따라 분류합니다.
3: Tôm này là tôm to nè. Tôm này là tôm nhỏ.
0: 따로 먹이를 주지 않고 자연 친화적으로 키우는 블랙타이거 새우는 같은 양식장에서 왔어도 크기 차이가 꽤 나는데요.
3: 288,
0: 무게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장. 새우를 다루는 일은 신선도 유지가 관건이라 빠르게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두르다 보면 실수가 날 수도 있어서 꼭 두 번씩 확인하는 건데요. 이 과정을 거친 후 빠르게 포장, 냉동합니다.
3: Sửa lại cho nó đẹp, dặn mình đưa vô băng tải đông, đem qua kia cho cái hộp nó đẹp, con nào xấu mình sửa lại.
0: 선별 작업에서 냉동 컨베이어 벨트로 새우를 넣기까지 1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냉동 온도는 영하 38도, 50m 길이의 냉동 컨베이어 벨트를 통과하며 급속 냉동되는데요. 냉한 새우가 나오기 시작하자 드릴을 들고 등장한 작업장. 이걸 어디에 쓰나 했는데 다짜고짜 냉동된 새우에 구멍을 뚫습니다. 판매할 새우에 구멍은 왜 내는 건지 궁금하군요. 기준 온도에 맞는지 확인하려고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포장도 가능한데요. 이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한 새우들이 세계 곳곳의 식탁에 오릅니다.
1: 이거 어느 나라로 가는 거예요?
3: 예, 가나라 수출 중국.
0: 한국으로 수출하는 새우는 그 과정이 더욱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3: 가나라 수출 중국. Cái này là mang từ trang trại nuôi tôm về, chúng tôi lấy để đem đi kiểm tra thành phần.
0: 항생제가 기준치 이상인지 사료가 남아있는지 여부 등 대한민국이 제시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가공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한국으로 보내지는 새우는 거의 대부분 껍질을 깐 상태로 수출된다는데요.
8: 물건도 나쁘지 않고 선도도 괜찮네.
0: 어? 한국말이 들리네요.
9: 어떻게 보신 거예요?
8: 아, 저희 여기 공장하고 거래한 지 오래됐어요.
9: 아, 물건 보러 오신 거예요?
8: 네, 저희 공장에 주문하고 지금 물건 덤프 왔어요.
9: 그런데 큰 타이거 새우도 있는데,
8: 네.
9: 왜 한국으로 가는 거 다 껍질 까는 거예요?
8: 큰 거는 한국에서 식약청에서 바이러스랑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까다롭게 검사를 해서 사실상 저걸 가져가려면 매우 까다롭게 가져가야 돼서 좀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깐 것만 대부분 가져갑니다.
0: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 기준이 깐깐한 이곳에서도 한국행 새우는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성분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하역하고 가공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먼저 머리와 몸통을 분리. 머리는 버리고 몸통만 한 곳으로 모아둡니다. 그런데 이 작업장 유난히 조용한 것 같은데요. 새우 머리 떼는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7: 자, ở đây thì công nhân là làm theo tính theo năng suất, làm càng nhanh thì càng được nhiều tiền. Sản lượng nó sẽ càng nhiều thì mình sẽ được càng nhiều tiền.
0: 일할 만큼 돈을 받기 때문에 작업에 집중, 손만 움직이는 건데요. 가만히 보니 작업 방식이 제각각입니다. 한 손으로만 머리를 떼는 이도 있고 양손을 작업대에 붙이고 새우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아예 손을 들어서 손질을 하기도 하는데요. 작업 속도가 곧 돈과 직결. 저마다의 방식으로 작업 속도를 올리려고 애를 씁니다.
1: 머리 따는 거 제일 빨리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7: 아, 네, 예, 제일 빨리요.
0: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볼까요? 안녕.

0: 이야, 손이 춤을 추듯이 움직이네요.
1: 이미 몇 년 하셨어요?
0: 20살에 이 일을 시작해 12년째 하고 있다는 작업자. 다른 일들에 비해 얼마나 빠를까요? 첫 번째는 3년차 작업자. 5초 동안 총 6마리 성공. 두 번째는 8년차 작업자. 새우 9마리 성공. 마지막으로 12년차 마이낀 반씩. 이야, 5초 동안에 무려 12마리 작업 성공입니다. 계산해보면 1초에 2마리 조금 넘게 손질한 건데요. 정말 실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25명의 작업자 중에서 오늘도 가장 먼저 바구니를 채웁니다. 머리만 뗀 새우는 세척한 후 무게를 재는데요. 마이낀 반씨를 시작으로 다른 작업자들도 줄줄이 무게를 달러 나옵니다. 카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작업량이 집계되는 시스템. 무게를 재고 나면 곧바로 다시 작업대로 돌아가 일을 시작하는데요. 하루에 적게는 6톤에서 15톤까지 손질해야 해 바삐 움직여야 합니다. 1차로 머리만 뗀 새우는 선별기 속으로 투하, 크기를 분류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새우가 눌리거나 상처가 나서 상품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껍질을 벗기지 않고 선별부터 진행하는 건데요. 크기는 대중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선별을 거친 후에 2차로 껍질을 벗겨냅니다. 이때부터는 특수한 도구들이 필요한데요. 새우 껍질 까기 2차전 시작입니다. 야, 이거 손이 너무 빨라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보이질 않는데요. 그래서 슬로우 카메라 들어갑니다. 껍질뿐 아니라 내장까지 깔끔하게 제거하는 손놀림이 이제야 보이네요. 모든 과정을 이렇게 빠르게 해내니 새우 까기의 달인 인정입니다. 아침 7시에 시작해 오후 4시까지 이어지는 작업. 점심시간을 빼고는 8시간을 꼬박 서 있어야 하는데요. 고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에 묵묵히 일을 해냅니다.
1: 하루에 얼마 정도 벌어요?
2: 예, em làm thì cũng tùy theo tôm, ngày 300 mấy, 400 mấy, ngày bữa 500 mấy tùy. Tùy theo tôm.
0: 껍질 제거가 완전히 끝나고 난 후에는 다시 한번 깨끗하게 세척, 급속 냉동할 준비를 하는데요.
3: 내장 자국도 깨끗이 돼 있고 사이즈도 균일한 것 같고 오늘 상태 좋아 보입니다.
0: 깐깐한 품질 검수부터 작업자들의 노력으로 완성된 깐 새우. 급속 냉동 컨베이어 벨트로 들어갑니다. 이대로 영하 40도에서 40분간 급속 냉동을 합니다.
4: 아직 동결한 걸 이제 냉동한 거 보여줘요.
0: 냉동을 마친 한국행 새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무게를 재자마자 얼린 새우를 다시 물에 담그는 작업자.
4: 이거는 저 그냥 얼리기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얼음막을 안 입히면 이게 컨테이너에 운송해서 한국의 냉동 작업장에 들어갈 때까지 이게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글레이징 얼음막을 입혀줘서 수분을 유지할 수 있게끔 보호해 주는 거예요.
0: 베트남에서 화물선으로 한국까지 오려면 5일에서 8일이 걸리는데요. 그동안 새우살이 마르지 않게 물로 코팅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포장까지 하면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등 세계 각국으로 보낼 준비가 완료됩니다. 새우 양식으로 유명한 까마우 지역에서 북동쪽

0: 해상으로 170km 떨어진 이곳 베트남 남쪽의 허우강에 떠 있는 구라우메이 섬입니다. 면적은 40제곱킬로미터, 서울 강남구와 비슷한 크기인데요. 3만여 명이 거주하는 규모가 꽤나 큰 섬입니다. 이곳에 특별한 것을 매일 만드는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요. 집집마다 보이는 이곳의 정체는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수제 라이스 페이퍼. 집집마다 대를 이어오며 옛날 방식 그대로 라이스 페이퍼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계 없이 모든 걸 수작업으로 해내고 있다는데요.
1: Là nghề bánh tráng Cù Lao Mây này có hơn trăm năm. Hiện là nghề bánh tráng Cù Lao Mây này thì có 70 hộ sản xuất.
0: 라이스 페이퍼는 베트남어로 벤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해본 투명한 것뿐만 아니라 각종 재료를 추구한 것까지 깊은 역사만큼이나 종류도 다양한데요. 특히 이 마을에서 만드는 건 물에 적시지 않고도 쌈을 쌀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운 게 특징입니다. 라이스 페이퍼를 만드는 이른 가구 중에서도 찾는 이들이 유독 많다는 이 집. 이른 아침부터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요.
2: 여기서 자주 사다 드세요?
3: 야, 가. 뭔지야? 나 이거 먹고 또 하이 đến để mua.
4: mua để biếu.
0: 한 번에 수십 장에서 수백 장까지 불티나게 판매되니 매일 600장 이상은 만들어야 수요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5: Xin chào, tôi là Thí Liễu, tôi ở Cù Lao Mây bánh tôi làm nghề bánh tráng thì được 50 năm rồi tôi ở miền Nam Việt Nam. Đây là người phơi bánh tráng, đó là người chồng tôi. À, ông ấy làm được 30 năm rồi ạ.
6: Xin chào.
5: Đây là em chồng của tôi, tên là Lê Thị Ngọc Út. Nó tiếp theo nghề của tôi làm đây được 5 năm rồi.
4: Chào.
5: Đây là bánh tráng truyền thống làm từ bột gạo không? Đây là loại bánh tráng làm từ bột ớt à? Đây là loại bánh tráng làm từ nước cốt dừa bằng trái dừa. Đây là loại bánh tráng làm từ rau quả tôm. Nhà tôi là có tất cả là 9 loại bánh tráng.
0: 라이스 페이퍼를 만드는 작업은 이른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6: Thường thường là 3 giờ đến nhóm giác này gần sôi rồi đó.
0: 가장 먼저 아궁이에 불부터 지피는데요.
6: Lấy dừa ăn trái đây. Để rồi nó nước nó sôi làm tráng.
0: 40도가 넘는 더운 날씨에 불 앞에서 일을 해야 하니 이른 새벽부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아궁이 모양이 독특하네요.
2: 직접 만드신 거예요?
0: 아궁이 세 곳에 불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 시작할 때쯤이면 신우이도 출근을 합니다. 건조대는 여전히 전통 방식으로 직접 만든 걸 쓰고 있습니다. 신우이가 작업장 정리와 불 관리를 하는 동안 부엌에서는 재료 준비가 한창인데요. 먼저 24시간 불린 쌀을 기계식 맷돌로 아주 곱게 갑니다. 이걸 면보 주머니에 넣고 물을 빼서 고운 쌀가루만 분리해야 하는데요. 이 상태로 최소 12시간 이상은 둬야 물이 완전히 빠져서 고운 쌀가루만 남습니다. 이렇게 걸은 고운 쌀가루가 라이스 페이퍼의 핵심 재료인데요. 이걸 이대로 쓰는 게 아니라 물로 적당한 농도를 맞추면 잠자리 날개 마냥 투명한 라이스 페이퍼를 만들 반죽이 되는 겁니다. 쌀 반죽 준비를 마치자마자 코코넛 과육을 긁어내는 작업장.
5: Bánh tráng ngọt sữa, bánh tráng nướng nữa đó. Nhưng mà cái này dừa ít thì làm bánh tráng ngọt. Còn bà dừa là bánh tráng. Còn dừa này thì cũng dừa của tự nhiên của mình trồng đó.
0: 재료 준비를 하는데도 손이 많이 가네요. 아침에 가까워

0: 오지자 작업자의 얼굴에는 벌써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1: Sáng sớm mà đã 37 đã nhiệt độ 37 độ C rồi.
0: 요즘 한낮의 기온이 40도 정도 되니 꼭두 새벽부터 작업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데요.
1: Đây không phải là đường hóa học mà là đường tự nhiên từ cây mía làm ra.
0: 단맛을 올려줄 설탕에 코코넛 과육의 즙을 일일이 짜넣는 작업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활용 점정으로 연유까지 추가해 줍니다. 달콤하게 배합한 코코넛 액을 쌀가루에 넣어 반죽을 하는데요. 참깨와 생강즙까지 넣으면 코코넛 라이스페이퍼용 재료 준비가 끝납니다.
1: Để làm bánh tráng ớt.
0: 매운 고춧가루를 듬뿍 넣은 양념을 쌀가루와 섞어서 고추 라이스페이퍼 반죽도 만듭니다.
1: Sắp hàng đó, người ta thích cái gì mình làm nấy.
0: 손님들의 변하는 입맛을 따라가다 보니 만드는 종류도 늘었다는데요. 작업을 시작한 지 4시간 만에 재료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이야, 이거 이렇게 보니 참 손이 많이 가는군요. 반죽을 수증기로 익혀내는 방식이라서 아궁이에 올려둔 냄비에 면보를 깔고 물로 적셔 팽팽하게 만들어 줍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면보 위에 반죽을 얇게 펼치는 작업자. 이때 라이스페이퍼의 모양과 두께가 결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과정이자 기술이 필요한 작업인데요. 이후 곧바로 뚜껑을 덮어 쪄냅니다. 면보에 반죽을 올리고 30초면 라이스페이퍼가 쪄지는데요. 이때 긴 젓가락과 도구를 이용해 얇디얇은 반죽을 씻기지 않게 떼어내는 것이 기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반죽을 펼쳐줍니다. 반죽이 익을 사이 빠르게 건조대로 이동, 떼어낸 반죽을 조심스럽게 올리는데요. 이렇게 라이스페이퍼 한 장이 건조대로 가기까지 대략 1분이 걸립니다. 작업자 한 명이 하루에 최소 200장씩, 그러니까 200분 이상 불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건데요.
1: 200 cái. 3 tiếng.
0: 햇볕이 강한 오전 11시부터 말려야 하기 때문에 모든 작업은 그 전에 마쳐야 하는 상황. 잠시도 쉴 새 없이 작업이 이어집니다.
1: 하이 cái bánh này nó đơn giản nhưng mà ngọt nó bánh trắng ngọt sữa này thì người ta dùng ăn thì phải độ mỏng, mỏng nhiều để cho nó dẻo dai nó ngon hơn. Thành ra là cái tay nghề cao mới tráng được.
0: 저렇게 얇게 붙여내면서도 터지거나 찢어진 부위는커녕 두께마저 일정하게 만들어내는 작업자. 50년 경력의 내공이 보입니다. 이제 5년째 라이스페이퍼를 만든다는 신우이의 실력은 어떨까 궁금하군요. 아이고야. 아,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건 기본이고 두께도 들쑥날쑥하네요. 이거 어쩌나요. 40도 가까이 오르는 베트남 남부 지역의 기온에 아궁이에서 올라오는 열기까지 더해진 뜨거운 작업장. 작업자들은 이 열기와 사투를 벌입니다.
1: 나 mà mới đây mấy năm năm nay nó chưa có quen còn tôi làm bốn mấy bốn mươi mấy năm rồi thành ra quen rồi.
2: Tôi làm được nhiều cái à.
1: Khoảng gần 40 bánh.
0: 아직 이 지역은 우기는 아닌데요. 날씨를 예측하기 힘들어진 요즘 언제 비가 쏟아질지 모르니 해가 날 때 바로바로 널어줘야 합니다. 볕도 강한데다 라이스페이퍼가 얇아 맑은 날 기준 2시간이면 건조가 끝나는데요.
2: Cái này nè, rồi giờ cái bánh này ướt nó dính vô đây, nó mới có lằn thì nó ăn xui xui vậy nè.
0: Aha, 우리가 아는 라이스 페이퍼에 찍힌 격자 무늬가 건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였군요. 마당에서 건조하는 사이에도 작업자들은 쉼없이 라이스 페이퍼를 만듭니다. 이렇게 새벽 3시부터 낮 11시까지 해야 작업이 끝이 납니다.
1: 엠 노앙이다.
0: 시누이까지 퇴근을 하고 나면 부부도 이제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 점심은 월남쌈. 저희에게도 익숙한 메뉴를 준비한다는군요. 그 사이 남편은 뒷마당으로 나섭니다. 와, 집 뒷마당에는 코코넛 나무가 가득하네요. 10m가 훌쩍 넘는 나무 꼭대기에 달린 코코넛. 이걸 딴다고 하더니 맨발에 끈 하나만 두르고 거침없이 나무에 오릅니다. 이제 70이 다 되는 나이인데도 힘든 기색 하나 없는 작업장. 아니 제 또래인데 어떻게 저리 나무를 잘 탈까요? 야. 코코 야자는 라이스 페이퍼의 재료를 위해서 심은 겁니다. 이렇게 키워서 재료로도 쓰고 음료로도 마신다는데요. 코코넛은 익은 정도에 따라 쓰임이 다른데요. 적당히 익은 건 음료수용, 좀 많이 익은 건 라이스 페이퍼 재료입니다. 그 사이 점심상도 준비됐는데요. 삶은 새우에 돼지고기 수육, 구운 오리고기까지 그야말로 한상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코코넛 워터는 작업하느라 땀을 많이 흘린 아내부터 챙기는데요. 전해질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코코넛 워터로 수분부터 보충합니다.
1: 뭐 nay nha thấy trời u ám tôi tưởng đâu là ông trời ông mưa thôi bánh tráng không được nhưng không ngờ trời nắng tốt bánh của mình sắp sửa khô rồi.
2: Tháng này trời đâu mưa.
0: 신선한 채소와 새우를 넣은 월남쌈. 평소에도 자주 해 먹는 메뉴라는데요. 속 재료들은 그때그때 집에 있는 걸로 하면 되고 라이스 페이퍼가 부드러워 뜨거운 물 없이도 쌈을 쌀 수 있어 간단하게 한 끼 챙기기에는 이만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고되게 일하고 챙기는 식사. 방에서 좀 편히 먹으면 좋으련만 날씨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비를 맞으면 작업해둔 것이 물거품이 되니 건조대가 마당에 있으면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건조대를 걷어들이자마자 쏟아지는 빗줄기.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네요. 혹여 비가 들이칠까봐 덮개도 잘 덮어서 꽁꽁 싸매드는데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손발 맞춰 일해온 지도 수십 년입니다.
3: 두 분은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어요?
0: 20살에 시집와 라이스 페이퍼를 만든 지 50년. 이 기술 덕분에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는데요.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 속에서의 작업이 고되지만 시어머니의 친정어머니부터 시작해 3대째 이어온 이 기술이 부부에게는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3: 어머니가 이게 손 놓으시면 이제 대가 끊기는 거예요?
1: Thành ra tôi cũng có muốn đào tạo cho đứa em chồng tôi, nhưng mà chịu không là chuyện của nó.
0: 이런 마음을 아는 건지 힘든 일에도 불평 없이 최선을 다하는데요. 아이구야. 열심히는 하는데 좀처럼 실력이 늘지 않는 시누이. 에휴,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한번 마당에 펼쳐지는 건조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갑니다.
1: 예, cái này là nó dịu nè, nãy giờ đem vô xuống là nó tính ngọt nó mau dịu lắm.
0: 잘 마른 것들은 찢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하나씩 떼어내는데요.
1: 아,
0: 이대로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과정을 더 거칩니다. 보기 좋게 동그란 모양으로 재단하는데요. 이건 아내의 역할.
1: 아, 또 dành đây là tròn rồi đây. 10 bánh cho vô một chục như vậy đó.
0: 10장씩 한 묶음으로 해서 진공 포장까지 해야 작업이 끝납니다.
1: 40,000 một bịch.
0: 잘라내고 남은 자투리도 버리지 않고 판매하는데요.
1: 요 bọc lại bán được 20,000 một bịch nhỏ vậy. Thế cái gì? Mình sẽ vô bọc lại. Ta mua nhiều lắm, ta ăn không á. Ta nằm, ta chơi, ta coi, ta ăn vậy đó.
0: 포장하다 말고 갑자기 옷을 갈아입는 아내.
3: 어디 가시길래 이렇게 챙겨 입으셨어요?
1: Hôm nay tôi đi lên trên Vĩnh Long ăn mừng sinh nhật của con trai lớn của tôi. Tôi nhờ ổng lát nó phơi bánh diệu làm thế tôi.
2: Cũng buồn mà đâu có đi được. Người đi người ở nhà. Đặng bán. Người ta ưa mua giấc tối lắm.
0: 판매를 해야 하니 둘 중 한 명은 남아있어야 하는 상황. 이럴 때면 부부가 번갈아가며 집을 지키는데요. 오늘은 남편이 당번. 혼자 라이스페이퍼도 구웠고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3: 그럼 오늘 일 끝난 거예요?
2: 그래, 그래. 나이가 그렇죠.
0: 마당까지 깨끗하게 정리하면 하루도 끝이 납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가 돼서야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없는 동안 남편과 시누이 둘이 작업을 했는데요. 재료 준비부터 라이스페이퍼 만드는 것까지 셋이 할 일을 둘이 하느라고 그야말로 진땀 뺐습니다.
4: Ngày nào cũng làm, không có nghỉ thôi. Dành giao bánh cho người ta, 3 ngày nữa giao cho người ta. Chán liên tục luôn.
0: 아내도 집에 오자마자 작업대에 앉았는데요. 빠진 시간만큼 보충하기 위해 옷 갈아입을 새도 없이 포장을 시작합니다.
1: Cũng như là bận rộn lắm. Ngày hôm qua tôi da ẩm không có da mà cắt bánh được. Hôm nay tôi cắt bánh tiếp tục giao bánh cho khách.
0: 이제 남편은 좀 쉬는가 했는데 여전히 바삐 움직이는데요. 짬이 날 때 만들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건조대인데요. 오래 써서 낡은 건 버리고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물에 불려서 부드러워진 나무를 격자로 끼워가며 만드는데요. 하나 만드는데 최소 2시간. 사서 쓰면 하나에 5만 동.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00원 정도인데요.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닌데도 직접 만드는 걸 고집합니다.
2: Bây giờ đó bà ngoại tôi làm rồi má tôi làm rồi bây giờ có lùng nhà tôi làm luôn.
0: 한 올 한 올 건조대를 엮듯 라이스 페이퍼를 만들어 온 긴 세월.
1: Ông ơi, làm mà xong rồi cái dĩ rồi hả ông?
2: Xong rồi.
0: 힘들지만 앞으로도 배워온 대로 전통 방식을 지켜가며 이 일을 함께 해낼 겁니다.
1: Nhưng mà cái nghề này là gắn bó cả một cuộc đời tôi rồi. Tôi vẫn tiếp tục làm chừng nào tôi không còn sức nữa thì thôi.
2: Bà xã tôi phải làm hoài, phải làm tới đâu tôi làm tới đó.
1: Thật không?
2: Họ kia đâu có nói láo.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야구는 인생과 정말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이와는 야구 용어와 좀 접목을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전력 질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구는 제일 첫 기본이 치고 뭐 달리고 뭐 받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달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치고 1루까지 전력으로 뛰어야지만 상대방의 또 실책도 유발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전력 질주를 하지 않는 선수는 야구를 대하는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살다 보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힘을 쏟아 부어야 할 시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프로에 가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장점을 보여줄 수 있을까? 단점을 보완해야 될 시기가 맞는 건지 장점을 부각시켜야 되는 시기가 맞는 건지 그런 고민에 굉장히 많이 빠졌던 순간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저는 수비는 그렇게 잘하지 않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달리기 하는 만큼은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격과 달리기를 보여줄 수 있는 전력 질주로 감독과 코치한테 한번 어필을 한번 해보자. 그게 내가 프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다. 그래서 베이스 런닝 할 때 전력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아, 쟤 빠르구나. 쟤 너무 빠른데? 아, 쟤 그럼 대중자라도 쓸 수 있겠구나. 그런 기회를 부여받으려고 엄청 뛰어다녔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 플레이를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런다운 플레이입니다. 가운데 주자가 걸려서 양쪽으로

이 친구를 몰아서 이제 아웃시키는 플레이를 런다운 플레이라고 그러는데, 아, 제가 왜 런다운 플레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러면, 프로에 입단을 하고 나니, 프로에는 감독님이 있고, 수석 코치님이 있고, 뭐, 타격 코치님, 수비 코치님, 뭐, 주루 코치님, 뭐 다 엄청 많은 코치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코치님들이 다 와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서로가 많은 코치님들이 저한테 도움을 주려고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신 거는 맞지만, 그 좋은 얘기가 하나하나가 나를 너무 많이 흔들고 있다는 생각을 나중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근우가 프로까지 오면서까지 스스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결과를 냈던 것들이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더라고요. 선생님 말이 맞아. 부모님 말이 맞아. 내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도 저는 그 런다운 플레이 속에서도 본인이 좋아하는 것도 당당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되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들, 아, 나 이거 좋아요. 이것보다 이걸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더 장점이 있어요. 라고 말을 해야 감독, 코치도 알고, 부모도 알고, 선생님도 알기 때문에 그런 표현방식도 굉장히 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2005년도에 제가 신인으로 들어와서 겨울 내내 전력 집중을 해가지고 시즌 개막전에서 신인 선수가 3루수 1번 타자로 경기에 나갔어요. 엄청난 대단한 사건인 거죠. 첫 타석에, 다시 오지 않은 첫 타석에 안타를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야, 손해하고 별거 아니네. 야, 이거 참, 이제 내가 또 빛을 보는구나 하는 찰나에 또 바로 견제 아웃을 당했어요. 아, 사람이 이게 자만하면 안 되는구나. 예,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 이제 2005년도 시즌을 힘들게 2군에서도 오랫동안 이제 생활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1할 9푼 3리에 저조한 성적으로 2군 생활을 많이 하면서 1년을 한 시즌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6년도에 스프링 캠프를 갔어요. 근데 실패한 신인이다 보니까 이제는 관심이,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시던 코치님들이 별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관심 밖이에요. 아, 너는 어차피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키 작고 프로에서 안 돼. 너 마음대로 해. 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 느낌을 딱 받았는데, 저도 이제 승부욕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그래, 어차피 올해 승부를 못 보면 나는 군대를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나도 아무 말도 듣지 않을 거야. 나 혼자 할 거야. 혼자 또 막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런던 플레이, 이 안에서 나는 살아남을 거야. 어떻게든 살아남겠다 여기서. 해서 거기서 살아남아서 2006년도에 다시 부활을 해서 골든글로브를 받게 됩니다.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시즌이었어요. 또 세 번째로는 희생번트인데요. 여러 스포츠가 많지만 유일하게 본인을 희생해서 아웃카운트를 당하고도 우리 주자를 팀을 위해서 한 베이스를 더 보내는 거를 희생번트라고 하는데, 희생번트는 정말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희생번트가 왜 매력 있다고 느끼냐 그러면, 팀을 이길 수 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김성근 감독님 시절 때 희생번트를 한번 실패를 해서 그날 경기 끝나고 나서 감독님께서 너 인천 문학구장 가서 번트 2,000개 대고 와. 그래서 봉고차를 타고 서울에서 인천까지 오는데 또 타이밍도 또 기가 막히게 밖에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실내 와서 번트 2,000개를 대고 다시 서울로 갔습니다. 돌아가니까 새벽 한 3시 정도 됐더라고요. 근데 또 1번 타자가 또 출루를 하네요. 근데 바로 또 사인이 번트가 나왔어요. 희생번트가 나왔어요.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제 번트를

성공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하나가, 희생번트 하나가 얼마나 팀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지 감독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조그만한 플레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되는 플레이를 조그만한 것도 그냥 넘기지 말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완벽하게 해야지만 본인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희생먼트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실책입니다. 아, 2007년도죠? 이제 김성근 감독님을 처음 뵙고 첫 시즌이었어요. 2006년대 가을에 보고 2006년도에 이루스로 골든글로브를 받은 선수예요. 근데 감독님께서 오셔가지고 갑자기 스프링캠프 막바지에 유격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 골든글로브 받은 선수를 왜 유격수로? 팀 사정상 정경배라는 이제 지금 코치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2루를 보게 하시고 저를 이제 유격수로 하셨는데 막바지에 어깨 부상이 찾아왔습니다. 이 부상을 저는 속이고 혹시나도 경기에 못 나갈까봐 감추고 또 계속 경기에 나갔어요. 근데 전반기 내내 저는 실책을 스물 몇 개를 할 정도로 공을 잡아서 1루에 던질 수가 없는 정도로 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감독님께 찾아갔습니다. 감독님, 어깨가 너무 아픕니다. 근데 실책을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한 것도 있지만 정말 아파서 갔는데 감독님께서 너 왜? 너무 아픕니다. 2루는 가능할 것 같은데 유격수에서 도저히 공을 못 던지겠습니다. 공이 안 갑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 실책에서 실력이 부족해서 그러지 가서 더 연습해. 핑계야. 그 말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나와서 아픈 팔을 두고 계속 또 훈련했던 결과, 근데 실책이 던지는 실책이 나오다 보니까 잡는 게 또 두려워지더라고요. 잡으면 던져야 되니까 차라리 여기서 놓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반기를 내내 보내면서 아 정말 나는 팀에 마이너스 되는 선수구나. 하지만 팀은 계속 승리를 해요. 저희의 실책을 저희 팀원들이 알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독님께서도 1번 타자, 진영 타자로 이제 경기에 내보내주시면서 그래도 실책보다는 수비의 부담보다는 공격에 좀 더 저를 많이 활용하신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올스타 브레이크 때 제가 진짜 운 좋게 병원에 가서 조사 치료를 받았는데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후반기 때부터 어깨가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전반기에 했던 실책들을 후반기에는 유격수로 계속 나가면서 또 골든글러브 후보까지 올라갔습니다. 팀은 정규 시즌도 우승하고 코리안 시리즈도 우승하는 해를 만들었죠. 김성근 감독님의 첫 번째 우승을 그 해에 달성을 했고요. 그해 또 저는 결혼까지 고리를 했고 김성근 감독님께서 주례까지 봐주셨고 너무 많은 것을 이룬 2007년도인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원하는 거 찾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조금 시험 고쳐도 됩니다. 하지만 실책을 많이 해본 사람일수록 나중에 그 실책에 대한 두려움과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다시는 그 똑같은 실책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더 앞서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책을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실책 어릴 때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젊었을 때 많이 해보고 그거를 우리는 토대로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나중에는 좀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끝내기 안타가 있습니다. 예. 뭐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끝내기 안타는 홈팀한테만 주어지는 찬스입니다. 예. 홈팀이 이 안타로 홈런으로 경기를 끝내는 순간을 이제 끝내기 안타라고 하는데 저는 이 끝내기 안타를 1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KBO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록이기도 하고요. 끝내기 안타를 기회를 16번 갖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16번이라는 안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냐 그러면 첫 번째

0: 실제로 프로에 들어와서 2007년도인가 그랬습니다. 저한테 끝내기 찬스가 찾아왔어요. 대기타석에서, 와, 왜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지? 여기서 못 치면 나는 역적인데? 그럼 내일 막 기사에 막 정군을 끝내기 못 쳤어. 역적 정군을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아, 왜? 싫어. 하는 마음으로 타석에 딱 들어갔어요. 역시나 대기타석에서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니까 결과는 실패였죠. 근데 집에 딱 들어왔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아, 내가 왜 대기타석에서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지? 다음번에는 오면 영웅이 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한번 해보자. 아니, 못 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치면 영웅인데, 지금까지 노력하고 했던 게 영웅이 되려고 했던 건데, 왜그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했지? 그래, 영웅이 되자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끝내기 안 했던 찬스가 왔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확실하게. 바로 끝내기 안타를 쳤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끝내기 안타 찬스만 오면 심적으로 너무 편한 거예요. 이렇게 4타수 무안타를 치고 있어도 마지막 타석에 끝내기 찬스가 오면 저는 아드레날린이 확 올라오면서 오케이, 또 들어왔구나. 그러면 그거를 해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끝내기 안타를 많이 친 선수들은 뒤에 타자가 타율이 낮은 타자, 뭐 경험이 많이 없는 타자 이런 선수한테 기회를 넘기는 것보다는, 아, 리스크가 있더라도 내가 해결을 하자, 팬들은 내가 치기를 원할 것이야, 이게 어떠한 볼도 제가 좀 치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결과가 끝내기 안타 16개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끝내기 안타를 치고 나면 물을 막 붓잖아요. 물 맞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있습니다. 끝내기 홈런을 쳤었던데요. 예, 끝내기 홈런은 딱 치고 공을 바라보는 순간 너무 이쁘게 날아가잖아요. 근데 공이 딱 떨어지고 나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그 야구 베이스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상대 수비수들이 다 들어와요. 근데 혼자 그 그라운드를 뛰는데, 아, 너무 기분이, 아, 이 맛을 보려고 야구를 했지. 아, 이 맛이구나. 이 그라운드에서 혼자 뛰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홈플레이트를 밟았을 때물 뿌리면서 축하해주는 동료들. 그 맛에 야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석이든 어느 곳이든 어느 방향으로 갈때 항상 좀 긍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가져야지만 본인한테 좀더 좋은 기운과 좋은 바이러스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고, 선생님과 학생도 마찬가지고, 답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심리 싸움을 할 때가 있지 않아요?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끝내기 안타 찬스는, 그리고 투 스트라이크 쓰리 볼, 투아웃 말로 동점이야. 어느 누구도 물러날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때는 투수가 잘 던지는 볼을 노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잘 치는 볼을 노릴 것인지, 이것도 하나의 또 선택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아무것도 노리지 않습니다. 나의 길만 바라보고 있어요. 어차피 이 기싸움에서 내가 이기고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공이 오더라도 나는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경기장에 서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전력 질주하고 런다운 플레이 걸려도, 희생분들을 통해서 실책을 하더라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최고의 끝내기 안타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은 끝내기 안타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훈련을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어떤 선수 한 명도 팀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실수해서 경기를 질 바에는 연습을 해서 경기를 지지 않는 게, 누군가가 잡아주던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나도 나만의 슬럼프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들을 이제는 찾았다. 누가 날 잡아줬을까?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0: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오늘은 클래식 한 곡을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으시는 이 곡. 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베토벤의 교향곡 제9번 합창입니다. 이 19세기의 걸작이자 지금도 인류의 마음을 울리는 교향곡이죠. 그런데요, 베토벤의 침필 악보가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베토벤은 프리드리 실러의 시 이 환희의 부처를 바탕으로 합창과 오케스트라를 결합한 새로운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는 언어와 국경을 넘어 인류가 함께 부르는 평화와 연대의 노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남긴 평화의 증거로 평가받으며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팔만대장경도 바로 이런 세계기록유산 중 하나입니다.

전쟁은 도시를 불태우고 이 사람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상처는 인류가 쌓아온 기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1992년 사라예보의 한 도서관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13세기부터 소장해온 도서 150만 점. 이 수백 년의 기록이 잿더미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류는 눈앞에서 지식의 역사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인류가 남긴 기록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깨달았죠. 이 사건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기록의 보존은 인류 문명의 지속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그리고 1995년 유네스코는 인류의 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세계 기록유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세계적으로 중요한 기록유산을 보존한다. 둘째, 지정된 기록유산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한다. 셋째, 기록의 가치를 세계가 함께 인식하도록 한다. 그때부터 2년마다 열리는 국제회의에서는 전쟁, 인권, 과학, 예술 등 인류의 역사와 정신을 담은 귀중한 기록들을 선정해 세계 기록유산 목록을 작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텐베르크 성경, 안내 일기, 그리고 세계 인권 선언 등이 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인류의 소중한 기억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 눈부신 성과를 거뒀는데요. 지금까지 20건의 기록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아시아에서 세계 기록 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네 번째로 많은 기록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요, 인류 공통의 유산으로서 가치 있는 많은 기록과 기억을 만들어온 민족이자 그 기록 유산의 소중한 가치를 잘 지키고 보존해온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인류의 정신과 기술, 그리고 신앙이 결집된 위대한 유산, 바로 고려의 팔만 대장경입니다.

고려는 왜 팔만 대장경을 새겼을까요? 그 시작은 10세기 이 거란의 침입에서 비롯됩니다. 993년, 고려 성종 12년, 거란의 장수 소선영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이 옵니다. 고려는 첫 전투에서 패했지만 서희의 단판 외교로 압록강 동쪽의 영유권을 인정받고 강동 육주를 설치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1010년 거란의 두 번째 침입으로 현종은 수도 개경을 버리고 나주까지 피난합니다.

이후 다시 이어진 세 번째 침위에서 강감찬 장군이 귀주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26년에 걸친 세 차례의 전란.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며 고려는 불심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규보의 대장각 판군 신기고문을 보겠습니다.

거란과의 전쟁을 치르며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초조대장경을 조성했다. 전쟁 한가운데서 대장경을 새긴다는 건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불심을 중심으로 흩어진 민심을 하나로 묶고 이회적을 물리치려는 호국의 염원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초조대장경은 거란의 침입이 끝난 뒤에도 오랜 세월 고려의 정신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요, 1232년 이 몽골의 침입으로 부인사에 보관 중이던 경판이 불타버립니다. 단 한 장의 판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보물이 사라졌습니다. 고려는 다시 결심합니다. 거란의 군대를 물리친 것도 대장경 덕이었다. 이제 이 몽골의 침략을 막기 위해 다시 새겨야 한다. 이렇게 시작된 두 번째 대장경 조성.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팔만 대장경입니다. 1232년 이 몽골의 침입을 피해 강화도로 천도한 고려 정부는 1236년 이 강화도 선원사에 대장도감을 설치하고 남해에는 분사도감을 두었습니다. 화엄정 승려인 천기대사와 숙의대사가 경전수집과 교정을 맡았습니다. 대장경 조판은 대몽항쟁이 잠시 소강상태였던 1238년부터 1247년 사이에 집중됩니다. 고려는 초조대장경, 송나라 관판대장경, 요나라 거란대장경 등 여러 판본을 모아 대조했습니다. 승려와 문인, 관료들이 참여해 원문을 하나하나 교감하고 오탈자를 바로잡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작업이었겠죠. 이때 숙의대사는 고려국 신조대장교종별록 30권을 편찬합니다. 번역자, 권수, 주석, 제목, 위경 여부, 이 누락된 경전까지 꼼꼼히 점검하며 모든 수정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과 신앙, 이 기술이 하나로 모인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새겨진 경판 하나하나에는 나라를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1251년, 고종 38년에 마침내 팔만 대장경이 완성됩니다. 총 8만 1258매, 약 5200만 자의 글자가 새겨진 대장경. 그 거대한 기록의 탑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팔만 대장경을 새긴다는 건 그저 불경을 복제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의 혼을 새기는 일이었죠. 1230년대 후반 강화도 선원사와 남해의 분사도감, 전국에서 모인 장인과 승려, 문인들이 밤낮 없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판은 단단해야 하고 글자는 오차 없이 새겨져야 했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과학이자 예술이었습니다. 먼저 이 경판으로 쓸 나무를 고릅니다. 이 짧게는 30년, 길게는 50년 자란 나무 중 굵고 곧으며 옹이가 없는 것만을 선택했습니다. 산벚나무, 돌배나무, 후박나무, 단풍나무 등 10종이 넘는 나무가 사용됐습니다. 잘라낸 나무는 곧바로 바닷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2년 동안 염분이 스며들며 이 뒤틀림을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건져 올려 소금물에 삶아 수액을 제거하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 후 나무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세워져 1년 동안 자연 건조됩니다. 한편에서는 종이를 만듭니다. 이 당나무 껍질을 곱게 두드리고 풀을 섞어 묽은 종이죽을 만듭니다. 채로 떠서 얇게 펴내면 종이가 완성됩니다. 고려는 이미 질 좋은 한지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기에 이 거대한 인쇄 사업이 가능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정확한 대장경 원고를 만들기 위해 수기대사를 비롯한 고승들과 문인들이 모였습니다. 초조대장경과 송요의 판본을 한자 한자 대조하고 글자가 다르면 그 의미를 따졌습니다. 오탈자를 바로잡고 빠진 경전을 보충하고 위경 여부를 판별했습니다. 고증이 끝나면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한 장에 23줄, 한 줄에 14자, 모두 구양순체로 통일해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완성된 원고는 경판에 붙여 새기기 위한 판화본이 됩니다. 건조된 나무판은 대패로 깎고 정밀하게 다듬습니다. 오차는 1mm 이하. 그 위에 판화본을 뒤집어 붙이고 각수들이 한자씩 새깁니다. 글자를 새길 때마다 절을 합니다. 이 글자는 곧 부처의 말씀이다. 그 마음으로 며칠씩 한 면을 완성했습니다. 경판 하나를 새기는데 숙련된 각수라도 5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판각이 끝나면 바로 인쇄에 대조합니다. 원고와 맞지 않으면 그 글자를 도려내고 다른 나무에 새긴 글자를 쇠기와 불에 불로 맞붙입니다. 교정의 흔적은 인쇄본에서는 보이지 않을 만큼 정교했습니다. 글자를 새긴 경판의 양쪽 끝에는 이 마구리를 댑니다. 이 서로 부딪히는 걸 막고 통풍을 돕기 위해서죠. 네 귀퉁이에는 순도 높은 구리판을 덧대 뒤틀림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오치를 두세 차례 입혔습니다. 세계적으로 오치란 목각판은 팔만 대장경이 유일합니다.

1251년 고종 38년 경판 8만 1258매 글자 수 약 5200만 자 전체를 쌓으면 3200m 이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판이 지금까지도 거의 변형 없이 보존돼 있습니다. 팔만 대장경은 만들어진 지 7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거의 뒤틀림 없이 본래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비밀은 고려의 과학 그리고 장경판전에 있습니다. 이 나무는 쉽게 썩습니다. 고려 사람들은 그 성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나무를 베고 바닷물에 2년 동안 담갔습니다. 이 소금기가 수분을 흡수해 뒤틀림과 부패를 막습니다. 그 뒤 1년 동안 바람에 말리면 목질이 단단하게 잠깁니다. 이 완성된 경판에는 진한 먹을 발라 결을 메우고 생옷을 두세 번 덧칠했습니다. 옷은 이 곰팡이와 벌레를 막아 700년 지나도 경판이 썩지 않게 합니다. 팔만 대장경은 처음에는 강화도에 보관됐습니다. 그리고 조선 태조 때 1398년경 해인사로 옮겨졌습니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팔만 대장경은 해인사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팔만 대장경이 보물이라면 그 보물을 지켜온 건물, 장경판전 역시 또 하나의 보물이자 기적입니다. 조선 세조 3년 1457년에 대대적인 중수가 있었고 1488년 성종 때 학조대사가 왕실에

후원으로 다시 중건했습니다. 장경판전은 남북으로 나란히 서 있는 두 동의 건물입니다. 남쪽은 수다라장, 북쪽은 법보정, 서쪽과 동쪽에는 작은 서고 두 채가 있어 전체가 긴 네모 형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벽의 살창 크기가 위아래로 다릅니다. 아래쪽은 넓고 위로 갈수록 좁아집니다. 이 구조 덕분에 공기가 아래에서 위로 돌며 자연 대류를 일으킵니다. 바닥은 숯, 찰흙, 모래, 소금, 횟가루를 층층이 깔았습니다. 비가 오면 습기를 빨아들이고 가뭄이 들면 저장된 습기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경판전은 스스로 숨쉬는 건물입니다. 1995년 해인사 장경판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2007년 팔만대장경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지식의 집과 그 안의 기록이 함께 인정받은 인류문화사에서도 손꼽히는 특별한 유산이죠. 세계유산위원회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장경판전은 15세기에 지어진 세계 유일의 대장경 보관용 건축물이다. 자연기상에 완벽히 적응하도록 설계됐으며 그 덕분에 경판은 수백 년이 지나도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었다. 팔만 대장경은 인간이 만든 나무판의 기록이지만 그 나무를 지켜낸 건 자연의 숨결이었습니다. 그 공전의 기술, 그 조화의 지혜, 이것이 세계가 고려와 조선의 문화유산을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팔만 대장경은 단지 불교 경전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인류의 사유, 기술, 신앙이 함께 새겨져 있습니다. 대장경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담은 경장, 그의 계율을 모은 율장, 그리고 고승들의 해석을 담은 논장. 이 세 가지를 합쳐 삼장이라 부릅니다. 석가모니가 입적한 후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해 암송했고 이후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기록이 중국으로 전해지고 목판에 새겨진 대장경으로 발전했습니다. 최초의 목판 대장경은 983년 13만 매의 목판으로 완성된 북송의 관판 대장경이었습니다. 북송에 이어 대장경을 만든 나라는 고려였습니다. 이 고려의 초조 대장경은 북송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초조 대장경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24년 정도 일찍 완성된 거란 대장경의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팔만 대장경은 초조 대장경과 송요 일본의 문헌을 모두 참고했습니다. 당대 동아시아 불교의 모든 지식을 하나로 엮은 집대성이었습니다. 고려가 전쟁의 불길 속에서 새긴 기록 팔만 대장경은 이후 다른 나라의 탐욕의 대상이 되어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집요한 집착을 보인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6세기 백제를 통해 불교를 받아들인 일본은 고려 말부터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이 팔만 대장경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막부 시대, 이 실질적 통치자인 쇼군과 지방 영주 다이묘들은 모두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신앙보다 정치에 가까웠습니다. 민간에 깊이 뿌리내린 불교는 백성을 통합하고 통치를 정당화하는 정신적 기둥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인쇄본만이 아니라 팔만 대장경판 그 자체를 탐냈습니다. 그들의 눈에 팔만 대장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 지배의 도구이자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장경을 조성하려면 당대 사상과 지식이 응축된 불경에 대한 높은 이해, 정교한 제작 기술, 그리고 엄청난 인력과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국력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가 전제돼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요, 이 각지의 군흥이 분열돼 다스리던 지방 분권 사회였습니다. 국가적 역량을 모으기 어려웠던 그들은 조선

집요하게 요청을 이어갔습니다. 고려 말과 조선초 한반도는 외부의 침입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해와 남해, 서해 연안을 따라 약탈과 방화를 일삼았고 때로는 내륙 깊숙이까지 침범했습니다. 조선은 해안에 성을 쌓고 전함을 제작했으며 이 사신을 일본에 보내 납치된 백성의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런 불안한 국면을 이용해 이 팔만 대장 경판을 내놓으라고 끈질기게 요구했습니다. 1414년, 태종 14년, 조선은 대장경 인출본 일부를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그 인쇄본이 일본 오타니 대학에 보관돼 있죠. 희귀한 동물 코끼리까지 조선에 바쳤습니다. 태종실록 1411년 2월 22일자 기록은요, 이렇게 전합니다. 일본 국왕 원희지가 이 사자를 보내 코끼리를 바쳤으니 코끼리는 일찍이 우리나라에 없던 것이다. 사복시에서 기르게 하니 날마다 콩 네 두에서 다섯 두씩 소비했다. 원희지는 이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으로 그가 보낸 코끼리는 인도네시아의 마자파이 제국에서 왔다고 전해집니다. 이 코끼리 일화는 뜻밖의 결말을 맞습니다. 코끼리는 곧 조선의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식량을 엄청나게 먹어서 이 재정을 압박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해치는 사고까지 일으켰습니다. 1412년 12월 10일자 태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공조 전서 이우가 죽었다. 이우가 코끼리를 구경하다 그 꼬리 추함을 비웃고 침을 뱉었는데 코끼리가 노해 밟아 죽였다. 이 사람이 죽는 사고까지 일어나자 이 태종은 코끼리를 전라도 순천부 장도로 귀양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코끼리가 풀을 먹지 않고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린다는 보고를 듣고 그를 불쌍히 여겨 다시 육지로 들였습니다. 세종대에도 코끼리의 왕성한 식욕은 전라도의 재정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 세 도가 번갈아 사육을 맡았습니다. 일본의 요구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일본의 대장경 요청은 세종 때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팔만 대장경판 자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팔만 대장경은 단 한 벌뿐인 국가의 근본이었습니다. 세종은 대장경판은 나라의 뿌리이니 내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1424년 세종 6년 일본 사신 규주와 법령은 대장경판을 얻지 못하면 벌을 받을 것이라며 이 조선에서 단식 투쟁까지 벌였습니다. 그러나 세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곧 선언이었습니다. 지식과 신앙 그리고 기록은 나라의 혼이다. 그것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팔만 대장경은 결국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켜낸 결정이 오늘날 우리가 세계 기록유산으로 그것을 마주할 수 있게 한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팔만 대장경은 불교의 유산인 동시에 고려 인쇄문화의 정점이기도 합니다. 삼국시대부터 이어진 목판 인쇄의 전통, 성종 때 설치된 비서각과 서적포의 기술, 그 모든 역량이 이 경판에 집약됐습니다. 팔만 대장경은 13세기의 전쟁 한가운데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흐르는 정신은 기도이자 기술, 신앙이자 학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심으로 글자를 새겼고 기술로 그 신앙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8만

대장경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지식의 방공호, 기억의 탑이라 불립니다. 팔만 대장경은 단 한 글자도 흩어지지 않은 인류 정신의 압축 파일이자 700년 넘게 보존된 지식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세 가지 유전자를 봅니다. 하나, 불심의 의지에 외적을 물리친 호국의 유전자. 둘, 당대 최고의 불교 문화와 목판 인쇄 문화를 꽃피운 고려인들의 지식과 기술의 유전자. 셋, 수백 년 동안 그것을 지켜온 보존의 유전자. 세계에 자랑할 만한 빛나는 기록 유산 팔만 대장경은 지금도 해인사에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기록이지만 나무보다 오래 산 지혜입니다. 전쟁의 불길 속에서 태어나 700년이 넘는 긴 시간을 견뎌온 팔만 대장경. 결국 기록을 지키는 것이 곧 인간을 지키는 일임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줍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환이었습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 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

0: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완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몰랐던 일상 속 소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리뷰할 아이템 뭘까요? 오늘은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진 소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8세기 후반 인구론이라는 책을 낸 영국의 경제학자 메서스는 인구는 폭발적으로 팽창하지만 식량 공급은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암울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식량의 증가 속도가 인구의 증가 속도를 따라올 수 없다는 얘기였죠. 실제로 19세기 유럽에서는 식량난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식량 생산량은 그만큼 많이 늘어나지 못했거든요. 1898년 영국 과학 아카데미의 윌리엄 크룩스 신임 원장이 취임 연설에서 이대로 가면 1930년대쯤 인류는 대규모 기아 사태를 맞이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메서스와 크룩스의 예언은 역사상 가장 크게 빗나간 예언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간의 지성이 식량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켜

인구 증가를 추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라는 점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인류가 예언의 덫을 끊어낼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한 신소재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과학비료입니다. 1802년 독일의 탐험가 훔볼트는 페루 지역을 탐험하면서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잉카 사람들이 쇠똥무더기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있는 새들의 군락지에는 왕의 허락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만약 여기에 들어가 새를 잡으면 사형에 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라고 잉카 사람들은 새똥을 이렇게까지 소중하게 여긴 걸까요? 사실 이것은 구아노라고 하는 새들의 배설물이 토양이나 바위의 광물질과 반응하여 화석화된 천연 비료였습니다. 페루는 척박한 지형에다 변덕스러운 기후에 시달리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이 지역에서는 구아노 덕분에 각종 농산물이 풍부하게 재배되었던 것이죠. 훔볼트가 이를 자국에 소개하자 유럽 각국이 앞다투어 구아노를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섬나라로서 무역을 쥐고 흔들었던 영국과 달리 내륙국가나 마찬가지였던 독일은 해군력이 약해서 구아노를 손쉽게 들여오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대신 이를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방법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1913년 결국 독일의 프리츠 하버와 카를 보슈가 철계통의 촉매를 사용하고 고온과 고압이라는 인위적 환경을 제공해 반응을 촉진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결과 공기 중의 질소로부터 다량의 암모니아를 얻을 수 있었죠. 암모니아는 질산과 반응하면 질산 암모늄으로, 황산과 반응하면 황산 암모늄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는 비료의 원료가 되죠. 이 암모니아 합성법은 하버 보슈 공정이라 이름 붙여지며 순식간에 전 유럽에 퍼집니다. 덕분에 유럽은 식량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하버에게 공기에서 빵을 만드는 사나이라는 찬사가 쏟아졌고, 그의 합성법은 20세기의 연금술이라는 명성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공에는 항상 독이 든 성배가 따르기 마련일까요? 이 암모니아 합성법은 인류에게 엄청난 비극을 몰고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 신음하고 있던 일제 강점기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요? 1927년 조선의 항구 도시 흥남에는 동양 최대 규모의 질소 비료 주식회사가 설립됩니다. 표면상으로는 조선의 공업화를 촉진한다는 명목이었지만요, 사실 이 뒤에는 무시무시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왜 하필 비료 공장이었을까요? 유사시의 비료 공장은 바로 화약 공장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간혹 퇴비더미나 비료 창고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다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2013년에는 미국 텍사스주 비료 공장의 질산 암모늄 저장소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난 적이 있고, 2020년 8월 레바논에서는 항구 창고에 보관돼 있던 질산 암모늄이 폭발해 6,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냈었습니다. 농업에서 식물의 질소를 공급하기 위한 비료로 사용되는 질산 암모늄은 일반 공기 중에서는 안정합니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고온에 노출되거나 가연성 물질과 닿으면 쉽게 폭발해서 폭약으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비료 공장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가 계기가 되어 N4라고 하는 산업용 폭약이 개발됐는데요. 이 이름은 직역하면 질산 암모늄에 연료용 기름을 섞었다는 뜻입니다. 현재 많이 사용되는 화약류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죠. 인류는 신소재를 발견 또는 개발하면서 진화해 왔습니다. 이 신소재들은 항상 예측을 뛰어넘는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안타깝게도 동시에 위험한 살상 무기가 되기도 한 것이죠. 최근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신소재가 있는데요. 야누스의 얼굴처럼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공존합니다. 바로 메타물질입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잘 모르시겠죠? 영화 해리포터 잘 아시죠? 이 영화의 주인공 해리는 투명 망토를 입고 재밌는 장난을 치기도 하고 여러 차례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누구든 한 번쯤 꿈꿔왔을 이 투명 망토, 메타물질로 실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리포터의 투명 망토를 만들려면 빛을 완벽하게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기 위해서는 물체와 빛이 만나 반응해야 합니다. 빛이 물체를 만나 반사되면 이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 물체의 색깔이나 형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투명체를 만들려면 빛이 물체에 흡수되거나 반사되는 것을 막고 물체를 고스란히 통과하여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마치 시냇물이 바위를 휘돌아 지나가는 것처럼 빛을 물체의 가장자리를 따라 흘려보낼 수 있다면 우리 눈에는 그저 물체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물질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현실 가능한 투명 망토를 만들고자 자유자재로 빛을 굴절시킬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해 왔습니다. 이렇게 아직 자연에서 발견되지 않은 특성을 가지도록 인위적으로 설계해서 만들어낸 물질들이 바로 메타 물질입니다. 메타는 히라버로 범위나 한계를 넘어서다라는 뜻이죠. 2006년에는 세계 최초로 2차원 투명 망토를 구현해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투명 망토가 평면에서 입체로 발전했습니다. 2013년 싱가포르 연구팀은 개발한 투명 망토로 금붕어와 고양이를 숨기기도 했죠. 2020년대에 들어서는 빛의 속도를 조절하는 메타 렌즈를 발명해서 완전 투명화 기술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갔습니다. 이런 메타물질의 쓰임새는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사용할 경우 후방 카메라 없이도 후진할 수 있고요. 수술 도구와 의료기기를 투명화하면 시야가 가려지는 일 없이 환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메타물질이 개발되어 인류가 투명화 기술을 손에 넣게 되면 우리는 한번더 엄청난 진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화가 한편으로는 또다시 뼈아픈 비극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가 완벽한 메타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다면 가장 먼저 적용될 것으로 예측되는 곳은 국방 분야입니다. 레이더 추적을 피할 수 있게 투명 비행기와 투명 잠수정을 만들거나 메타물질로 주요 군사시설을 숨길 수도 있겠죠. 나의 모습을 숨길 수 있게 되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더 쉬워질 수 있겠죠. 그러면 사회 안전망이 무력화되어 사회 위기가 고조될 수 있습니다. 모든 약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모든 과학기술에는 야누스의 얼굴처럼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공존합니다. 소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두려움 때문에 신기술의 발전을 제한하면 안 되겠죠. 부작용과 악용 사례 전부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인류가 이룩해낸 신소재의 발명이 유익하게 쓰일 수 있도록 세계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견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모든 소재는 양날의 검, 누구 손에 쥐어지느냐에 달렸다고 하겠습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교육? 그거 바꾸기 쉽습니까? 공부를 왜 못했을까? 아주 미친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바본가?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가?

네, 반갑습니다. 한동일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사실 저는 그 2010년에 그 변호사 자격증을 딱 따고 또 한번 선택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냥 로마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한국으로 올 것인지. 그때 저에게 든 생각은 한국으로 가자였습니다. 한국에 뭐 특별히 뭐 저의 뭐 제가 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대학에서 저를 초빙해서 부른 그런 것도 아니었지만 이제 남 밑에 사는 공부는 그만하고 진짜 나만의 공부를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 밑에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공부,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는 딱 그만하고 이제 정말 내가 해야 될 공부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제 한국을 오기로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몇 가지 작업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대한 작업이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그 라틴어 사전, 라틴어 한국어 사전,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450페이지고 글자 크기 7. 그다음에 거기에 각주 설명 달면 글자 크기 5. 왜 이렇게 글자 크기를 작게 하셨냐고 물어보는데, 지면을 최대한 줄여야지만 그 정도 할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작업을 마치고 지금도 계속 또 새로운 표현이나 단어가 나오면 계속 제 사전에 표기시를 해둡니다. 그래서 재판이 들어갈 때또 수정을 해서 또 새롭게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법률용어 사전 그 작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런 큰 작업들이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야 가서

그 다음 가서야 겨우 좀 쉬운 책들을 쓸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쉬운 책들이라고 표현해서는 좀 죄송한데, 쉬운 책이라는 표현보다는 일반 독자들이 좀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쓸수 있는 제 마음의 여력이 생긴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 작업이나 다른 작업을 해 오면서 사실 개인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어떤 팀이 조직되고 그 팀이 해야 될 일을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정말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그걸 했다라고 해서 누가 알아준 것도 아니고, 뭐 제가 여태껏 뭐 어떤 작업을 상을 받아본 적도 한 번도 없고, 뭐 어떤 뭐 수고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으로만 뵙던 교수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교수님은 지금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로 계신 양창수 교수님입니다. 이 양창수 교수님은 연세가 상당히 계신데도 불구하고 만나면, 선생님과 같이 식사를 하면 선생님 처음에 하시는 얘기가 내가 요즘 무슨 책을 읽고 있고 어떤 책에 흥미가 있고 그 책의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책으로 접했던 그 선생님인데,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인데, 이제 공부를 그만할 때쯤도 됐을 것 같은데, 요즘은 제가 이런 책을 보면서 너무나 재미를 느끼고, 그래서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책을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그런 선생님이 이런 공부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도 공부를 계속 해야겠구나. 사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사전을 여러 권을 냈습니다. 그제 컴퓨터에 아직 나오지 않은 사전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나다 했어. 내가 할 역할 충분히 다 했어. 이제 그만하자. 너무 힘들어 죽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딱 듣다 보니까, 이거 아주 교만한 생각을 가졌네. 내가 순간적으로 아주 교만한 생각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태껏 낸 책들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뭐그 어느 기관으로부터 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저를 보자고 했던 이유는 어떻게 네가 그렇게 힘든 일을 혼자 했느냐? 그래서 노 교수님이 저를 불러서 애썼다, 수고했다 라는 그 말을 해주시기 위해서 저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말 한마디에 지금까지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하는 일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뭐 어떠한 뭐 결과물도 없었고 그래서 좀 약간 의기소침했었는데 세상에 어떤 단한 사람만이라도 너 수고했다, 너 애썼다 라는 말을 해주시는 분이 있는 그 뒤로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너이 작업을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냥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했습니다. 7시 시작해서 점심밥은 11시 반에 먹고, 11시 반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조금 쉬고, 1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시부터 해서 저녁 전까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식사 후에 잠깐 쉬고, 11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 세븐일레븐이네? 그래서 그때부터 제 별명이 세븐일레븐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힘들어갖고 세븐일레븐 안 합니다. 이제 격렬하게 하는 공부가 아니라 제가 2010년에는 이제 남 밑에서 하는 공부를 그만하고 이제 나만의 공부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2010년인 지금부터 2020년, 2030년은 어떤 공부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저 사람은 직함이 뭐 변호사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신부라고 하기도 하고 뭐 교수라고 하기도 하는데 본인은 정작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그러고 그럼 도대체 넌 뭐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이것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 마음을 탁 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힘들 때, 이렇게 책이 많은 도서관에 딱 들어가면 흥분이 됐습니다. 막 가슴 안에서 막 저도 모르게 긴장되고 설렘이 막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책 냄새가 쾌쾌히 나는 그 공간에 들어가면 저도 모르게 막 흥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공부하면서도 어느 날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고 어떤 잔잔한 기쁨들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정말 정말 격렬하게 뛰어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다른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의 지인이 초대를 받아서 지인 집에 가는데 길을 걷다가 집 벽면에 커다랗게 쓰여진 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글귀가 새겨져 있었냐면 Homo locum urnat non hominem locus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보면서 저는 지인의 집에 가는 것을 잠시 멈추고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Homo locum urnat non hominem locus라는 말은 인간이 장소를 꾸미지 장소가 인간을 꾸미지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인간이 장소를 꾸미지 장소가 인간을 꾸미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직함들이 나를 설명하는가? 아, 저는 그게 나를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뭐고 뭐고 뭐고라고 설명하지만 그 직함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저를 설명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나만의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2040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 저는 공부 계획을 짤 때 1년 단위로 계획을 짜거나 2년 단위로 계획을 짜거나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10년 단위로 계획을 짰습니다. 1990년에 시작을 하면서 2000년에는 어디까지, 2000년에 공부를 시작하면서 2010년에는 어디까지, 2010년에 준비하면서 2020년에는 내가 어디까지 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10년 단위의 계획을 준비하면서 이 계획이 한 번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계획은 준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계획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지금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계획도 2030년의 계획, 2040년의 계획도 사실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왜? 전혀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저 자신조차도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저의 몸을 맡깁니다. 저의 몸을 맡기면서 또 뻔한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뻔한 일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저에게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정말 저는 운이 좋게도 아주 대가인 선생님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대가냐고요? 아, 이 정도입니다. 저에게 라틴어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은 2차 바티칸 공회 때 로마 가톨릭 교회가 미사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 미사의 방식을 이전에 했던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을 하는데 그 완전히 다른 방식을 계획하고 준비했던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그 신부님이 그걸 다 준비하고 나서 어느 정도였냐면 교황 앞에 가서 시연을 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이 마침 주일날이어서 그 당대 교황님이 뭐라고 했냐면 주일날이니까 내 앞에서 강론도 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교황이 딱 앉아있는데 앞에서 강론하세요. 좋은 얘기하세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저에게 라틴어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제가 그 선생님에게 라틴어를 배우겠다고 하니까 그 선생님이 바로 모든 것을 다 라틴말로 쫙 하면서 라틴어를 쫙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라틴어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정말 아름다운 라틴어는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의 라틴어를 구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만난 또 다른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 법전을 만드신 분입니다. 어느 교회 법전을 만들었냐면 동방교회 교회 법전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과의 인연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분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기숙사를 방을 내주고 후배에게 내주고 또 다른 기숙사 방을 구해서 찾아가야 됐는데 그 기숙사를 찾아갔는데 수의실에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딱 지팡이 들고 앉아 계셨어요. 나는 어떤 생각이냐면 여기 수의 아저씨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기숙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수의 아저씨가 그 법전을 만든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바로 제 앞방에 계셨습니다. 앞방에 방이 길게 쫙 이어졌는데 그 방에 책들이 빼곡하게

책상에 있었고, 이렇게 서가에 꽂힌 책뿐만 아니라 책상 테이블에 엄청난 양의 책들이 빼곡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들 하나하나를 저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 법전을 만들 때 보았던 책들이 이거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참고로 그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책을 한권 줬는데 그 책이 뭐냐면 그분이 만들었던 교회 법전 책입니다. 그리고 사인을 딱 해줬습니다. 이거를 한동일에게 줌. 저는 아직도 그 책을 볼 때마다 엄청난 부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우리 선생님만큼 공부를 하고 있을까? 과연 내가 선생님이 그 의도만큼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2세기의 문헌에서부터 현대의 문헌까지 쫙다 보시면서 그 교회법전을 만드셨는데 그분이 본 교회법전을 보면 돌아가시기 전까지 용어나 아니면 그 단어 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다시 수정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딱 책을 딱 보면, 책을 밑에를 딱 보면 이 사람이 얼마만큼 많이 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책의 밑면이 새카말 정도로 그 책을 보셨습니다. 그 책을 저에게 줬고, 그 책이 우리 집에 보존되어 있는데, 그 책을 볼 때마다, 나는 정말 나에게 공부를 가르쳐줬던 그 선생님만큼 공부를 계속 잘해 나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다음에 로마에 유학을 가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공부, 자격증을 따기 위한 공부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어떠한 업적, 어떠한 어떤 실적을 만들어내야 되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그런 공부를 하고 싶지 않고 순수하게 나만의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Homo quisque favet ipse fortunae suae. 각자가 자기 운명의 몫이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Fortuna라는 말은 라틴어로 운, 운명, 행운을 뜻합니다. 아까 Fortuna라고 하니까 확 와닿지 않는데 영어에 Fortune 하면 아, 운이구나, 행운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원래 Fortuna라는 것은 로마의 운을 가리키는 여신이었습니다. 그 여신의 명칭이 그냥 이제 고유, 그러니까 일반 명사화된 겁니다. 자, 운, 운을 생각해 봅니다. 저 자신을 놓고 볼때참 많은 운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운들이 있었냐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모든 것들이 다 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공부가 아주 힘들 때도 그럴 때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좋은 후원자를 만났습니다.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정말 너무나 많은 운이었습니다. 어떤 것 하나 운이 아닌 경우가 없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많은 운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다 운이었습니다. 정말 재수가 좋았습니다. 저는 인간은 운을 준비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재수가 좋아서 내가 재수를 딱 잡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재수를 준비해 놨기 때문에 재수가 나를 찾아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부는 여러분에게 운을 준비시켜 줄 겁니다. 그 공부가 저는 여러분 각자가 공부해야 될그 공부의 내용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다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은 얼굴을 가졌기 때문에 동등하고 그 인간의 얼굴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그 차별성이 존중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얼굴을 가졌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고, 그 인간 각자의 얼굴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개별성이 존중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릅니다.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 준비할 내용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내가 그 공부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 운이 나를 찾아왔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운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운을 받고 싶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운이 없었어. 나는 재수가 없었어. 나는 부모복도 지질이 없지. 나는 학교복도 지질이 없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모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떤 답을 드리지 않아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체가 나 자신이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Homo homini Deus
si officium sciat. 인간이 본분을 안다면 인간은 인간에게 신이다. 자기 자신의 본분을 알면 인간이 인간에게 무엇이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는 라틴어의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회적인 현상과 많은 불평등과 많은 차별을 얘기합니다. 예, 그거 있습니다. 지금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근데 불평만 하고 그것이 무엇이 안 됐다라는 것만으로 어떤 변화가 오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무엇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쉬운 방법입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빠져서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어떤 게 얘기를 하고 싶냐면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계속 공부 중인 분들도 있고 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 기억 중에 어떤 것이 힘들었냐면 저는 40살까지 남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요즘에 보면 더 길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남 밑에서 나이 40에서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힘들었냐면 그 직업날에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그 학생이라고 딱 쓰면 딱 얼굴을 보죠. 전화에 아직도 공부해? 뭐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나 공부하는 사람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게 참 부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더 부끄러운 건 뭐냐면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공부를 하는 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야 될까? 내가 공부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제자들 가운데서도 좀 만학도가 있습니다. 30대 중반이 넘어서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럼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벌써 결혼도 하고 가정도 갖고 아이도 있을 나이인데 이 친구는 아무것도 없이 공부만 해야 됩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부모님의 도움을 좀 받아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 친구가 제게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게 참 괴로울 겁니다. 아직도 이 나이인데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참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누군가 계속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한다는 게 진짜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한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공부한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일까? 이게 잘못된 걸까? 공부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마음가짐 중에 하나는 나이가 먹었던 아니면 내가 경제적으로 완전 독립을 하지 못했던 상관없이 내가 공부를 할 때 타인에게 도움받는 것을 당당하게 생각해라. 중요한 건 다시 그거 다 끝나고 나서 페이백하면 됩니다. 에? 그런데 페이백하기 전까지는 내가 부득이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왜?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그럴 권리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그 로마에서 10년 동안의 그 긴 과정의 공부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저는 변변한 직업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떤 정비적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조직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뭐 어떻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나의 자존감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과정 안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데서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단, 내가 어느 순간 그것을 돌려줄 수 있을 때가 되면 내가 받은 도움을 돌려줘라. 내가 받은 도움을 준 사람에게 100% 돌려줄 수 있으면 그분에게 돌려주고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제가 어떤 학생들에게 어떤 용돈을 줄 때 아, 선생님 괜찮아요. 됐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학생이 그럽니다. 받아라. 나는 내 빚을 지금 갖고 있는 거다. 근데 빚 받은 사람이 지금 여기 없고 없으니까 네가 대신 받아라. 라고 줍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학생이다,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요즘 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수입니다. 자발적 백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백수인데 엄청 바빠.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날 때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나겠다. 근데 내가 백수인데 왜 이렇게 몸 피곤하지? 왜 이렇게 바쁘지? 생각하면 진짜 일정이 너무 빡빡한 백수입니다. 공부하는 백수는 정말 바쁩니다. 제가 이 공부를 계속하면서 저는 나이 드신 부모님과 있을 수 있는 시간들이 참 많았는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의 노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참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어머님이 몸이 아프시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나의 노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하는 백수는 참 어떤 직업보다 평생 직업이고 참 아름다운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혹 나는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그런 부끄러운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차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획,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믹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뒤집고 글로벌 아빠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 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오랜만입니다.
1: 아, 안녕하십니까.
0: 우리 화학재식 작가님 오랜만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0: 아, 환영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0: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이 교수님이 지금 부재 중이죠.
2: 국회 참석으로 부재였어요.
1: 예. 우리 야구를 할 때도 보면 항상 좀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 이럴 때 대타를 기용하지 않습니까?
0: 저게 절체절명의 순간이 지금 아직 아니에요.
1: 아, 그런가요? 예, 예, 예. 아, 그래 되게 전 중요한 순간이라고
0: 생각. 아, 그렇죠. 아니 또 우리가 사실 우리 곽 작가님하고 좀 결이 좀 맞아요.
1: 어우, 맞죠. 아,
0: 맞기 때문에 그 저희 프로그램은 굉장히 잘 어울리세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우리 곽 작가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작가님한테 딱 걸맞는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1: 걸맞는 작가의 걸맞는 주제.
3: 무슨 주제인가요?
0: SF 베이비.
1: SF. 스위트 페이스.
3: 스위트 페이스?
0: 아니, 항성 박사님이나 우리 장홍재 교수님은 SF를 좀 즐기세요?
3: 저는 뭐 딱히 사실 챙겨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네. 유명한 거는 보기는 보죠.
0: 장홍재 교수님은요?
4: 저는 이제 SF만 보통 사람들이 소설을 제일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소설보다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쪽을 많이 좋아해서 뭐 공각기동대나
0: 총기동대.
4: 그 대부분의 SF가 우주를 배경으로 한 거나 아니면 또 공상, 진짜 과학이잖아요. 근데 저는 화학을 너무 사랑한 입장에서 화학을 장치로 쓴 이런 SF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 아쉬움이 좀 남고.
1: 편이죠.
0: 우리 곽 작가님은 네. 어쩌다가 SF 작가가 되셨어요?
1: 저는 어릴 때부터 SF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0: 그죠?
1: 그래서 원래부터 좋아하고 뭐 글 쓰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SF를 쓰는 것도 좋아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재미삼아 취미삼아 올렸던 글을 모 방송국에서 이거를 판권을 사가가지고 60분짜리 드라마로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0: 이야, 그러니 뭐 오늘 저희들을 좀 잘 이끌어주세요.
1: 아, 네. 네. 이끌어 보죠.
0: 네. 네. 아니, 뭐, 그나저나, 오늘 또 어쨌거나 한 자리가 비어 있어요. 지원군이 혹시 오시는지.
1: 그렇죠. 오늘 뭐 거의 한국 SF계 상증인이라고 할 만한 분을 오늘 좀 모시려고 합니다.
0: 그렇습니까?
1: 아, 어떻게 섭외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웬만히 뭐 섭외하면 다 나오시긴 하는데요.
0: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대단하신 분 만나보도록 하죠. 나와주시죠!

0: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는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준입니다.
0: 예, 반갑습니다. 박상준. 그러면 대표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1: 예, 그렇게 해주시면
0: 뭐. 네네네. 네. 우리 대표님. 네. SF, 서울 SF 아카이브. 네.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1: 말 그대로 뭐 우리나라 SF 자료들, 네. 그리고 지금은 더 범위가 확장돼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문화 사료, 네. 옛날 자료들 이렇게 모으고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0: 박물관인가요, 그게?
1: 박물관까지는 아니고 사실은 그냥
0: 보관소?
1: 제 개인 사무실 타이틀이에요.
2: 국내도 사실은 박물관이나 과학관 같은 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가끔 이제 이렇게 박상준 뭐 이렇게
0: 해갖고 다이브니.
2: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네. 그 가끔 보다 보면 진짜 이거는 어떻게 이거를 입수를 했을까? 아하. 최근에 뭐 그렇게 좀 신기하게 입수하셨다 뭐 재밌었다 이런 거 있으십니까?
1: 여기 또 항성님도 계시니까 예. 예를 들면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예. 우리가 천문학 그랬을 때 떠올리는 그 태양계의 구조 가운데 태양이 있고 수금지와 목도천이가 이렇게 가는 이 그림 예. 한국 사람들이 과연 이 그림을 언제 처음 접했을까? 한국 최초의 천문학 교과서
0: 어디예요?
1: 저희 아카이브에 있죠.
0: 아, 1909년도 딱 찍혀있는 게

0: 제목도 전문화. 네.
1: 가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러.
0: 거기 사파도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2: 아, 그 그림이 있습니다. 아. 네.
1: 제가 SF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갖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 어쩌다가 SF에 퐁당 빠지셨어요?
2: 어느 날 그 중학생 때 성인용으로 완역된 SF 소설을 하나 읽게 됐어요.
0: 예. 뭐였습니까?
2: 아서 클라크의 이제 유년기의 끝이라는 소설입니다.
1: 한 번 안 봤습니다. 예.
2: 이걸 읽었더니 내가 이전까지 읽었던 거 완전 차원이 달라요.
1: 차원이 달라. 네,
2: 그때부터 성인용으로 완역된 SF 소설은 닥치는 대로 다 찾아서 읽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더 이상 읽을 게 없는 거예요.
1: 대학생 때까지 다 끝낸 거야. 더 이상 그렇죠. 뭐 없네. 또 없나? 이쪽에서는 고인물이라고 그러죠.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신나게 SF 수다를 한번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F를 보다 보면은요, 여러 과학기술이 무조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이게 될까 싶었는데, 이게 진짜 되네? 그런, 저기, 있었나요?
3: 제 어릴 기억에 온갖 SF적인 컨셉이 다 들어가 있던 게 터미네이터였어요.
1: 아, 터미네이터는 뭐.
3: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린 마음에 봤을 때, 그 T1000, 액체 금속이 다가오는데, 그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총을 쏴도 찌그러지고 잘려도 다시 복구되고. 근데 그게 2023년에 나왔어요.
1: 뭐가 나와?
3: 그 형상기억 액체 금속으로 만들어서 갈륨이라는 액체 금속에 아주 작은 자기장에 영향받는 나노입자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얘를 사람 레고 모양으로 만든 게 손 안 대고 녹아서 철창처럼 된 거 사이를 빠져나오고.
1: 그게 돼요?
3: 이게 나왔어요.
1: 맞아요?
2: 네, 그 기사 나왔어요.
1: 아, 그래요?
4: 본 것 같아요, 저도.
1: 너무 신기해요.
0: 모양이 우리가 자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정해가지고.
3: 네, 고체랑 액체를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고.
1: 대박이다. 그게 이제 나중에 휴머노이드 막 이런 거랑 연동이 되면 와, 난리나 겠는데요?
2: 그러니까 SF에서 뭘 하나 이렇게 새로 보여주면 네. 사실 과학기술 분야 종사하시는 분들조차도 아니, 저거는 아무리 SF지만 말도 안 돼. 이런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1: 그렇죠, 네. 있죠.
2: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서 클라크라는 작가가 아서 클라크의 3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 있는데 네.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1: 뭡니까?
2: 저명한 과학자가 미래에 어떠어떠한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거의 다 그대로 된다. 맞다.
1: 저명한 사람이.
2: 그런데 네. 그 저명한 과학자가 이거는 SF에서 저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된다.
1: 불가능하다.
2: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또 거의 틀릴 확률이 높다.
1: 아, 그게 이제 과학 3법칙의 제1법칙이에요?
2: 그렇죠. 아서 클라크의 법칙의 아서 첫 번째. 클라크. 네.
5: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로켓이거든요.
1: 아, 그걸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네.
5: 영국의 진짜 저명한 과학자, 천문학 중에 한 명이었던 리차드 울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로켓은 불가능하다. 이 로켓에 드릴 돈에, 로켓 개발에 드릴 돈에 차라리 돈을 더 투자해서 천문학 장비 쪽에 투자를 하면은 우주를 훨씬 더 빨리 알 수 있다.
1: 로켓은 그쵸. 그러니까 그냥 헛소리다. 네. 안 된다.
5: 1956년에 그런 말을
1: 했는데
5: 1957년에 뭐가 나타나죠?
0: 뭐예요? 스푸트니크.
5: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가 됩니다.
1: 로켓은 헛소리다 했는데 1년 뒤에 갑자기 확 하고 그냥
2: 위성을 날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천문학자가 그런 말을 했으니까.
5: 아, 그렇죠.
1: 그분은 이제 입을 캐겠겠네, 그죠?
5: 저는 그래서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지는 않습니다.
1: 그죠? 요즘에는. 너무 단정지면 안 되는데.
5: 맞아요.
1: 근데 이제 SF 하면은 딱 떠올리는 게 이제 우주예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SF를 제일 처음에 접했던 걸 생각하면 은하철도 999. 아. 우주예요, 우주. 예. 과학은 천문학만 있는 게 아닌데 왜 하필 우주가 배경인 SF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3: 제 생각에는 우주는 어차피 우리가 아는 게 많이 없고 네. 그리고 정확히 이해하거나 규정할 수도 없으니까 만약에 흥미롭게 써도 이게 잘못돼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분야였어요.
1: 아, 우주는.
3: 그래서 사람들이 우주에 더 열광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1: 그러니까 뭔 소리를 짓거려도 타격은 없다.
0: 그렇죠.
1: 우주는 광활하니까.
2: 근데 역사적으로도 보면 네. SF라는 말이 처음 나타난 것도 그렇고 이제 겨우 100년 조금 넘었어요.
1: 100년이요.
2: 그러니까 20세기 초부터 SF가 시작이 된 건데 그때부터 SF 중에서 우주를 다룬 이야기가 왜 많나 생각을 해보면 네. 20세기 초라고 그러면 이제 지구상에는 더 이상 인간이 갈 만한 곳은 없다. 다 갔단 말이에요.
1: 다 탐험을 끝냈다.
2: 그렇죠. 예, 네. 뭐 남극, 북극도 그렇고.
1: 그렇죠.
2: 그럼 남아있는 그런 데가 어디 있어? 우주죠.
0: 맞아요. 네. 바깥에

0: 그렇죠. 네. 거기에 더해서 이 1910년대에서 한 40년대까지가 또 우리 세계 역사에서 보면 이게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이 또 이렇게 딱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사실 SF에도 또 많이 반영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1: 아, 스페이스 오페라.
0: 네. 그 우주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활극단이잖아요.
1: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대표적이죠.
0: 그렇죠, 그렇죠. 와. SF 그러면 딱 떠올리는 뭐 스타워즈, 스타트랙 이게 다 스페이스 오페라인 거죠.
1: 듄도 그렇죠, 듄도.
0: 그 듄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게 아마 SF 중에서도 우주가 더 좀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그러한 배경들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1: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저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2: 맞아요.
1: 그게 스탠리 큐브릭 감독.
2: 그렇죠.
1: 예.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또 이 작품이잖아요.
2: 네.
1: 예, 예, 예.
2: 처음에 딱 그 첫 장면이 너무나 강렬하잖아요. 그 유인원, 원숭이 같은 사람이 나와, 원숭이가 나와가지고 뼈 하나 딱 던지면은 뼈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딱 바뀌죠, 우주선으로.
0: 그렇죠. 네.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3: 까마투스트랑 이렇게 말했다. 음악이 쫙 나오면서.
0: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주 SF가 계속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게 이제 영화가 1968년인가? 69년? 68년에 나왔죠.
3: 8년.
0: 그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업그레이드의 최상점을 찍은 것이고.
1: 기술적으로도
0: 질적으로.
1: 그렇고.
0: 예. 네. 그 이전에 이제 수없이 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싸구려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할 만한 거. 그 이런 말 아마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펄프 픽션?
3: 아, 펄프 픽션.
0: 그 다음에 이제 펄프 매거진.
1: 펄프 매거진이요?
2: 펄프 매거진이요?
0: 펄프 잡지란 뜻이잖아요.
1: 예.
0: 1920년대부터 한 40년대까지 영미권에서 나왔던 SF 잡지들을 가지고 펄프 매거진 이런 말을 썼어요.
1: 안 좋은 의미 같은데요?
0: 그렇죠. 왜냐면, 펄프라는 이름이 붙은 게 종이 질도 좀 안 좋고 조악하지만.
1: 마구잡이식.
0: 예, 그저 이제 내용도 좀 싸구려다.
1: 아.
0: 통속적이고 뻔한 얘기들. 그런 펄프 잡지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 뒤에 이제 60년대의 스타트랙, 70년대의 스타워즈.
1: 아. 그 싸구려 잡지, 그 펄프 잡지들이 보통 언제 흥했었어요? 언제 나와가지고 출간을?
0: 처음 나온 거는 이제 1910년대 정도로 보고 있죠.
1: 1910년대.
0: 예, 100년이 넘었죠. 예.
2: 근데 제가 알기로는 1920년대가 그 SF 소설 같은 것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시기 아닌가요? 그때가?
1: 황금기였어요, 그때가.
0: 네, 진짜로 영국, 영미권 사람들은 그때를 이제 골든 에이지라는 표현을 써요. 예, 근데 그 원조가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1: 누구예요? 예,
0: 혹시 그 SF계에서 가장 유명한 문학상 그러면 떠오르시는 거 있나요?
1: 저는 그건 몰라요.
2: 휴고상이요.
0: 어, 그렇죠. 휴고상.
2: 휴고상.
0: 휴고가 사람 이름이에요. 1910년대에 이 휴고 건즈백이라는 미국 사람이.
1: 건즈백.
0: 네. 이 사람이 원래 그 전기 기술자였어요. 그래갖고 전기 기술 잡지를 자기가 만들어서 발행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요번 후에 시를 기사랑 뭐 하여튼 다 받아갖고 다 집어넣었는데 지면이 남았어.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SF 소설을 써가지고 이 지면을 메꿔야겠다.
1: 그렇게 시작했어요? 네. 야, 대단하네.
0: 그렇게 해서 쓴 소설이 뜻밖의 이제 인기를 얻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왜 이 작품이 주목을 끌었냐면, 그때 기준으로는 아직 하나도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과학기술들이 여기 무대기로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움직이는 자동 보도, 팩시밀리, 뭐 TV, 뭐 이런 네트워크, 뭐 등등등등.
1: 그 휴고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겠어. 시대를 엄청나게 앞서간, 100년 이상 앞서간 사람이 그냥
0: 왔어. 그렇죠.
3: 이 사람이 낸 잡지가 뭐였죠? 그 팀?
0: 어메이징
3: 스토리스. 예. 그 이분 잡지가 되게 옛날에 나온 잡지인데, 요즘에 보면 표지만 봐도 되게 재밌어요. 표지가 되게 좀 옛날 느낌 나면서도 되게 그때 당시 상상력을 많이 보여주는 게 되게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1: 아니, 혹시 그 휴고상 받은 작품 중에 우리가 알 만한 게 또 있을까요?
0: 뭐 영미권 작품은 너무 많고요.
1: 네.
0: 최근에 이제 그 삼체가.
1: 삼체가요?
0: 삼체가 영어로 번역이 된 다음에 휴고상을 받았어요.
1: 네. 그거 중국 작가잖아요.
2: 휴처씨.
1: 그게 이제 저 OTT에 나와가지고 드라마가.
2: 네.
1: 저도 이제 그걸 드라마로 접했는데,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2: 그리고 또 되게 유명한 거 중에 듄.
4: 아, 듄도 봤어요. 네.
2: 듄도 그 휴고상.
0: 네, 원작 소설 휴고상을 받았죠.
1: 받을 만해요.
0: 그렇죠.
1: 받을 만하고. 친숙해지네요, 휴고상이. 저도 휴고상이 뭔지 몰랐는데.
0: 그러니까 휴고 건즈백의 어메이징 스토리즈부터 시작된 SF 잡지가

0: 널리 통속적으로 퍼지면서 이제 판을 깐 거죠.
1: 근데 이 펄프 잡지가 그러면은 그 펄프 잡지에 등장하는 그 SF들은 좀 약간 과학적이지 않은 진짜 싸구려들이었습니까? 싹 다?
0: 그게 또 사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예. 예. 말씀하신 것처럼 펄프 매거진 전성시대 1940년대까지만 해도 SF 그러면 하고 애들 보는 거.
1: 아, 유치해.
0: 유치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뭐, 네. 우주를 날아다니고, 막 이런.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였죠.
1: 그렇죠. 네,
0: 그랬는데, 1944년쯤에 미국에서 FBI가 SF 잡지사를 압수수색을 들어왔어요. 왜 그랬냐면, 미국에서 비밀리에 그 원자폭탄 개발하는 프로젝트 있지 않았습니까?
2: 맨하튼 프로젝트.
0: 맨하튼 프로젝트. 그 맨하튼 프로젝트 진행할 때 미국 당국에서 그 정보 보안을 엄청나게 세게 들어갔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뭔가 원자폭탄이나 이 원자 핵 에너지의 무시무시한 그 위력 이런 거를 좀 짐작할 수 있을 만한 언급이 들어간 논문을 아예 게재를 막았어요. 그 정도로 보안을 철저히 했던 거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딱 하나 신경 안 썼던 게 바로 SF. 아, 그건 뭐 애들 보고서 지들끼리 그러는 건데 그것까지 신경 써? 그랬는데 펄프 매거진에 어떤 그 클리브 커트닐이라는 작가인데 이 사람이 이제 데드라인이라고 짧은 단편 소설 하나를 실었어요. 이걸 읽어봤더니 맨하튼 프로젝트 과학자들이 열심히 지금 개발하고 있는 핵무기의 그 똑같은 효과가 거의 그대로 묘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 서로 만난 적도 없는데.
0: 그렇죠. 그래서 FBI 입장에서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거
3: 샜다.
0: 비밀 유사
1: 유출다, 샜다. 유출다.
0: 유출된 거다. 그래서 압수수색 들어가서 탈탈 털었는데
1: 안 나와요.
0: 뭐 없어.
1: 그냥 우연이야.
0: 작가는 그냥 물리학 교과서에 지금 현재 그 당시 기준으로 최신 과학기술 동향을 이렇게 쭉 보니까
1: 상상이 되더라.
0: 그냥 그렇게 썼던 거예요.
4: 아, 근데 그 사람 되게 억울했겠다. 아, 소설 잘 쓴 것도 쟤냐고 막 이러면서.
1: 그런 경우가 있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0: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SF를 좀 다시 본 거죠.
1: 이게 마냥 그냥 유치하거나 그렇죠. 애들 것만은 아니다. 과학자분들은 SF 속에서 이제 묘사된 그 과학들이 좀 있잖아요. 이게 어쨌거나 과학 상식하고 다르면 괴롭나요?
5: 그렇지는 않아요.
1: 괴롭다는 분도 계시던데.
5: 그런 분도 있어요.
1: 있어요. 가서 근데, 때려주고 싶다.
4: 근데 각자 전공이나 신경 쓰는 것마다 조금 이렇게 짜증나는 게 잡힐 때가 있어. 좀.
1: 그러니까요.
4: 애지간히 넘어갈 만한데, 아, 이거는 좀 진짜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 때가 있어요.
1: 과학 관련 SF 영화에 나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폭탄을 만드는데 제조가 이거는 폭탄이 안 되는 건데 뭐 나온다든지 뭐 이런 거.
5: 그런 거는 일부러 조금씩은 틀리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제가 그 브레이킹 배드라는 드라마를 엄청 좋아하는데, 거기 나오는 방식을 다 뜯어봤어요. 근데.
1: 딱 뜯어봤어.
5: 거의 다 사실이고.
1: 힘도 99%짜리 그거 이제.
5: 그런 건 다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제가 오히려 몰입을 못 하는 게 대표적인 게 스타워즈 같은 거 보면 우주 공간에서 맨날 터지고 불타고 하는데 사실 그게 가능하진 않잖아요.
3: 아, 그리고 시끄럽잖아요. 우주 공간에서는 외질이 없기 때문에 소리가 전달이 안 돼요.
5: 우주선도 이렇게 갑자기 막
3: 방향 히트 막 바꾸고 이런 것도 불가능하고.
1: 우주에서 진짜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라는
3: 소리를
1: 게.
3: 들을 수가 없죠.
1: 맞으니까.
3: 사실 저는 다 재밌게 보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과학자들 중에서 내가 기필코 찾아내리라. 진짜 이런 분들이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1: 계시겠지.
5: 마술 볼 때도 그러잖아요.
3: 그리고 그러니까 마술 볼 때도 너는 왼손 봐, 나는 오른손을 볼 테니까 막 이래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재밌게 보려면 조금 그런가 보다 하는 것도 이렇게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럼 영화 보고 있는데 나 과학자야. 같이 지금 지인이랑 보러 갔어. 영화가 나와. 야, 저거는 왜 안 되는지 이따 얘기해줄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3: 그러니까 영화 봐야지. 영화가 버림받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순간에는 과학자가 버림받아요. 언제나.
1: 아, 그러면 아, 좀 닥쳐. 영화 좀 보게. 영화 좀 계속. 야, 저 장면은 말이야. 과학적으로 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다. 아,
3: 손절당하죠.
1: 그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적당히 눈치가 좀 있어야지.
0: SF에도 하드 SF라는 게 따로 있어요.
1: 하드 SF.
0: 하드 SF. 예. 과학적으로 얼마나 엄밀하고 정확하게 말이 되게 묘사를 잘 하는지 그거에 좀 더 치중하는 SF를 우리가 하드 SF라고 하고 네. 그렇지 않은 나머지 SF들은 사실 다 그렇다 치고 좀 유연하게.
1: 그게 낫겠네요.
0: 네. 그래서 다 따지면 피곤하죠.
1: 맞아요.
0: 그래서 하드 SF가 아닌 다른 SF들, 과학적 상상력이나 이런 게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것들도 나는 분명히 나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아서 클라크가 이제 세 가지

0: 가지 유명한 법칙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 네네네.
0: 두 번째가 뭐냐면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알아보는 방법은 살짝 불가능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는 수밖에 없다.
1: 아...
0: 한번 될 때까지 슬쩍슬쩍 해보는 거야, 계속. 이게 SF에서는 지금 과학기술로는 말이 안 된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why not? 된다 치고 한번 요렇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게
2: 설정해보고
0: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상상력을 계속 그
1: 키워나가는 거죠.
0: 외연을 넓히는 게 사실 SF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 과학자들이 또 거기서 영감을 받아요.
3: 네. 그리고 실제로 우주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군사 과학 기술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영향을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2: 그래요?
0: 네. 예. 대표적인 게 뭐 스텔스 기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전에 왜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스타워즈 계획이라고
2: 있었어요. 예, SDI
0: 그렇죠. 정식 명칭이 SDI였는데 그게 그 당시 이제 미국하고 옛소련이 좀 냉전 대치할 때 소련이 뭔가 전면적으로 무슨 핵미사일 공격을 한다고 하면 미국에서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선제적인 체제를 구축을 하겠다.
1: 방어체계.
0: 이게 사실은 펄프 매거진 시대에 숱하게 나왔던 우주전쟁에서 나오는 어떤 그 대미사일 방어랄까 뭐 이런 것들 그 컨셉이 거거든요.
3: 1950년대 SF 사파들 보면은 로켓이 쫙 이렇게 떨어지면서 불을 뿜으면서 이렇게 사뿐하게 착지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사파로 되게 많이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스페이스X의 요즘 재사용 발사, 제 1단 착지하는 모습 보면은 진짜 1950년대 SF 그 딱 거기에 나오는 사파에 나오는 그림과 되게 똑같아요.
0: 네,
3: 그런 기술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1: 네. 혹시 네. 우주와 관련된 SF 중에 아,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싶은데 의외로 진지하게 연구 중인 게 또 있을까요?
0: 그 대표적인 게 외계인.
1: 아, 외계인 연구요? 예, 아. 예.
0: 그러니까 외계인은 이제 이미 과학의 영역이 됐고.
1: 외계인은 됐고.
0: 그거 다음으로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지금 더 막 열심히 연구하고 그런 게 뭐가 있냐면.
1: 화성?
0: 우주 엘리베이터.
1: 아. 예? 우주 엘리베이터요?
0: 예.
1: 뭐죠, 이게?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예.
0: 글자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 예.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우주까지.
2: 아, JYP가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노래 들어보면 옛날 노래라가지고.
1: 저기 좀, 버겁네요, 이게. 엘리베이터.
2: 엘리베이터.
1: 엘리베이터. 이 우주 엘리베이터.
0: 예, 이것도 그 로켓이라고 하는 걸 처음 이제 발명한 그 시조 아버지로 꼽는 사람이 누구죠?
3: 콘스탄틴 치올콥스키.
0: 예, 러시아의 콘스탄틴 치올콥스키인데 이 사람이 이 우주 엘리베이터의 개념도 처음 내놨어요.
1: 그 사람이 로켓을 로켓을 만든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게 일반 로켓으로 쏘아 올려도 대기권까지 진입하려면은 어마어마한 그 온도와 그 차이들이 있잖아요. 뚫으려면 또. 근데 그 우주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버텨 이걸요?
0: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1: 네.
0: 지금 인공위성 중에 우리가 올려다봤을 때 하늘에서 움직이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지위성이라는 게 있죠.
3: 정지궤도 위성.
0: 얘가 실제로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지구 자전 속도하고 똑같이 도니까 여기 지구에서 올려다봤을 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1: 네네네.
0: 그러면 그 정지위성에서 뭐 잭과 콩나무의 그 덩굴처럼 줄을 계속 내려 지상까지.
1: 네.
0: 그러면 그 줄을 타고 올라가면 우주잖아.
3: 그렇죠.
1: 이걸 진짜 진지하게 연구한다고요?
0: 그래서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게 이미 확실히 알려졌고 그럼 이걸 어떻게 건설을 할 것인가. 이 우주 엘리베이터 탑을 어떤 소재로 건축할 것인지 소재 연구를 지금 전 세계 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3: 충분하게 가능하죠.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로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로켓으로 1kg짜리 화물을 올리는데 아주 싸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정말 싸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거를 정말 엄청나게 그냥 간단한 수준으로.
1: 그러면 이게 신소재의 개발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장 교수님, 이거 화학 쪽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신소재?
4: 우선 소재 측면에서는 가능한데 엘리베이터를 만들 정도는 아직 못 갔고요. 저도 이걸 말씀대로 듣고 예전에 어느 순간부터 안 들리는 거예요. 우주 엘리베이터 연구가 되고 있는지가. 그래서 이제 천문학자 다른 분들 만났다가 그거다 사장돼버린 아이디어지요?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여전히 오픈되어 있다. 가능성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딱 누르면은 위인 가는 줄 알고 얼마나 걸리냐 여쭤봤더니 최소 일주일은 타고 있어야 된다.
1: 일주일이요?
4: 네. 이게 아. 왜냐면 그게 정지궤도가 거의 3만 5천, 6천. 네, 이 정도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3: 3만 킬로가 넘으니까.
4: 사실 이런 팬도 가벼운.

0: 근데 이게 10kg짜리면 돼도 못 들잖아요. 이 정도로 가벼우면서 튼튼한 게 뭐가 있을까? 그게 탄소 나노튜브라는 물질이
1: 탄소
0: 거기에서 제일
1: 나노튜브.
0: 관심을 받아요. 실제로 탄소 나노튜브가 같은 무게라 치면 강철보다 100배 이상 튼튼해요.
1: 맞아요.
0: 근데 워낙 가벼우니까 쓸수 있는 건데 문제는 36,000km짜리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긴 거를.
1: 그렇지.
0: 우선 1단계는 해결이 됐고, 나머지는 말씀대로 이제 누군가 엄청난 재원과 시간을 투자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거다.
1: 근데 우주까지 가는데 일주일이나 걸려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된다 그러면 폐쇄공포증 있는 분들은 아예 못하고.
2: 화물용으로 많이 쓰겠죠, 화물용으로.
1: 화물용으로 많이 가겠네, 화물용으로. 근데 우주 엘리베이터로 이제 화물을 뭐 위로 쏴 올린다라고 하니까 조금 이제 또 현실적으로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 초광속여행. 광속여행. 초, 앞에 초가 붙은 초광속여행. 이런 거는 되려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저항도 되겠어요.
1: 아니, 나는 해보고 싶죠.
4: 해보고는 싶은데.
1: 됐으면 좋겠는데.
4: 우리 배웠잖아요. 김범준 교수님 나와서.
1: 근데 이제 SF, 우리 SF 영화 같은 데는 이제 초광속여행이라던가 뭐 계속 이런 게 이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안 되는 줄 아는데도 왜 자꾸 이 영화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만들어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5: 그래서 멕시코의 그 알퀴비에레라는 물리학자가 있어요.
1: 네네.
5: 이분이 어릴 때부터 스타트랙 팬이었어요. 스타트랙에 보면은 그 이제 장거리 우주여행을 하는 걸로 와프항법 같은 게 나온다.
1: 아, 와프요, 예.
5: 근데 알퀴비에레가 물리학자가 돼가지고, 아, 어떻게 와프항법을 이론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고민을 하다가 논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그게 주목을 받고, 이거 말 되네?
1: 응?
5: 초광속을 실제로 구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거스르거나 뭐 깨는 건 아닌데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중력장을 발생시키면 시공간이 왜곡이 된다. 경계면에 우주선이 있으면 밀려나는 힘에 의해서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초광속 효과하고 동일한 이동 거리가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1: 그렇죠. 에너지도 근데 많이 필요하겠는데요.
5: 그러니까 이게
1: 주변을 휘어버리려고 하려면
5: 현실적이진 않은데 중요한 거는 이론적으로 어쨌든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
4: 지금도 사실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우주 공간은 더 멀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타고 그 멀어져가는 거기에 타고 가면은 암흑 에너지가 이동시켜준다.
1: 암흑 에너지가 나오는구나.
0: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된다 치면 그 중력을 버틸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1: 만들어야지.
0: 그럼 그 재료를 찾으라고 또 하면 골치가 상당히 아플
1: 그러면 이제 만달로리안 동네로 가야죠.
2: 근데 이 알쿠비에레 이분은 좀 약간 요즘에는 이제 유명해지셔가지고 요즘에 SF에서는 오히려 이제 역으로 이게 좀 들어와서 SF 뭐 만화나 소설이나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갑자기 이제 주인공이 되게 빨리 급하게 어디로 가야 될 때 알쿠비에레 추진기를 가동해! 뭐 이렇게 하면 그걸 작동하면서 빨리 탈출하는 장면 이런 게 요즘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1: 아니, 너무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성에서 저녁에 녹화를 하나 치고 다음날 아침에 목성에서 녹화를 하나 해야 돼요. 그럴 때 딱 초광속으로 그 스타워즈처럼 별들이 여기 있고 순식간에 샥! 하면서 그냥 퓨욱! 날아가면 야 좋잖아요.
4: 기가 막히네.
1: 좋잖아요.
2: 안 될 것 같아요.
1: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드는데.
5: 그것을 아서 클라크의 세 번째 법칙에서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1: 뭡니까?
5: 고도로 발달된 과학 기술은 마법과 구별되지 않는다.
1: 그럴싸한데?
4: 이거 되게 많이 들어봤죠?
1: 오, 그렇죠.
2: 그럼 패러디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1: 과거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마법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멋있는 말인데요, 그거?
4: 네. 진짜로 너무 유명하죠.
1: 근데 초광속 여행 가능하다고 보세요?
2: 아니,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1: SF, 그냥 SF?
2: 아니, 저는 SF가 사이언스 픽션이잖아요. 저는 픽션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4: 픽션이니까 초광속이 가능한 거잖아요.
2: 그러니까 뭐 픽션 속에서는 가능한데 현실로 그게 가능할까라고
1: 우리 살아있을 때는 좀 힘들다.
2: 저는 뭐 쉽죠. 엄청 장수하면 가능할 수 있겠죠. 시간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일단 장수가 먼저네.
4: 모르셨군요. 네. MC 영생입니다.
2: 영생한다고 뭐 제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1: 어쨌건 뭐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미리미리 여러분들 우주여행을 좀 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공부를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으로 한 그 SF 같은 거 좀 더 추천을 좀 해주세요. 예.
5: 우주 SF 추천이라고 하시면 사실 저는 작품보다 작가를 추천하고 싶은데
1: 작가?
5: 아서 클라크.
1: 역시 아서 클라크.
5: 네. 아서 클라크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제일 좋아하는 SF 작가기도 하고 우리 인간이 우주를 향하는 어떤 그 원초적인 본능이랄까 그런 거를 가장 SF로 잘

0: 표현한 사람이 바로 야수 클라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1: 그러니까 우주에 대한 흥미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최고의 작가가 아서 클라크다.
0: 네.
1: 스페이스 오디세이도 이분이 쓰신 거고요.
0: 그렇죠.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대본을 쓰면서 동시에 같이 이 사람 그걸 소설 썼었어요.
1: 같이 콜라보를 한 거. 명장끼리 만나가지고
0: 그렇죠.
1: 그런 예. 걸작을.
0: 네.
1: 이분은 그러면 아서 클라크는 네. 우주만 다뤘습니까? 아니면
0: 아니죠.
1: 아서 클라크 전방위적이에요?
0: 예, 예. 그러니까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예. 여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SF의 다른 분야가 여기서 나오는데 AI.
1: 아, 인공지능이요? 1960년대에 나온 그 소설이에요?
0: 예, 예. 할 9000이라고.
1: 할.
0: 예, SF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한번쯤 들어봤을 인공지능
2: 들어봤죠.
0: 이름이죠. 예. 그래서 할 9000이 우주선 전체를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작품에서 이 인공지능이 인간을 해치죠. 그래서 그 인공지능 개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이 작품이 또 AI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 참고 텍스트가 되죠.
1: 그러고 보면 이제 우주만큼이나 이 AI가 또 SF가 좋아하는 또 SF의 그 소재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1: 근데 왜 SF는 미래 기술을요, 약간 좀 암울하게 그럴까요? 터미네이터도 그랬거든요. 매트릭스도 그렇고, 기계들이 등장하고,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다 미래가 암울해요. 예, 그리고 인간은 그냥 가만히 있어, 니네는. 그냥 죽여놓든지 빨대를 꽂아가지고 그냥 꿈꾸게 만들고. 암울해요. 왜 그럴까요?
0: 그 전부터 계속 들어왔던 질문이에요.
1: 그죠.
0: 왜 SF 작가들은 다들 그렇게 우리 미래를 어둡게만 보냐.
1: 아주 틀어진 마인드들이에요, 다들.
2: 아, 왜 그래?
1: 일단 그냥 망해라 이거야. 내가 모르겠다. 그거 아니에요?
0: 저는 이 SF 작가들이 정말로 다들 그렇게 비관주의자여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과학기술이 우리한테 장밋빛 전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유토피아를 네.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얘기는 네.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이 평소에 늘 하는 얘기잖아요.
2: 네.
0: 항상. 네. 19세기 말부터 이제 좀 뭐 산업혁명 이후에 네. 과학기술이 빨리빨리 발달하게 되고 나서 20세기 전반기까지만 해도 네.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우리한테 이제 행복한 유토피아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다들 기대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일반인들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뭔가 좀, 이거 알고 보니까 무서운 거네? 하고, 뜨거! 하고 이제 놀라게 된 계기가 1945년에 원자 폭탄이거든요. SF 작가들은 그때가 되기 전부터 이미 과학기술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디스토피아로 가는 길일 수도 있다. 이 얘기를 SF 작가들이 미리 했어요. 그 얘기를. 남들이 다 한쪽 방향으로만 쏠려 있을 때
1: 다른 방향도 보자.
0: 균형을 잡는 거죠.
3: 뭐 AI 중에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은 말의 뿌리부터 SF에 있거든요.
1: 그렇죠.
3: 체코의 작가로 카렐 차페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사실 추리소설 같은 거 되게 잘 썼어요. 1920년대 초에 거의 20년대 초입이죠. 그때 연극 대본을 썼는데 그 연극 대본이 이제 영어식 읽어서 RUR이라는 그런 제목의
1: RUR.
3: 네, 연극을 네. 썼어요. 거기에 처음으로 로봇이라는 게 미래에 나온다라는 내용을 쓴 거예요. 체코 말로 이런 노동한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로보타였기 때문에 그 말을 변형해서 로봇이라는 말을
1: 그게
3: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체코 단어 로봇이라는 말은 어디서나 다 통용이 되게 한 그 공이 카렐 차페크라는 작가한테 있는
1: 차페크.
3: 이게 상당히 인기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20년대에 뭐 얼마 안 지나서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막 소개됐었고요. 당시 잡지 같은 데서 막 소개가 됐었고. 문제가 뭐냐.
1: 뭐예요?
3: 처음으로 로봇이라는 말이 등장한 이 연극의 내용이 미래 사회가 되면 인류의 세상은 다 멸망하고 로봇들이 다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라는 내용이 로봇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온.
1: 저 시작이 아주 그냥
3: 연극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해요. 뭐 인공지능이나 로봇 때문에 디스토피아가 온다라는 것만 너무 다룬 이야기를 쓰면 요즘 약간 좀 식상해 보여요. 이제 100년도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 주제를 처음으로 다룬 게. 근데 요즘은 거기에 추가로 뭘 좀 더 가미해야지 좀 좀 참신해 보이는 것 같아요.
1: 이 극도 네. 로봇을 아예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그렸다.
4: 아니 그러면 터미네이터는 뿌리가 있는 SF네요.
1: 다 있죠. 네. 다 있어. 네.
0: 그래서 이게 로봇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작품에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비슷한 작품들이 이제 미국 이쪽에서는 또 펄프 매거진에서 계속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로봇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인간도 로봇하고 좀 공존하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그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또 다들 잘 아시는 ESF 작가.

0: 가 아, 로봇이 왜 이렇게 다또 악당같이 뭔가 좀
1: 그려지나.
0: 불일한 존재인 것처럼 그려지나. 그래서 좀 다른 모습의 로봇 상을 한번 내가 제시를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로봇 공학의 3원칙이라는 거를 딱 만들었어요.
1: 여기에 또 3원칙이 있어요?
0: 네. 첫 번째 원칙이 로봇은 절대로 인간을 해치면 안 된다.
1: 아, 그렇죠. 그래야죠.
0: 더 나아가서 위험에 빠진 인간을 방관해도 안 된다.
1: 그렇죠.
0: 다음 두 번째는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단, 첫 번째 원칙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다른 인간을 해치라는 명령만 아니면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로봇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법칙을 거스르지 않는 한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
1: 자기 지켜야 또 인간이 써먹으니까.
0: 그러니까 인간의 재산권 보호인 거죠. 로봇 비싸잖아. 고장나면 고치는 돈 들잖아.
1: 그래서 로봇도 너 나름대로 인간은 보호하되 너도 너를 챙겨야 된다.
0: 그렇죠.
1: 너는 내 재산이니까.
0: 그렇죠. 그렇죠.
2: 제가 이 로봇 원칙 첫 번째 건 많이 들어봤어요. 로봇이 인간 해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궁금했던 게 만약에 로봇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주인이 공장을 엄청 돌리기 위해서 일을 시키는데 그럼 지구 환경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0: 그렇죠.
2: 그럼 주인을 해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인간을 멸망시킬 수는 있잖아요.
0: 그렇죠.
2: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이게 바로 그 영화 아이로봇에서 딱 짚고 있는 주제예요. 원래 아이로봇은 1950년에 아시모프가 낸 로봇 소설 단편집 제목인데 이거 제목만 가져와서 할리우드에서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 개개인을 위하다가 인류 전체를 혹시라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 2, 3원칙에 앞서는 0원칙이라는 걸 또
1: 0원칙을 만들어요.
0: 로봇은 인류를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인류가 위험에 처한 상황을 방관해서도 안 된다. 이러면 이제 얘기가 되게 복잡해지죠.
1: 그러니까 아시노프도 약간 그 로봇 3원칙에 허점이 많다라는 거는 이제 알게 되니까 0원칙을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아시노프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3원칙을 계속 그 작품을 통해서 좀 실험을 한 거예요?
0: 예, 그러다가요. 예. 결국은 아시노프도 이제 만년에 들어서는 네. 아, 로봇공학의 원칙들 내가 처음 주장한 거긴 하지만 네. 이게 사실 이대로 딱 지켜지는 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바람직한 로봇의 사항을 새롭게 제시를 해요.
1: 또요? 예. 계속 수정하시네?
0: 예. 말년에는 어떤 설정을 이 사람은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중앙 AI가 이 개별 로봇들을 원격 이제 통제하는 거예요.
1: 센티넬?
0: 그렇죠.
1: 그런 거예요.
0: 그냥 중앙 통제 AI 하나만 우리가 인간이 확실하게 장악을 하거나 통제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1: 제일 무서운 거죠.
3: 네. 스카이넷 아니에요.
4: 나이가 들어가지고 높은 자리로 올라가시면 대부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 그냥 매트릭스부터 시작해서 뭐든 안 좋은 영화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0: 그렇죠. 뭐, 그래도 역시나, 여러 가지 빠져나갈 구멍들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아시모프도 로봇공학의 3원칙을 이렇게 절대적인 원칙으로 이렇게 막 고집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1: 근데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게 아시모프 씨도 대단한 거네요.
5: 그러네요.
1: 그렇잖아요. 생각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게 또 이제 과학 정책에도 영향을 좀 미칠 거 아닌가요?
0: 아, 그렇죠.
1: 네.
0: 예. 그게 뭐 현실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제가 볼 때는 그 일본이 좋은 케이스 같아요. 일본이 지금은 아니지만 90년대부터 시작해서 한 21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은 일본이 최고였거든요.
1: 아, 그 맞아, 맞아.
3: 아시모의 나라라고.
0: 왜 하필이면 일본이 휴머노이드형 로봇 기술을 가장 그렇게 앞서 나갔을까?
1: 맞아요, 그때 그랬어요.
0: 따져보면 그 당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었던 그 과학 기술자들이 어렸을 때 정말 재미있게 본 게 아톰.
1: 아톰, 예, 예, 예.
0: 그래서 아톰이 처음 나온 게 1950년대거든요. 그때 아톰을 보고 자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로봇 공학자가 되어서 아톰처럼 인간 모양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일본은 좀 뭘까 시대를 앞서왔달까? 컨셉에 관한 한. 그래서 이렇게 한 나라의 과학관 그것 자체도 달라질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미리 한 발짝 앞서 나가는 SF에 의해서 좀 이렇게 또 막 변화해야 하기도 한다는 거.
4: 그래서 저는 우리 EBS의 로보카폴리를 보고 자란 세대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 기술 이런 게 한 단계 더 성장하지 않을까 저는 예측해봅니다.
0: 아시모프가 로봇뿐만 아니고 굉장히 방대하게 진짜 인류 문화의 모든 영역에 걸치는 글을 다 썼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우리 도서관에 가면 왜 책을 분야에 따라 분류하는 십진 분류법 있잖아요. 네. 네. 그 십진 분류법의 모든 영역에 들어가는 책을 다 이 사람이 썼다 그래요.
4: 와.
0: 아시모프 이름으로 나온 책이 생전에만 500종이 넘었다고
4: 해요. 네? 500권이요?
5: 500종이요?
0: 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원래는 대학 교수였어요. 네. 생화학자였죠. 네.
1: 화학자요?
0: 예. 네.
1: 알아요, 그럼 정 교수님도?
2: 아, 알죠. 저도 아시모프 책은 제가 SF 소설 중에 사서 본 게 몇 개 있어서 그 아시모프가 굉장히 아주 독특한 형식의 일종의 하드 SF죠.
0: 그쵸.
2: 화학 관련된 글을 썼는데 논문이랑 완전히 똑같은 모양으로 글을 썼어요.
1: 논문이요?
2: 네. 진짜 우리가 알고 학술 논문처럼 해서 제목, 저자, 막 데이터까지 들어가서 했는데 주제가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이게 그 티오티몰린이라 그래서 보통 티오라는 게 황을 말하고 티몰이라는 물질이 원래 있어요. 그러니까 명칭만 보면 진짜 있는 화학 물질이에요. 그래 이 물질에 대한 분석과 여러 데이터를 넣었는데 아주 독특한 게 탄소가 들어있는데 탄소가 결합을 4개를 만들거든요. 그중 2개는 현실에 있고 2개는 하나는 미래 하나는 과거를 향해 뻗어있는 구조를 가져요. 얘는 시공간을 넘는 거라 독특한 성질이 우리가 소금을 물을 이제 소금에다가 물을 부으면 소금이 샥 녹잖아요. 이 물질은 음의 시간을 가져서 우리가 물 붓기 1.12초 전에 녹아요. 1.12초 전에 녹아요.
4: 뭐라고?
1: 뭐야?
2: 그러니까
1: 여기서 물이다 그러면 물을 보고 그냥 녹는 거야? 그러니까
2: 녹으면 얘는 1.12초 후에 우리가 뭔가 부었다라는 거에 예견이 되는 거라서.
4: 뭐지? 반드시 부을 수밖에 없겠군요.
2: 그게 그러면. 독특한 개념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딱
1: 예측인데?
2: 반칙했는데 녹았다. 그럼 얘는 1.12초에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안 넣는 거야. 그러면 시간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우리 그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처럼 어떤 일이 생겨서라도 행동할 수밖에 없게 결정이 돼버려요. 이게 들리는 말로는 자기 박사 과정 때 박사 학위 논문 연습 삼아서 미리 써봤는데 낼 때 이걸 익명으로 내달라. 이게 문제가 될 거야. 근데 이걸 실명으로 출간해버린 거야. 그쪽 출판사에서. 그래갖고 디펜스 발표를 하고 박사 심사를 이제 다 됐다 했는데 마지막 질문이 아시모프 군 자네가 말한 그 티오티몰린 이 물질에 대한 열역학적 분석은 왜 연구하지 않았나라 해서 자기 인생 가장 진땀 흘린 순간이었다.
1: 위기.
2: 지금은 그거 모티브가 돼서 그 물질을 합성하는 가상의 논문도 나온 게 있어요.
4: 소편이군요.
2: 다른 사람들이 약간 오마주식으로 해서 어떤 반응으로 해서 실제 그 구조에 대한 합성법을 한 논문도 있어요, 지금.
1: 예전에 이제 SF 초창기 때 마셨던 분들은 일단 내지르고 보자. 뭐라도 걸려라. 네. 후세가 만들겠지. 약간 그런 약간 지르고 오더를 넣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주문을 미리 넣어놓고, 야, 나는 몰라. 이제 니네들 좀 만들어. 어쨌건 만들면 내 예언이 맞는 거야?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나올 만큼 나온 것 같거든요. 네. 미래를 예측하는 게. 그런데도 SF는 앞으로도 미래를 어디까지 예측할 것인가. 여기에서 SF로 작가들이 뭘 또 예측한다? 이거 쉽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4: 그런데 이제 어차피 소설 예술이니까 네. 방향을 그쪽으로 안 타고 네. 반대쪽으로도 탈 수 있는
1: 어디로요?
4: 거예요. 미래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1: 멸망이요?
4: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오히려 예측하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1908년에 웰즈 같은 사람이 쓴 공중전쟁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1: 네. 네.
4: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1908년이니까 1차 대전도 일어나기 전 시대거든요.
1: 그렇네요. 그렇네요.
4: 네. 그런데 미래 세계가 되면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들이 개발되고 온 세계가 다 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인류가 멸망할 정도로 싸우고 핵무기 비슷한 것도 나온다 이런 거를 이제 소설로 쓰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쪽으로 이야기를
1: 했는데 쪽으로.
4: 네. 근데 사실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일어나면서 이 사람이 절망도 많이 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화의 소중함을 알고 극적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한 거죠.
1: 뭐 앞으로 그러면 SF 쓰시는 분들이 이제 멸망 쪽에 좀 더 집중을 많이 하시겠네요. 왜냐면 테크 쪽으로 나올 게 다 나와가지고
5: 이거 진짜 잘하는 분이 장홍재 교수님이거든요. 아, SF 작가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1: 멸망 쪽으로 쓰면 진짜 쓸 거 많을 거예요.
5: 그러니까요.
2: 아니, 솔직히 시도를 해봤었는데 이건 내가 건드릴 게 아니다라는 걸 느끼고 소비자로 살기로 결정했었어요.
1: 뭐 어쨌거나 이제 참 SF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류의 그 미래가 걸린 일을 미리 또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SF가. 네. 예.
0: 그래서 저는 SF가 사실은 모든 사람이 SF 팬이나 SF 매니아가 될 필요는 없어요.
1: 그렇죠. 예.
0: 그렇지만 현대인에게는 이제 SF는 저는 필수 교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과학기술적 상상력보다도

0: 윤리적, 도덕적 상상력이다. 왜냐하면 과학기술로 인해서 새롭게 우리 인간들한테 줄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변화 같은 거는 정답이 없어요. 이건 무조건 맞고 이건 맞고 틀리고 이게 없잖아요. 우리가 선택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덜 위험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어떠한 상황이 미래에는 가능할 것이다라는 걸 미리 시나리오 형태로 제시해 주는 게 SF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미래를 현명하게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SF를 아이들한테도 많이 읽히는 게 중요하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그 20세기에 제일 유명했던 미래학자 하면 떠오르는 분이 있죠.
1: 엘빈 토플러.
0: 그렇죠. 엘빈 토플러가 벌써 50년도 더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SF에는 이미 다 있다. 미리 대비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SF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현대인의 필수 교양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그리고 그 이전에 무엇보다도 SF는 문화 콘텐츠로서 되게 재밌어요. 재밌죠.
2: 사실 이제 또 가벼운 마음으로 SF를 즐겼던 분들이 또 많을 거고, 저도 그런데요. 이게 재미는 이제 기본이고, 너무 중요한 장르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들 어떠셨는지요?
3: 저는 SF가 더 허무 맹랑해졌으면 좋겠어요. 공상과학이고 우리가 하늘 날고 싶다, 심해 바다에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지 어떻게라는 걸 던지진 않았거든요. 진짜 야 이런 뭐 이런 상상을 하냐 싶은 게 나와야 그게 진짜 SF의 의미가 거기 있지 않을까 해서 점점 더 허무 맹랑한 이야기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4: 저는 오늘 좀 느낀 게 우리나라가 90년대, 2000년대 이럴 때 한국에서는 SF가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대 들어오면서 이상하게 SF가 문학 쪽에서 되게 부흥을 했어요.
5: 각광을 받기 시작했죠.
4: 요즘은 SF 작가들이 되게 잘 팔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고.
1: 한국 SF?
4: 한국의 SF의 황금기인가? 약간 이런 시대로 좀 진입을 했거든요. 우리가 한국 SF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못했다라는 게 오늘 굉장히 좀 아쉬운데
2: KSF의 또 대가시니까 우리 곽재식 작가님이 뭐 또 알려주실 거 있으시면 또 말씀해주세요.
4: 너무 많아.
2: KSF. 아, 오늘 정말 멋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운을 몰아가지고 오늘 집에 가면은 다들 또 SF 한 편씩 보고 주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4: 이 시간대 방송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MOF를 안 다뤘다라는 건 저 약간 죄책감이 느껴지는데요. MOF 뭔지 아십니까?
2: M-O-F.
4: Midnight of Friday. 금요일 밤에 취미는 과학. 방송하는 시간대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5: 이 MOF를 상용화에 성공시킨 게 또 최경민 교수님.
1: 세계 최초예요?
5: 네, 맞습니다.
1: 그래요? 네네. 아, 야, 대단한 분을 모셨네. 문제는 뭔지 알아요? 제가 MOF를 몰라요.
6: 네.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생긴 게.
4: 네. 이게 MOF.
1: 이게요?
6: 네네. 인류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MOF를 굉장히 주목하고
1: 있어요.
6: 네네.
2: 이거 먹어볼 수도 있어요?
6: 이거면 한 마을을 먹을 수 있다.
4: 이게 중요하거든. 금만 딱 잡아챌 수 있는 뭐가 있다.
5: 여기 있는 염증 물질이라든지 흡착을 하는 거예요.
2: MOF가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6: 네, 맞습니다.
2: 네, 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좀 나와주세요.
6: 네, 네. 알겠습니다.
2: 집에 가실 때 이제 보세요. 용기랑 예쁜 거 사가지고.
7: 오,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9: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0: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4: 산행안전사고.
3: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업계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영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공격하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은 음악 관련된 마지막 주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음악 추억에 관련된 얘기 했었죠? 추억의 노래 이야기하면서 어떤 감정이 떠오른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악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연주하는 것까지 가면 완전히 또 다른 경험이죠. 악기를 배움으로써 본인이 성취감도 느끼고 감성도 더 풍부해지고 더 창의적이 되고 그 다음에 악기를 다룸으로써 사람들과 교감을 할 수도 있고 너무 장점이 많잖아요. 저는 요즘에 이제 그 칼림바라고 하는 그 작은 실로폰처럼 생긴 악기 있어요. 저는 아직 사진 않았는데 정말 살까 고민하는 게그 인터넷상에서 이제 그 치는 모습도 보니까 너무너무 듣기가 좋더라고요. 자, 그런 거 같아요. 뭐 악기를 갑자기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레슨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인터넷 같은 데 보면서 요즘에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앱도 많죠? 악기를 쉽게 쉽게 배울 수 있는. 자, 그러면 가장 전형적인 악기 몇 가지만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엔 악기를 배우고 악기를 연주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된 여러 가지 장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영어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악기 앞에는 웬만해서 너를 꼭 붙여주세요. Play the piano죠? Play piano라고 거의 안 합니다. 거의 항상 play the piano라고 하셔야 돼요. Play the piano. Piano 강세 잘 주시고 들어볼게요.
1: Play the piano. Play the piano.
0: Do you play the piano? 피아노 칠줄 아세요?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죠. 기타도 마찬가지로 the guitar. guitar 뒤에 강세예요. 기타가 아니라 guitar. 그런데 치는 법을 배우다 하려면 learn how to play the guitar. 치는 법은 how to play the guitar. 그렇죠? 치는 법을 배우다 learn how to play the guitar. 들어볼게요.
1: Learn how to play the guitar. Learn how to play the guitar.
0: Learn how to play the guitar, okay? I want to learn how to play the guitar.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나 기타 배우고 싶다. 그럴 때 I want to learn the guitar보다는 I want to learn how to play the guitar.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조금 길지만 이 버전으로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악기 배우고 싶다 할 때 I want to learn how to play the kalimba. 그러면 칼림바 배우고 싶다. 이런 느낌. 자, 그다음. 바이올린 강습 받다. 레슨 받는 걸 뭐라 그래요? Lessons라고 하는데 앞에다가 get을 넣어도 되고 take을 써도 되거든요. Get violin lessons. Take violin lessons 하되고

0: I'm getting violin lessons 하셔도 돼요. Take을 주로 많이 쓰긴 씁니다. 근데 get도 써요. Take violin lessons or get violin lessons. 이렇게 들어보세요.
1: Get violin lessons. Get violin lessons.
0: 자,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럼요. 기타 치는 법을 배울 걸 그랬어. 배웠다도 아니에요. 안 배웠다도 아니에요. 배울 걸 그랬어. 이 부분이 영작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건 이제 약간 후회죠, 후회. 아유, 남들 다 치는 기타 나도 좀 배울 걸 그랬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영어로 어떻게 하냐? I wish I had. 요거를 오늘 픽스해야 됩니다. I wish I had. 해보세요. I wish I had. I wish I had. 이건 패턴으로 연습하는 게 나아요. 문법적으로 뭐 가정법 이런 거 설명 안 합니다. 회화에선 그게 필요 없어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입에 붙는 게 중요한 거고 의미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I wish I had 과거분사, 오케이? I wish I had 뭐뭐. 자, learned 이건 과거분사예요. 배울 걸 그래서 이거예요. 뭐뭐 할걸 그랬어. I wish I had. I wish I had learned 아까 있었죠? The guitar 오지 말고 how to play the guitar. 아, 기타 치는 법좀 배워놓을 걸 그랬어. 이럴 때딱 좋을 텐데. I wish I had learned how to play the guitar. 이 문장 그대로 연습하세요. 이거 나중에 응용하면 되니까 여러 번 읽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1: I wish I had learned how to play the guitar. I wish I had learned how to play the guitar.
0: 자, 그 다음에 한 세트 더 갑니다. 음악을 실제 본인이 연주를 하게 되면 나 자신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감성 풍부해지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아마 뭐 악기 연주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express myself. express myself. I can express myself when I'm playing the piano. 피아노 칠때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express. express. 들어볼게요.
1: Express myself. Express myself.
0: 오케이? 감성을 풍부하게 해주다. 자, 요거는 feelings가 감정, 감성이거든요. boost 해준다. 요 표현은 그냥 딱 정해서 쓰면 됩니다. boost my feelings. boost my feelings. playing the piano boost my feelings. 피아노 치고 있으면 내가 막 감성이 풍부해지는 것 같아. 그쵸? 악기 연주하면 아무래도 감정이 점점 메말라가진 않잖아요. 자기 자신 자꾸 표현하는 건데. boost my feelings. 애써야 됩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니까. 들어볼게요.
1: Boost my feelings. Boost my feelings.
0: 오케이, 좋은 표현. 자, 하나 더. 풍요롭게 해주다라는 말은 또 enrich라는 말이 있어요. rich가 돈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시는 단어죠, 이거는. 형용사죠. enrich 하면 동사예요. 돈이 많게 해주다. 여기선 돈이 아니라 그냥 풍요롭게 해주다. 그죠? enrich my life. enrich my life. 이거 강세 뒤에요. enrich my life. 자, 읽어보세요. 들어보고.
1: Enrich my life. Enrich my life.
0: 경제적 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는요. 그냥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다. 악기를 연주하면 내 감성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 같다. 영어로.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Musical instrument. 요거 빼도 instrument에도 play가 나오면 악기란 게 대부분은 인지를 하겠지만, musical instrument 하면 더 확실해지겠죠?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Instrument boosts my feelings. 3인칭이니까 여기 주어가 행위, 단수죠? S부터 해야죠. Boosts my feelings.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boosts my feelings. 악기 연주하고 있으면 내 감성이 막 풍부해지는 느낌이야. 좋은 문장이에요. 그대로 외우셔도 됩니다. 들어볼게요.
1: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boosts my feelings.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boosts my feelings.
0: Good job.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악기 연주하면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인데 굉장히 건강한 방법이죠. 그 다음에 성취감도 느껴요. 창의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다 악기 관련해서 하는 말들이죠. 자, healthy outlet for your stress. 자, outlet이란 건 뭐냐면 아울렛몰 할때그 아울렛이거든요. 요거는 약간 탈출구 같은 거예요. outlet. 뭐, 그러니까 나가는 어떤 뭔가의 문을 outlet이라고 합니다. 나가는 문. healthy outlet for your stress. 요거는 그냥 일반인을 말하는 말이고요. 일반적으로 뭔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굉장히 건강한 방법이다. 그럴 때 악기라는 것 자체가 healthy outlet for your stress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요거는 관용구니까 그대로 외우셔도 됩니다. 들어볼게요.
1: Healthy outlet for your stress. Healthy outlet for your stress.
0: 자, 그다음에 내가 곡을 많이 연습해서 한 곡을 제대로 칠수 있네. 성취감 느껴지죠? A sense of achievement. Achievement. 요거는 성취란 뜻이고 그 감정은 sense. A sense of achievement 하면 성취감이 되겠죠. 들어볼게요.
1: A sense of achievement.

0: 없어요. 아까 넣었지만 playing an instrument. 이것 때문에 이게 악기라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 다 이해합니다. is a healthy outlet for your stress. you는 너 이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you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게 말이야.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건강한 방법이지. 그렇죠?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 인정할 것 같은데요. 악기 연주하고 나면 이제 마음이 평온해지고 이런 식으로. playing an instrument is a healthy outlet for your stress. 들어볼게요.
1: Playing an instrument is a healthy outlet for your stress. Playing an instrument is a healthy outlet for your stress.
0: 정말 주옥 같은 문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장 그대로 외웠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정리합니다. 기타 치는 법을 배우다. 자, learn how to play the guitar. 이 중간 부분 꼭 넣어주세요. 자, 들어볼게요.
1: Learn how to play the guitar. Learn how to play the guitar.
0: 감성을 풍부하게 주다. Boost my feelings. 에스 붙이고.
1: Boost my feelings. Boost my feelings.
0: 일반화시켜서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 Healthy outlet for your stress. 들어볼게요.
1: Healthy outlet for your stress. Healthy outlet for your stress.
0: 아주 세련된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악이란 주제를 쭉다 해서 정리합니다. 자, 이번 주 표현들 어떠셨나요? 괜찮으셨어요? 음악과 함께 여러분이 쓸수 있는 표현들 잘 챙겨서 써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복습할 때 영상 보고 싶으시면 무료로 다시 보기 언제든지 가능하십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거나 EBSE 앱 설치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올 때 EBS 1004 참여 코드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All 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but confusing words. Happy versus glad. Happy versus glad.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happy 그리고 glad입니다. 네,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교체하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뉘앙스 차이는 살짝 있긴 있어요. 네, 첫 번째 단어부터 볼게요. happy입니다. 네, 우리나라 말로도 happy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발음은 사실 달라요. 네, happy는 훨씬 더 짧은 모음이고요. 여기서는 A 발음을 조금 더 길게 해주셔야 돼요. 제 입모양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happy. 네, happy라고 하면 훨씬 더 이렇게 짧지만 happy, happy. 입을 더 벌어주셔야 돼요. happy, happy. 그리고 happy처럼 이렇게 똑같이 강세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름절에 happy, happy. 좋아요. Okay. happy는 무언가에 만족하거나 행복할 때 happy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뭔가 이게 행복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조금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금 이렇게 업된 느낌이 있어요. Okay? 자, 문장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I'm happy you made it. They truly seem happy together. I'm so happy about my grades. Happy, 행복한, happy.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m happy you made it.

happy you made it. 무슨 말일까요? You made it. 당신이 무엇을 만들었나? 아닙니다. Make it 라고 하면 어딘가에 간신히 도착하다, 간신히 가다, 혹은 시간 맞춰서 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와줘서 행복해. 뭔가 간신히 와줘서 이런 느낌이 있어요. I'm happy you made it. I'm happy you made it. 네, 여기서는 행복해 이런 느낌이죠.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y truly seem happy together. 그들은 함께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They truly seem happy together. 여기서는 they truly seem glad together 라고 하면 정말 이상해요. 여기서는 행복해 보여. seem happy. 같이 해볼까요? They truly seem happy together. 좋아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I'm so happy. 무엇에 대해서? About my grades. I'm so happy about my grades. 나는 내 성적에 너무 만족해. 너무 행복해. I'm so happy about my grades. 네, 약간 업된 느낌이 살짝 나죠?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I'm so happy about my grades. I'm so happy about my grades. 다음은 glad입니다. 네, glad는 이름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glad. 이거는 똑같은 happy랑 똑같은 a 발음이에요. 그래서 glad. 이거보다는 입이 더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glad. glad. 거기다가 a 발음을 조금 더 길게 해주세요. glad. very good. okay. glad는 무엇인가에 기쁘거나 감사할 때 glad를 정말 많이 씁니다. happy하고 교체할 수 있는 상황들이 정말 많긴 해요. 근데 glad는 뭔가 기쁠 때 혹은 살짝 감사할 때 이런 느낌 있기도 하고요. happy는 뭔가 좀 업된 느낌이고 glad는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We're glad to hear that. I'm glad you made it. I'm glad I didn't fail. 기쁜. Glad, 기쁜.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We're glad to hear that. 우리는 그 말을 들으니 기쁘네. We're glad to hear that. 네, 그래서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느낌으로 glad. We're glad to hear that. 여기서는 we're happy to hear that도 괜찮아요. 근데 살짝 뉘앙스 차이가 있겠죠? 네, we're happy는 조금 더 행복해요. 좀 더 업된 느낌이고 we're happy to hear that. 그리고 여기서는 아, 기쁘네요.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죠? We're glad to hear that.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I'm glad you made it. 네, 처음에는 I'm happy you made it 라고 했죠. 네, 그래서 내가 와줘서 기뻐. 나는 기뻐. I'm glad you made it. I'm glad you made it. 친구가 안 올 뻔했어요. 아니면 뭔가 멀리서 온 거예요. I'm glad you made it. I'm glad you made it. 좋아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I'm glad I didn't fail. 내가 실패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I'm glad I didn't fail. I'm glad I didn't fail.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I'm glad I didn't fail. I'm glad I didn't fail. Let's review what we learned.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happy. 이거는 행복할 때. 오케이. 그래서 그냥 happy. I'm happy. I'm happy that you, 뭐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살짝 좀 더 업된 느낌은 있어요. glad는 뭔가 기쁠 때 혹은 감사할 때. glad라는 단어를 쓰고요. 살짝 happy보다는 조금 더
포멀한 느낌 살짝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더 차분한 느낌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교체할 수는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원어민들도 어느 날 해피 쓰다가 어느 날 글래드 쓰다가 이렇게 다양하게 씁니다. 오케이?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m happy you made it. I'm happy you made it. I'm happy you made it. I'm happy you made it. I'm happy you made it. We're glad to hear that. We're glad to hear that. We're glad to hear that. We're glad to hear that. We're glad to hear that. Great job, everyone.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watch any of our episodes on our website at ebse.co.kr. Remember, practice makes perfect. 많이 많이 연습하시고, 복습도 많이 하시고, 나만의 문장도 많이 써보세요.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again soon.

0: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비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E'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취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1: Yes, we're talking about hobbies this week.
0: That's right. And the gist, the essence of today's story is... This.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인데요.
1: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Hobbies don't have to be all fun.
0: 네, 취미가 재미만 있을 필요는 없다. All fun, 다 그냥 재미 위주일 필요는 없다는 내용을 오늘 듣고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Alex 씨입니다.
0: 네, 그리고 Alex 씨의 핵심 요약 문장이 준비되어 있어요.
1: All right, let's call him out and listen to his speaking summary. Alex 씨,
0: 나와주세요.
2: Hobbies don't have to be all about having fun. They can be about becoming a better person. Hobbies don't have to be all about having fun. They can be about becoming a better person. Hobbies don't have to be all about having fun. They can be about becoming a better person.
0: 네, 취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다른 측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 So Alex said, hobbies don't have to be all about having fun. They can be about becoming a better person.
0: 네, 그래서 뭔가가 be all about having fun이라고 말하면 이제 재미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취미가 재미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필요는 없다. 재미만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they라고 했는데 they는 바로
1: the hobbies.
0: hobbies를 받아서 쓰는 말입니다. hobbies, hobbies 반복하기 싫으니까. They can be about becoming a better person.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과 관련된 것도 취미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 For sure, like self-improvement kind of thing.
0: 자기개발과 right? 관련된 거죠.
1: Alright,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his speaking summary three more times?
2: Hobbies don't have to be all about having fun. They can be about becoming a better person. Hobbies don't have to be all about having fun. They can be about becoming a better person. Hobbies don't have to be all about having fun. They can be about becoming a better person.
1: �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I'm satisfied.
1: 그리고 satisfactory.
0: Yes, your work is satisfactory.
1: 네, 만족스러운이라는 형용사도 가능한데 여기서는 mm-hmm. satisfaction, 만족이고요. 불만족 앞에 이제 이거는 또 dissatisfaction, dissatisfaction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 같이 알아두시고 즉각적인 만족을 주지 않는 그런 취미일 수 있어요.
0: All right. Let's see what he says next.
2: But then again, it does have benefits in the long term. I run. It's my choice to run. So, I guess hobbies don't. Oh my God, my hands are shaking too much. I'm tired.
0: But then again, it does have benefits in the long term.
1: 이 표현 잠시 후에 더 설명할 거지만, mm-hmm. but then again, 다 합치면, 그러니까 but 그런데 then 그때 그러면 again 다시 그런데 그러면 다시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한편으로는
0: yeah on the other side it's like it's this way but then again it can do this
1: 그렇죠.
0: So is it good? Is it bad?
1: 이렇긴 한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다른 면에서 본다면 on the other hand 이런 느낌으로
0: 네,
1: 다른 한편으로는 it does have
0: benefit
1: in the long term 아니면 in the long run.
0: Run.
1: 여기서 run이
0: I was going to say that in the long run, you know who I am.
1: 네네.
0: Those cheesy puns.
1: 이런 pun, 이런 말장난 같은 거로 하자면 in the long run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이점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점들이 있어요. 즉각적인 만족은 주지 않지만 그래서 이점 혜택 benefit.
0: Benefit.
1: Okay. Benefit.
0: Great. Next he says, I run. It's my choice to run.
1: 저는 달리기를 합니다. It's my choice to run. Mm-hmm. 달리기를 하는 건 저의 선택이에요. 누가 시킨 거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
0: He wants to do it.
1: 네, I 그러니까 여기서 It's my choice to run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바꿔서 또 다른 형태로 표현한다면 I choose,
0: choose to run
1: 하면 됩니다.
0: Perfect. 다음이자. And he says next. So I guess hobbies don't. Oh my God, my hands are shaking too much. I'm tired.
1: 여기서 이제 문장을 끝내지 못하고 중간에 손이 너무 많이 떨린다 하면서 mm-hmm. 카메라를 다른 손에 쥐는 순간이죠. So I guess hobbies don't. Oh my God. 아이고 제 손이 my hands are shaking too much. 여기서 어려운 단어는 없죠. Mm-hmm. I'm tired. 지금 피곤해서요. 지쳐서요.라고 한 다음에 다음 문장 바로 보러 갈까요?
2: I guess hobbies don't have to be all fun and games. They can be something that makes you a better person. Makes you healthier, stronger, smarter, something like that. Oh man, I need to go shower.
0: I guess hobbies don't have to be all fun and games.
1: 방금 전에 Oh my God, my hands are shaking too much 라고 하는 문장을 말하기 전에 이 문장을 말하려고 했던 거죠.
0: Uh-huh.
1: I guess hobbies don't have to be. 취미는 이러한 형태일 필요는 없나 보네요. 없는 것 같아요. I guess라고, I think라고 말하면서 이 부분, all fun and games.
0: Mm-hmm. All fun and games.
1: Fun and games.
0: Just means just for pure enjoyment,
1: 네.
0: for fun.
1: 그렇죠.
0: You only get pleasure from it. No 네. pain, no hardships.
1: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해보자면 fun and games, 재미와 games, 놀이, 뭐 물론 비디오 게임도 게임이지만 여기서는 그 게임이라기보다는 놀이, like something you do to
0: something
1: play.
0: Something you do to have fun.
1: 예, 그래서 yeah. 재미있는 활동과 놀이만 취미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0: Mm-hmm.
1: 왜냐하면 지금 운동 이야기했잖아요.
0: Yes.
1: 지금 달리기 할 때 힘들고 손도 떨리고 이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in the long term, in the long run, benefits가 있으니까, 혜택이 있으니까.
0: And he talks about some benefits now. He says, They can be something that makes you a better person, makes you healthier, stronger, or smarter, something like that.
1: 네, 이런 것들도 취미가 될 수 있다라고
0: yeah.
1: 하는 메시지입니다. They can be, 여기서 말하는 they는?
0: The hobbies.
1: Hobbies can be something, 뭔가가 될 수, 뭔가일 수도 있습니다. That makes you a better person,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될 수 있고, makes you healthier, 더 건강하게, stronger, 더 강하게, or smarter, 더 똑똑하게, something like that,
0: yeah.
1: 등등 그렇게 만들어주는 무언가도 취미일 수 있습니다.
0: For sure. And he ends it on a great note by saying, Oh man, I need to go shower.
1: 지금 달리기 하고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Oh man, 아이고, 이것도 Oh my God, Oh man, 전부 다
0: Oh gosh.
1: 네, Oh gosh,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just get back from 무엇? 이것을 이용해서 뭐뭐를 이제 막 마치고 돌아오는 건데 첫 번째 문장은 우리는 이제 막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We just got back from vacation.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We just got back from vacation. One more time. We just got back from vacation. Great. Let's look at our next example.
0: 이번에는 현재형으로도 한번 써볼 건데요. 그들은 이제 막 점심을 먹고 돌아오고 있어요 라고 하고 싶다면 They are just getting back from lunch 할 수 있습니다. 발음 연습해보죠.
1: They're just getting back from lunch. They're just getting back from lunch. Grea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다음 패턴은 But then again, it does. 이걸 활용을 해 볼게요. 자, 문장으로 그렇긴 한데 더러워지기는 해요. 하고 싶다면 But then again, it does get dirty. 발음 연습해 보죠.
1: But then again, it does get dirty. But then again, it does get dirty.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마지막 문장은 그렇긴 한데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멋져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인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있긴 있다. 그렇긴 한데 멋져 보이긴 합니다. 실용적이진 않지만 it does look cool. 발음 연습해 보죠.
1: But then again, it does look cool. One last time. But then again, it does look cool. Great. Let's look at Alex's clip for the last time with both English and Korean subtitles.
2: Oh, my hands are shaking. I just got back from a run. Are hobbies supposed to be fun? I was thinking about that. Because when I think of hobbies, I think of, I don't know, music.

0: games, bowling, but exercise can be a hobby that doesn't give you immediate satisfaction. But then again, it does have benefits in the long term. I run, it's my choice to run. So, I guess hobbies don't. Oh my God, my hands are shaking too much. I'm tired. I guess hobbies don't have to be all fun and games. They can be something that makes you a better person, makes you healthier, stronger, smarter, something like that. Oh man, I need to go shower.
1: 오늘의 알쏭달쏭 영어 표현 한마디 소개하겠습니다. 취미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그건 돈이 많이 드는 취미예요 라고 할수 있는 취미들이 있잖아요.
2: Of course, like scuba diving. And that is, it's an expensive hobby.
1: 네, 비싼 취미라고 우리말로는 잘안할것 같은데 돈이 많이 드는 취미다 라고 하려면 It's an expensive hobby.
2: It's an expensive hobby.
1: Yeah, it's a hobby that costs a lot of money.
2: It costs a lot of money to do it,
1: 그렇죠.
2: right? It's an expensive hobby.
1: 그냥 간단하게 가장 많이 쓰는
2: Yeah,
1: 말로는 It's an expensive
2: expensive hobby.
1: hobby. Alright.
2: Perfect.
1: 그리고 expensive hobby, 진짜로 돈이 많이 드는 취미일 때도 쓰는 말이지만
2: Of course.
1: 어떤 일로 하거나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취미가 아닌데 뭔가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말로 그건 expensive hobby일 뿐이다. 이렇게 가끔씩 그런 영화 대사라든지 드라마에도 종종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2: For sure. One more time. It's an expensive hobby. Great, let's move on to in the social world.

0: 네, 취미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Not all hobbies are fun and games. I'm into archery. That's a hobby. It's not fun and games. It's a skill. I hate when hobbies start to seem more like work than fun. It makes me not all that excited to continue with said hobby.
0: 네, 첫 번째로
1: Bo
0: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Not all hobbies are fun and games. Mm-hmm. 모든 취미가 다 재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Mm-hmm. I'm into archery. Archery, 양궁, 활쏘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that's a hobby. Mm-hmm. 그건 취미인데, 취미이긴 하지만 mm-hmm. it's not fun and games. Mm-hmm. 그냥 재미로만 하는 활동은 아니라고 no. 말하고 있습니다. Fun and games은 아까 설명드렸고요. It's a skill.
1: Yeah.
0: 네, 이건 기술이다. 그래서 yeah. 열심히 훈련을 해야 하는 yeah. 거예요. 근데 취미가 될 수 있죠.
1: Of course.
0: 그다음.
1: So Jen says,
0: I hate when hobbies start to seem more like work than fun. Mm-hmm. 취미로 시작했던 일이 mm-hmm. 재미보다는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 싫대요. Mm-hmm. It makes me not all that excited. 그렇게 신나지 않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To mm-hmm. continue with said hobby. Mm-hmm. 여기서 sad라는 것은 sad, 슬픈이 아니고
1: no,
0: 앞에서 sad. 말한.
1: Yeah, the hobby you're talking about before.
0: 네,
1: That's hard work.
0: Said hobby, said person, 앞에서 언급된
1: right.
0: 그 사람. 이렇게 쓰는 용법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All right. Perfect. So that i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for today and also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it's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All right. Thank you so much.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4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회,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믹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반갑습니다. So we've got a new book for you today. Let's look at the cover. The Day of the Haunted House. Okay, 친구들, haunted house, 귀신의 집. 우리 왜 놀이공원에 가면은 항상 하나 있죠? Haunted house. 들어가면은 되게 무섭고 막 튀어나오고. Okay, so that is what our story is about, the haunted house. Is it really haunted? 정말 귀신이 있나요? All right, we're going to find out. But first, we need to look at our words for today. So let's take a look. So our first word is to shudder. To shudder. 몸을 떨다. Yes, when we're scared, we shudder. Okay. The second word is a good word. Spooky. Spooky. 오, 으스스한. 좀 무서운. Okay. And the third word is to harumph. To harumph. 좀 재밌는 단어인데요. 헛기침을 하다. 네. So those are the three words that we're going to focus on today. All right, so let's begin our adventure of the haunted house. Let's start reading. Chapter 1, Flashing Red Lights. Shinoy, Toby, and Milo were camping out in Shinoy's back garden. Something had woken them in the early morning. A flash of red light was shining through the wall of the tent. What was that? Toby said. There was a pause, and then more flashes of red light. Shinoy and Toby poked their heads out of the tent flaps. Shinoy squinted into the dark. It's coming from the old house. Toby shuddered. You mean the spooky old house? 네, Toby and Shinoy, they are camping. Camping을 하고 있는데, they woke up, 일어났어요, because there were flashes of red light. 네, 막 붉은 빛이 막 깜빡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딱 그림을 보세요. 어? 무슨 일이지? 네, 이러죠. All right, let's look at our vocabulary words. We've got two words. First one is Toby shuddered. 자, Toby shudder, to shudder, 몸을 떨다. 근데 친구들, 왜 이제 뭐 추워서 떨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무서웠을 때, 네, when you're scared of something, oh, you shudder, okay? So that's the shudder. And 그 빨간 빛이 이 그 오래된 집에서 나오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니까 oh, you mean the spooky old house? 네, 중요한 단어, spooky. Spooky. When something is spooky, it is scary. 좀 으스스한. 뭔가 조금 귀신이 나올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무서운 게 아니라 좀 뭔가 귀신에 관련된 때 좀 spooky하다 그런 단어를 쓰죠. All right, so it's the haunted house, right?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It's not that spooky, Shinoy said. Really? Toby replied. I heard that Kwai from year 8 went to deliver the Flat Hill Gazette there and was never seen again. The same Clive who still delivers the Flat Hill Gazette every weekend? Shinoy laughed. Toby harumphed. Are you going to call the chaos crew? I don't think so. It's just a flashing red light. Or snare stuck in the spooky old attic, Toby persisted. He did get stuck in your bathroom once. Okay, so 우리 토비가 아주 무서워하네요. 이 spooky old house 때문에 혹시 snare일까봐 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let's take a look. 네, 우리 토비가 얘기를 하는데 이 어떤 친구 클라이브가 있는데 year 8에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 year 8는 한 중학교 2학년이에요. 영국에서. 네, 그렇게 알고요. 그리고 이 클라이브가 신문
신문을 배달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신문 이름이 Flat Hill Gazette예요. 그 신문 이름인데 이거를 배달하다가 없어졌어. 근데 시노이가 웃으면서 아니 아직도 배달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Alright, so 그래서 토비가 Toby harumphed. 친구들 이 단어를 몇 번 봤을 거예요. Harumphed. 네, 이거는 헛기침을 하다 그런 말인데 이게 뭔가 못마땅해서 뭔가 짜증이 나서 뭔가 좀 화가 나서 막 막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게 harumphed입니다. 그래서 토비가 너무 무서워서 야, 케어스 크루 호출해야 되지 않겠어? 네, 그렇게 말을 하죠. Alright, let's continue the story. Not every red light is snare, said Shinoi. Anyway, there are short flashes and long flashes in a pattern. Snare is a bit more random. Toby rummaged in his rucksack. Well, I've got a pen and notebook. I'll write down S or L every time we see a flash. Okay, 자, 이 빨간 붉은 빛이 계속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데 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Shinoi가 there are short flashes and long flashes in a pattern. Snare is a bit more random. 그러니까 이제 Toby가 snare야 이러니까 Shinoi가 야, snare는 그냥 붉은 빛이고 이거는 이 빨간 빛은 뭔가 패턴이 있다. 이렇게 길게 깜빡거리고 짧게 깜빡거리고 이러니까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snare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Right? 그래서 이거를 좀 적어야 되겠다. 토비가 그러는데 Let's continue reading. After a few minutes, the flashing stopped. I think that's it. Shinoi said. So, what have we got? Toby took a deep breath. 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
throwing a pillow at him. 네. 자, 친구들 S는 short flash. 아주 간단하게 아주 짧게 flash 하는 거고 L는 좀 길게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SS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노이가 막 웃는 거예요. 킥킥킥 웃으면서 야 너 뱀 같아. 네, 이렇게 말을 하죠. 웃으면서. Alright, let's look at our stop and think. What did Shinoi do as he laughed? 시노이는 웃으면서 뭐를 했죠? 네, 베개를 던졌어요. He threw a pillow at him.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So, 자, 이 flashes of red light,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 이렇게 깜빡 좀 길게도 있고, 좀 짧게 있고,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Alright, so we'll find out more next time. Thank you for reading with me, and I'll see you soon. Bye!

0: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1: Friday.
0: 아, 한 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여행 영어 떠나봐야죠.
1: 너무 좋은데요. 차 타고 갈 거예요.
0: Oh, yes. 예. 자, 내 여행 가방은 농구공이 아니야. Part 2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 타고 가는 거 아니라 비행기 탈 겁니다.
1: 그러네, 비행기네요.
0: That's right.
1: 농구공이 아니하면 뭐 드리블 쪽으로 갔나 보죠.
0: 그렇죠.
1: 튕겼나 보죠.
0: 튕겼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Part 1에서
1: 예.
0: 이거 뭐냐, 내 수트케이스가
1: 맞아요.
0: 바퀴가 미싱하고 뭐 다 뭐 broken 돼 있는 상황이다.
1: 와, 진짜 많이 망가졌었어요.
0: That's right.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오늘 좀 파보려고 합니다.
1: 아, 제발 보상을 받아야 될 텐데 말이죠.
0: 그러니까요.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완전 새 여행 가방이라 기분이 상하네요. 산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왠지
1: 네.
0: 그게 여행 가방이어도 이게 너무나 뭔가 이렇게 데미지가 있으면 그거 좀 그렇잖아요, 기분이.
1: 사실 여행 가방도 은근히 고가라인이에요.
0: 아, 그렇습니다. 그게
1: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데미지 상당할 거예요. 네,
0: 속상하죠?
1: 맞습니다.
0: 네, 두 번째 미션은요. 아, 그러면 좋겠네요. 뭔가 그러면 상대방이 그런 오퍼를 한것 같아요.
1: 그쵸?
0: 뭔가 뭐 이렇게 보상이 될수 있다. Something like that. 자, 다 영어로 바꿔보겠습니다.
1: 오.
0: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완전 새 여행 가방이랑 기분이 상하네요.
2: Are you okay, man?

0: No, okay.
1: No,
0: yeah,
1: sorry.
0: I'm not okay.
1: Okay.
0: Yeah. Sorry. 응? You understand? This is my new bag.
1: New?
0: Yeah, new. So I am angry.
1: Oh, okay, okay.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0: Mm-hmm.
1: Please fill out this form.
0: Your English is so hard for me.
1: I'm sorry to hear that.
0: Can you speak Korean?
1: No.
0: No?
1: No. Sorry.
0: Okay, in English, okay.
1: Please.
0: 아, 그 form?
1: Yeah, 그... yeah, please fill out this form.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0: 응? Mm?
1: They should,
0: give
1: you some compensation.
0: Company? Company?
1: No.
0: They
1: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0: Compensation?
1: Yeah, they should.
0: Sensation 친구예요? Sensation, compensation, similar?
1: No,
0: what is a compensation?
1: Like some money.
0: Money?
1: They should.
0: 그럼 좋겠네요.
1: Hmm?
0: Hmm?
1: Sorry?
0: Okay, I want your money.
1: Oh, you want...
0: Thank you.
1: Okay.
2: 아이고, 결국에는 보상 못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0: 아, 그러니까 이게 의사소통이 이렇게 중요해요.
2: 아, 그러니까요.
0: 네.
2: 이게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이걸 어떻게 또 청구를 하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0: 네.
2: 자, 오늘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표현들 집중시켜 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0: 예.
2: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4: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3: I hope so.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0: 네.
2: 자, 완전 새 여행 가방이라 기분이 상하네요.
0: 아우.
2: 이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0: 아니, 솔직히 새 여행 가방 아니어도
2: 네.
0: 마음이 좋지 않죠.
2: 그러니까요.
0: 예, 아끼는 여행 가방인데.
2: That's right.
0: I'm upset. 화났어요. 여기서 끝낼 수 있겠네요.
2: Okay.
0: 예.
2: Oh, nice.
0: Because it's a suitcase.
2: Right.
0: 아, 왜냐면 이거, 그거는 가방이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2: 어떤? 새로운.
0: Yeah. 근데 new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빼놓으셨어요?
2: 아, 이거 길이로 보면 안 됩니다. 아, 예. 아니,
0: 근데 이게 또 이게 사람인지라
2: 네.
0: 다른 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2: 어?
0: 이 길이가 힌트가 될 수 있거든요, 저한테.
2: 어, 길이가요? 오케이.
0: 네.
2: Let's see.
0: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 이렇게 가야 돼요.
2: Oh my goodness.
0: 또 맞춰줘야 돼, 또 우리는.
2: 왕초보 영어.
0: New suitcase.
2: 역사상.
0: 예.
2: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분을 처음 봅니다. It's a new suitcase인가요?
0: 너무 새롭잖아. 지금
2: okay.
0: 어제 그저께 산 것 같아, 내 생각에는.
2: 정말 바로 산 것 같네요.
0: 예.
2: 정답은?
0: 아, brand new.
2: You know why? 여기에 완전이라고 해놨잖아요.
0: 제 생각에, 그쵸. 어,
2: 그렇죠.
0: 이거 제 생각에는 한 다섯 번 정도 나온 것 같은데
2: 어, 예.
0: 볼 때마다 또 까먹네요.
2: 그렇습니다.
0: 예, 아.
2: 방금 이 NEW 돼 있는 거
0: 네.
2: 어, 요거 영원토록 남겨두겠습니다. Okay, so brand new 사이에 이제 하이픈이 그어져 있죠. 완전 새 것인 혹은 완전 새로운 그러니까 이게 신상이다 아니면 이번에 완전히 모델이 바뀐 것이다
0: 네.
2: 이런 게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맥락상.
0: 음흠.
2: So brand new 자 완전 새 것인이라는 단어 나온 김에
0: 네.
2: 어 이것도 알면 좋지 않을까 좀 싶었던 게 있어요. 뭐냐면요. 중고 물건 같은 거 사거나 팔 때요.
0: 아, 네네.
2: 아, 이거 거의 새 거예요. 새 것 같은 거예요.
0: 오.
2: 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0: 예.
2: 근데 요게 조금
0: 변형되나요?
2: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새 것 같은.
0: 새 것 같은.
2: 좀 비슷하게
0: 아,
2: 생겼어요.
0: 새 것 같은. 새 것 같은은 그러면은.
2: 상상해보세요.
0: 어,
2: 같은 게
0: 같은
2: 뭘까요?
0: 거는 same이잖아요. Same. Same new. Same new. 새 것, 새 것. Same.
2: 오케이. 저
0: 네.
2: 지금 어수는 잘 잡았어요.
0: 그렇죠.
2: 근데
0: 네.
2: 똑같다 이러면은 그건 그냥 새 거죠. 그렇죠.
0: 아 이게 똑같은 건가?
2: 그렇죠.
0: 아 그러네요.
2: 거의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뭐냐면
0: 아
2: like new, like you, like them.
0: 아 그러네.
2: Right? 뭐뭐 네. 같은 이기 때문에
0: 아.
2: like new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0: 접근은 좋았는데.
2: 네, 접근은 네. 좋았어요.
0: 아,
2: 근데 외국에서도요 중고 물건 파는 그런 뭐
0: 마켓?
2: 뭐라 그럴까 마켓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This is like new.
0: 오~
2: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같이 좀 알아두시고요.
0: 네.
2: 자, 오늘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I'm upset 한데 이게 나왔네요.
0: Because.
2: 이게 뭐예요?
0: 뭐뭐 때문에.
2: 뭐뭐 이, 뭐뭐 때문에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명사로 쓴 거죠. 그
0: 네.
2: 아니라 뭐뭐 이.

0: I'm happy.
1: 왜냐하면은 당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0: Because you're happy.
1: I'm happy because you're happy. Okay. So how about this? 나 화났어. 왜냐하면 그가 나를 밀었거든. 자, 그러면은 힌트를 드릴게요.
0: 네.
1: Get mad 해서 화내는 동작을 강조해 볼게요. 아, get mad.
0: Get
1: 그러면
0: mad.
1: 자, 시제를 주의해서 나는 화났었어. 왜냐하면 그가 나를 밀었기 때문에.
0: 아, I got mad.
1: Yes.
0: Because he pushed me.
1: 그렇죠.
0: Oh.
1: I got mad because he pushed me.
0: Mm-hmm.
1: Yes. Okay. 자, 이렇게 해서 이유를 문장으로 만들었을 때는 그냥 와. because 형성은.
0: 네.
1: So 얘도 요 정도?
0: 진짜.
1: 네.
0: 옛날에는 이런 문장 보면은 도대체가 어떤 얘긴지 알 수가 없었는데
1: 네네.
0: 이제 이런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니.
1: 그럼요.
0: 정말 많이 발전했네요.
1: 아주 좋습니다. 이 because라고 하는 게 확장형 패턴이에요.
0: 음흠.
1: 그래서 얘는 문장을 두 배로 혹은 그 이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0: 네.
1: Okay? So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I am happy because you're happy.
0: I'm happy because you're happy.
1: I got mad because he pushed me.
0: I got mad because you pushed me.
1: 아, he pushed me.
0: He pushed me.
1: 왜 엉뚱한 사람한테? 오케이. 자,
0: 화나요.
1: How about this? 이번에 응용해 보겠습니다. 오히려 슬기 씨가 왠지 아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0: 그래요?
1: 저 지금. 지금 I'm upset이었죠?
0: 도전해 볼게요.
1: 나는 I'm upset이야. 나는 지금 기분이 상해 있어요.
0: 네.
1: 왜? 너 때문에.
0: 오.
1: 이러면 어떡할까요?
0: 야, 이것도 저한테 챌린지를 거신다. 예예예. 예, 예. I'm upset because of you.
1: 아니, 이렇게 음악으로 승화를 하다니.
0: 예.
1: 네, 정답입니다.
0: 예.
1: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 우리가 이제 학창시절에 because, 뭐 because of 이렇게 암기를 했을 거예요.
0: 네,
1: 그렇죠?
0: 맞아요.
1: So because of 같은 경우에는 뒤에 평소문이 아니라
0: 명사.
1: That's right. 명사가 올 경우입니다. 그래서 because 네가 뭘 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너 때문에.
0: 네.
1: So because of you, I'm upset. 이렇게 된 거죠.
0: 네.
1: Very nice. 자, 읽어볼게요.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0: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1: Alright. 자, 다음 문장 보면 유감입니다. 그러면서 이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0: 예.
1: 뭔가 그 loss가 돼 있는 거, damage가 돼 있는 거에 대해서.
0: 그렇죠. 네. 보상을 해주려나 봐요.
1: Right.
0: I'm sorry to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정말 I'm sorry해요.
1: I'm sorry네요.
0: To that. 그게 망가져서. 그게 망가져서 유감인 거잖아요.
1: 오.
0: 그래서 I'm sorry to 망가지다. 망가지다는 깨지는 거잖아요.
1: Okay.
0: So break that. 아니, break가 동사 맞나요?
1: I don't know.
0: 아, 그 망가지다가 근데 망가지다는 it doesn't work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좁아요. 그러면은 망가지다,
1: 네.
0: 깨지다로 갈게요.
1: Okay.
0: To 아 이게 좁으니까 불길하다. Break, break 맞죠? I'm sorry to break that. 깨져서 sorry 해요. Please fill out. 채워줘요 이 form.
1: 오케이.
0: 네.
1: 자 보겠습니다. I'm sorry to 얘는 정해져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통 어떻게 하냐면
0: 네.
1: 아, 그런 저기 뭐야 얘기를 듣게 돼서 좀 마음이 안 좋다라고 해서
0: 아 알아요. 이거 아는 겁니다 제가. 네,
1: 회화 책에 거의 100% 항상 나와 있는 것들인데
0: 그쵸.
1: I'm sorry to hear that. I'm sorry to break that. 이거는 부서서 죄송해요 느낌은 좀 있긴 한데 본인이 break를 한 건 아니잖아요.
0: 예, 그쵸?
1: 그쵸. So I'm sorry to hear that. 여기서 that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신의 suitcase가 brand new고 그리고 지금 damage가 나 있는 거를 다 포함하는
0: 아하.
1: 거죠. Okay, so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는 sorry라고 하는 거는 내가 미안하는 거라고 해석도 되지만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 이 맥락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마음이 안 좋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안타까운 사실을 보면 I'm so sorry.
0: 네.
1: 이렇게도 해요. 자기가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뭐 유감인, 뭐 미안한 제일 많이 쓰죠. 그리고 후회하는 걸로도 쓰기도 합니다. Sorry는.
0: 예.
1: You'll be sorry. 너 후회할 거야. 결국 다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뭔가 안 좋은
0: 그러네요.
1: 상태를 얘기를 하게 돼요. 오케이.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I'm sorry to hear that. 얘는 분리시키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정도예요.
0: 네.
1: 그래서 아예 그냥 고정돼 있다고 봐도 아주
0: 무방하죠.
1: 무방합니다.
0: 예.
1: I'm sorry to hear that. 그럼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아, 좀 마음이 안 좋네요. 뭐 유감입니다. 그런 말이나 소식 듣게 돼서 그렇습니다.
0: 이건 통으로 계속 좀

0: 이렇게
1: That's right.
0: 말을 좀 해봐야겠네요.
1: 뭐 예를 들어서,
0: 목소리를
1: 아, 나
0: 키우려면.
1: 어제 자동차 flat tires, 그러니까 그, 뭐, 구멍이 났잖아.
0: 아이고,
1: 그러면은,
0: 보험회사 불렀어?
1: 그러면서, 아, 내가 그, 너무 늦게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0: 아이고, I'm
1: I'm sorry
0: sorry
1: to
0: to
1: hear
0: hear
1: that.
0: that.
1: Okay?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Please fill out this form. Form이 양식인 거 우리 많이
0: 네.
1: 알고 있죠. 그것을 fill out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0: Fill out 채우는 거요.
1: 이거는 사실 비행기나 공항에서는 무조건 듣게 되죠.
0: 네.
1: 왜냐면 우리가 입국하기 전에 뭔가를 작성하라고 꼭 하잖아요.
0: 그쵸, 뭐 세관 신고서나 그런
1: something like
0: 것들.
1: that. So, fill out something은요, 뭔가를 작성하다. 여기서 out은 바깥쪽이 아니고요, 그냥 동사를 강조해 주는 겁니다.
0: 네.
1: 끝까지 작성해 낸다라는 느낌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Fill out something. 다만, 만약에 명사가 대명사다. 예를 들어
0: 네.
1: 뭐 eat this. That 이런 것들이면 fill out it일까요?
0: Fill out,
1: 어순이 fill out it,
0: I need fill it out.
1: fill it out. 오케이? 대명사의 경우에만 가운데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0: 네.
1: 일반 명사는 가운데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신청서가 뭐죠? A로 시작하는 거.
0: Application?
1: So application, right? So 이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0: Please fill out this application.
1: Application, there you go.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시제를 과거로 한번 해볼게요.
0: 네.
1: 저는 이미
0: 예.
1: 벌써 그걸 작성했어요. 그것입니다. 그것, 심지어.
0: 그것.
1: 난 이미
0: I already filled out this.
1: fill out,
0: That.
1: okay, hold on.
0: Filled that out.
1: 그렇죠. fill that down이야. 오케이. fill out 사이에 넣어야 되죠. 뭐, 그게 방금 지금 대수로 해주셨는데, 뭐,
0: 네.
1: 대시든 이시든, it
0: 이시든.
1: doesn't matter. 여기서는,
0: 예.
1: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명사는 가운데 넣어야 됩니다.
0: 아하.
1: Okay. So, just like this. 자, 읽어볼게요. fill out this application.
0: Fill out this application.
1: Oh, I already filled it out.
0: Oh, I already filled it out.
1: There you go. 본문도 읽어볼게요. Oh,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0: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1: 자, 다음 문장 볼게요.
0: 네.
1: 아마 그쪽에서 어느 정도 배상을 해줄 겁니다. 얘기를
0: 그쵸.
1: 하네요.
0: They should give you some. 그들은 너한테 약간의 배상.
1: 네. 이거 제가 맞추면,
0: 뭐,
1: 햄버거 한만개 드리겠습니다. 만
0: 오!
1: 개. 그만큼 가능성 희박하다.
0: 약간 좀 자존심 상하는데요?
1: 아니, 왜냐면 단어가 조금 어려워서 그래요.
0: 그죠?
1: 네.
0: 아, 이게 단어예요, 그러면?
1: 그렇죠.
0: 뭐 수거, 이게 막 뭔가
1: 아닙니다.
0: 조합된 게
1: 그냥 한
0: 아니네요?
1: 단어입니다.
0: 아, 그러면은 내 크리에이티브함을 불어넣을 수 없겠네요? 배상을 해준다. 뭔가 페이백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보면은 제가 알만한 단어인가요?
1: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0: 아,
1: 겁니다.
0: 그래요? 그럼 그냥 보면 안 되나요?
1: 알겠습니다.
0: 자존심이 완전
1: 이거는
0: 상해버리니까.
1: 아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쓰는 순간 자존심 상할 거예요.
0: 네네.
1: So they should give you some 배상, 뭐 보상. 이게
0: 네.
1: 나오겠죠? 바로
0: 어?
1: compensation.
0: 아, 네.
1: 오케이. 네,
0: 몰라요.
1: 인정? 인정.
0: 몰라요.
1: 네. 어휴, 큰일
0: 전혀
1: 날 뻔했네요.
0: 몰라요.
1: 햄버거 날아갈 뻔했네요. 오케이. So compens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돈을 썼을 때 그쪽에서 다시 그거에 대해서 돈을 돌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 같은 데서도 뭐
0: 네.
1: 비즈니스 트립을 갔어요. 출장을 갔을 때 내가 내 개인 카드를 쓴 다음에 나중에 그 리시트 영수증을 모아서 회사에 제출을 하면 거기서
0: 보상해 주죠.
1: compensation을 다시 줄 때도
0: 네,
1: 있고요.
0: 맞아요.
1: 아니면 어떤 뭐 물건을 옮기는데 거의 데미지가 생겼을 때
0: 예.
1: 거기서 또 회사에서 그것을 또 배상해 준다라고 할 때도 compensation이라는 명사를 씁니다. 물론 쉬운 단어는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죠,
1: 네,
0: 그죠.
1: 빈도가 꽤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compensation이라는 것만 예전에는 만약에 드렸어도 외웠다면 이제는 동사랑 같이 가야 됩니다.
0: 네.
1: 그래야 적어도 외운 그 뭐라 그럴까요? 가치가 있잖아요. 아깝잖아요.
0: 네.
1: 동사를 알아야 쓰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준다? compensation. compensation. 그러면 누군가에 배상을 하다. 그거랑 비슷하죠. 뭐 give someone a promotion.

0: Cushion,
1: Yeah.
0: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give someone a raise 이렇게 봉급을 인상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승진시키거나 그 어떻게 보면 비슷한 좀 맥락이죠. give를 썼네요.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들은 나에게 배상을 했어. 과거형이네요.
1: They gave me some 아니죠?
0: 아, some은 안 써도 돼요.
1: 예. 네.
0: 그냥
1: They gave me compensation.
0: 그렇죠. They gave me 뭐를 compensation.
1: 네.
0: How about this? won't를 한번 써볼게요. won't. 안 그럴 거다. 이러면서
1: 예.
0: 그들은 너에게 그 어떤 배상도 해주지 않을 거야.
1: They won't
0: give
1: give you
0: you 그 어떤 배상이라도.
1: any compensation.
0: There you go. They won't give you any compensation. 뭐 예를
1: 아하.
0: 들어 나도 예전에 그런 적 있거든. 그러면서 they won't give you any compensation.
1: 맞아요.
0: 이렇게 쓸수 있어야
1: 사실
0: 됩니다.
1: 보상받는 게 쉽진 않죠.
0: 아,
1: 그
0: 쉽지 않죠.
1: 절차가, 예.
0: 뭔가를 프루브하기가 너무 힘들죠. Right, so compensation이란 단어 강력 추천이에요. 오케이?
1: Compensation, 예.
0: 자, 읽어 보겠습니다. They gave me compensation.
1: They gave me compensation.
0: 네, they won't give you any compensation.
1: They won't give you any compensation.
0: 네, 주의해야 될게 reward라는 단어도 있거든요. 그건
1: 맞아요.
0: reward는 이렇게 보상인데 뭔가 데미지나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1: 아,
0: 아니라
1: 상에 대한.
0: 마이너스가 돼서 이렇게 해준 게 아니라 잘했다라고 해서
1: 에,
0: 보상을 해주는
1: 아,
0: 거죠.
1: 맞아.
0: 오케이? 자, 그리고 참고로요. 이거는 오늘 깊게 가지는 않겠지만 우리 요것도 자주 나오죠.
1: 네.
0: 여기서 should는 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쓴게 아니라 아마 그럴 거야. 이런 식으로 꽤나 나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안다.
1: 예.
0: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또 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1: 네.
0: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걸 많이 겪어봤던 사람인 거잖아요. 공항에서 일을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할 거예요. Alright? 그 느낌 살려서 한번 낭독해 볼게요.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1: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0: 자, 이랬을 때 마지막 짧게 들어갑니다.
1: 네.
0: 아, 그럼 좋겠네요.
1: 오,
0: Right.
1: 요거는 제가 100% 맞출 수 있어요. 제 생각도 그래요. 라는 느낌으로 I think so.
0: 오케이. 자, 아마 보상해 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돼 버린 겁니다, 지금.
1: 아,
0: 정답은
1: I hope. 나
0: 이거는
1: 너무 자신 있었는데요.
0: 근데 자신 있는 대답이었어요. 오케이? 아, 보상해 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1: 그래야죠.
0: 그래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응당치사.
0: 그러죠. So I think so. 그거는 아, 그런 것
1: 아,
0: 같다라고 거의
1: 그렇군요.
0: 확신 수준이고요.
1: 예.
0: I hope so.
1: I hope
0: 이거는
1: so.
0: 그러기를 바란다. 그러면 좋겠다.
1: 네.
0: Hope가 희망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오케이? So 얘도 아마 회화책으로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1: 네.
0: 아, 그러면 좋겠어. 그러길 바라. 이거는 이 앞에 어떤 말이 나와야죠.
1: 예.
0: 이미, 걔네가 우리를 좋아할까? 뭐, 이 선물을 마음에 들어 할까? I hope so. 너의 말이 맞기를 바란다. 그래서 앞에 뭔가가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1: 예.
0: 그쵸?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문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오케이. 자, 요거 한번 읽어주세요.
1: I hope so. I really need it.
0: 그러니까 그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캐시 현금을 빌려줄까 누가 그랬을 거예요.
1: 네.
0: 그랬을 때 그러길
1: 그러길
0: 바란다. 나
1: 바래.
0: 정말 그 돈이
1: 너무
0: 필요하거든. 이런
1: 필요해.
0: 식으로 이제 앞에 말에 이렇게 응해서 쓸수 있겠죠.
1: 약간 얼마 전제 상황 대출이 될까? 될 거야. 그래, 나도 그러길 바래. 나 진짜 그돈 너무 필요하거든.
0: really need it. 이게
1: 맞아요.
0: 딱 되거든요.
1: 딱그 상황이에요.
0: Right.
1: 예.
0: 그리고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다면은 얘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1: 아,
0: I really
1: really hope
0: hope
1: so.
0: so.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1: 네.
0: 자, 이건 전에 한번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1: 예.
0: 만약에 앞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을 때,
1: 네.
0: 그러지 않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I hope so의 반대라고 볼수 있죠. 그러길 바란다. 근데 이게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
1: I hope no.
0: I hope no.
1: 아니면 I hope not.
0: Uh-huh.
1: I hope not.
0: That's
1: Oh,
0: better.
1: Hugh.
0: That's better. Okay? So I hope so. I hope not. Alright. 이런 식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why 그리고 why not의
1: 예.
0: 정도와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1: Why not은 정말 많이 들어봤고 잘 쓰는 말인 것 같은데 I hope not은 너무 생소해요.
0: 아직은 익숙하지
1: 예,
0: 않죠? 오케이.
1: 맞아요.
0: 자,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1: 네.
0: I hope so.
1: I hope so.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0: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1: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I hope so.
0: 네,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2: 네.
0: 완전 새 여행 가방이라 기분이 상하네요.
2: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0: 아, 그러면 좋겠네요.
2: I hope so,
0: right? Okay.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1: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0: I hope so. I hope so.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이유를 쫙 쓸 수 있는 because 평소문이죠.
2: 예.
0: 가보겠습니다. 내가 행복해서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2: I'm happy.
0: 당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2: Because you are happy.
0: Ooh, nice. 자, 두 번째. 걔가, 그가 나를 밀어서 난 화가 나서. 나는 화가 났어. Get mad를 활용해서.
2: I got mad because he pushed me.
0: There you go. 세 번째입니다. 완전 새 여행 가방이라 기분이 상하네요. 자, 나는 기분이 상해 있어요.
2: I'm upset.
0: 왜냐하면 그게 완전 새로운 여행 가방이거든요.
2: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0: Perfect. 읽어보겠습니다. I am happy because you're happy. I got mad because he pushed me.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I hope so. 요거는 그대로 연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정말 그러길 바랍니다. 정말 그러길 바래요. Really를 넣어보세요.
2: I really hope so.
0: 그렇죠. 자, 그러면 좋겠네. 나 정말 그걸 원하거든. 자, 나는 그러길 바란다.
2: I hope so.
0: 나는 정말로 그걸 원한다.
2: I really want it.
0: Want it. Okay. 자, 그러면 좋겠어. 난 그게 정말 필요하거든.
2: I hope so. I really need it.
0: 그렇죠. Very nice. 읽어보겠습니다. I really hope so. I hope so. I really want it. I hope so. I really need it. Alright, very nice.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4: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3: I hope so.
0: 미션 해결할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2: I'm upset because it's a brand new suitcase.
1: I'm sorry to hear that. Please fill out this form. They should give you some compensation.
2: Oh, I hope so.
1: Me too.
0: Oh, wow, you guys.
2: Wow.
0: 오늘도 너무 잘해주셨고 한 주 깔끔하게 마무리 갑니다.
2: Hey.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저희 더 큰 사이즈 있어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have a bigger size.
0: There you go.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2: 네.
0: 바로 because, 그 다음 평서문 넣어서 다음 영작해주세요.
2: 네.
0: 오, 조금 깁니다. 당신이 내 아내라서 난 당신

0: 당신을 사랑해. 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냐면은 당신이 내 아내이기 때문에.
1: 야.
0: 요 문장 만들어 주십니다.
1: 사실 아내가 된 이후에는 이렇게 사랑하는 감정이 간헐적으로 나오기도 하잖아요.
0: 예. 이걸 영어로 만들어 보는 거죠.
1: 좋습니다. 네, 열심히 좋습니다.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좋아요. 자,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간간히 리뷰도 좀 해주세요.
1: 네.
0: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1: See you.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한 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1: 아, 열심히 저희와 함께 달려오신 여러분들 진짜 최고 응원해요.
0: 넘버원입니다. 네. 자, 오늘 여행 영어 해볼 건데요. 자, 객실을 잡았어요.
1: 오, 설레.
0: 호텔 객실을 잡았는데 오션뷰인 줄 알았는데
1: 잠깐만요. 그랬는데
0: 뭐 했는데 네? 뭔가 다른 곳이 나오게 됩니다.
1: 공사장 뷰 이러면 곤란합니다.
0: 글쎄요. 예, 예, 어떤 예. 뷰가 나올지 오늘 공개가 되겠습니다.
1: 시티뷰까지도 괜찮거든요.
0: 아, 그래요?
1: 예.
0: 오케이, 오케이. 비슷할 수는 있는데 일단 한번 스토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 첫 번째 미션입니다. 우리 휴가의 묵을 호텔 예약했어? 어우, 했냐고 물어보는
1: 그렇죠. 왜냐면
0: 거예요.
1: 이게 최종
0: 아하,
1: 검수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당연히 왜냐면 했는데도
0: 네.
1: 그렇게 물어보면은, 했지.
0: 했나? 버튼 안 누른 거 아닐까? 막 그럴 수
1: 그렇죠.
0: 있잖아요.
1: 그런 적 있어요,
0: 와,
1: 저도.
0: 어우.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더 일찍 예약했어야지.
1: 뭔가 이거 트러블이 있는데요.
0: 뭔가 중간에 스토리가 있을 것
1: 아하,
0: 같습니다. 네. 자, 이 문장들 다 영어로 우리 바꿔볼 겁니다.
1: 네.
0: 그렇다면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우리 휴가의 묵을 호텔 예약했어?
2: Can you tell me in English?
1: Okay.
2: Remember
1: Okay,
2: English.
1: okay. Hotel.
2: Hotel.
1: Hotel. We have to go hotel and
2: Yep.
1: you have to book a hotel.
2: Ah.
1: Done? Did it?
2: Oh, asking me. Yeah, but the ocean view rooms were sold out.
1: Ocean view?

0: Not Ocean View?
1: Those rooms were sold out.
0: Sold out?
1: Sold out.
0: 더 일찍 예약했어야지.
1: Huh?
0: 응? You are so lazy.
1: Me?
0: Yeah. Booking so early. You
1: I did it early.
0: Yeah. You 아니 you know early. You so Ocean View. Bye bye. Right?
1: Calm down. Hmm. We still have a parking lot view.
0: Parking lot view?
1: Parking lot view. Yes.
0: 뭔 소리야? Yeah. 주차장 뷰라고?
1: Parking lot view. Yeah.
0: 취소하자. 안 되겠다. 취소.
1: In English?
0: 취소. Cancel.
2: 아이고. 알고 보니 본인이 또 호텔 따로 예약했었던 걸 잊었다면서요?
0: 진짜 중복으로 예약하는 거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저 해봤거든요.
2: 아, 진짜요?
0: 맙소사. 정말 깜짝 놀란 적 있어요.
2: 아, 그럼 또 취소하는 또 fees도 내야
0: 맞아.
2: 되고.
0: 맞아. 근데 다행히 제가 미리미리 해서 취소 수수료는 안 물었던 기억이 나요.
2: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내용 가지고 영어 다 흡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좋습니다.
2: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4: Yeah, but the Ocean View rooms were sold out.
3: You should have booked it earlier.
4: Calm down. We still have a parking lot view.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0: 네.
2: 자, 일단 미션 문장으로요. 우리 휴가에 묵을 호텔 예약했어?
0: Mm-hmm.
2: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0: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휴가?
2: 나눠볼까요?
0: 예. 그러면 너는 호텔 예약을 했니? 이렇게 나눌까요?
2: 근데 뭘 위한 예약인가요?
0: 우리의 휴가에.
2: 어.
0: 우리의 휴가에 호텔 예약했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2: Okay.
0: So, 휴가 vacation으로 해볼까요?
2: 오.
0: 그, 이거 방학이니까. holiday로 해볼까요? 예. holidays.
2: 아.
0: 하루가 아니니까요.
2: 아, 그렇군요.
0: 예.
2: 굉장합니다.
0: 예.
2: 네.
0: 많이 좋아하시는 걸 보니까 왠지 섬뜩해요.
2: 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이 맞습니다. 이 vacation이라고 하는 게 뭐 summer vacation이라고 해서 진짜 방학을 의미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원래 자체가 이제 휴가라는 뜻이 기본입니다.
0: 뭐 holiday는 안 되나요?
2: 그건 휴일이죠, 휴일.
0: 우리
2: right.
0: 휴일에
2: holidays, right?
0: 조금 이상한가요?
2: 왜냐하면 이거는 national holidays가 될 수도
0: 아,
2: 있고, 그렇죠?
0: 예, 예.
2: Alright, so vacation이라고 하는 단어, 휴가가 되겠고요.
0: 네.
2: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질문형인데 복잡한 구조가 아니라 정말 정말 핵심적인 기본적인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0: 네.
2: 지금 질문을 했잖아요.
0: 예.
2: 과거 질문이에요, 현재 질문이에요, 뭐 미래예요, 뭐예요?
0: 과거죠. Did로 시작하니까.
2: 그렇습니다.
0: 네.
2: 오케이, 주어에 상관없이 무조건 did로 출발을 하게 되면 Did you do something? Did she do something? 이러면 과거에 그 사람이 뭘 했니? 라는 질문이 되겠죠.
0: 네.
2: 오케이, 자 생각보다 이거 막상 입으로 하려고 하면 헷갈릴 때 엄청 많아요.
0: 예.
2: 그래서 슬기 씨도 가끔가다 입영작을 잘하는데 질문형 중에서도 특히 과거형이 나오면 조금 이렇게
0: 머리 아파요.
2: 그렇죠. 멈출 때가 있는데 그거는 계속 뚫어줘야 돼요.
0: 네.
2: 오케이? 자, 그러면은 did you 뒤에 동사 원형이라는 거 계속 기억하시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예약하는 게 지금 뭐가 나왔죠? 동사? 이거 나왔어요.
0: 네.
2: 그럼 이거 활용해서 너 그 티켓들, 그 표들 예약했니?
0: Did you book the tickets?
2: 그렇죠. Did you book the tickets? Do you? 이러면 너 원래 티켓을 북하니? 이상해요.
0: 그러네요.
2: 자, how about this? 너 테이블 예약했어?
0: Did you book the table?
2: 아, did you book?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이니까 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0: Did you book a table?
2: 아하, did you book a table? 이런 식으로도 물어볼 수가 있겠고요.
0: 네.
2: 얘는 사실 주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you든 she든 they든 my든 누가 됐든 간에 무조건
0: did로
2: 갑니다. 뭐 does, do 이렇게 현재형 같은 경우에는 바꿔줘야 되잖아요.
0: 예.
2: 과거형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죠? Okay, you guys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Did you book the tickets?
0: Did you book the tickets?
2: Did you book a table?
0: Did you book a table?
2: There you go. 자, 그리고 우리 많이들 들어봤죠? 바로 book 대신에 원래 가장 기본적으로 예약하다라는 동사 뭐가 있을까요?
0: 아하, reserve.
2: 오,
0: reserve.
2: 오. Yes. 지금 명사로 하려다가 바꾼 것 같은데.
0: 맞아요.
2: 맞습니다. 정답? Perfect. 자, reservation. 걔는 명사이기도 하고 예. 예약이라는 명사이기도 한지만 발음할 때도 re가 아니라 re예요.
0: Re.
2: Reservation. But 얘는 reserve. 약간 reserve.
0: Reserve.
2: 이렇게 가게 됩니다. So reserve가 굉장히 격식이고 기본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캐주얼하게 바꾼 게 book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So 같이 한번 이거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2: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0: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2: There you go. 자, 이랬는데.
0: 네.
2: 근데 오션 뷰 객실은 매진되어 있었어.
0: 아, 그렇죠. 또 휴가는 내 휴가일 때 남들도 휴가니까.
2: 맞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네. 저는 오션 뷰 좋기는 한데
0: 예.
2: 그냥 the first 5 minutes maybe.
0: 그래, 아니, 맞아요.
2: 5분은 되게 좋아요. 근데 에이. 그 생각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주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0: 거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돈을 더 낼걸요.
2: 그러니까요.
0: 예. 그래서 저도 사실 많이 포기해요. 돈이 더 중요하지. 예, 맞습니다. Yeah, but the rooms were sold out.
2: Yes.
0: 그렇죠. 이거는 그냥 주어가 여기까지 덩어리라서
2: 맞아요.
0: 크네요.
2: 맞아요.
0: 그리고 얘는 그냥 동사.
2: 뭐, 다 팔린 덩어리. 느낌?
0: 예. 예. 그러면 여기가 오션 뷰 룸스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션 뷰는 워낙 영어니까요.
2: 그렇죠.
0: 오.
2: 요 스펠링만 잘해 주면 될 것 같은데요.
0: 오션 뷰. Yeah.
2: 오케이. O C E A N 그다음에 뷰 썼습니다. Yeah, but the ocean view rooms were sold out. 정답 볼게요. Nice. 근데 여기 하이픈을 그어줘서
0: 네.
2: 하나의 명사처럼 덩어리로 만들었는데요. 사실 실제로는 하이픈을 빼는 사람들도 많기는 해요. 근데 뭐 물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알려드릴 때는 좀 정확한 거 위주로 좀 가기는 합니다.
0: 그쵸.
2: So ocean view.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막 설마 여러분들 오세안 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So ocean을 할 때 ocean 앞쪽에 확 세게 해서
0: 예.
2: 좀 출발을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오케이, 해서 오시언, 오세안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따라와 주세요. Ocean, ocean,
0: ocean, ocean.
2: That's right. 훨씬 좋습니다. Alright. 자, 그리고 이 룸들이 어떻게 됐어요? They were what?
0: Were sold out.
2: They were sold out.
0: Yeah.
2: 내가 살려고 했는데 they were already sold out 됐었어.
0: Uh-huh.
2: 여기서 sold out은요, 비동사랑 같이 쓰였기 때문에 얘 자체는 약간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0: 네.
2: Alright, so sold out은 팔렸는데 팔려서 어떻게 됐어요?
0: 매진됐어요.
2: Out 됐어요.
0: Out 됐어.
2: 이제 없어요, 더 이상.
0: 아.
2: 그래서 이거 자체가 매진된 혹은 다 팔린
0: yeah.
2: 정도가 되겠습니다. So 비동사랑 같이 쓰면 되겠죠? Right? So how about this? 그 티켓들은 매진돼 있다. 현재형으로 써보세요. 그냥 비동사 현재형으로 잡아서 그 티켓들은 매진이 되어 있네.
0: The tickets are sold out.
2: There you go. The tickets are sold out. How about this? 과거형으로 이번에는
0: 네?
2: 모든 게 다 팔렸었어.
0: Everything is
2: 과거형으로
0: Everything was sold out.
2: There you go. Everything은 단수죠. So everything was sold out. You got it?
0: Yeah.
2: Very nice.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So, 이게 현재 팔린 상태를 강조하려면 이렇게 비동사 현재형으로 잡아두면 되고요.
0: 네.
2: 내가 과거에 살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팔린 상태였다? 그러면 또 비동사
0: was
2: 과거 넣어주면 되겠죠. 읽어볼게요. The tickets are sold out.
0: The tickets are sold out.
2: Everything was sold out.
0: Everything was sold out.
2: 네. 자, 그리고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서
0: 네.
2: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잠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물건이 보통 팔린 거잖아요.
0: 예.
2: 그렇죠? 뭐 방도 결국 팔린 거라고
0: 그쵸?
2: 봐야 되는데
0: 예.
2: 예약이 꽉 찬이라고
0: 아하.
2: 하면 조금 상황에 따라 비슷하게 쓸 수가 있는 게 있겠죠?
0: 예, 압니다. 꽉 차가지고 full로 가요.
2: 오,
0: yeah.
2: okay. Full, 살짝 아깝습니다. 바로 fully.
0: Fully booked.
2: 예, 완전이라는 뜻이거든요.
0: 아.
2: 그래서 fully booked는 얘는 사실 그대로 쓰셔야 돼요.
0: 예.
2: 이 그대로. Full something. 뭐 the room, 뭐 the hotel was fully booked.
0: Mm-hmm.
2: The restaurant was fully booked. 그럼 예약이 꽉 찬.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2: 자, ocean 발음 주의해서 읽어보겠습니다. Yeah, but the ocean view rooms were sold out.
0: Yeah, but the ocean view rooms are were sold out.
2: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빗도어 트레이닝 할게요.
1: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0: Yeah, but the ocean view rooms were sold out. Yeah, but the ocean view rooms were sold out.
1: 네, 이랬을 때
2: 네.
1: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면 좋은데. 아니,
2: 그쵸.
1: 더 일찍
2: 그걸
1: 예약했어야지.
2: 누가 몰라? 그걸 누가
1: 그러니까요.
2: 모를까요?
1: 좋은
2: 예.
1: 곳은 이미 다
2: 그쵸. 그치만
1: 그렇잖아요.
2: 아쉬운 마음에 또 이렇게 얘기하는 마음도 또
1: That's
2: 저희가
1: right.
2: 모르는 게 아니죠.
1: Yes.
2: You should have booked it 더 일찍. Should have PP가 또 나왔네요.
1: 오, 이거는 고급입니다. 고급
2: 예,
1: 패턴이에요.
2: 정말 어려운
1: 네.
2: 건데,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저처럼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1: Right.
2: 더 일찍이니까
1: 일찍인 건 일정 뭐예요? 일단 이르다라고 할 때.
2: early,
1: Okay.
2: yes.
1: 근데 더 일찍 이르는데요?
2: 잠깐만, 그러면 earlier인가 보단 본데요.
1: Okay.
2: earlier,
1: Alright.
2: yes.
1: 뭐 지금 뭐 예를 들어 8월에 여행을 가는데 뭐한 1월에는 했어야지 막 이러면서, Right?
2: 아, 여름 휴가를 겨울 휴가 때쓴
1: 미리미리 가는 거죠.
2: 분이었구나.
1: Okay. 자,
2: 정말 바지런하시다.
1: You should have booked it earlier. 정답?
2: You.
1: 맞습니다. So early 이게 일찍인 혹은 뭐 이른 정도라면 조금 더 비교급을 붙여가지고 earlier, so 더 일찍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주인공. 그리고 이거는 고급 패턴이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2: 예.
1: 여러분들이 오늘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을 더 푸시하려고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중급도 가야 되고 나중에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Right.
2: 그쵸. 지금 왕초보 영어 수준도
1: 아하.
2: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1: 맞습니다.
2: 저도 못 쫓아갈 때가 있는데.
1: 근데 제가 편하게 해드릴 수는 있어요. 당연히
2: 예.
1: 원하면 쉬운 구조 드릴 수 있지만
2: 예.
1: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2: 뭐죠?
1: 안 늘어요.
2: 아.
1: 네, 큰 단점이죠.
2: 근데 제가 정말 왕초보 영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아니죠.
1: Right.
2: 애청자
1: 시청자.
2: 맞나요?
1: Yes.
2: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자주
1: 네.
2: 뵙는데, 정말 영어를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저랑 헤어질
1: 뿌듯해요.
2: 때, Have a good day.
1: Have a
2: 하면서
1: good
2: 헤어지세요.
1: day.
2: 정말 너무 멋져가지고 제가
1: 네.
2: 더 열심히
1: 너무
2: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1: 좋습니다. 슬기
2: 했습니다.
1: 씨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제가 어떻게든 끌어올릴 겁니다.
2: 예.
1: 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should have PP라는 패턴을 꼭 보셔야 돼요.
2: 알아둬야겠네요.
1: 네. 자, should have PP. 이거는 뭐뭐 했어야 했답니다. 자, 보세요. 아, 더 일찍 예약했어야지. 그럼 실제로 더 일찍 예약한 건가요?
2: 못한 거죠.
1: 그렇죠.
2: 예.
1: 야, 너 나한테 연락했어야지. 연락한 거예요?
2: 연락 못 했네요.
1: 그렇습니다. 딱그 느낌인 거예요. 뭔가 원망, 아쉬움 등등을 표현을 할 때, should
2: 예.
1: have PP 형태를 쓰는데,
2: 여기에는 했어야 되는데 못 했어. 이게
1: 그럼요.
2: 포함되어 있는
1: 얘가
2: 거군요.
1: 핵심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 should have를 안 나눠요.
2: 네네.
1: So, should have. 이렇게 해서
2: 붙여서.
1: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좀 어색하지만, 약간 부드럽게, 리을 비슷하게 해서 should have이라고 발음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2: 네.
1: 자, 발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 부분만. should have.
2: Should have,
1: 이렇게 되면 장점이 PP 형태만 바꾸면 돼요. 그쵸? 그냥 should have 한 단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buy, 사다죠?
2: 네.
1: 그거 PP 형태가 뭐예요? buy,
2: But.
1: yes, bought이죠?
2: Yeah.
1: So, bought을 써서 아, 너 그거 샀어야지. 아, 너 샀어야 됐는데.
2: You should have bought it.
1: 그렇죠. should have 하면 더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2: 네.
1: you should have bought it, but you didn't 라는 느낌이죠. How about this? 아, 내가 마유에게 물어봤어야 됐는데. 아.
2: I should have asked my
1: 그렇죠. I should have asked my you, but I didn't 인 거죠. There you go. So, 표기할 때는 나눠서 쓰시더라도 말할 때는 이렇게 붙여서 하면 훨씬 편해진다는 거.
2: 네.
1: 오케이? 자, 우리도 붙여서 한번 읽어볼게요. You should have bought it.
2: You should have bought it.
1: I should have asked my you.
2: I should have asked my
1: 네,
2: you.
1: 그리고 이거는 낭독하실 때도 아쉬워. 아, 이런 느낌을 살려야 돼요.
2: 연기가 들어가야지
1: 그래야 흡수돼요.
2: 더 외우기가 쉽겠네요.
1: That's correct. 오케이?
2: 예.
1: 자, 그리고 응용편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좀 수준이 높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2: 네네.
1: 예, 부정으로도 쓸수 있어요. 보세요.
2: shouldn't have.
1: You shouldn't have sold it. 이거 무슨 말일까요?
2: You shouldn't have sold it. 네가 그거를 팔지
1: 지
2: 말았어야 됐어.
1: 맞아요.
2: 에.
1: Should PP의 부정형인 거예요. 아,
2: 아.
1: 했어야지 이게 아니라 하지 말았어야 됐어.
2: 결국엔 팔았네요.
1: 실제로는 팔았죠. 어떤 느낌인지
2: 아하.
1: 아시겠나요?
2: 네네네.
1: 그래서 부정형으로 쓰려면 shouldn't have PP 이걸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0: 그거는 그냥 긍정문 충분히 익숙해지고 나서 하셔도 늦지 않아요.
1: 그죠.
0: Okay, so you shouldn't have sold it. 아, 너 그거 팔지 말았어야지. 그거 나한테 팔았어야지. 이러면서. 자, 그리고 이것도 가능해요. 질문형도 돼요.
1: 네.
0: 아, 내가 그랬어야 됐나? 이런
1: 어,
0: 거 있죠.
1: 예.
0: 근데 실제로 안 했을 때, 그럴 때는 또 주어와 should 위치만 바꿔주면 됩니다.
1: 아하.
0: 그래서, should I have booked it earlier? 아, 내가 그걸 조금 더 일찍 예약을 했어야 했나? 실제로는 안
1: 오,
0: 했지만.
1: 그쵸.
0: 네. 그래서 얘는 거의 끝판왕이에요. 네.
1: 예.
0: 그래서 지금 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케이? So,
1: 와.
0: should PP, should PP. 이거가 익숙해질 때까지. 왜냐면 걔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요.
1: 예.
0: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should 해서, you should have booked it
1: You
0: earlier.
1: should have booked it
0: 자,
1: earlier.
0: 이랬을 때
1: 응?
0: 상대방이 그냥 조용이라도 있으면,
1: 그쵸.
0: 진정해. 그래도 주차장 뷰는 있잖아.
1: 아,
0: 아, 이게 사실 최악이기도 해요.
1: 그러게요. 주차장 뷰.
0: 시리뷰, 나름대로 시리뷰라고 할 수도
1: 그쵸.
0: 있겠지만,
1: 아니, 시리뷰 아니고
0: 아,
1: 카뷰. 예,
0: 카뷰인가요?
1: 카뷰인데요. Calm down, 진정해. We still, 우린 아직 have, 갖고 있어. 이것 뷰를.
0: 네.
1: 주차장 뷰니까 parking,
0: 주차장만 쓰면 될것 같은데요?
1: 그쵸. Parking은 그냥 주차잖아요. 그럼 parking lot view?
0: 오케이.
1: 예.
0: Okay. Alright. Hey, calm down. We still have a parking lot view. 맞습니다. There
1: 오.
0: you go. 이거는 제가 좀 지어낸 거고요. 그렇죠?
1: 예.
0: 주차장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용도에 맞게 쓰이는 어떤 부지를 얘기를 할때 lo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o parking lot은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parking spot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얘는 좀 달라집니다. 뭘까요, 얘는?
1: 파킹 스팟?
0: 네.
1: 그 주차 그 지정 공간?
0: 맞아요.
1: 오.
0: 스팟이 원래 좀 비교적 작은 공간을 얘기할 때가 많기 때문에,
1: 예.
0: 이 파킹 랏 안에는 파킹 스팟스가 별로 없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1: 아하.
0: 거예요. 오케이? 자, 얘는
1: 예.
0: 주차장, 얘는 주차 공간, 자리를
1: 공간.
0: 얘기를 합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여기 보세요. 앞부분에, 아, 화가 막나 있어요. 그렇죠? Right, you should have booked it earlier. So, 뭐라고 나오죠?
1: Calm
0: Calm
1: down.
0: down.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죠?
1: 네.
0: 뭐예요? 진정해,
1: 진정해.
0: 진정해. 그래서 calm down은 뭐 명령어로도 쓸수 있지만 그냥 평소문에 넣을 수도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진정하다, 아래로 훅 내려간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Alright? 자,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진정해 하고 나서
1: 네.
0: 너무 늦진 않았다고 이렇게
1: 오.
0: 한번 해보세요. 자, 일단 진정해 어떻게 해요?
1: Calm
0: calm
1: down.
0: down. 그리고 it으로 시기를
1: 네.
0: 주어를 잡으면 되겠죠?
1: 예.
0: 너무 늦지 않았어.
1: It's not too late.
0: 그렇죠. Hey, calm down. It's not too late. How about this? 할수 있니? 이것도 한번 더 볼까요? 너 진정할 수 있겠니?
1: Can you calm down?
0: Can you calm down?
1: Yeah.
0: 이런 느낌으로. 네.
1: 어허.
0: 그러니까 명령어로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you guys,
1: 네.
0: right? Okay. 읽어보겠습니다. Hey, calm down. It's not too late.
1: Calm down. It's not late.
0: Hey, can you calm down?
1: Can you calm down?
0: 네. 친구 너무 무난한 거예요, 그렇죠?
1: 그죠? 저 자주 듣는 말이에요. 제가 흥분을 좀 자주 하다 보니까.
0: 에너지가 장난이
1: 예, 맞습니다.
0: 아닙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게 있습니다.
1: 응?
0: 자, calm down이 이제 진정하다인데,
1: 예.
0: 진정하다라는 표현은요, 영어에서 너무 많거든요, 사실. 그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는데요. R로 시작하는 거, 이거 많이들 아실 거예요.
1: 오.
0: Hey,
1: 아, relax.
0: 이상하게 억양
1: 아,
0: 살아있죠?
1: 예. 아, 저 이거 그 rest 쓰려고 그랬어요. Take a rest.
0: 쉬어.
1: 예.
0: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비격식에 가까운데요.
1: 예.
0: 뭔가를 시킨다라고 할 때, cool 대신에 쓸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뭔가,
1: Cold.
0: that's a little too, 너무
1: 아,
0: 추워요.
1: 너무
0: 그거
1: 추워요?
0: 말고, 쌀쌀한이라는 거 뭔지 아세요? 쌀쌀한 거?
1: 쌀쌀한 거요?
0: 예.
1: 쿨 말고요?
0: 자, 보여드릴게요.
1: 예.
0: Okay. chill이라고 하는데,
1: 아!
0: 걔를 동사로 chill.
1: Chill.
0: 이렇게
1: 아,
0: 쓰면
1: 예.
0: 동사로
1: 아, 이거 우리
0: 시키답니다.
1: 했었잖아요. 예,
0: 했었어요.
1: 기억나요.
0: 그래서 막 예를 들어 막 싸움이 날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 calm down, or relax, relax, or hey, chill, chill. 얘는 굉장히 조금 뭐 슬랭에 가까운 수준으로
1: 네.
0: 바뀌게 됩니다.
1: 이게 굉장히 유행했던 쇼츠 중에, 예. 아이들이 뭐 굉장히 좀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가운데 전혀 요동 칠 생각이 없는 나 해가지고 칠을 중간에 넣어서
0: 아 요동 칠
1: 예 그래서 가만히 있고 아이들은 막 난리법석인 그런 상황들을 좀 희화화해서 쇼츠로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0: 근데 느낌이 약간 가는데요.
1: 그쵸?
0: 나는 좀 칠하거든.
1: 어 그래서 이 단어가 저는 조금 와 닿는데요.
0: 예. Oh, very nice. 예. Okay, 한번 가보겠습니다. Calm down. We still have a parking lot view.
1: Calm down. We still have a parking lot view.
0: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should have booked it earlier. You should have booked it earlier. 'Calm down. We still have a parking lot view. Calm down. We still have a parking lot view.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우리 휴가에 묵을 호텔 예약했어?
1: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0: Alright. 두 번째는요. 아, 더 일찍 예약했어야지.
1: Oh, you should have booked it earlier.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2: Yeah, but the ocean view rooms were sold out. Yeah, but the ocean view rooms were sold out.
3: You should have booked it earlier. You should have booked it earlier.
2: Calm down. We still have a parking lot view. Calm down. We still have a parking lot view.
0: Yes, 직접 참여해보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정말 기본 중의 기본.
1: 네.
0: 과거의 한 행동을 물어볼 때, Did you do something? 가겠습니다.
1: 너무 봐서 익숙할 것 같지만 또 이렇게 한번 복기해 주시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나와요.
1: 네.
0: 자, 너 테이블 예약했어? 너 테이블 예약했니?
1: Did you book a table?
0: 그렇죠. Did you book a table? 두 번째, 너 표 예약했어? 그 표들 여러 개인가 봐요.
1: 예?
0: 그 표들을 예약했니?
1: Did you book the tickets?
0: 그렇죠. Did you book the tickets? Alright. 세 번째는요. 우리 휴가에 묵을 호텔 예약했어? 제가 나눠드릴게요.
1: 예.
0: 너 그 호텔 예약했니?
1: Did you book the hotel?
0: 자, 우리의 휴가를 위한
1: For our vacation.
0: There you go. 읽어보겠습니다. Did you book a table? Did you book the tickets?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All right. 자, 다음 보겠습니다. Should have or should have done something. 틀려도 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보고하셔도 되고요. 자신감 갖고 도전할게요.
1: 네.
0: 너 그거 샀어야 했어. 이거 한번 풀어서 해보도록 하세요. 너 네. 그거 샀어야 했어.
1: You should have bought it.
0: 그죠? You should have bought it. Or you should have bought it. 저도 절대 이렇게 풀어서 하지는 않아요.
1: 그쵸.
0: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1: 오.
0: 자, 내가 마유한테 물어봤어야 했는데 얘도 풀어볼게요.
1: 네. I should have asked Mayu.
0: Oh, beautiful.
1: Yeah.
0: 자, 이번엔 좀 쿨하게 붙여보겠습니다.
1: 네.
0: 너 더 일찍 예약했어야지.
1: Oh, you should have booked earlier.
0: 아, you should have booked it.
1: Booked it earlier.
0: Right. 뭔가를 예약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1: 그쵸, 그쵸.
0: Nice. 읽어보겠습니다.
3: You should have bought it. I should have asked Mayu. You should have booked it earlier.
0: Okay, 좋아요.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5: Yeah, but the ocean view rooms were sold out.
4: You should have booked it earlier.
5: Calm down. We still have a parking lot view.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Did you book the hotel for our vacation?
2: Yeah, but the ocean view rooms were sold out.

0: You should have booked to eat earlier.
1: Calm down. We still have a parking lot view.
0: What?
1: Parking lots are nice.
0: Parking lot view?
1: Nice cars.
2: Oh, great job, you guys. 또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0: 네.
2: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0: 그녀는 자기 아들에게 미소 지었어 라는 문장이었죠. She smiled at her son.
2: There you go. Smile at입니다.
0: 네.
2: Alright,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굉장히 심플하지만 중요합니다.
0: 네.
2: Did you? 그 다음에 동사 원형, 과거 이런 시제를 활용을 해서 물어보는 거죠.
0: 네.
2: 자,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그 부품 주문했니?
0: 오.
2: 너 그 부품 주문했어?
0: 오.
2: 이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열심히 영어 문장 여러 번 한번 시도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2: 네,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조금씩 복습해주는 센스 아시죠?
0: 좋습니다.
2: 네,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0: See you every day. Bye.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Welcome. 네, 안녕하세요.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And we are going to talk about job interviews. And we're going to answer the question, What is a weakness that you have? 네, 단점 대해서 하나 대해서 좀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어떻게 답을 할까요? Alright, let's find out our answer today. 저는 일할 때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I like to be in full control when I work. 다른 사람에게 일을 위임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임하기가 어렵습니다.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그래서 저는 항상 할 일을 많습니다. So I always have a lot on my plate. All right, let's find out how we say that sentence in English. Okay, 자, okay. Everybody has a different working style. 어떤 분들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완벽주의자고 막 모든 디테일에 막 그런 거를 신경 쓰고 내가 끝내야 되고 네 그런 사람이 있죠. 그게 좀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을 너무 많이 하면은 어떻게 돼요? Burned out. You get burned out. All right. So let's look at the whole answer. I like to be in full control when I work. I like to be in full control when I work. 저는 일할 때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통제하다. To be in full control. 네, 우리 운전하는 거를 생각하세요. To be driving, you're driving with that steering wheel. 자, 핸들을 딱 갖고 full control을 갖고 있죠. So 일도, you know, you like to be in full control. I want to do everything. Alright, so 다른 사람에게 일을 위임하기가 어렵습니다. How do we say this? It's difficult for me to delegate work to others. It's difficult for me to delegate work to others. 자, it's difficult for me, 저한테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To do what? To delegate work to others. 자, delegate is actually our key word today. 위임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남한테 일을 주는 거죠. To delegate. 그래서 business에서는, business English에서는 이 delegate를 많이 씁니다. So instead of just giving work, we use a more formal word, which is to delegate work. Don't do it all. Delegate the work. 네, 이렇게 쓰죠. So I always have a lot on my plate. So I always have a lot on my plate. 그래서 저는 항상 할 일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plate는 접시잖아요. Right? Okay, that is true. 그래서 이 접시를 얘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게 어떤 거랑 좀 비슷하네요 라고 유사성을 얘기라는 거를 그쵸,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것의 반대로 그거 어떤 거랑 좀 다르네요 라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좀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혹은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 것이 어떠한 대상과 다를 때는요, It is different from 대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광고랑 좀 다르네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It is different from 대상이라는 패턴을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것이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쵸, 바로 different라는 형용사를 넣어서 what is different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은 무엇을 또 오늘도 이수로 한정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it is different, it is different, 그거 좀 달라요 라는 의미가 되죠. 그런데 그게 달라요 라고만 얘기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랑 차이점이 있는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치사 from이 돼요. 그래서 it is different from 대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대상이랑 좀 그게 좀 다르네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는데, 여기도 그 similar처럼 to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from을 훨씬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 different from 대상으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대상에다가 다양한 것들을 넣어서 그게 어떠한 그 대상이랑 좀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뭔가 차이점이 있는 얘기들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 그거 설명서랑 좀 달라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설명서라고 얘기를 하면 instructions 혹은 manual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it's different from the manual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그거 설명서랑 좀 달라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t is different from the manual. 한 번만 더. 시작. It is different from the manual. 해서 It is different 해서 It is를 줄여서 It's different from the manual. 이렇게 여러분이 발음을 해주셔도 되겠죠. 그게 좀 설명서랑 좀 다릅니다 하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는요, 그거 제 기대랑은 좀 다르네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요 라는 문장입니다. 제 기대라고 얘기를 할 때 제 예상과는 좀 다릅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상은요 바로 expectation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is different from my expectations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네요, 제가 기대했던 거랑은 좀 다릅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 기대하다 라는 동사는 그쵸, expect 이렇게 발음하지만 기대라는 명사가 되면은요 앞에가 expectation, x 소리가 나니까 요거 조금만 주의를 해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거 제 예상, 제 기대랑은 좀 다릅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0: 시작. It's different from my expectations. 한 번만 더. 시작. It's different from my expectations. 해서 제 예상, 제 생각과는 좀 다르네요. 라는 문장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세 번째 표현으로는요. 그거 사진이랑 좀 달라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진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렇죠. It is different from the photo.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t is different from the photo. 한 번만 더. 시작. It's different from the photo. 해서 사진이랑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실물이랑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from the real thing.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문장으로는요. 그 광고랑은 좀 다르네요. 라는 문장입니다. 광고. 바로 advertisement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It's different from the advertisemen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t's different from the advertisement. 한 번만 더. 시작. It's different from the advertisement. 라고 얘기하는 방법이고 요즘은 여러분이 그냥 TV 광고만 보시는 게 아니고 그쵸? SNS 광고라든지 혹은 주변에서 커뮤니티에서 막 이렇게 여러분이 하는 그러한 입소문들도 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이제 광고나 혹은 소문들은요. Hype라고 얘기를 합니다. HYPE라고 얘기를 해서 It's different from the hype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입소문이나 그 SNS 막 이런 광고 해서 약간 과장된 광고랑은 완전히 좀 다르네 라는 의미가 되니까 광고의 차이도 약간 구분지어서 일반적인 TV 광고는 advertisement 그리고 SNS 광고라든지 혹은 입소문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는 그러한 이제 광고들은 hype로 얘기를 한다라는 것도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그게 좀 어떤 거랑 좀 달라요? 라고 차이점을 얘기를 하는 방법 It is different from 무엇으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t's different from the manual. It's different from the manual. It's different from my expectations. It's different from my expectations. It's different from the photo. It's different from the photo. It's different from the advertisement. It's different from the advertisement.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거 설명서랑 좀 달라요. It's different from the manual 이라고 배웠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예 생김새가 다릅니다. 라는 문장도 있었고요. 혹은 아예 설명서랑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완전 과거로도 얘기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김새가 다르다라는 거를 It is different, it is similar 해서 is 대신에 뭘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쵸? Looks, it looks similar 그러면 비슷한 거 It looks different 라고 얘기를 하면 생김새가 다른 거란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과거로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제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바꿔주시면 될까요? 그쵸? It is different 대신에 it was different로 얘기를 하면 그쵸? 생김새나 혹은 어떠한 개념이 달랐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was different from the manual. 시제를 바꿔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t was different from the manual. 해가지고 시제를 바꿔서 연습도 한번 해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복습으로 생김새가 다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It looks different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장으로 It is different from the photo 해서 그거 사진이랑 좀 다릅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또 그게 좀 사진이랑 달라요. 그게 좀 뭐랑 달라요 라고 해서 그것으로 한정 지었다면 구체적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색상이요 사진이랑 좀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it 대신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the color is different from the photo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을 구체적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색상으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The color is

different from the photo. 이렇게 얘기를 해서 it을 구체적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것이 다른 B라는 대상과 좀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차이점 얘기를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It is different from 무엇이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어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How do you feel today? I hope you're having a beautiful day full of wonderful moments.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 10분 영어. 네,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0: 자, 이제는 that's our official phrase. Your 10-minute happiness. 네, 바로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1: 자, 오늘도 10분 동안 행복해지시려면 먼저 즐거운 도전을 하셔야 되겠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0: Your happy challenge is waiting for you.
1: 자, 출발합니다. Today's mission!
2: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해보셨나요? 자, 7시 공연표를 어디에서 살 수 있죠? 7시 공연과 뭐 표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핵심은 뭐예요? 동작 중심으로 어디에서 뭐뭐 할 수 있죠? 그러면 적어도 어디란 단어는 아시잖아요. Where? 그러면 요 where 하나만 알아도 스스로를 굉장히 다독이고 칭찬해 주세요. 그럼 나머지 것도 다 you'll be able to figure it out. Figure all out. 다 알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 뭐뭐 할 수 있을까요? Where can I? Where can I?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 앞에 나왔던, 그렇죠, 힌트를 가지고 네 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네 개지만 여기 곱하기 10개씩 해서 40번 혼자 연습하실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Okay. 어디에서 그걸 살 수 있죠? 바꿀 수 있죠? 내려받을 수 있죠? 주문할 수 있죠? 사실 간단해요. 어디에서 뭐뭐 할 수 있죠? 아까 나왔죠? Where? 어디에서? Where? Can I? 할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사다는 buy. Buy죠. Buy. 그래서 where can I buy? 그런데 그거니까 it. Where can I buy it? Where can I buy it? 간단하죠? 어디에서 그걸 바꿀 수 있죠? Oh, where can I change it? Where can I change it? 그거는 A를 B로 바꾸는 것은 A가 똑같은 건데 걔를 변경하는 것이 change고요. 양쪽이 두 개가 다른데 서로 교환하는 것은 그렇죠. trade 아니면 exchang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where can I exchange it? 뭐 환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물건을 교환한다든가 이럴 때 그렇죠? Where can I exchange it? 됐죠? 자, 세 번째는요. 그걸 어디에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이게 내려받기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영어 보시면 바로 알아요. 다운로드라고 쓰잖아요. 그게 우리말의 정식 용어가 내려받기, 올리기, 내려받기 이렇게 업로드냐, 다운로드냐. 그래서 where can I download it? Where can I download it? 아시겠죠? 발음은 D 발음이 뒤에 모음 사이에서 A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발음이 리스로 바뀝니다. Download it처럼 바뀌어요. 자, 어디에서 그걸 주문할 수 있을까요? 주문하다는 간단하죠. Order. 그래서 where can I order it? Where can I order it? Order 다음에 다른 거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 나오지만 핵심은 네 가지 장면, 동작,

입에 붙여보는 시간입니다. 얘를 눈으로 읽고 아니까 나 됐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왜? 회화를 하기 위해서는 you need to open up your mouth, please. Okay? 자,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먼저 힌트 드립니다. 동작으로요. Okay? 어디서 살 수 있죠? Your turn. 그렇습니다. Where can I buy it? 됐고요. 두 번째, 어디서 교환 가능한가요? Your turn. 맞습니다. Where can I exchange it? 자, 세 번째는요. 어디서 내려받기 할 수 있죠? Your turn. Where can I download it? 됐죠? 맨 마지막으로 어디에서 그걸 주문할 수 있나요? 자, 시작. Your turn. 그렇죠. 주문할 때 뭐 온라인으로 해도 되는 거니까. Where can I order it? Where can I order it? 됐죠? 나오나 보다. 나는 나중에 해야지. 여러분, 지금 제가 도와드리는데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에 혼자 하실 것 같아요? 자, 악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지금 하면 즐겁다. It's now or never. I always say this phrase, right? Which is a song, right? Famous song. 예, 유명한 노래이기도 하잖아요. Elvis Presley의. 자, 스텝 2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것 같고 응용해 봅니다. 7시 공연표를 어디에서 살 수 있죠? 복잡해 보였지만 사실 반은 했잖아요, 아까. 그렇죠? 그래서 where can I buy? Where can I buy? 그런데 표는 영어로 뭐라 해요? 그렇죠. 티켓. 근데 한 장만 사실 거예요? 여러 장 살 거니까 where can I buy tickets? 예, 그 다음에 7시 쇼는 뭐예요? 뒤에 7시 쇼라고 쓰시면 돼요. 7pm show. The 7pm show. 그런데 그 쇼를 위해서 내가 지금 표를 구하고 다니는 거니까 for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ere can I buy tickets for the 7pm show? 이게 8시, 6시, 5시, 12시 이렇게 바꾸면 벌써 한 24번 연습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근처 어디에서 환전을 할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바로 어디에서 바꿀 수 있을까요? Where can I exchange? 여기까지는 아까 나왔잖아요. Where can I exchange? 그런데 이 근처니까 around here고요. 이것이니까 뭐예요? 어디에서 환전이 뭐예요? 돈을 바꾸는 거니까 Where can I exchange money? Where can I exchange money? Around here. 됐잖아요. 되게 쉽죠? 네, 그래서 이 근처 어디에서 환전을 할 수 있죠? 라고 이 근처를 얘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영어로 얘기하면 Where can I exchange money around here? 달러를 파운드로, 파운드를 달러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exchange money. 굳이 쓰시고 싶으시면 Where can I exchange dollars for pounds? 달러를 파운드로 어떻게 바꿀 수, 어디서 바꿀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더 쉽게 그냥 Where can I exchange money? 이러면 다 알아듣습니다. 자, 됐고요. 어디에서 음악과 영화를 내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히 나오겠죠. 아까 나왔던 Where can I download? Where can I down 아니에요. Download. Download가 아니고 load입니다. 그래서 Where can I download? 그런데 music and movies. 그렇죠? Music and movies. 예, 적정한 대가를 내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EBS에 있는 이 프로그램들은 예, 계속해서 반복해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나중에 또 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나왔던 중요 표현 두 번 먼저 우리말 띄워드릴 테니까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발음 듣고 그냥 이렇게 따라가지 마시고요. 직접 능동적으로. Alright, your turn. Try it again.

Let's try it one more time in a dialogue like this. 7시 공연표 어디에서 살 수 있죠? 라고 했더니 반응이 뭐예요? 그렇죠. 매표소가 저쪽에 있어요. 자, 영어로는요. Where can I buy tickets for the 7 PM show?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저쪽에 있다 라고 하는 거. The box office is over there. Box office가 원래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그렇죠? 예. 사무실이잖아요. 거기서 보통 표를 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에서는 티켓 부스라고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마무리 됐죠? 여러분, would you like to watch it again? 다시 한번 보시고 싶으시면은요, visit our website, as you know, ebs.co.kr. 자, 여러분, 계속해서 건강한 그런 에너지 가득 채우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yes, I love it.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시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0: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준비됐지?
1: 뚝뚝 선생님 알려주세요.
0: 안녕 여러분, 뚝뚝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매다, 매다예요. 매다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2: 줄이나 아니면 끈을 묶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돌려가지고 묶을 때 쓰는 말 같아요.
0: 아하, 지금 선생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줄 이 매다는 아의 이 매다예요. 이 매다는 풀리지 않도록 양쪽 끝을 서로 감아 매듭을 만들다란 뜻이에요. 대표적인 게 신발끈이 있죠. 신발끈이 풀려서 다시 맸어요.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 운동화 신을 때 이 운동화 끈 멜 줄 아나요?
1: 네.
0: 우리 제니는 누나라서 이제 멜 줄 알고, 우리 민준이는 아직 엄마가 해주는구나. 이 운동화 끈을 이렇게 맨 끝까지 다 올려서 마지막에 어때요?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죠. 풀리지 말라고요. 이렇게 운동화 끈을 묶고 나서 마지막에 매듭을 지어줄 때 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어떨 때 매다라는 말을 쓸까요? 민준이.
3: 넥타이요.
0: 딩동댕. 그럼 넥타이를?
3: 넥타이를 매다.
0: 그렇죠. 그럴 때 쓸 수 있겠네요. 신발끈을 매듯이 끈이나 줄의 양쪽 끝을 감아서 매듭 지을 때도 매다. 그리고 배를 말뚝에 매다. 소를 나무에 매다처럼 무언가를 끈이나 줄로 고정된 물체에 묶을 때 매다라고 해요. 끈이나 줄로 매듭을 만드는 묶다가 매다와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매다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